0: 알첫 번째 미션입니다. 애니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1: 네.
0: 애니가 내돈 빌려서 빌려가서 안 갚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1: 아이고.
0: 제 3자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상담 할수
0: 그것도
1: 있거든요.
0: 있고 또 그게 그럴 애가 아닌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죠?
1: 그렇죠.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1: 아이고.
0: 오해가 벌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1: 이래서
0: 사실.
1: 진짜 친한 사이는 돈 관계에 맺는 거
0: 아,
1: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1: 에이.
0: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말하는 게 낫긴 하거든요.
1: 차라리.
0: Right.
1: 그래, 맞아요,
0: Okay.
1: 맞아요.
0: 자, 하지만 현실적인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이것을 다 영어로 우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솔직히 얼마나 빌려가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상황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0: Okay.
1: 하겠습니다. 슬기롭게
0: Alright.
1: 도전!
0: 도전!
1: 애니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0: 응?
1: 애니, do you know
0: 애니?
1: Annie?
0: What about 애니?
1: 애니가 애니, my money, 그 borrow my money.
0: She borrowed your money.
1: And but she doesn't refund.
0: Refund?
1: Return.
0: Oh, she didn't.
1: Yeah.
0: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Best.
0: Isn't she one of your best
1: Yeah,
0: friends?
1: Annie is my best friend. 그랬지,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0: So she's your best friend, right?
1: Yeah, but I disappointed.
0: Ah, because she didn't give you.
1: Yeah. 와.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Call?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아, 말이 쉽지, 그건. It's too hard for me.
0: Just say, please
1: Please, my money.
0: give me my money.
1: Come back my money.
0: Yeah, she's your friend.
1: But she, no, I 대신 좀 해줄래?
0: Sorry?
1: You call her.
0: Me?
1: Annie. Yes, please. Please.
0: What?
1: I didn't.
0: 아, 이번 에피소드가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드라마 보듯이 즐기시면 돼요.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3: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2: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3: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지금 뭔가 속상한 마음에 다른 제3자에게
1: 아유,
0: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그쵸.
0: Annie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이렇게 얘기를
1: 아유,
0: 해보겠습니다.
1: 이게 진짜 또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러면 또 주변에 빌려줬던 친구들 생각이 이렇게
0: That's
1: 나요.
0: right.
1: Annie,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자, 이거는 너무 길어서 나눠야 될것 같아요.
1: 무조건 나눠야 되겠네요. 이게 어차피 end로 연결된 두 문장인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 Annie가 내 돈을 빌려갔어. 빌려간 거잖아요, 이미. 그러면 여기가 그거겠네요. 그, 빌리다를 과거로. borrowed예요.
0: 와, 보통 이거
1: 오!
0: 동사 엄청 실수 많이 나오거든요.
1: 그죠, 뭐, land, rent 빌리는 거 엄청 많잖아요.
0: 오호,
1: 예.
0: 그러면요. 저 대신에
1: 아.
0: 대신 티칭 가능합니다. 자,
1: 거의, 예.
0: 여기는 and로 나누긴 했는데 완전한 문장이라기보다는요. 주어를 any를 share 하고 있는
1: 아, 그런
0: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1: 거군요.
0: 거의 완성된 문장이죠, 거의.
1: 네.
0: 자, 그래서 any가 뭔가 아무튼 빌렸다. 나의
1: 네.
0: 돈을. 그리고 절대 pay하지 않았다는 느낌 같은데.
1: 오, 그러네.
0: 자, 일단은 빌렸다라고 하는 동사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1: 네.
0: 정답. Perfect. Okay.
1: Yes.
0: So borrow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리다, borrow가 아닙니다.
1: 네.
0: borrow,
1: Borrow.
0: 빌리다가 되겠는데 이거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사실은 뭐 rent 이런 단어랑 헷갈리는 건 그렇다 쳐도
1: 네.
0: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1: 랜드,
0: 네.
1: 맞아요.
0: borrow와 lend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borrow는 뭐라고요?

0: 빌리다.
1: 렌드는 뭐예요?
0: 빌려주다.
1: 맞아요.
0: 아.
1: 이게 헷갈리죠, 그렇죠?
0: 예, 예, 예.
1: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잘못 반대로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0: 네네네.
1: So, 조심하셔야 돼요. Okay, so Annie가 my money를 borrow 했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갚았대요, 안 갚았대요?
0: No, never.
1: No, never, right? 절대 갚은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을 갚는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1: 일단 돈이 나오니까 머니가 나와야 될 것 같고.
0: 그렇죠.
1: 자, 갚는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0: 돌려줘야 되니까 리펀드 아니에요?
1: 아, 그럼 환불 맞는데.
0: 아, 환불이구나.
1: 그건 뭐 어디서 뭘 사가지고 물건 한 것도 아니고요.
0: 에, 다르네요.
1: 그 친구가 무슨 뭐 내가 본인이 무슨 상점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0: 그건 아니죠.
1: 네, 그래서 무슨 돈 이런 단어 아예 안 들어가요. 오히려 더 편합니다. 바로 뭐냐면 pay someone back. 끝이에요.
0: 아, 돌려주는 거니까.
1: 어쨌든. 머니 같은 거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0: 네.
1: Bag이라는 건 도로죠.
0: 네.
1: So, 도로 pay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pay 했다기보다는 돈을 빌려준 거니까.
0: 네.
1: 그 다음에 내가 다시 pay를 하는 거죠. Okay? So, pay someone back. 그리고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에게 돈을 갚아. 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머니 이런 단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에게 도로 지불해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0: Pay him back.
1: That's it. Pay him back.
0: 목적어니까.
1: Right.
0: 네.
1: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0: 네.
1: Pay의 과거가 뭐죠?
0: Paid.
1: Paid. 나는 이미 그들에게 돈을 갚았어. 나는 이미 그들에게 돈 갚았어.
0: I already paid them back.
1: 오, 그죠.
0: 아.
1: I already paid them back. 나 그 사람들한테 벌써 돈 갚았어요. 머니라는 단어 굳이 안 들어가죠?
0: 그러네요.
1: 훨씬 편합니다. Just like this.
0: Yes.
1: 그리고 pay 과거형도 여러분 스펠링도 그렇고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죠?
0: 네.
1: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Pay him back.
0: Pay him back.
1: I already paid them back.
0: I already paid them back.
1: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repay라고 하는 단어를 또 나중에는 볼 수가 있어요.
0: 네.
1: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 갚는다라는 느낌보다는 repay 한 다음에 뭐를 repay 하는지 뭐 나의 뭐 빚을 졌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repay라는 동사가 우리 다이얼로그 어딘가에 나오면 제가 꼭 짚고 넘어갈게요.
0: 네.
1: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1: 자, 그랬을 때 다른 친구가 듣고 근데 그 아이는 너의 베프 중 한 명 아니야? 근데 그럴 리가 있을까? 이러면서 친구가 좀 놀라는 거예요.
0: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뒤에서 얘기할 친구가 아닌데 의아했던 거죠.
1: 그렇죠.
0: Isn't she one of your 그녀는
1: 뭐예요,
0: 한 명이야.
1: 한 명이 아니니? 이랬죠.
0: 한 명 아니니?
1: 왜냐면 isn't she 이랬기 때문에.
0: 한 명이 아니니 너의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 아니니? 그럼 여기에 베스트 프렌드가 나와야겠네요. 베스트 FRIEND.
1: 오케이.
0: 그러면 근데 베스트 프렌드가 여러 명이니까.
1: 오, 에이.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웃긴 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 한 명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0: 맞아요.
1: Right? 근데 그런 친구 여기 가서는 너가 베프야. 여기 가서는 너가 베프야.
0: 때에 따라 다른가요?
1: 그렇죠.
0: 예.
1: So, 너의 best friends 중에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정답? That's right. Okay, so best friends. 뭐 기본적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 줄여서 우리 그냥 사실 베프라고 많이 쓰게 되죠.
0: 네.
1: 자, 근데 이 best friend라고 하는 거가요. Bestie라고도 많이 해요.
0: 아, 네네.
1: 이거는 더 줄여서 하는 비격식 표현이고요. 실제로 완전 약자처럼 쓰는 거 있거든요.
0: 아,
1: 혹시 아세요?
0: 알죠. BF.
1: 오.
0: 예.
1: 틀렸습니다.
0: 어?
1: BF.
0: 언제 바뀌었죠?
1: 한 3월 며칠부터 바뀐 게 아니라 원래 BFF입니다.
0: 아, 그래요?
1: 이거는요, BFF는 Best Friends Forever 라고 하는 살짝 오그라드는
0: 네네.
1: 그런 표현이고요. BF는 Boyfriend. 줄인 거기 때문에
0: 아, 그렇군요.
1: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 좀 오그라들어요.
0: 에이.
1: 그래서 그냥 best friend가 최고입니다. 이거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요.
0: 네.
1: Alright.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도 있지만 패턴이에요. 지금 one of your best friend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0: 네.
1: of가 있잖아요. 무엇에 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소유권을 느끼게 해주는
0: 네.
1: 그것도 있지만 뭐뭐 중에 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of 자체가. 그래서 Isn't she happy?

0: 한명 아니야? 누구 중에? 중에 your best friends. 이렇게 the of를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중요한 거는 여러 중에 하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단수명사가 아니라 복수명사를 쓰는 건
1: 그쵸.
0: 당연한 겁니다.
1: 그러네요.
0: Right.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그분 뭐라 그래야 돼요?
1: Co-worker.
0: 왜냐하면 여러 명이니까.
1: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니까.
0: 다시 한번. 나의 co-workers 중에 하나. 그러면은?
1: One of my co-workers.
0: 이렇게 돼야 돼요.
1: 아,
0: 자, 그들 중에 한 명.
1: 네.
0: 그들 중에 한 명.
1: 그들 중에 one of them.
0: That's it. 자, 이것으로 문장 만들면 방금 그것들을 주어로 쓰면 돼요.
1: 네네.
0: 내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명은 한국인이야.
1: 오, 그 my 와, 아니죠.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0: 그렇죠. 자, 지금 왜 is 썼어요? are 안 쓰고?
1: 왜냐면 one이잖아요.
0: 맞아요. 중요한 건 한 명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1: 아, 그러네요.
0: 뭐 my Korean, 뭐 my 뭐 friends, my co-workers 상관없습니다.
1: 그 is all Korean 해야 되나요?
0: Korean은 형용사로 쓴 케이스예요,
1: 아,
0: 지금.
1: 그러네요.
0: Okay? So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자, 이거 해볼게요. 그들 중에 한 명은 가수야.
1: 아, 그쵸.
0: 일단, 그들 중 한 명이.
1: One of them.
0: Uh-huh.
1: One of them is a singer.
0: 얘는 singer. All가 들어가야 되죠. Singer. 명사니까.
1: 네.
0: Just like this. So, 여기서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얘 복수로 써주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단수 동사로 받는 거 하나.
1: 네.
0: 이거는 엄청 문법 책의 느낌 같고 딱딱할 수도 있겠죠. 지만요. 원어민들은 이거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 오.
0: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케이?
0: 물론 뭐 조금씩 실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실수하면서 점점 나아질 수 있게 practice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1: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0: One of them is a singer.
1: One of them is a singer.
0: 자, 그리고 본문 가볼게요. 약간 의아한 느낌으로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자, 이랬을 때 아주 씁쓸한 말을 해요.
1: 네.
0: 그렇지가 아니에요.
1: 어?
0: 그랬지.
1: 그랬지.
0: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1: 어.
0: 과거로 쓴 이유 알겠어요.
1: 그러네,
0: 지금.
1: 그러네.
0: 이미 뭔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베프였다.
1: 그렇게 됐네?
0: 과거 동사.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She was.
0: 약간 이런 느낌이죠. She was. 이런 느낌.
1: She was my best friend.
0: Yes,
1: 이런 느낌.
0: Yes.
1: I am really in her.
0: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하지만 네. 스펠링이 헷갈리는 그 단어를 넣으셔야 되는데
1: 그렇죠.
0: 자, 걔한테 나는 정말 뭐 했다고요?
1: 실망했어.
0: 그걸 써야겠네요.
1: 실망, disappointed인데요.
0: Disappointment인가요?
1: 아,
0: appointment도 아니고요.
1: Disappointment.
0: Disappointment, 이거는 그 명사가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1: I a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아마도 그 문법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1: 네.
0: 이거 좀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So,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정답 볼게요. 스펠링까지 let me check. Okay.
1: Oh, yes.
0: 아, 그렇습니다. Okay. P가 두 개예요. 그리고 S가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S 두 개 쓰시고 P 하나 쓰는 케이스 제가
1: 너무
0: 많이
1: 헷갈려요.
0: 봤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리고 disappointed.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형용사로 실망한. 이런 형용사인데 발음할 때 NT가 모음 사이에 붙어 있죠 지금
1: 네.
0: I와 E 사이에 이런 경우에는 모음 사이에 N하고 T가 붙어 있으면 T가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isappointed 이렇게도 되지만 아예 소리 안 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So disappointed 이럴 수도 있어요. Okay? 자 한번 try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Disappointed.
1: Mm-hmm. Disappointed.
0: Okay. 그거는 option일 뿐이다.
1: 네.
0: 라는 것이고요. 자, 덩어리 표현 아마 그냥, 계속 암기만 해왔다면 오늘 이제 쓸 수 있는 기회가 나왔는데, 바로 be disappointed 쓰고, 그 다음에 전체사 뭐 썼어요?
1: In
0: someone.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실망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1: 네.
0: 겁니다. 오케이. Okay? So, 나 있잖아. 정말 그녀에게 실망한 상태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0: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I hate you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데요.
1: 그래요.
0: 나 너한테 실망이야. 와. I mean it hurts okay, so much more.
1: 진짜 듣기 싫은 말인데요, 근데. I know. I am disappointed in you.
0: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I am disappointed. 근데 어디에?
1: In you.
0: 자, how about this? 질문형도 가능하겠죠? 너 우리에게 실망했니? 너 우리한테 실망했어?
1: 그러면 Are you disappointed in us?
0: 그렇죠. Us가 돼야 되겠죠. 우리니까. 그리고 you are가 아니라 are you? That's right. So, just like that. In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disappointed in you.
1: I am disappointed in you.
0: Are you disappointed in us?
1: Are you disappointed in us?
0: 네. 자, 여기서 뭐 하나 참고로 드릴 게 있는데요.
1: 네.
0: 주의하셔야 되는 게 with가 나올 때도 있어요.
1: 네.
0: 네. in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한테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실망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오케이? 그런데 with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I'm disappointed with the results.
1: 결과가.
0: 네, 뭔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grades
1: 성적.
0: 같은 성적 이런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그 너 성적, 너 실망이야. 그거 자체에 본질적으로 실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에 그쵸. 의해서 실망이 됐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실망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한테 보통 이렇게 어떤 결과에는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좋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미 언급하긴 했지만 여기서 she was는 she was
1: my best friend네요.
0: She was my best friend. Yes. 그래서 여기서는 그 동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1: 네네.
0: Well, she was. 이렇게 쓴 거죠. Or, she used to be. 뭐뭐 하곤 했다. 이거 써도 되고요.
1: 네.
0: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자, 이랬을 때, 자, 보세요. 진짜 좋은 친구는 이런 것 같아요. 딱 듣고서, 아, 야, 말했지? 야, 별로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 맞아요.
0: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Right? So, 그냥 전화해서 물어봐.
1: 그치.
0: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1: 양쪽 입장을 다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쵸.
1: 혹시나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Just give her a call. 여기서 또 끊어볼까요?
0: 오케이.
1: 그, 좀 전화를 그녀에게 해봐. And 물어봐. 물어보는 거는 ask겠네요.
0: 오케이.
1: 예.
0: 굉장히 심플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1: 네.
0: So just give her a call. And what? And ask.
1: 아하.
0: 정답.
1: Yes. 맞습니다.
0: 물어보다 물론 이제 ask는 뭐 맥락에 따라서 부탁하는 게 될 수도 있지만
1: 네.
0: 여기서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죠. Why didn't you pay me back? 이렇게 물어보라.
1: 그렇죠.
0: 그리고 ask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발음할 때 실수하시는 분은 많은데요. Ask 이렇게 되면 안 돼요. Ask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으 소리가 나는 순간 아 내가 강세 어딘가 잘못 줬구나.
1: 그렇죠.
0: 이 생각하셔야 돼요.
1: 네네.
0: 아 강세는 자음이 아니라 무조건 모음에 두셔야 돼요. So A, S, K 중에
1: A.
0: 그렇죠. 거기에 강세를 꽝 주면 ask 이게 굉장히 짧게 들어오기 때문에 ask 이렇게 안 됩니다.
1: 그러네요.
0: Ask, ask. So, ask, ask. 짧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Right. 한번 해볼게요.
1: 네.
0: Okay. Ask, ask.
1: Ask. Ask.
0: 좋아요. 자, 누구에게 전화한다라고 할 때 call someone이라고 해도 되는데 오늘 못 썼죠?
1: Give her a call.
0: 그렇죠. 이거는 뭐 예전에 노래도 있었지만
1: Give me a call.
0: 네. Give someone a call. 이거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다, 걸다가 네. 되겠습니다. 오케이? So 목적어를 중간에 넣는 거예요. Her, him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가 주면 되겠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유병자 갑니다. 나한테 오늘 밤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를 한 통 넣어라. 오늘 밤에.
1: Give me a call tonight.
0: 그렇죠. Give me a call tonight.
1: Yeah.
0: 뭐, right. 자, 두 번째. 그에게 연락하자, 전화하자. 하자를 넣어서.
1: Let's give him a call.
0: 그렇죠. Let's give him a call. Let's call him.
1: Yes.
0: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1: 네.
0: 계속 쓰면 쓸수록 give가 들어간다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읽어보도록 할게요. Give me a call tonight.
1: Give me a call tonight.
0: Hey, let's give him a call.
1: Let's give him a call.
0: 네. 자, 참고로요, give someone a call 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1: 네.
0: 조금 더 비격식으로요, 이런 것도 많이 써요. Give someone a ring.
1: 응?
0: buzz.
1: 와우.
0: 이런 것들도 씁니다. ring이라고 하는 게 진짜 띠링띠링띠링 울리는 거잖아요.
1: 전화 벨이죠.
0: 그걸 준다란 느낌. buzz도 buzz라고 하는 게 zzz 이렇게
1: 진동인가요?
0: 울리는 느낌이 있잖아요.
1: 아.
0: 그래서 이것도 조금 비격식으로 캐주얼하게 쓰실 수 있어요.
1: Yes. Okay.
0: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뒤에서 너무 얘기가 많이 오가면은 서로 오해 있을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깔끔하게 정리되는 말인 것 같아요.
0: 오히려 좋습니다.
1: 네, 네.
0: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네,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미션은 애니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1: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그렇죠.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1: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Okay,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2: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2: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누구에게 돈을 갚는다라고 할 때 money라는 단어 굳이
1: 안 쓴다.
0: 안 쓴다.
1: 네.
0: Pay someone back. 음흠. 이거 해주시면 되고요. 틀려도 됩니다.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1: 좋습니다.
0: Okay? 걔한테 돈 갚아. 자. 그에게 돈을 갚아라. 명령어로요.
1: Pay him back.
0: Pay him back. 이런 느낌.
1: 네.
0: 두 번째는 과거형으로 가볼게요. 나 벌써 걔네한테 그들에게 돈 갚았어.
1: I already paid them back.
0: 그렇죠. them으로도 바꿔야 되고 paid. 과거형이 돼야 되겠죠.
1: 네.
0: 자, 이번에 Annie 갈게요. Annie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제가 나누겠습니다. Annie는 내 돈을 빌렸다.
1: Annie borrowed my money.
0: 그리고 절대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1: And never paid me back.
0: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까지 해봤습니다.
1: 끊어서 하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0: 훨씬 나아요.
1: 네. 네.
0: 그리고 이 명작은요. 한 번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트레이닝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1: yes.
0: 괜찮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ay him back. I already paid them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Okay, 자 다음은요. 아, 이거는 항상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표현이라면
1: 네.
0: 이 명작으로 가야죠. So be disappointed in someone.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실망을 했다라는 느낌.
1: 네.
0: 그리고 이거 저는 실망을 했는데 나 실망했다? 이거 아니죠?
1: 연기해야 돼요.
0: 아, 이거 연기 들어가야 돼요.
1: 네.
0: 그래야 뇌에서 아,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켜버려요.
1: 아, 맞습니다.
0: 네, 자, 갑니다. 나 너에게 실망했어. 이거 현재형으로 상대방한테 한다는 느낌으로 나 너에게 실망한 상태다.
1: 신기한 게 지금 시작 전부터 한숨이 나와요. 이 연기 들어간 거거든요. I am disappointed in you.
0: 오, 강력해요.
1: 예.
0: I am disappointed in you.
1: 진짜 I hate you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0: 더 무서운 거예요,
1: 예.
0: 이거요. 네. 자, 다음은요. 걔한테 그녀에게 진짜 실망했어. 이것도 지금 실망한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난 정말로 그녀에게 실망한 상태다.
1: I am really disappointed.

0: disappointed in her.
1: 그렇죠.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Yes.
1: Okay. 자, 세 번째. 너 우리한테 실망했어? 현재형으로. 너 우리한테 실망한 상태야?
0: Are you disappointed in us?
1: In us?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disappointed in you.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Are you disappointed in us?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3: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2: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3: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Al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4: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5: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6: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5: Mm-mm,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6: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Go on, it's okay.
1: Oh, great job, you guys. 오늘도 성공입니다.
4: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4: 내가 귀엽다는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saying you are cute?
1: 그렇죠. 예. Are you saying you are cute?
4: 약간 비아냥이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1: 살짝 들어갔을 예. 수 있습니다. 자, 뒤에가 are you cute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었죠.
4: 네.
1: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이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아이고.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4: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4: See you every day.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쇼핑은 사는 재미도 있지만 입어보는 재미도 만만치 않죠. 마음에 드는 옷을 딱 입어보고 친구에게 잘 어울려? 어떻게 물어볼까요? Does it match well? Is it good with m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We're here! This is Dongdaemun, the fashion capital of Korea.
2: Wow! Look at these cool buildings! Is this tall building a shopping mall?
1: Yep. Everyone comes here to shop. Let's go in!
2: Woohoo! What do you think? Do I look good? Do I look good? Do I look good?
1: Wow, you look great in these clothes.
2: I love this dress. I want to buy it.
1: Let me get it for you. Excuse me, sir. We'd like to get this dress.
3: Well, that will be 50,000 won.
1: Could I get a DC?
2: What's a DC?
1: You know, a lower price.
2: Oh, you mean a discount? So DC is a discount?
1: Right. That's what we say in Korea.
3: Since you're a visitor, I'll give you a special deal.
4: Oh, thank you so much!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카툰 English 1.0의 니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요, 케빈이랑 크리스틴이 동대문에 지금 쇼핑을 갔잖아요. 옷을 막 입어보고 잘 어울려? 물어보기도 하고 와, 잘 어울린다, 깎아주세요. 쇼핑에 관련된 또 다양한 표현들이 숨어 있거든요.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카툰 한 장면씩 다시 보면서 유용한 표현들, 또 생생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전철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가니 짜잔, 동대문 쇼핑센터에 도착을 했네요. 자, 다 왔다. We're here. We're here. 짜잔, 다 왔어. 도착했어. 라고 케빈이 보여줍니다. 도착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요. 재밌게 We're here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말을 순서를 바꿔서 Here we are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 있다, 도착했다가 될 수 있겠죠. 짜잔 하고 들어가서요. 가게에서 옷을 입어봅니다. 쇼핑을 좋아하니까 막 여러 옷들을 입어보죠. 그리고는 What do you think? 잘 어울려? 물어보는 크리스틴입니다. 잘 어울려? 오늘의 한 문장이죠. 기억하시나요? That's right. Do I look good? Do I look good? 이 문장은요. Do, 물어보는 말이에요. 하니, I, 나, look, 보이다, 그리고 good, 좋은, 멋진, 나, 좋아 보여, 멋져 보여, 말 그대로 어때, 잘 어울려, 가 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Do I look good? 이제는 노란 부분이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좀 더 강조해서 자연스럽게 말해볼게요. Do I look good? 한 번 더. Do I look good? Yes, 잘 어울려? 그랬더니 와, 정말 멋지다. 입어보는 것마다 다 잘 어울려. You look great in these clothes. You look great in these clothes. 잘 봐주세요. 이 옷들 다 잘 어울려. 어울리다라고 할 때요. Look good에다가요. In 그리고 옷을 넣어주면 돼요. You look good. 너 되게 잘 어울리고 멋져. In 그 옷에서. 또는 반대로 옷이요, 우리 몸에 걸쳐져 있을 때 잘 어울린다,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on을 사용합니다. You look good in these clothes. 반대로 these clothes look good on you. 이렇게 양쪽으로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 I love this dress. I want to buy it.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다. 라고 했더니요. 케빈이, 아, 내가 사줄게. 한국에 왔는데 내가 사줘야지. Let me get it for you. Let me get it for you.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이거 사줄게. 뭐뭐 해줄게 하면 우리 또 자동적으로 I will 하고 동작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세요. Let me. 내가 뭐뭐 하게 해줘, 허락해줘. 그 다음에 동작을 넣으면 내가 이렇게 하게 해줘. 즉, 내가 할게가 되는 거예요. Let me get it for you. Let me help you. 아셨죠? 자, 이제 계산을 하려고 가격을 물어봤더니 5만 원이네요. 케빈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비싼 것 같죠? 그랬더니, could I get a DC? 어? 이게 무슨 뜻이죠? Could I get a discount를 잘못 말했네요.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할인이라고 했을 때 DC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발음 표현 아니고요. 원래는 영어

0: 표현이 discount. discount입니다. 여기서 D랑 C만 쏙 뺐나 봐요. 해서 할인을 받다라고 할 때도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DC 쓰지 않고 full word를 다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1: 외국인이시니까요. 방문하셨으니까 좀 깎아드릴게요. 그래서 좋은 가격에 옷을 사게 되었습니다. Oh, thank you so much. 정말 기분 좋은 쇼핑이네요. 자, 오늘의 카툰 어떠셨나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Do I look good?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잘 어울려? Do I look good? 과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입어보고서는요, 나 어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How do I look? 같이 말해볼게요. How do I look? How do I look? 이 표현 상황에 맞게 여러분 직접 말해보세요. 인생 다이어트 후에 친구와 함께 크롭티 사러 갔어요. 자신 있게 딱 입고 물어봅니다. 나 어때? Yes. How do I look? How do I look? Very good. 자, 이번에는요, 점원께서 이런 옷을 추천해 주시고는요, 입어보면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꼭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이 표현 배워볼게요. 만약에 입었던 아이템이 하나짜리라면, How do you like it? 구두나 장갑처럼 두 개가 한 쌍이 되는 거라면, How do you like them?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각한 번씩 말해 볼게요. How do you like it? How do you like them? Very good. 마찬가지로 상황에서 살펴볼게요. 구두를 사러 갔어요. 추천해준 구두를 딱 신었어요. 점원분이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물어보시는데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That's right. How do you like them? How do you like them? You did it. So, how did you like it? 오늘의 카툰과 카툰 잉글리시 어떠셨나요? I hope you liked it. 오늘은 쇼핑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함께 배워봤어요. 진짜 놓치기엔 아까운 거 너무 많죠? 생활 영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카툰 통해서 매일매일 쓸수 있는 생생한 표현들 배워보기로 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하고 재밌는 카툰으로 또 만나요. 안녕!

0: Welcome to EBS 초딩 발음 클리닉. 여러분의 발음 고민 해결사 케일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요 우리 본격적인 수업에 앞서서 원어민 발음으로 오늘의 단어들 문장들 한번 들어보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Stop. Stop laughing. Steak. It smells like steak. Steal. The student stole the bike.
0: 자,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자, 오늘의 단어들도 한번 같이 만나볼게요. 자, 역시 세 개였는데 stop, steak, 그리고 steal입니다. 자, 역시

0: 오늘 공통점 바로 찾을 수 있겠죠? 아주 명확하게 보이는데, 맞아요. 모든 단어들이 다 지금 S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자, 그런데 공통점이 그거 하나만은 아닌데요? 맞아요. 바로 그옆 단어도, 옆 글자도 T 같이 다 공유하고 있어요. S랑 T로 시작하는 단어들이었습니다. 자, 이 둘의 만남이 오늘 주인공인데, S랑 T는요, 아주 특별한 관계예요. 여러분, 이두 친구는 정말 best friends입니다. 아주 우정이 너무너무 진해서요. 이 S랑 T랑 만나면 서로 소리까지 아주 뜨겁고 진해져요. Like, 스트가 아니라 스트처럼 스트 이렇게 뜨겁게 불타오른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S랑 T의 만남 지금부터 확실하게 우리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는 stop. 자, 이 발음 stop 아니죠? 너무 stop 하면은 약간 어색하게 들릴 정도거든요. S랑 T 지금 두 친구 이렇게 진한 우정을 가진 친구 만났으니까 불타오르는 소리 stop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 stop. 예문으로 한번 만나볼까요? 친구가 예를 들어서 계속 웃는 거예요. 나는 기분이 안 좋은데, 야, 그만 웃어. 그만 해라. 라고 말하면서 강하게. Stop laughing. Stop laughing. 그만 좀 웃어라. 자, 두 번째 단어는, 이거 여러분 좋아하죠? 선생님도 좋아하는데, 바로 우리가 좋아하는 steak. 역시 한국식 발음으로는 스테이크이지만 스테이크 하면은 원어민들은 좀 영어 원어민들은 귀가 살짝 불편할 수가 있어요. 왜냐? 지금 이거 또 역시 진한 우정 있으니까 스테이크. 진하게 뜨겁게 스테이크. It smells like steak. 이거 무슨 냄새야? 어디서 스테이크 냄새 난다. 이거 스테이크 냄새 같다라는 뜻이죠. It smells like steak. Steak. Okay? 자, 마지막은 우리 steal 이란 단어였는데, 여러분, 이거는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입니다. 아시죠? 훔치다라는 아주 나쁜 행동에 관한 단어예요. 훔치다. 훔치면 안 되는데, 일단 발음 좀 볼까요? steal. 이렇게 띠 발음이 난다는 거. steal. 자, 그리고 여기는 지금 여러분, 모음이 좀 많죠? 두 개나 했어요. 그리고 소리도 길어져서, Still 이렇게 짧게 하지 말고 steal 길게 끌어줍니다. steal 훔치다. 자, 이거는 예문을요. 여러분 조금 난이도를 올려서 과거로 한번 볼 거예요. 그 학생이 그 자전거를 훔친 것이다. 훔치다 이렇게 현재 아니고 훔쳤대요. 과거에. 그래서 steal 과거 또 나왔는데 똑같아요. 발음은 이 우정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stole 아니고 stole. stole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The student stole the bike. The student stole the bike. 여러분은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 누군가가 뭘 훔쳤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겠죠. 자, 어때요, 여러분? S랑 T의 만남 확실하게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발음 교정 시간으로 넘어가서 같이 한번 연습해볼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자, 이제 오늘 배운 단어들, 문장들 선생님이랑 같이 여러 번큰 소리로 말하면서 우리 입에 찰싹 붙일 시간입니다. Are you ready? 준비됐나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 진한 우정, ST, stop입니다. 그만하다. 듣고 여러분 큰 소리로 따라해 주세요. Stop. One more time. Stop. 그렇죠. 아니고 stop 계속 이렇게 된소리 발음 신경 써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좋아하는 맛있는 steak입니다. 한번 가볼까요? steak. 더 크게 steak. 그렇죠. 자, 마지막 바로 안 되는 행동 하면 안 되는 steal. 자, 이거는 여러분 발음 좀 길게 끌어주세요. 가볼게요. steal. One more time. Steal. All right. 자, 이제 우리 이 단어들 문장 속에서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는 친구가 자꾸 웃을 때요. 그만 웃어라. Stop laughing. 선생님이랑 억양도 비슷하게, 속도도 비슷하게. One more time. Stop laughing. 그렇죠. 된소리 여러분 계속 신경 쓰고 있죠? 자, 두 번째 문장. 어디서? 스테이크 같은 냄새 난다. 이런 냄새 다시 한번 저도 맡고 싶은데. It smells like steak 아니고 steak. 다시 한번 갈게요. It smells like steak. One more time. It smells like steak. 그렇죠. 잘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문장. 그 학생이 그 자전거를 훔친 거래. 그 나쁜 학생이래. The student stole 아니고 stole the bike였죠? 자, 듣고 따라하세요, 여러분. 큰 소리로. The student stole the bike. 그렇죠. One more time. The student stole the bike. 자, 이 문장은 여러분, 과거 시제로 조금 난이도가 있어서 한 번만 더 따라해 볼게요. Stole 발음 주의하면서 One more time. The student stole the bike. Great job. 아주 잘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맨 처음에 들었던 원어민 발음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체크해보고 큰 소리로 따라 말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Stop. Stop. Stop laughing. Stop laughing. Steak. Steak. It smells like steak. It smells like steak. Steal. Steal. The student stole the bike. The student stole the bike.
0: 여러분, 오늘 배운 이 S와 T의 만남 확실하게 이해하셨나요? 둘은 너무나 친해서 우정이 아주 진해서 소리도 뜨겁게 된소리 난다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서 저 헤일리 선생님은 언제나 여기 이곳 EBS의 초딩 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바!

0: 시원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보카폴리랑 꼭꼭 약속!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 일곱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그럼 단어를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Monday. M-O-N-D-A-Y. Monday. Monday. Tuesday. T-U-E-S-D-A-Y.

0: Monday. 그 다음은 Tuesday. 화요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Tuesday에 뭐 하나요? Tuesday. 그 다음은 Wednesday, 수요일이란 뜻이에요. 일주일의 약간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Wednesday. Okay, now 이제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월요일, Monday. 앞에 먼에 강세를 넣어보세요. Monday. Good job. 화요일, Tuesday. 여기도 역시 앞에 강세가 들어가요. Tuesday. 잘했네요. 수요일, Wednesday. 친구들, 여기도 앞에 강세가 나오고요. D 발음은 안 나요. Wednesday.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Monday, Monday, Tuesday, Tuesday, Wednesday, Wednesday.
0: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I take piano lessons every Monday. 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피아노 레슨을 받는다. 피아노 레슨을 받는다는 take라는 동사를 써요. 그리고 여러분, every Monday라고 돼 있죠. every는 매주, 매주 월요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every day는 매일이란 뜻 알고 있나요? 자, 같이 말해 볼게요. I take piano lessons every Monday. Good job, everyone. 다음, are you free next Tuesday?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이 되니? 친구들, free란 단어는 무료 또는 공짜란 뜻인데요. 시간이 된다란 뜻도 돼요. 시간이 되는, are you free? 시간이 돼요. 언제? Next Tuesday. Next는 그 다음 주를 말하는 거예요. 다음 주 화요일, next Tuesday. 같이 말해볼게요. Are you free next Tuesday? Yes, I am. 그 다음, your homework is due on Wednesday. 내 숙제는 수요일까지야. 친구들, is due. 자, due는 언제, 언제까지 해오라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날까지이다. due on Wednesday. 자, 같이 말해봐요. Your homework is due on Wednesday. That was perfect.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Thursday. Thur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Friday. Friday. Friday. Saturday. Saturday. Saturday. Satur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0: 다음 요일은 Thursday, 목요일이에요. What do you do on Thursday, everyone? 목요일날에는 뭐 하나요? 그 다음은 Friday, 금요일이에요. 친구들, 금요일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요일이에요. 그 다음날은 주말이니까요. Friday. Next is Saturday, 토요일이에요. 친구들, Saturday 좋아하죠? 이렇게 가족끼리 놀러 갈 수 있잖아요. Saturday. 그 다음은 Sunday.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도 우리는 푹 쉴 수 있어요. 어디 놀러 갈 수 있고요. 여러분은 Sunday에 뭐 하나요? Okay, now everyone, let's practice how to pronunciate the words. 목요일, Thursday. 앞에 Thur에 강조해 보세요. Thursday. Good job. 금요일, Friday. 한번 다시 해볼게요. R 발음을 집중해서 해보세요. Friday. Perfect. 토요일, Saturday. 앞에 새 강세를 두고요. T 발음은 안 나요. Saturday. Very good. 일요일, Sunday. 한번 다시 해볼게요. Sunday.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Thursday.

0: Thursday, Friday, Friday, Saturday, Saturday, Sunday, Sunday.
1: 다음 예문 같이 볼게요. It's my dad's birthday on Thursday. 목요일은 아빠 생일이야. Oh, congratulations. Are you going to have a party? 파티를 할 건가요? 친구들, 중요한 거는요. 요일 앞에는 항상 in도 아니고 at도 아니고 on Thursday를 써야 돼요. 알겠죠? 같이 말해볼게요. It's my dad's birthday on Thursday. Very good. Friday is my favorite day of the week. 금요일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편안해요.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Friday is my favorite day of the week. Very good. I don't have to wake up early on Saturdays. 나는 토요일마다 일찍 안 일어나도 돼.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토요일날에 학교를 안 가거든요.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Saturday 뒤에 S가 나오네요. Saturdays. 그럼 매주 토요일이란 뜻이에요. Every Saturday랑 똑같은 효과예요. 자, 같이 말해볼게요. I don't have to wake up early on Saturdays. That was very nice. Last sentence. I'm visiting my uncle on Sunday. 나는 일요일에 삼촌 집을 방문할 거야. Oh, that must be fun. 재밌겠네요. 같이 말해봐요. I'm visiting my uncle on Sunday. Good job, everyone.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0: Monday. Monday. Tuesday. Tuesday, Wednesday, Wedne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Friday, Saturday, Saturday, Sunday, Sunday.
1: 친구들, 오늘도 즐거웠죠? 저와 함께 이렇게 매일매일 영어 공부하면 여러분들 영어를 잘할 수 있어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Goodbye.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인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My pie!
1: My camera!
2: My trash can!

김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관제를 발견한 당시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깨운다, 알린다, 누른다, 사용한다. 당신의 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팡팡!

0: Unit 29. I. Let's go! Phonics chant it.
1: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우리가 배운

0: 알파벳 중에 A, E, I, O, U 이 다섯 개를 우리는 모음, vowel이라고 해요. 영어 단어에는요, 꼭 모음과 자음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소리가 나고 단어가 완성되거든요. 오늘 그럼 과연 어떤 모음 친구 vowel이 있을까요? 네, 오늘 만날 세 번째 vowel은요, 바로 I예요. I. 네, 우리가 지난 수업 때 배웠죠? I는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E. E. Very good. 모음 E 소리가 나는 단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바로 큰, big이에요. 코끼리나 하마 같은 동물을 볼 때 굉장히 크죠? 큰, 영어로 big. Big. Big. Very good. 다음 단어는요, 가발, wig이에요. 분장하거나 머리를 예쁘게 꾸미고 싶을 때 가발을 쓰잖아요. 가발, 영어로 wig. Wig. Wig. Great job.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아, 바로 돼지가 있었네요. Pig. 코가 매우 크고 꿀꿀 소리내는 돼지. 영어로는요, pig. Pig. Pig. 너무 잘했어요.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입술, lip이에요. 입에 있는 입술, 영어로 lip. Lip. Lip. Good job. 다음 단어는 지느러미, fin이에요. 물고기가 물에서 헤엄치려면 꼭 필요한 지느러미, 영어로 fin. Fin. Fin. Great job. 이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조립용품 세트 kit이에요. 친구들, 우리가 보통 망치나 드라이버를 볼 때 이렇게 조립용품 세트로 나오죠? 그거를 kit라고 해요. Kit. Kit. Very good. 와우, 이렇게 이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너무 신기하죠?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짠! Look at this! 와우, 오늘도 로건과 재미있는 playtime을 가져볼 거예요. 오늘 써니가 알려준 알파벳 바로 I였는데요. Logan, what sound does the letter I make?
1: E, E, E.
0: That's right. Logan, 써니가 퀴즈를 낼 거예요. 우리가 코끼리나 하마 같은 동물을 볼 때 아주 크죠? 큰, 영어로 뭐예요?
1: E, E, big. E, E, big. E, E, big.
0: 너무 잘했어요. 다음 단어는 가발이에요. Logan, 가발 영어로 뭐예요?
1: Wig.
0: Yes, wig. 그래서 말이죠. 짠! 이렇게 써니가 가발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우리 로건이가 예쁘게 가발을 색칠해 줄 거예요. 검정색을 쓰겠대요. 오케이. 써니는 가발을 orange로 쓸 거예요. 와, 이 가발이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색칠한 가발. 와, 너무 예뻐요. 로건, 가발 우리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E, E, wig. E, E, wig. E, E, wig.
0: Very good. 다음 단어는 바로 꿀꿀

0: 오는 돼지인데요. 로건, 돼지가 영어로 뭘까요?
1: Pig.
0: Yes, pig. 그럼 로건이가 돼지처럼 꿀꿀 해볼 수 있나요? 잘했어요. 자, 돼지 세 번 발음해 주세요.
1: E-E pig, E-E pig, E-E pig.
0: Excellent. 다음 단어는 입 부위에 있는 입술이에요. 짠! 어? 근데 로건, 여기 입술이 없네요. 우리 로건이가 예쁜 입술을 그려주세요.
1: Dark brown.
0: Dark brown. 갈색으로 입술을 그린다고요? 친구들, 로건이 그린 입술을 한번 볼까요? 짠! 너무 잘했어요. 자, 로건, 입술 영어로 뭐예요?
1: E-E lip, E-E lip, E-E lip.
0: Very good. 다음 단어는 지느러미. 로건, 지느러미 영어로 뭐예요?
1: Fin.
0: Yes, fin. 자, 그래서 짠! 써니가 화이트보드를 가지고 왔죠. 자, F를 먼저 F, F 그리고 N, N 소리가 나는 N. 네, 여기 있어요. Fin. 오, 근데 중간에 E 소리가 빠졌네요. 어디 있을까요?
1: I.
0: Yes, that's right. Now let's say it three times.
1: E, E, fin. E, E, fin. E-E fin.
0: Great job! 오늘의 마지막 단어, 조립용품 세트, kit도 E 소리가 나죠? Logan, 조립용품 세트 영어로 뭐였죠?
1: E-E kit. E-E kit. E-E kit.
0: We did it! 너무 잘했어요. 그럼 우리 신나게 노래로 발음해 볼까요? Let's
2: go! Phonics chant.
0: Now we can all say the E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E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업업 시켜줄 케일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친척들이나 아니면 사촌들 자주 보나요? 자주 못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알아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7. Introducing my family. I can tell you about my cousin's visit.
0: All right, let's start with warm up. 여기 보니까 우리 친구 집에 삼촌이랑 숙모가 놀러 온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놀러 온 것 같은데 they came over since a long time ago. 자, 근데 아침이네요. 밤을 잤나 봐요, 이 집에서. Oh, but look! Our little girl is playing with a dog. 강아지랑 놀고 있는데 Oh, I think it's her uncle's dog. 네, 삼촌의 강아지인가 봐요. 자, 그러면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Let's listen to

0: today's dialogue.
1: My cousins came to my house.
2: When?
1: Last weekend. They have a new baby.
2: Wow.
1: Now I'm an uncle.
0: 대화 잘 들었죠? 뭐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My cousins came to my house. 자, 여러분, cousin은 사촌이죠. My cousins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가 봐요. 그렇죠? 도대체 누굴까? Came to my house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 왔어요 라는 뜻이죠. 네, 여러분, cousin이라고 하면 나의 사촌이기도 하지만 정말 친한 경우 사촌이 결혼한 사람이죠. 내 사촌이 남잔데 여자랑 보통 결혼하잖아요. 그 사람도 cousin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부를 cousins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누구누구 came to my house라는 표현은 누구누구가 우리 집에 왔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뭐 오랜만에 온 사람? 아니면 뭐 어제 왔었던 사람 또 올 수도 있고 누가 왔는지 한번 표현해 볼까요? Kaylin came to my house. Kaylin이 우리 집에 왔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사람 이름을 넣어도 되겠죠. Kaylin came to my house. My teacher came to my house. 선생님의 집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My teacher came to my house. Our neighbor, 우리의 이웃이 came to my house. 우리 집에 왔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넣을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요 came이라는 요 단어는 바뀌지 않아요. 왜냐면 과거 형태니까요. 우리가 현재를 얘기할 때는 바뀔 수 있어요. 누가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근데 과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came은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 너무 좋죠? 자, 이렇게 한번 연습해 봤고요. When? 언제 사촌들이 놀러 왔는데? When? 이렇게 물어봤죠? Last weekend. They have a new baby. 라고 했어요. 일단 last weekend는 지난 주말이라는 뜻이에요. Last가 물론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난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last weekend는 지난 주말이 되겠죠. Weekend. Week가 주라는 뜻이고 end는 끝이잖아요. 한 주의 끝. 그러니까 주말. 오, 우리말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똑같이 weekend라고 부릅니다. They have a new baby는 새로 아이가 태어났어요 라는 뜻이겠죠. 자, have a baby 잔 자체가 아이를 갖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hey have a new baby, 새로 아기를 가졌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런 의미인 거죠. 자, last 뒤에 어떤 시간이 오면 방금 말한 것처럼 지난 언제라는 의미가 돼요. Last weekend가 지난 주말인 것처럼 또 한번 연습해 볼게요. Last night는 지난 밤, 그러니까 어젯밤을 얘기하는 거네요. Last night. Yesterday night라고는 잘하지 않아요. Last night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Last Monday. 이렇게 요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난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을 Last Monday. Last Tuesday, Last Wednesday 이렇게 다 쓸 수 있겠죠. Last week는 지난 주죠. Last month는 지난 달. Last year라고 하면 지난 해라는 의미가 되고요. Last summer, 요거는 뭘까요? 맞아요. 작년 여름이라는 뜻이에요. 지난 여름, 그래서 작년 여름은 last summer 이렇게 써서 뭐 last fall, last winter 이렇게 다른 계절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뭐 밤, 요일, 주, 달, 해, 뭐 여름 이런 표현도 넣을 수 있지만 특정 시기 있잖아요. Last Christmas, 특정 날 이런 것도 올 수 있습니다. Last Christmas는 지난해 크리스마스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last 뒤에 어떤 시간 개념의 표현들이 온다. 이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와우! 아기가 새로 태어났다니까 와우! 하고 놀랐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는 어떻게 놀래요? 우와! 이렇게 놀래죠. 근데 영어는 반대예요. 와우!

네,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놀랐는데 더 놀랄 일 있죠? Now I'm an uncle 이라고 했어요. 자, 사촌들이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 아이에게 나는

0: 곧이라고 했는데 요 은은 어 대신에 은을 써줬어요. 왜냐면 그 뒤에 오는 uncle이 모음 소리로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aunt도 모음 소리로 시작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삼촌이야. 나는 이제 뭐 이모야, 고모야. 이렇게 말할 때 꼭 un uncle, un aunt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1: My cousins came to my house.
2: When?
1: Last weekend. They have a new baby.
2: Wow.
1: Now I'm an uncl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우리 삼촌하고 숙모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하룻밤을 잔 상태네요. 그죠? My uncle and aunt came to my house. 자, 아까는 my cousins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uncle and aunt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My aunt and uncle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잠시만요. aunt는 이모 아닌가요? 이모, 고모, 숙모 다 되죠. 그래서 my uncle and aunt라고 하면 우리 삼촌하고 숙모가 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쓰였습니다. 그리고 uncle도 삼촌, 이모부, 고모부 다 돼요. 자, my uncle and aunt came to my house. 집으로 왔대요. They came over to my house. 요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came to도 되지만 좀 멀리서 왔다, 넘어왔다라는 의미로 they came over to my house.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they는 my uncle and aunt를 줄인 표현이죠. 자, 이 표현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They came over to my house. 잘했어요. 자, 그런데 언제 왔어요? 어제 왔어요. They came over yesterday.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They came over yesterday. 잘했어요. 자, 그런데 지난밤에 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젠데 지난밤. 그럴 때는 they came over last night. 어젯밤은 last night라고 했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틀 전에 왔다라고 할 때는 they came over 2 days ago.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They came over 2 days ago. 3 days ago, 4 days ago 숫자만 바꿔주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aunt하고 uncle은 they have a new baby가 아니라 they have a new dog. 새로 강아지를 입양했나 봐요. 자, 이 표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They have a new dog. 잘했어요. 자, he is so cute. 강아지는 정말 귀엽죠. 근데 여러분, 강아지도 수컷이냐 암컷이냐에 따라서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he, she 이렇게 표현을 해요. it라고 하면은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죠? 그래서 he is so cute, she is so cute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런데 cute 대신에 adorabl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He is so adorable. 너무 사랑스러워. 요런 의미죠. 자, 그래서 나는 I have a new friend. 나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강아지한테 내가 사촌이 됐다. 이렇게 말은 잘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돼 새로 생겼다. I have a new frien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삼촌하고 숙모가 우리 집에 어제 온 걸로 또 한번 level up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들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Let's chant to the rhythm. My cousins came to my house. My cousins came to my house. One more time. My cousins came to my house. Good job. They came yesterday.

When? They came yesterday. One more time. They came yesterday. Uh-huh. They came last night. They came last night. When? They came last night. They came last month. They came last month. One more time. They came last month. Good job. They have a new baby. They have a new baby. They have a new baby. Oh, so cute. Now I'm an uncle. Now I'm an uncle. What? Now I'm an uncle. Good for you. Now I'm an aunt. Now I'm an aunt. What? Now I'm an aunt.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you about my cousin's visit. 내 사촌이 놀러 온 것에 대해서 말해줄 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참 많았어요, 그쵸? I am an uncle. I am an aunt. 이 표현도 많이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럼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뵐게요. 그때까지 bye bye!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영어 공부하면서 더 좋은 날로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신나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7. How I spent my summer. Thursday. I hung out with my friends. I can say who I hung out with.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확인해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보아하니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어떤 사진들을 보고 있어요. 그쵸? A girl and a boy are looking at the photos, right? 그리고 지금 보아하니까 여름방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They'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right? 좋습니다. 선생님이랑 단어들을 보면서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짜자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who입니다. 후후후. 네, 그렇다고 who 이러면 안 되고요. who 해줄게요. 시작! who. who. 누구라는 뜻이에요. 누구야 너?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Who? 단어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Hang out with 나왔어요. One more time. Hang out with. 누구누구와 어울리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림에 보니까는 우리 여자애랑 남자애랑 둘 다 다 신나게 누군가와 hang out with 한 그림들을 보고 있죠. 그쵸? 여자애는 Oh, she hung out with her dog. 그리고 남자애는 Oh, it seems like he hung out with his little sister, right?

0: out with 단어도 기억할게요. Okay? 자, 그 다음은요. eat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단어죠? eat, 먹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많이 이야기한 단어죠? ea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ride란 단어가 나왔어요. ride는 타다예요, 타다. 자전거를 타다, 차를 타다, 버스를 타다 할때그 타다입니다. 지금 보아하니 남자아이가 가리키는 그림에 he's riding a bike with his little sister. 지금 여동생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럴 때 ride a bik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의 look and talk였고요. 우리 한번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1: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2: I hung out with Mina. We ate ice cream.
1: I hung out with Hamin. We rode bikes.
0: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짜자잔! 첫 번째 expression입니다.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좋아요. 얘들아, who가 무슨 뜻이라 그랬지? 누구라는 뜻이죠. Hang out with 하면은 누구와 어울리다라는 뜻이죠. Summer는 여름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방금 알려준 단어들을 한번 조합해 봅시다.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 너는 여름에 누구와 어울려 놀았니?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질문 형태죠. 물음표가 있으니까. 근데 did가 들어갔습니다. did가 들어가서 과거형 문장이 됐어요. 오케이. 자,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너 여름에 누구랑 어울려 놀았어? 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문장이 기니까 한 단어씩 연습해 볼게요. 짜잔. Who did you? Who did you? Okay. 그 다음에, Who did you hang out with? 시작. Who did you hang out with?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 문장.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시작.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무슨 뜻이라고? 너 여름에 누구랑 어울렸어? 라는 뜻입니다. 문장이 길지만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Vocabulary 나왔습니다. 선생님이랑 배웠던 네 가지 단어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집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Who 나왔어요. Who, 누구라는 뜻이죠? Who, who. 좋아요. 2번은 hang out with. One more time. Hang out with. 누구와 어울리다 라는 뜻입니다. 좋아요. 자, 3번은 eat, 먹다라는 단어 나왔죠. 4번은 타다입니다. 타다는 영어로 ride였죠? ride, 타다예요. 자, 이네 가지 단어 기억해 볼게요. 자,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Hang out with. 자, 선생님 방금 알려줬죠? 누구와 놀다라는 뜻입니다. Hang out with. Hang out with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자, 나는 내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요라는 뜻이에요. I hang out with my friends. 너 누구랑 어울려 놀아? 나는 내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아요. I hang out with my friends.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Hang out with 하면 누구와 놀다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나는 누구와 함께 놀았어요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싶은 친구들 혹시 있나요? 그거 선생님이 알려줄게요. Hang out with 누구와 놀다를 과거로 말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짜잔! hung out with가 됩니다. 헝헝헝. hung out with 하면은 누구와 놀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과거형이니까. 자, hung out with. 자, 마찬가지로 with 다음에는 내가 함께 어울려 노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 이름을 넣거나 누구랑 놀았는지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단어를 넣어주면 돼. 자,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I hung out with my friends. 하게 되면은 나는 나의 친구들과 놀았어요. 나는 내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hang out with, hung out with. 꼭 기억하세요. Alright. 자, 그 다음은요. 먹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는 잘 알아요. Eat라는 단어죠. Eat, eat. 근데 혹시 우리

혹시 말할 수 있을까요? 먹었다. 영어로 볼까요? eat의 과거형이 될 텐데, 짜잔! ate입니다. ate, 먹었다예요. eat, ate.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문장에서 볼까요? 짜잔! I eat breakfast every day.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자. Every day 하면은 매일매일이란 뜻이죠. 그래서 내가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상을 이야기할 때는 현재형을 씁니다. I eat breakfast every day 하면은 나는 매일매일 breakfast,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I eat breakfast every day. 좋아요. 내가 반복되는 나의 일상에 대해서 말할 때는 현재형. 자, 그럼 우리 또 과거형을 써봅시다. 짜잔. I ate breakfast yesterday 나왔어요. 자, yesterday가 어제라는 뜻이야. 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과거형이 돼야 되겠죠. 자, I ate breakfast yesterday 하게 되면은 나는 어제, yesterday, 아침 식사, breakfast를 먹었다 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I ate breakfast yesterday 까지 기억할 수 있겠죠? Eat, ate, okay? 자, 하나 얘들아 또 보자. 뭐뭐? Ride 나왔어. Ride가 뜻이 타다죠. Ride a bike, ride a car 이런 식으로. 그럼 타다의 과거형은 뭘까? 자, 뭘것 같아요? 자, 정답은 road입니다. 탔다예요. Road, road, okay. 자, 타다의 과거형은 탔다, road. 기억할게요. 자, 우리 한번 문장에서 또 볼게요. 짜잔! I ride my bike to school. 나왔어요. 자, 이것도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School는 학교지, 얘들아. 자, 그래서 I ride my bike to school. 나는 내 학교까지 뭘 타고 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현재형 ride니까. 그럼 우리 이번에는 과거형 단어 road를 써볼게요. 짜잔! I rode my bike yesterday.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yesterday 단어 나왔어요. 어제라는 단어죠? 과거형을 뜻하는, 과거를 뜻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앞에도 과거형 단어가 나와야 돼. I rode my bike. 나는 자전거를 탔어요. 언제? Yesterday. 어제. Okay. Ride랑 road 꼭 기억해 주세요. Okay. 자, 그럼 Q&A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얘들아? 짜자잔.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우리 친구들은 여름에 누구랑 어울려 놀았나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Hang out with의 과거형은? 짜잔. Hung out with 되겠죠? I hung out with. 자, 그럼 우리 여기다가 빈칸에 우리 친구들이 넣어서 누구랑 어울렸는지 넣어서 이야기를 해줘 볼게요. My friends, 나의 친구들을 넣어도 좋고요. My cousins, 내 사촌들을 넣어도 좋아요. 한번 대답해 볼게요. I hung out with my.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다이얼로그 다시 볼게요.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너 여름에 누구랑 어울려 놀았어? I hung out with Mina. 나는 미나랑 어울려 놀았어. We ate ice cream.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I hung out with Hamin. We rode bikes. 나는 하민이랑 놀았어. 우리는 road, 자전거를 탔어. 라고 합니다.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냈네요.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에는 chant and move time 가져볼게요. Drop the beat. Hang out, hang out, hang out, hang out. Hung out, hung out, hung out, hung out. I hung out with Jimmy. I hung out with Jimmy. Good job. I hung out with Minu. I hung out with Minu. Good job.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e ate ice cream. We ate ice cream. We rode bikes. We rode bikes. Excellent. Good job, everyone. 자, 우리 cartoon talk 한번 시작해 볼게요. 짜잔. Okay, 남자아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해요.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라고 합니다. 자, 너 여름에 누구랑 어울려 놀았어? 라고 하네요.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hung out with my dog. 라고 합니다. 너는 나의 강아지와

0: 놀았어라고 하는 거죠. We swam in the pool. Swam은 수영했다라는 뜻이지. 우리는 수영장, pool에서 수영했어라고 하네요.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Oh, I hung out with my little sister 라고 합니다. 나는 나의 여동생과 어울려 놀았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We rode bikes and ate ice cream 이라고 하네요. 자, rode 탔다란 뜻이죠. 우리는 자전거를 함께 탔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라고 하네요. 아, 둘다 너무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냈네요. 그쵸?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o I hung out with. 나는 누구와 어울려 놀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출력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도 우리 만나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할게요. 바이바이, butterfly.
1: 군산 원도심의 골목 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산.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What's with all these puddles of water?

Ah!

Yourself a robot, and you'll never get bored again.

0: 미술 시간이 끝나가는데 갑자기 누군가 소리를 질렀다.
1: 와! 벌레다! I hate bugs!
0: 우리는 모두 소리를 지르며 두리번거렸다.
1: Where is it? Where is it?
0: 그때 선생님의 비명이 들렸다.
1: 아! It's on my desk!
0: 나와 은우는 결심의 눈빛을 주고받았다. 저희가 잡아드릴게요, 선생님.
1: Please don't move.
0: 은우와 나는 물감 씻는 통으로 재빨리 벌레를 잡았다. 선생님과 친구들은 환호성을 지르며 박수를 쳤다.
1: 와, 대단해! 멋졌어!
2: Thank you, 은우 and 지후.
0: 벌레 한 마리 잡고 우리는 반의 영웅이 되었다. 하이 친구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친구 니콜 선생님이에요. 오늘 이야기 더 재밌지 않아요, 친구들? 사실 선생님은 벌레를 좀 많이 무서워하거든요. 모기 빼고는 손으로 잡는 게 좀 겁이 나요. 아마 이 은우 지훈의 반 선생님도 그래서 막 도망다니고 막 소리 지르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 다행히 은우랑 지우가 벌레를 잡아줬네요. 그래서 반에

영웅이 되었다. 자, 아, 참 친구들, 우리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drawing quiz 했던 거 기억나요? 선생님이 그린 그림이 나타내는 문장 찾아보았나요? 맞아요. 요렇게. That sounds great. 정말 좋은데, 멋진 생각인데 라는 말, that sounds great가 정답이었네요. Very good. 자, 그럼 오늘은 네 번째 일기, 벌레 잡는 영웅 함께 해볼게요. 먼저 일기 읽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까요? 오늘의 단어, 네 개의 단어 보이죠? 잘 듣고 단어 하나씩 찾아볼게요. Hate, hate. 첫 소리가 네요. Hate, 어딨나요? 여기. 두 번째 단어는 bug 또는 bugs. Bug, bugs. 맞아요. 여기 있네요. 세 번째 단어는 where. Where. 첫 소리가 w 하고 시작하죠. Where. 여기 있네요. 마지막 단어는 move. Move. 여기 있어요. Good. 자, 이제는 그림 보면서 각 단어의 뜻도 알아볼게요. 첫 번째 그림. 우와, 무당벌레도 있고 막 지렁인지 거인지 막 다양한 벌레들이 있어요. 벌레, 벌레들 단어 찾을 수 있나요? Right. Bug. 한 마리일 때는 bug. 그리고 이렇게 그림처럼 여러 마리일 때는 S 붙여서 bugs. 벌레, 벌레들. 두 번째 그림. 아, 친구들이 게임을 하고 있네요. 술래를 가운데에 두고 술래에게 잡히지 않으려고 이리저리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다 찾아볼까요? That's right. Move. Move. 움직이다. 꼬물꼬물 벌레를 보고 있는 여자친구 표정 어때요? 좋아해요? 싫어해요. 아주 아주 싫어하다 라는 뜻의 단어. Yes, hate, hate. 무엇무엇을 매우 싫어하다 라는 뜻이네요. 마지막, 갈림길에서 어디로 가야 하지? 어디? Where, where.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제는 단어 두 번씩 읽어볼 건데요. 오늘은 빨간 점이 없네요. 모두 한 박자 단어라는 뜻이에요. 같이 정확하게 읽어봐요. Hate, hate. Bug, bugs. Where, where. Move, move. Very good. 자, 이제는 단어는 확실히 알았고요. 일기 속에 있는 영어 문장들 쏙쏙 뽑아서 배워보는 시간이죠.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바로 I hate bugs예요. 선생님 표정에서 볼 수 있듯이 hate가 무슨 뜻? 너무너무너무 싫어한다 라는 뜻이에요. 자, 친구들, 좋아하는 거 표현할 때는 우리 I like 뭐뭐뭐 했잖아요. 싫어하는 건 I don't like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hate는 중요해요. 그냥 싫은 게 아니고요. 너무너무너무너무너무 막 100번. 정말 매우 너무 싫어하다 라는 뜻이기 때문에 쓸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싫어가 아니라 아우 너무 싫어 이럴 때 hate 쓸 수 있다는 거. I hate bugs. 나는 벌레 정말 싫어해. 하나 더 주의할 점, 친구들. 벌레라고 했을 땐 한 마리가 아니라 세상의 모든 벌레를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bugs, 여럿을 뜻하는 s까지 붙여서 말을 해줘야 된다. I hate bugs. Okay. 두 번째 문장은 where is it? Where is it? 이네요. Where 이 뭐예요? 어디? 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은 어디에 있니?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에요. Where is it? Where is it? 어디 있니? 그것은. 세 번째 문장은요. 조금 전 where is it에 대한 답이 될 수도 있겠네요. It.
그것은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떠하다.

그리고 on이 있어요. on은요, 우리 위치를 나타내는 말인데, 뭐뭐 위에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면에 딱 붙어서라는 뜻도 될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의자나 책상이나 침대 위에 딱 붙어 있으면 뭐뭐 위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벽 같은데 시계가 걸려 있을 때도 on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 벽에 딱 붙어 있다는 뜻이 될수 있겠네요. 여기는

It's on my desk. 자, 이번 문장은요. Please don't move예요. 선생님이 막 벌레보고 어, 벌레가 내 책상에 있어 이렇게 무서워하시니까 은우랑 지우가 나서서 잡아드리기로 했잖아요. 그러면서 선생님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할 때 쓴 말이 Please don't move예요. 왜요? 선생님이 움직이면 벌레가 또 도망갈 수 있잖아요. 제발 움직이지 마세요. 또는 이 please는 공손하게 할 때 쓰는 말이에요. Please 해주세요. 이렇게 don't 하지 마세요. Move 움직이다. 무슨 뜻? 어, 움직이지 마세요. 라고 공손하게 말할 때 Please don't move. Please don't move.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Please 없이도 하지 마세요 뜻은 우리 친구들 쓸 수 있고요. Don't 다음에 동작 넣어서 여러 가지 말 만들 수 있다. 마지막 문장이에요. 벌레를 잡아준 우리 영웅 은우랑 지후에게 선생님이 감사 인사하시는 거죠. Thank you 은우 and 지후 이렇게 하셨어요. Thank you 은우 and 지후. 그냥 thank you만 해도 고마워라는 뜻 될 수 있죠. 어른한테라면 thank you, 고마워요 또는 고맙습니다 이런 뜻이 될 거예요. 뒤에 고마움의 대상인 사람 이름 넣어서 thank you, 은우 and 지후. 이렇게 선생님이 은우야, 지후야, 고마워라고 감사의 마음 표시했어요. 와, 우리 일기를 통해서 영어 문장 많이 배워봤는데요. 이 중에서 딱 네 문장만 뽑아서 우리 리듬 살려서 읽고 챈트하기 연습해봐요. 리듬 살려 말하기. 오늘의 첫 번째 문장은 바로 I hate bugs 예요. 또박또박 I hate bugs. 자, 여기 어디 강조하면 좋을까요, 친구들? 두 개만 골라봐요. 맞아요. 너무 싫어. 뭐가 너무 싫은지도 중요하죠. 벌레들 너무 싫어니까 I hate bugs 이렇게 하면 좋겠죠. I hate bugs. 어, 강조는 딱딱 해주는 게 좋아요. I hate bugs. Okay, 두 번째 문장은 Where is it? 이네요. 이 중에 딱 하나만 강조해 볼게요, 친구들. 딱 하나만. 왜냐면 it은 그것이고 우리가 뭔지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거는 강조하지 않고 맞아요. 어디가 중요하죠. 그거 어딨는데 그래서 where만 강조해 볼게요. Where is it? 이렇게 슝 내려가는 것처럼 Where is it? 한 번 더 Where is it? 좋아요. 세 번째 문장은 It's on my desk. 에요. 네 글자 중에서 두 개만, 이 두 개만 강조해 볼게요. 어디? 그쵸, 친구들. 그거 어디 있다고요? 책상 위. 그래서 on desk. 어쩔 때는요, 친구들. 때때로 우리가 on이나 in이나 이런 말들을 강조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일기의 상황은 벌레 어디 있지? 벌레 어디 있어요? 했을 때 선생님이 내 책상 위에! 라고 막 무서워서 소리치는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on을 강조해 볼게요. It's on my desk. 한 번 더. It's on my desk. 좋아요. 마지막 문장은 Please don't move예요. 어디 강조해 볼까요? 맞아요, 친구들. 여기서는요. 선생님, 제발요. 움직이지 마세요. 다 강조할 거예요. Please don't move. Please don't move. 한 번 더. Please don't move. Very good. 자, 그럼 우리 리듬 살려서 그대로 신나게 챈트 불러볼게요. Here we go. I hate bugs. Where is it? It's on my desk. Please don't move. Yay! 짠! 오늘도 돌아온 drawing quiz. 오늘 일기 속에서 이 문장을 찾아주세요. Here we go. 자, 이렇게 한 여자친구가 있어요. 머리가 이렇게 양갈래인데요. 표정이 뭔가 좋지 않다.

있어요. 뭐라고 소리를 지르냐면, 아니 이게 뭐야? 아니 이거 무슨 벌레야? 오케이. 아니 이게 뭐야? 개미도 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여자친구가 라고 소리를 질러요. 이 여자친구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은 무엇일까요? 오늘 일기에서 정답 찾을 수 있거든요. 친구들 홈페이지 가서 활동지 다운로드 받아서 친구들이 직접 그림을 그려도 좋고요. 아니면 이 그림 아래에 이 친구가 할 말 를 써주면 돼요. 할 수 있나요? 우리 친구들의 정답 기다릴게요. 오늘도 잘했어요, 친구들. 오늘 우리 만화 일기는 벌레 잡는 영웅. 선생님도 용감해져서 벌레 잡고 영웅 되고 싶다. 우리 친구들도 그런 생각 하나요? 자, 오늘 배웠던 내용들 복습하는 거 잊지 말고요. 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말은 영어로 꼭 써보고 말해보기.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일기로 만나요. 안녕.

0: Hi, Melanie.
1: Hi, Tom.
0: How was your holiday?
1: It was great.
0: Where is your seat?
1: I'm near the front.
0: Actually, I want to say it differently this time.
1: 다르게 말해보고 싶은데.
0: What can I say?
1: 뭐라고 하면 될까?
0: Hi, I'm 미소랑.
1: And I'm here to help.
0: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나는 선생님 근처야. 이걸 영어로 말해볼게요. 나는 내 자리가 앞쪽이야, 앞쪽 근처야 대신에 나는 선생님 근처야 이렇게도 말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영어로 오늘 해볼 겁니다.
1: First, let's go to this magic box and pick out two cards.
0: 두 카드 뽑아볼게요. Here is the first one. Are you ready? 짠! This is the first card. Very short, four letters long. 딱 네 글자만 있네요. Let's spell it out. 한 글자 한 글자 소리 내서 읽어볼게요. N, E, A, R. Once more. N, E, A, R. R. 사실 이것만 있으면 뭐죠 이거? E-A-R, ear, 귀라는 뜻인데 N이 붙으면 How would you sound it out? Let's have a look. N이니까 N, N, 니은 소리가 나요. N, 그리고 E-A니까 E, E, 긴 소리가 나고 R니까 R. R, N, E, R, near, near 이렇게 소리가 나요. Near, near. Okay, I'll put near back in the box and grab the second card. Here it is. Okay, let's see. It's a longer word. 아까보다는 조금 더 긴 단어인데
1: let's spell it out. T, E, A, C, H, E, R. Once more. T, E, A, C, H, E, R.
0: 소리 어떻게 낼까?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하는 시간이에요.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요. 예! 우리 친구들 오늘도 잘 왔습니다. 친구들 혹시 말이죠, 이런 여러분 있나요? 들어보세요. 제 친구 중에 자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 먹기 전까지는 굉장히 막 활기차요. 막 여러 가지 열심히 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딱 점심 먹고 오후가 되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푹 이렇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나 그냥 이렇게 있고 싶어. 아, 이런 친구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친구 있어요? 자, 과연 이 친구가 했던 말? 똥! 난 오웬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아, 이런 말을 영어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잠깐만, 오후에? 이런 말? 궁금한데? 그쵸, 잠시 후면 알게 될 거예요. 우리 먼저 단어 만나봐요. 단어부터 알아야지. 어떤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만나봐요. 나라 짠. Afternoon. Afternoon 이라는 단어군요. 친구들 그림을 보세요. 예쁘죠. 저 이 그림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일단은 색깔도 예쁘고 여기 태양빛도 예쁘고 여기 친구들도 예쁘고 다 예뻐요. 자, 보니까요, 태양이 있는 걸 보니까 밤은 아니에요. 그렇죠? 친구들이 여유로워 보여요. 학교 끝나고 오후에 집으로 가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오후라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아침에 해가 떠서 둥둥둥둥 12시가 지나면 이제 오후 시간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한 오후입니다. 따라서 말해볼게요. Afternoon. Afternoon. Afternoon. Very good. 자, 친구들 보면 우리 noon이라고 하는 거 배웠죠? N-O-O-N, 정오. 그쵸? 낮 12시. After. 정오를 지난 시간이니까 오후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억해 주셔도 쉬워요. Okay, next. Library. 몇 번 나온 적 있었어요. 친구들 기억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보니까 어디예요? 맞아요. 책이 많은 도서관. 그래요. 따라서 말해 볼게요. Library. Library. Library. Very good. And next. Cool.

0: 와, it looks so cool. 여러분, 사진을 보니까, 허, 와, 이거 계곡 아닌가요? 계곡 물이 막 촉촉촉촉. 너무나 시원해 보여요. 그렇죠? 시원한 cool입니다. 바람이 후, 이렇게 불면 cool, 시원하겠죠? 자, 여러분, cool하면 시원한이라는 뜻 말고도 그래서 멋진, 그렇죠? 사진 되게 멋져 보이잖아요. 멋진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같이 알아두세요. Cool, cool, very good. And next, jump rope, jump rope. 우와, 친구들, 샤이니보다 더 잘하죠? 저 사실은 jump rope 잘 못해요. 정말 정말. 학생 때도 못했고 지금은 더 못하고. 네, 보니까 줄넘기 하는 모습이잖아요. 사실 어렵지 않아요. Jump 이렇게 이렇게 뛰는 거죠. Rope 하면 이런 밧줄을 뜻해요. 그러니까 줄을 뛰어넘는 거죠. 그래서 줄넘기 하다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Jump rope, jump rope, jump rope. Very good. Okay. 자, 이렇게 어휘들을 싹 정리해 봤으니까 이제는 본격적으로 영어에 보내볼까요?
1: About going to the library. It's cool in there.
2: I know. It's too cold for me in the library.
0: 여러분, 잘 들어보셨나요? 아니, 아니, 어떻게 이 친구, 이 A 친구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여러분, 이해하셨다면 아마 저와 비슷한 반응이실 것 같은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어떤 내용이었나? Yes! 먼저 A 친구가 이렇게 말해요. 아, 너무 더운 거지. 이렇게. 아, 우, it's so hot. 아, 너무 더워라는 거죠. 여러분 어려운 거 없어요, 그렇죠? It's so hot. 아, 너무 덥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I don't want to do anything in the afternoon이라고 합니다. 나는 원하지 않아. 라는 거죠. 그런데 그 어떤 것도 anything 하면 어떤 것도 하고 싶지 않아 라는 말이에요. 나는 그 어떤 일도 하고 싶지 않아. 그런데 언제? In the afternoon. 자, 여러분. Afternoon. 우리 배웠죠? 무슨 뜻? 맞아요. 오후. 그러니까 in the afternoon이라고 해서 오후에가 됩니다. 난 오후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이런 말이거든요. 여러분 따라서 말해볼게요. 아휴, it's so hot. I don't want to do anything in the afternoon. It's so hot. I don't want to do anything in the afternoon.
1: It's so hot. I don't want to do anything in the afternoon.
0: 그래요. 자, 친구들,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잘 보세요. In the afternoon, 오후에 라는 거죠. 이것도 어떤 시간을 알려주고 있죠. 잠깐, 우리 지난 시간부터 지난 시간까지 계속 시간을 나타내는 말 배우고 있는데요. 그때 in이라고 하는 전치사 다음에는 비교적 긴 시간이 온다라는 거 기억하십니까? In 2004, 2004년에, in summer, 여름에, in August, 8월에 모두 다긴 시간들이었잖아요. 그런데 말이죠. 예외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 예외들이 나올 건데요. 오후라고 하는 시간은 생각해보면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죠. 그런데 in the afternoon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별도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자, 아침에, 오후에, 저녁에 모두 다 in을 써서 표현해요. 따라서 말해보세요. In the morning,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0: afternoon. In the evening. In evening. 그래요. 이렇게 아침, 오후, 저녁 모두 in으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런데 신기하게 밤에라고 할 때는 여러분 at night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At night.
1: 선생님, 왜 얘만 애신가요?
0: 그래요. 궁금하죠? 아마도 여러분 보세요. 밤에 예를 들어 10시쯤에 아, 이제 자야지. 그쵸? 하고서 시계를 맞춰놓고 자요. 알람을. 분명히 방금 머리를 댄것 같은데 알람이 아침 6시에 울려요. 어! 굉장히 짧은 시간 같지 않나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t 이렇게 짧게 느껴진다. 여러분이 그렇게 암기를 하시면 보다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At night, 밤에. Okay? 자, 이렇게 말합니다. At night까지 크게 따라해보세요. At night. At night. 좋아요. 자, 이렇게 우리 예외적인 케이스들을 살펴봤고요. 문장 속에서 좀더 배워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아침에 요가를 합니다. 라고 하면, I do yoga in the morning. I do yoga in the morning. How about this one? 저는요, 저녁에 줄넘기를 해요. I jump rope in the evening. I jump rope in the evening. How about this one? 저는 밤늦게 안 먹어요. 야식 안 먹어요. I don't eat late at night.
1: I don't eat late at night.
0: 잘했어요, 친구들. 오, 멋져요. 이렇게 너무나 더워하는 친구한테 B는 이런 말을 합니다.
1: Oh,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0: 라고 하죠. How about ing? 뭐뭐 하는 게 어때? 라는 말이잖아요. 야, 너 그럼 도서관 가는 게 어때? It's cool in there. 그곳은 시원하잖아. 맞아요, 여러분. 도서관 시원하죠, 보통. 따라서 말해볼게요.
1: Oh,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It's cool in there.
0: Oh, how about going to the library? It's cool in there. 좋아요. 자, 그랬더니 A가 이런 말을 합니다. I know. 알지? It's too cold for me in the library. 라고요. 알긴 한데, 여러분, too cold. 근데 너무 춥다라고 해요. For me, 나에게는 도서관이 나에게는 너무나 추워. 아이고, 그러면 여기는 너무 덥고, 여기는 너무 춥고,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자, 따라서 말해볼게요. I know. It's too cold for me in the library.
1: I know it's too cold for me in the library.
0: Very good. 잘했어요. 자,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2: 아, 너무 더워. 오후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0: Speak.
1: Do anything in the afternoon. 그럼 도서관에 가는 게 어때? 거긴 시원하잖아.
0: Speak. Speak. 영어의 반하는 퀘스트 시간입니다. 여러분 문제 잘 맞춰보세요. 첫 번째 문제 나와라. 오케이. 나는 오후에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 자, 빈칸에 오후에라는 말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3, 2, 1,
1: Time's up. 자, 여러분, 오후에
0: 영어로 in the afternoon. 잘했어요. 따라서 말해볼게요. I don't want to do anything in the afternoon.

Very good. Now let's move on. 나는 야식을 먹지 않아. 그러면 여기 밤에라고 하는 말? 3, 2, 1, 띵! 바로 정답은 at night. Woo! I don't eat late at night. I don't eat late at night. I don't eat late at night. I don't eat late at night. And the last question.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바로 줄넘기 하는 우! Jump rope! Great! 네, 친구들. 자, 오늘은 이렇게 시간 앞에 쓰이는 전치사들인데 좀 예외적으로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그리고 밤에 at night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많이 많이 활용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수입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비동사의 산을 넘고 강을 건너서 우리 일반 동사 파트에 도착을 했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친구들을 복습하고 실전 유형으로 만나게 될까요? 세 문제 먼저 풀어보고 올까요?

어땠어요, 여러분? 오랜만에 비동사 아닌 거 보니까 좀 반갑지 않았나요? 선생님만의 생각이라고요?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일단 바로 우리 오늘의 포인트부터 짚고 가자고요. 자, 일반 동사 파트에서는 어떤 게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오나? 자, 오늘은 쉬운 부분부터 짚고 가봅니다. 현재 시제는요, 대부분 우리가 단어 외운 거 그대로 동사 원형 그대로 쓰면 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형태가 하나 더 나오겠지만, 일단 오늘은 현재 시제 대부분을 동사 원형 그대로 쓴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선생님이 굳이 조금은 쓸데없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보기 하나에 S를 붙여 넣어 봤습니다. 나는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라는 문장에 동사 하나는 원형을 썼고요. 하나는 has라고 해서 s를 붙여봤는데요. 이럴 때는 좀 많이 알고 있는 게 독이 된다 싶을 수 있습니다. 자, 현재 시제는 대부분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have를 쓰면 됩니다. 자, 이렇게 s를 붙이는 경우는 따로 있습니다.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에 해당했죠. 자, 근데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다음 시간에 실전 문제를 풀어보는 걸로 하고요. 자, 우선은 지금은

0: I라는 주어 같은 경우는 1인칭이기 때문에 3인칭 단수에 해당하지 않죠. 그래서 그냥 동사 원형을 쓰는 게 현재 시제에 맞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퍼피 같은 경우는 단어도 참 귀엽죠. 강아지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퍼피가 크면 dog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문제. 너는 내일 그 방을 청소한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요것도 아까랑 유형이 같습니다. 한번 보면 clean과 cleans가 되겠네요. 자, 주어가 3인칭 단수가 아니라면, 즉 대부분의 경우에는 뭘 쓴다고요? 그냥 동사 원형을 쓴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깔끔하게 clean만 사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시제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you clean 이렇게 동사 원형 쓰고 The room 하면 그 방을 이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every day 요게 매일이라는 뜻입니다. 굳이 s를 집어넣을 필요가 여기에선 없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자, 마지막 문제. 자, 늘 그렇듯이 3번 문제는 조금 유형이 다릅니다. 그들은 함께 기타를 연주한다 라는 문장인데요. 자, 이번에는 뭔가 S가 붙기보다는 조금 신기한 친구가 붙었네요. 얘는 정답이 뭘까요? 헷갈리나요? 원칙은 똑같아요. 자, 현재 시제일 때는 대부분 동사 원형을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play,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외웠던 그대로 play를 쓰시면 되고요. 선생님이 playing을 넣은 이유는 이제 현재 진행을 배운 친구들이 헷갈려하기 때문이에요. 아, 선생님, 분명히 우리 그 진행형 배웠을 때 그 ing 쓰는 거 저 분명히 배웠거든요. They playing guitar 하면은 기타를 연주하는 중이다 아니었어요, 선생님? 하나를 빼먹으셨죠. Are playing 그렇게 넣으셔야죠. 그쵸? 자, 현재 진행형을 쓰려면 비동사에 ing를 넣어야 완성이 됩니다. 그냥 ing만 넣으면 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친구는 동사가 아닙니다. 그냥 얘는 ing일 뿐이에요. 동사의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거 playing 단독으로만 쓰면은 이 문장에는 동사가 없게 됩니다. 이런 실수는 하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현재 진행형으로 쓸 거면 are playing 맞춰서 비동사까지 같이 써주시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럼 이제 listening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 Listening point one. I have a puppy. I have a puppy. Listening point two. You clean the room every day. You clean the room every day. Listening point three. They play guitar together. They play guitar together.
0: 자, 오늘도요, 끊어서 chunk by chunk로 읽는 거 잘 들어보세요. I have a puppy. Have a puppy. 나는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I have a puppy. I have a puppy.
0: 주어 you, 동사 clean, the room every day. You clean the room every day. 너는 매일 그 방을 청소한다. 두 번 드릴게요.
1: You clean the room every day. You clean the room every day.
0: They play guitar together. Play guitar together. 그들은 함께 기타를 연주한다. 두 번 듣겠습니다.
1: They play guitar together. They play guitar together.
0: 자, 이제 열심히 들었으니까 말해야겠죠, 여러분. 자, 나는 강아지 한 마리를 가지고 있다. 말해보겠습니다.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I have.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강아지 한 마리. A puppy. A puppy. 자, 어린 개가 강아지죠? 나는 가지고 있다. I have. 강아지 한 마리. A puppy. 붙여볼게요. I have a puppy. 한번 더. I have a puppy. 좋아요. 자, 그러면 개한 마리를 가지고 있으면? I have a dog. 해볼게요. I have a dog. 한번 더. I have a dog. Very good. 아주 잘하는데요. 자, 다음입니다. 너는 매일 그 방을 청소한다. 인데요.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우리 you clean. 여기가 너는 청소한답니다. 너는 청소한다. You clean. You clean. 그 방을 매일. The room every day. The room every day. 너는 매일 그 방을 청소한다. You clean the room every day. 빨라요? 다시 한 번. You clean the room every day. 아주 좋습니다. You clean the room every day. 좋아요. 너무 잘했고요. 마지막입니다. 자, 그들은 함께 기타를 연주한다인데요. 자, 그들은 연주한다. They play. 한번 더. They play. 기타를 guitar. guitar. 함께 together. together. 좋아요. 자, 그들은 함께 기타를 연주한다. They play guitar together. They play guitar together. 자, 그럼 그들은 함께 피아노를 연주한다. 어떻게 할까요? They play the piano together. 이렇게 하면 됩니다. Guitar 대신 the piano 넣어주세요. They play the piano together. They play the piano together. Wonderful. 너무 좋습니다. 자, 이제 복습하는 시간 가질 겁니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말하는 시간 가질게요.

0: 리딩 시간입니다. 먼저 질문,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려드릴 테니까요. 들어보세요. 선생님이 있다. 해설해 드릴게요.
1: I live in happy apartment. There is a dog park near here. I have two dogs, and I go to the park every day. My dogs run around the park. They enjoy meeting other dogs. So I'm happy to live here.
0: 자, 오늘부터는 새로운 글입니다. 뭔가 어떤 동네에서 일어나는 일을 그린 글인데요. 자, 먼저 단어부터 짚고 가겠습니다. 쉬운 단어인데 혹시나 해서요. Park. 공원이라는 뜻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주차하다 정도 의미로 알고 있는데 공원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따라해 볼게요. Park. 좋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I live. 나는 산다. In happy apartment. 해피 아파트에 산다. There is a dog park. 개 공원이 있다. 그러니까 뭔가 개들이 전용으로 놀수 있는 공원인가 봅니다. 개 공원이 있다. Near here. 여기 근처에. I have two dogs. 나는 개두 마리가 있다. And I go to the park. 그리고 나는 간다. 그 공원에 every day. 매일. 자, 요약을 해보면, 자, 이 친구가 지금 자기가 사는 곳과 이 사는 곳 주변의 환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해피 아파트라는 곳에 살고, 이 근처에는 개 공원이 있어. 나는 강아지 개두 마리가 있고 그개 공원에 매일마다 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고요. 자, 다음 문단입니다. 먼저 단어부터 볼게요. enjoy라는 단어가 있는데 enjoy는 즐기다라는 뜻입니다. 막 유후 하고 즐길 때 쓰는 단어죠. 따라 읽어보죠. enjoy. 좋아요. 자, my dogs 나의 개들은 Run around the park. 그 공원 주변을 뛴다. 뭔가 산책을 뛰면서 하는 느낌이죠? They enjoy. 그들은 즐긴다. 자, 여기서의 they는 누굴까요? 나의 개들이죠. 그들은 즐긴다. Meeting other dogs. 다른 개들을 만나는 것을 즐긴다. So, 그래서 I'm happy. 나는 기쁘다. To live here. 여기에 살아서 기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즉, 이 글을 쓴 사람은 해피 아파트라는 곳에 살고, 여기 근처에 개 공원이 있는데, 이 사람은 개두 마리를 데리고 있어서, 이 근처에 살고 이개 공원에 가는 거에 되게 큰 만족감을 느끼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의 내용,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1: I live in happy apartment. There is a dog park near here. I have two dogs, and I go to the park every day. My dogs run around the park. They enjoy meeting other dogs. So I'm happy to live here.
0: 라이팅 시간입니다. 총세 문장을 라이팅 해볼 건데요. 자, 우리 첫 번째 문장부터 오늘 조심할 건 뭐예요? 주어 다음에 일반 동사 쓸때 그냥 동사 원형 현재 시제에서 쓰는 겁니다. 자, 순서는 주어 쓰고 동사 쓰고 목적어 쓰는 겁니다. 자, 그럼 주어부터 첫 번째 문장 보죠.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 해서 주어가 뭐예요? 나는이죠. 동사는 좋아한다입니다. 그러면은 주어부터 쓰면 I 좋아한다 동사죠? Like 그 다음에 그것을 it 이렇게 해서 I like it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괄호 열고 마음에 든다도 같이 표시해 놨습니다. 원어민들이 나는 그것을 좋아한다라는 요 I like it을 나 그거 마음에 들어라고 할때 I like it, I like that. 이런 식으로 많이 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볼게요. 그들은 영화들을 좋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도 주어를 쓰고 그 다음에 동사를 쓰고 목적어를 쓸 거예요. 자, 주어가 뭐예요? 그들은, 동사는 좋아한다죠. 자, 그들은 영어로 하면 they 좋아한다. 여기 있죠. like 그냥 동사 원형 쓰는 게 포인트. likes 아니에요. they like 영화들 movie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혹시나 movie라고 할까봐 선생님이 영화들이라고 해드렸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내 고양이는 치즈를 좋아한다 인데요. 주어 동사부터 찾자고요. 주어가 뭐예요? 내 고양이는. 동사는 좋아한답니다. 내 고양이는 my cat 좋아한다 like인데 여기에서는 s를 붙여줘야겠죠. 다음 시간에 좀 더 집중적으로 다룰 겁니다. 그 다음에 cheese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일반 동사 현재 시제에 관련된 첫 번째 시간 끝났고요. 다음 시간에 심화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0: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의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조동사 파트. 여러분, 예전에 쭉 여러 가지 조동사도 워낙 많다 보니까 공부했던 거 기억날 텐데, 그 문제들 어떻게 나올 것인가 출제 포인트 잠시 후에 짚어보고요. 우리 오늘은 듣기평가 문제로 역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한일 또는 할일 파악하는 유형입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가 지난달에 한일이 되겠습니다. 등산, 수영, 낚시, 맛집 방문, 유적지 탐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자도 자기가 한 일을 말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듣고 여자 말고요. 남자가 한일 찾아보도록 할게요. Listen up.
1: Hey Liz,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2: I'm going to Hala Resort with my family.
1: That's nice. I went there a few days ago.
2: Really? Did you go trekking? I've heard there's a famous trekking course there.
1: There is, but I went fishing instead since I really like fishing.
2: Oh, did you? I think I should do that too.
0: 잘 들으셨죠? 남자가 한 일이었습니다. 지금 다시 한번 들어보면서 정답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1: Hey Liz,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0: 제가 한꺼번에 들리셨죠? What are you going to do? 였습니다. What are you going to do? 상대방에게 할 예정이 뭔지, 계획을 물을 때 나올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표현입니다. Be going to가 뭐뭐 할 계획이다, 뭐뭐 할 예정이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What are you going to do this weekend? 그러면 이번 주말에 너뭐할 거니? 라는 뜻이죠.
2: I'm going to Hala Resort with my family.
0: I'm going to Hala Resort with my family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할라 리조트에 우리 가족들과 갈 거야 라고 역시나 be going to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That's nice.
1: That's nice. I went there a few days ago.
0: 자, 남자가 I went there a few days ago 라고 했어요. 자, 어떻게? A few days ago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며칠 전에 란 뜻이죠. 아, 나 거기 며칠 전에 갔었는데 라고 합니다.
2: Really? Did you go trekking?
0: 아, 너 트레킹 하러 갔었어?
2: I've heard there's a famous trekking course there.
0: 자, 첫 번째 빈칸은 I've heard 이렇게 채워주면 되고요. There's a famous trekking course

0: near. 그래서 두 번째 링크는 famous였어요. 그쵸? 그래서 I've heard. 나 뭐뭐라고 들었는데. 라는 뜻이죠. 거기에 유명한 트레킹 코스가 있다고 나 들었거든. 그랬더니
1: There is, but I went fishing instead since I really like fishing.

0: really like fishing. 왜냐면 나 진짜 낚시를 좋아하거든. 요런 뜻이었어요. 다시 들어볼게요.
1: Since I really like fishing.
0: 그쵸? 자, 그랬더니
2: Oh, did you? I think I should do that too.
0: I think I should do that too. 그럽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빈칸은 should do 였는데 우리 귀로 들릴 때는 짧게 I should do that too. 그래? 아, 그럼 나도 그거 꼭 해봐야겠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 들어간 should는 뭐뭐 해야 한다, 무슨 의무를 가지는 그런 느낌은 아니고 아, 나도 꼭 그거 해야겠다 라는 느낌의 뭔가 상대방의 추천을 했을 때 아, 그럼 나도 꼭 그거 해봐야지 라는 느낌의 표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남자가 한 일은요. went fishing, 낚시 갔었다고 했었죠? 그래서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조동사 출제 포인트 짚어가보죠. 자, 우리 오늘은요.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들 한번 정리해볼게요. 이 품사가 형용사이구나라는 것만 대충 눈치를 채도 이 단어의 뜻을 몰라도 어느 정도 해석을 하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단어를 암기하는데도 빠르게 암기를 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자, 형용사를 만들어주는 접미사 세 가지 배워볼 겁니다. 그중 첫 번째는 뒤에 OUS를 붙이는 경우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단어부터 볼게요. 아까 전에 듣기에서도 나왔었던 것 같은데, 그치? famous 하면 유명한 이란 뜻인 거 여러분 알고 있을 텐데 아, 이때 OUS가 형용사형을 만들어주는 그런 접미어였구나. 이렇게 기억해 주시고 famous, 한 번 더 famous 이렇게 발음합니다. 자, 이번에는 continuous. continue가 계속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OUS 붙여서 역시나 형용사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끊임없는, 계속적인 이렇게 됐고 자, 마지막에 danger까지 하면 위험이거든요. 위험. 근데 여기다가 역시나 OUS 붙여서 위험으로 가득 찬, 물론 OUS가 좀 뭔가로 가득 찬 이런 느낌을 가져요. 그래서 dangerous 그러면 위험한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IVE를 붙이는 경우예요. 그래서 아, 요렇게 생긴 거? 아, 요거 느낌 형용사인데? 이렇게 앞으로는 알았으면 좋겠는데 보통 IVE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들 때는 어떠어떠한 성질을 나타내거든요. 그래서 우리 create, 여기 create, 이로 끝나면 동사로 만들어내다, 창조하다잖아. 근데 거기에 IVE를 붙여서 creative, 창의적인 어떤 성질. 창의적인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imagine 아시죠? imagine 그럼 상상하다 라는 동사인데요. imaginative 이렇게 바꾸게 되면 독창적인 뭔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성질을 지닌 이런 느낌으로 독창적인이 되고 참고로 imaginable 이렇게 able이 붙을 때도 있거든. 똑같이 품사는 형용사인데 able은 상상 뭐 할 수 있는 이란 의미의 형용사를 만들어줘서 imaginable 상상할 수 있는 imaginative 독창적인 구분해서 기억해 주시고 자 마지막은 successive입니다. 요거 여러분들 많이 착각을 하더라고. 성공적인 이렇게. 근데 물론 success가 성공이란 뜻이 있고요. 그 다음에 succeed 그러면 그 성공하다라는 동사 뜻이 있는데 성공하다라는 뜻만 있는 게 아니라 succeed는 잇따르다 뒤따르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래서 successive 하면 뒤따르다의 형용사형을 만들어준 거야. 그래서 연속적인이란 의미가 됩니다. 선생님 그럼 성공적인은 뭐죠? 성공적인은 successful을 붙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성공적인이 되는데요. 자, 그래서 이어서 우리 full을 붙이는 형용사들 볼 건데 여러분 full 하면 동사에 요거 떠올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가득 찬이란 가득 채웠다 뭐 이런 뜻이 있잖아. 그래서 이 full이라고 하는 접미어를 붙여서도 그런 느낌을 만들어줍니다. 무언가로 가득 찬 이런 느낌의 형용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아까 successful 성공으로 가득 찬 게 되니까 걔가 성공적인이 되는 거고요. regretful 후회로 가득 찬 그래서 후회하는 유감스러워하는 painful 고통으로 가득 찬 거야. 고통스러운, 그 다음 fearful, 두려움으로 가득 찬 겁니다. 두려운, 이런 식으로 full이 붙는 단어들, 뭐뭐로 가득 찬 이런 느낌의

형용사구나.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분 복화 마치도록 하고요. 우리 오늘의 내신 기출 엿보기는 조동사 편입니다. 첫 번째 출제 포인트는 우리 조동사가 종류도 되게 많고요. will, must, may, can 등등등 되게 많았죠. 그래서 각각의 조동사의 뜻들 구분하는 거 당연히 중요할 거고요. 의미 위주로 시험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되고, 그다음에 하나의 조동사가 뜻이 딱 하나로 매칭되는 경우는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조동사가 두세 가지씩 막 뜻을 가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맥 속에서 이게 어떻게 다르게 쓰였는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문제도 보면 밑줄 친 must의 의미가 같은 문장을 모두 고른 것은 그랬거든. 그러니까 must가 뜻이 여러 개거든요. 여러분 한번 어떤 문장들이 서로 같은 의미인지 선생님 읽어주는 동안 바로 한번 파악해 보시고 정답 잠시 후에 확인하죠. A번 She must be tired today. B. You must bring your umbrella. C. It must take a long time. D. I must fix my computer today. 그 다음 E. They must exercise to stay healthy. 마지막 F는 She must be friendly like his mother. 자, 뜻이 같지 않았거든. 구분이 좀 됐나요? 자, 그래서 각 조동사의 의미를 하나 이상의 의미들을 구분해서 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거 앞에서 했던 내용들이니 조금 빠르게 예문과 함께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will. 그러면, 뭐뭐 할 거다. 이걸로 여러분 가장 많이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you will get a letter from her. 그러면 그녀에게 편지를 받을 거야. 미래를 나타내는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자, 그 다음에, will의 과거 형태가 would인데요. 이때, would는 뭐뭐 하곤 했다. 이 의미 꼭 기억해 주세요. 뭐뭐 하곤 했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would를 활용해서 would like to. 이것도 진짜 많이 듣기 평가, 회화, 표현 이런 거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죠. 그래서 would like to 동사 원형하게 되면 뭐뭐 하고 싶다. want to 이 느낌과 같은 의미였습니다. The girl would take a walk in the afternoon. 그 소녀는 오후에 산책을 하곤 했습니다. 라는 문장 될수 있겠고요. I'd like to drink a cup of coffee. 나 커피를 한잔 마시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때 I would가 축약형으로 I'd 이렇게도 많이 여러분 쓰이는 거본적 있죠? 자, 이번엔 should입니다.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때 해야 한다는 조금은 가벼운 느낌이에요. 그래서 반드시 해야 돼 이런 무거운 느낌은 아니고 하는 게 좋아 해야 해 이런 느낌으로 아까 듣기 평가에서도 나왔었죠. You should learn a new language. 너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게 좋아. 이런 뉘앙스입니다. 자, 그 다음 may입니다. 첫 번째 뜻은 해도 좋아. 허락의 뉘앙스 있고요. 두 번째는 뭐뭐일지도 모른다라는 약한 추측의 뜻 있습니다. You may take a rest for 20 minutes. 20분 동안 휴식을 취해도 좋다. 이런 의미겠지. 그러니까 문맥을 보고 어떤 뜻일지는 여러분이 추측을 하셔야 돼요. 그쵸? The train may be late because of the heavy rain. 폭우 때문에 기차가 늦을지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추측의 느낌의 뜻으로 이 문장 속에서는 쓰였겠죠. 자, 이번엔 might입니다. may의 과거형인데요. 얘도 역시나 추측의 의미를 지니는데 may보다 과거 형태를 쓰게 되면 조금 더 가능성이 낮아지는 그런 느낌은 있어요. 네, 이걸 과거형으로 썼다고 해서 과거 시제는 아닌 거 아시죠? The girl might be hungry. 그 소녀는 배고플지도 모르겠다. 라고 해석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must입니다. 이게 should와 달리 아주 강한 의무.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뭐뭐 해야 한다. 얘는 꼭 지켜야 돼. 의무의 느낌으로 쓰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추측으로도 must가 쓰입니다. 추측으로 쓰일 때는 뭐뭐임에 틀림없다. 뭐뭐인 게 분명하다. 강한 추측의 뉘앙스가 되겠습니다. Children must follow the traffic rules. 아이들은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교통 법규를 꼭 따라야만 합니다. 이런 뉘앙스가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Dad must be angry with you. 아빠가 너에게 화가 나신 게 분명해. 라고 하는 may와는 다른 조금 강한 추측으로 must 활용이 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can과 could 한꺼번에 보죠. can은 뭐뭐 할수 있다, 능력
가장 대표적인 뜻 중에 하나였고요.

그 다음에 해도 좋아. 메이와 같은 허락의 뜻도 있고요. 그 다음, 쿠드를 써서 상대방에게 뭔가를 요청할 때좀더 공손하게 요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과연 뭐뭐일까? 라고 하는 좀 불확실한 추측, 가정의 느낌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부정일 때인데요. can에다가 not을 붙여서 can't, cannot 이렇게 쓰면 뭐뭐 일리가 없어. 라는 부정적 추측이 됩니다. My dog can jump high. 우리 강아지는 높이 점프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 능력일 때는 could를 쓰게 되면 해석도 과거가 되는 건 맞아. 그치? 그래서 my dog could jump high. 우리 강아지는 높이 점프할 수 있었어. 그 다음 you can 또는 you could go to the concert. 콘서트에 가도 좋다. 허락이고요. 자, 그 다음에 it cannot be true. 이렇게 부정형을 쓰게 되면 그게 사실일 리가 없다.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had better. 요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우리 다음번에도 한번더 보게 될 테니 가볍게 의미만 정리해 보면 뭐뭐 하는 게 좋겠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you had better start right now.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게 좋겠다라는 의미의 조동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가볍게 정리해 봤으니 must의 의미가 같은 거로 묶어 보죠. 첫 번째. She must be tired today. 자, 여기서의 must는 야, 그녀가 오늘 피곤한 게 분명하겠죠. 추측의 뉘앙스. 자, 두 번째는 you must bring your umbrella. 너의 우산을 꼭 가지고 와야 한다. 의무. It must take a long time. 오래 걸릴 게 분명해. 가 어울리겠지? 그 다음, I must fix my computer today. 아, 오늘 컴퓨터를 꼭 고쳐야 해. 그 다음, They must exercise to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운동을 해야 합니다. 의무. She must be friendly like his mother. 그녀는 그녀의 엄마처럼 분명히 친절할 거야. 추측의 뉘앙스가 맞겠죠? 그래서 ACF인가요? 자, 요렇게가 의미가 같고 BDE가 같거든? 근데 BDE는 묶여져 있는 게 없고요. ACF는 묶여져 있는 게 있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출제 포인트도 마찬가지예요. 네, 여러 의미, 그러니까 여러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했잖아. 좀 전에 표에서도 봤죠. 그래서 이거를 구분하는 문제가 시험에 출제가 될수 있고 그게 좀 전엔 똑같은 머스트였지만 여러 가지가 섞여 있을 때 선택지에서 또 골라내는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Can, may, must 먼저 보죠. You may play soccer. 그러면 축구를 해도 좋다겠지만 she may be sick. 그럼 그녀가 아픈 것 같아. 아플지도 몰라. 이런 추측의 의미였죠. 자, 그 다음에 he can move the table easily. 그럼 그가 테이블을 쉽게 움직일 수 있다. 능력이겠고 Can I use your phone? 그러면 제가 당신의 전화기를 써도 될까요? 요청이겠죠. They must finish their homework. 그들은 숙제를 끝내야만 합니다. 의무이겠고요. She must be sick. 그럼 그녀는 아픈 게 분명합니다. 강한 추측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빈칸 A와 B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거, 여러 가지 조동사가 보여요. 문맥에 맞는 걸 골라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he blank take the chance this time. 자, take the chance 하면 기회를 잡다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번에는 기회를 잡는 것이 좋겠다. 자, 똑같이 had better, 뭐 has better, have better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이런 식으로 시험이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had better만 돼요. had가 여기서 과거여서 had를 쓴게 아니라 그냥 고정된 형태로 봐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have better, has better 이런 건 없다고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Eva eat two hamburgers at a time. 에바는 한 번에 햄버거 두 개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라는 뜻인데요. 요거는 앞에서는 없었지만 요거 되게 중요한 조동사 중에 하나로 be able to 하면 뭐뭐 할수 있다. 라는 뜻이 있거든. 근데 주어가 Eva, 3인칭 단수이기 때문에 are이 아니라 is가 돼요. 그쵸? 그래서 정답은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동사들은 워낙 또 뜻이 또 다양하기 때문에 우리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또 다른 조동사와 출

0: 하이비원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사진으로 시작해 볼게요. 뭔가 해변가에 발자국이 보이네요. 뭐 바닷가에 있는 그런 모래사장에 이런 있는 그림들을 보니까 뭔가 좀 낭만적이기도 하고 뭔가 바닷가에 그런 것들이 몽글몽글 순환하는데 발자국을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foot이 발이란 뜻이죠. 그리고 print는 뭔가 인쇄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두 개의 단어가 합쳐져서 한 단어로서 발자국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다음 단어 path. path는 길을 뜻하고요. 주로 커다란 어떤 대로, 어떤 도로보다는 작은 규모의 길 혹은 통로란 뜻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단어 invent. invent는 발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당연히 하다로 끝났으니까 동사의 품사를 가지고 있어요. 다음 단어 build. build란 단어는 짓다 혹은 건설하다라는 의미가 있죠. 자, 참고로 여기에서 스펠링을 보면요. build. 자, 우리가 흔히 u 발음을 뭔가 어라든지 우 발음으로 알고 있지만 특이하게 이 단어는요. 마치 u가 없는 것처럼 그래서 발음이 build라고 된다라는 거좀 특이하니까 이 부분도 체크하면 좋겠어요. 다음 단어 brick. brick은 벽돌이란 뜻이고요. 마지막 important. important 이란 단어는 중요한이라는 뜻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떠올렸었던 앞에 나왔었던 그런 발자국을 떠올리면서 어떤 맥락으로 이런 단어들이 쓰이는지 우리 리스닝 클리어에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A long time ago, there were no roads. Animals left footprints on the ground. At first, people followed animal footprints. Later, they started to make their own paths. Then people invented carts and started to build roads. They made roads with bricks. The roads were very strong. Many roads were built from one town to another. Then cars were made to drive on those roads. You can see many cars and roads today. They help you move very fast. So cars and roads are very important.
0: Reading Clear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독해 볼게요. A long time ago, 아주 오래전에 There were no roads. 옛날에는요, 도로들이 없었대요. Animals left footprints on the ground. 동물들이 뭘 남겼다? 맞아요. Footprint는 발자국이었죠. 그래서 땅에 이런 발자국들을 남겼대요. At first, 처음에는 people followed animal footprints. 사람들이 이런 동물의 발자국들을 따라갔답니다. Later, they started to make their own path. 나중에는요,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했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만의 길을 만들기 시작을 했대요. 자,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기 이전에, 다시 말해 도로가 생겨나기 이전에는 이런 야생동물들이 많이 다니는 그런 길들, 발자국들을 보고 인간들이 알아서요, 그런 길들을, 그런 동물들의 길을 주로 사용을 했었는데,

나중에 뭘 하게 되었다? 맞아요. 우리 인간들만 이용하는 이런 도로를 만들기 시작을 했답니다. Then people invented carts and started to build roads. 자,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요, invented, 발명을 했대요. cart라고 하면 수레라는 건데요. 바퀴를 사용해서 운반할 때 쓰이는 건 있죠? 그래서 카트를 발명을 했고요. 그리고 도로를 짓기 시작을 했대요. They made roads with bricks. 자, brick은 벽돌이었잖아요. 자, 여기 혹시 그림 보이나요? 자, 여기 그림 보니까 정말 옛날에는 이런 도로들을 전부 다 이렇게 돌로 만들었나 봐. 특히나 벽돌 모양으로 많이 만들었다고 하죠. The roads were very strong. 그 도로는요, 매우 강했습니다. 매우 튼튼했어요. 왜요? 당연히 나무가 아니라 이런 돌로 만들었기 때문에 매우 튼튼했대요. Many roads were built from one town to another. 그래서 많은 도로들이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다시 말해,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연결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지어졌답니다. Then cars were made to drive on those roads.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자동차들이 만들어졌는데요. 그 도로들 위에서 운전하도록 이제 자동차들이 만들어졌답니다. You can see many cars and roads today. 자, 그래서 여러분은 현재 많은 자동차와 도로들을 볼수 있죠. They help you move very fast. 자, 여기에서 they라고 하면 얘들아 문맥상 자연스럽게 뭐가 되는 거죠? 그것들은 혹은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매우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돕는데요. 자, 그렇다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그렇죠. 이와 같은 잘 닦여진 도로와 자동차들이 되는 거니까, cars and roads를 이렇게 대의로 받고 있는 거죠. 자동차와 도로들이요, 너가 빨리 이동하도록 하는 것을 돕는데요. So, cars and roads are very important. 자, 그래서 자동차와 도로들은요,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순서를 보면 가장 먼저 원래 도로가 있었다 없었다? 맞아요. 원래는 길이 있지 않았대요.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벽돌로 이와 같은 도로를 만들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수레들을 발명하기도 했고, 그 후에 점차적으로 이제 자동차, 그리고 뭔가 정규 스타일의 이런 도로들이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죠. 자, true or false로 여러분 내용 잘 이해했는지 체크해 볼게요. Number one. A long time ago, there were many roads. 아주 오래 전에는 많은 도로들이 있었대요. Is it true or false? 그렇죠. 정답은 false입니다. 자, 예전에는 인간들이 사용하는 길이 있기 이전에요. 동물들이 다니는 그런 발자국들을 따라서 주로 길을 사용했었고, 그 나중에 되어서야 도로를 발명하고 만들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1번은 거짓이죠. 자, 2번 볼게요. Sometime later, people built houses. 나중에 사람들은요, 집을 지었습니다. 자, 참고로 얘들아, built의 원형이 맞아요. build죠. 우리가 앞에 보았었던 build, 짓다 혹은 건설하다의 과거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얘들아, 지금 이 문제가요, 우리가 앞에 보았었던 그 본문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우리 앞에서 가장 키워드가 뭐였죠? 키워드가? 맞아요. 뭔가 road 혹은 path, 길과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이 어떻게 해서 도로를 발명하게 되었고, 그것에 대한 변천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house가 나오는 것은 뭔가 집을 지었다라는 것은 좀 뭔가 맞지 않죠. 그래서 정답은 false입니다. 자, 이걸 뭘로 바꾸면 true예요? 맞아요. 나중에 people built roads 혹은 built path 이렇게 하면 맞겠지만, Houses는 적절하지 않죠. 3번 볼게요. People made roads with bricks. 사람들은 도로를 만들었는데요. Brick, 얘들아, 뭐였죠? 맞아요. Brick은 벽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벽돌로 만들었대. 맞아. 정답은 true이죠. Number 4. The roads were not strong. 그 길들은요, 튼튼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게 아니라, 당연히 뭘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bricks, 이런 벽돌들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매우 튼튼했다고 얘기를 했죠. 정답은 that was false, 거짓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reading comprehension을 true or false 문제로 함께 풀어보았었고요. 바로 이어서 speaking clear,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이 단어의 얘들아 뜻이 뭐였죠? 그렇죠.
Foot.

0: 프린트라고 해서 프린트는 뭔가 인쇄하다 혹은 뭔가 자국이란 뜻이어서 직관적으로도 발이 이렇게 남기는 거니까 발자국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선생님이 이 단어를 표시한 이유는요, 바로 이 사운드와 이것 때문에 그래요. 자, F와 어떤 P를 같이 볼 텐데요. 우리나라 발음에는 실은 있지 않은 발음이죠. 이 F라는 발음을 보았을 때 사운드가 F라고 해서 앞니가, 아랫니스를 살짝 물면서 그 사이로 바람이 앞으로 나가야 되죠. 그래서 이렇게 손바닥을 대고 손바닥을 입 앞으로 댔을 때 하고 바람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F, F, F라고 해서 이 앞니가 아랫입술을 물었을 때 그때 바로 양옆으로 바람이 나와야 되고요. 그래서 F 사운드가 되어야 하고. 자, 이런 P를 보았을 때 P는 두 개의 이 위쪽과 아래쪽에 있는 입술이 반드시 붙었다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P 사운드가 되어서 마치 F, 와프 사운드가 굉장히 혼동하기 쉬운 그런 발음 중에 하나죠. 그런데 마치 한 단어로 들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같이 발음해 볼게요. Footprints. 다시 Footprints. 선생님 잘 되지 않았을 때는 Footprints라고도 하고요. 아니면 Footprints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발음할 수도 있지만 우리 명확하게 한번 연습을 통해서 이 부분 교정해 볼게요. 같이 해볼게요. Footprints. Footprints라고 해서 앞에서는 이 foot 사운드이기 때문에 두 개의 입술이 붙어 있으면 안 되고요. 그랬다가 다시 뒤에서는 재빠르게 두 개가 붙었다가 띄어지면서 p 사운드가 나야 합니다. 전체 문장으로 함께 해볼게요. Animals left footprints on the ground. 다시 footprint, footprint, footprint.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Animals left footprints on the ground.
0: 맞아요. 여기 앞에 나와 있는 이 left에서도 foot 사운드가 있기 때문에 left foot 여기도 조금 어려울 수 있겠다. 그치? 다시 해볼게요. Animals left footprints on the ground. 자, 이 부분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연습해 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인투 더볼 시간입니다. 자, 우리 앞에서 하고 있는 게 뭔가 도로와 관련된 이야기하고 있고요. 아주 오래 전에는 길들이 나 있지 않았다라고 하죠. 선생님은 길? 옛날? 고대라고 하니까 바로 이러한 속담이 떠올랐어요. All roads lead to Rome이라고 해서 Rome은 이태리 로마 있죠. 로마의 영어식 발음이죠.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이런 속담입니다. 자, 이 속담의 뜻은요, 같은 목표를 가는 데 있어서 아주 다양한 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맥락으로 많이 쓰이는 속담인데, 자, 그 정도로 예전에 고대 로마에서는 이렇게 도로들이 잘 정형화되어 있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하지요. 선생님이 가지고 온 사진은요, 고대 로마의 트리폴리타니아 지역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요, 다 반듯반듯한 어떤 벽돌 모양으로 돌로 만들어진 도로가 보이죠. 자, 특이한 건 여기를 볼게요. Stone pillars. 자, pillar라고 하면 얘들아 기둥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stone pillars라고 하면 돌기둥이란 뜻입니다. 자, 이렇게 도로들에 보면 돌기둥들이요. 그 당시 아주 그 아주 예전 그 고대에 gave travelers the distance to the nearest town. 가장 가까운 마을의 거리를 나타내 주었대요. 뭐가요? 마치 우리 도로에 보면 이정표에서 몇 킬로미터 이렇게 나와 있는 것처럼 가장 그곳에서 가까운 그런 도심 지역을 거리를 표시를 해 놓았답니다. 뭐가요? 이런 돌기둥이 트래블러, 여행객들에게 이런 정보를 주었다는 거죠. And instructed the best places to stop. 자, 그리고 나서 쉬기에, 멈춰가기에 가장 적합한 곳을 이렇게 또 안내를 해 주었다고 해요. 자, 그래서 선생님이 우리 앞에 다뤘던 본문과 함께 가지고 온 어떤 로마 시대에 있었던 그런 도로들 사진입니다. 자, 지금 현재도 이렇게 남아있다고 하니까요. 우리 친구들 나중에 또 한번 가보면 좋겠어요. 자, 이제 grammar clear. 이제 어법 문제도 풀어 볼게요. 밑줄 친 부분이 가리키는 대상이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맞아요. 자, 이 문제는 전형적인 지적

지칭추론 문제입니다. 자, 지칭추론이라는 것은 주로 대명사를 가지고 만든 문제들이죠. 다섯 개의 밑줄 그어져 있는 그런 대명사 중에서 가리키는 게딱 하나만 다른 걸 찾으시면 돼요. 자,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우리 친구들이 글을 읽어가면서 필자가 써놓은 대명사를 잘 이해하고 있는지, 다시 말해 전체적인 흐름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중요한 지표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중요한 거죠. 대명사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일단 우리 처음부터 한번 쭉쭉 가볼게요. A long time ago, there were no roads. 아주 예전에는 도로들이 없었대요. Animals left footprints on the ground, right? At first, people followed animal footprints.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러한 동물들의, 맞아요, 발자국들을 따라갔답니다. Later, they started to make their own path. 자, 나중에는요, 그들은 그들만의 길을 만들기 시작을 했어요. 자, 문맥상, 데인 얘들아, 누구겠어요? 동물들이겠습니까? 동물들이 자기만의 길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나요? 아니죠. 여기에서 they가 가리키는 것은 무언가 주로 복수 형태의 명사를 가리키기 때문에 앞에 나와 있는 복수의 명사, 그리고 문맥적으로 어떤 인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중에 뭘 만들기 시작했다? Path, 자기들만의 길을 만들기 시작을 했대요. Then, 그러고 나서 they invented carts and started build roads. 자, 그러고 나서 카트를 발명을 했답니다. 자, 그럼 수레를 발명한 건 동물이겠어요? 발자국이겠어요?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죠. 당연히 여기서 2번에서의 데이도 일반적인 앞에 나와 있는 이 people를 가리키게 되는 거죠. 자, 그럼 뒤에 가볼게요. 사람들이 카트를 발명을 했고요. 도로를 짓기 시작을 했습니다. 3번. They made roads with bricks. 그들은 벽돌로 도로를 만들었어요. 누가요? 맞아요. 우리 인간들이요. 다시 한번 3번도 뭐다? People를 받고 있는 거죠. The roads that they made were very strong. 자, 여기에서 지금 도로들이 뭐 했다? Were very strong. 아주 튼튼했다라는 건데, that they made라는 구조를 볼게요. 자, 여기에서 대시 끌고 있는 이러한 절은 해석적으로 앞에 있는 roads를 꾸며야 말이 자연스럽기 때문에 그들이 만들었던 도로들, 다시 그들이 만들었던 도로들이라고 해서 자연스럽게 로즈를 꾸며주고 있는 메이드에 대한 목적어 역할을 하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입니다. 자, 그럼 얘들아, 누가 이 도로를 만들었죠? 도로를 만든 것은? 그렇죠. 사람들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4번의 대의도 뭐가 된다? People이 되는 겁니다. So, the roads that they made, 사람들이 만들었던 도로는요, 아주 튼튼했어요. Many roads were built from one town to another. 자, 그래서 많은 도로들이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어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참고로 이 4번 부분은요, 선생님 문제를 위해서 일부러 변형한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4번에 대한 계속해서 뭐다? People이 맞습니다. Then cars were made to drive on those roads. 자, 그러고 나서 자동차들이요, 그 도로 위를 운전하고 이렇게 운전되기 위해서 만들어졌답니다. You can see many cars and roads today. 자, 오늘날 여러분은 많은 자동차와 도로들을 볼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They help you move very fast. 그들은 당신으로 하여금 매우 빨리 이동하는 것을 돕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앞에서 they가 계속 가리켰던 건 뭐였죠? 그렇죠. people를 가리켰는데, 자, 5번의 they도 지금 people, 사람들입니까? 넣어서 해석해 볼게요. 사람들은 돕습니다. 너가 빨리 이동하도록 사람들이 널 돕는 거예요? 아니죠. 맞아요. 여기에서의 5번의 they는 앞에 나와 있는 cars and roads를 받고 있는 것이어서 나머지 넷과 다른 것은 정답 5번입니다. 자, 뭐가 아니라요? 아, 사람들이 아니라 앞에 있는 두 개의 대상이 되는 거고, 참고로 help라는 이 동사는요, 뒤에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to 부정사를 쓰는데요. 이 to 부정사에서 to는 생략이 되는 게 원어민들의 일반적인 규칙 중에 하나라고 해요. 자, 그래서 help you to move라고 해도 맞고요. to가 이렇게 빠져있는 상태여서 help you move라는 원형 부정사를 써도 전혀 틀린 어법이 아닙니다. 이 부분 참고로 하면 좋겠습니다.

있어요. 자, 이렇게 정답 우리 5번으로 확인을 했고요. 지난 시간 배웠던 내용 OS 퀴즈 정답 확인해 보고 수업 마칠게요. 자, this는 복수명사와 함께 쓸수 있다. 그렇죠. 정답은 당연히 O였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 OS 퀴즈는 이건데요. 동사 help의 목적격 보어로 to 부정사를 쓸때이 to를 생략할 수 있다. 자,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요, going to town, 뭔가 도로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다뤄보았습니다.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8월 20일 오후 2시 공습 대비 민방위 훈련을 실시합니다. 공습 경보가 울리면 가까운 대피소로 대피하고 소방차, 앰뷸런스가 오면 꼭 양보 운전해주세요. 적극적인 참여가 우리 모두의 안전을 지킵니다.

0: 하셨구나. In America, 미국에선 football is American football. 미국에선 football은 American football, 즉 미식 축구야. And soccer is just soccer. 축구는 그리고 축구고, 오케이? 미식 축구랑 다르다구. 그렇습니다, 여러분. football 그리고 soccer. 미국에서 football은 미식 축구를 뜻하고요. 축구는 soccer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미국 이외의 대다수의 나라, 영국 등에서는 축구를 football이라고 합니다. 스페인어로도 football이라고 하죠. 미국에서만 soccer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크리스니, By the way, I'm really good at soccer. 그런데 나 축구 정말 잘 차. 이렇게 하자. The person who makes the first goal gets a wish. 먼저 골 넣는 사람이 소원 들어주기. 어때? 그러자 케빈이, You seem pretty confident. 자신감 넘쳐 보이는데? 좋아. Don't worry. 걱정 마. I'll be the goalkeeper first. 내가 먼저 골키퍼 할게. You kick first. 먼저 차. 그러자 케빈이 You got it. Here I go. Yeah. 호날두 간다. 붕. Oh no. 첨벙. My ball! 내 공! I love that ball! What am I gonna do? 내가 저공 좋아하는 건데 이제 어떡하지? You can buy another ball. 다른 공 사면 되지. I've saved and paid a lot of money for that ball. 저거 돈 얼마나 모아가지고 산 공인데. It was my favorite. 내 제일 좋아하는 공인데. I'm sorry, but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미안한데 세상이 끝난 게 아니야. I have some money, so let's go buy another ball. 나돈 조금 있으니까 다른 공 사러 가자. 오늘의 핵심 표현입니다, 여러분.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이 끝난 게 아니야.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정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자 케빈이 체념하듯 Really? Okay. 정말 알겠어. 그러게 공을 이렇게 빵 차가지고 좋습니다 여러분 핵심 표현 배워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오늘의 핵심 표현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제이미 Come on in Hello
1: 오늘의 핵심 표현은 뭔가요?
0: 오늘의 핵심 표현은요.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1: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세상이 끝난 게 아니야.
0: 따라해볼까요?
1: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0: 1 more time. Very good. 자, 유사 표현도 있다고요?
1: It ain't over till it's over.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0: 그렇죠, 여러분? 따라해볼까요? It ain't over till it's over. 1 more time. It ain't over till it's over. Okay. 그리고 핵심 표현.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Okay, one more time. It's not the end of the world. Okay, very good. 꼭 외워두시고요. 이 핵심 표현으로 카툰 다시 볼게요. Let's go, go, go.
2: So this is Hangang River Park. Oh, the weather is beautiful today.
3: Thank goodness it's not raining. Hey, do you know how to play football? I brought a ball with me.
2: Football? Huh? You can't play football with this ball.
3: Why not? This is a nice, expensive ball.
2: Oh, you're talking about playing soccer. In America, football is American football, and soccer is just soccer. By the way, I'm really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어주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추로 끝나는 친구들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 가질 건데요. 어떤 표현이 나오는지 한번 다이얼로그 들어볼게요. You really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lyrics to appreciate the song. 너가 노래를 이해하려면 정말 가사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 I know, but I always just end up listening to the beat. 나도 알아. 근데 나는 항상 그냥 비트만 듣다가 끝나. 여러분도 많이 공감이 가시죠? 뭔가 이 노래를 이해하려면 특히나 팝송 같은 거 뭔가 가사를 들어야 될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냥 둠칫둠칫만 하고 있는 나 자신을 이렇게 바라보게 된다는 그런 게 있죠.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인데요. 사실은 pay attention to는 조금 새로울 거고 listen to는 굉장히 자주 들어봤을 법한 표현입니다. 오늘 이 두 가지를 좀 집중적으로 열심히 공부해 볼 텐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to 기억나요? 무슨 의미였죠? 지금 선생님이 다급한 손가락? 대답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요. 뭐뭐에, 뭐뭐에게 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게 바로 to였죠. Pay attention 자체가 pay가 우리 뭐 그런 거 있잖아. 요즘은 무슨 뭐 카카음페이, 삼음페이, 뭐 로음페이 무슨 먼페이가 엄청 많잖니? 그치? pay 자체가 지불하다, 뭔가 값을 내다, 치르다 라는 뜻인데요. 나의 attention, attention이라고 하면 딱 그 뭔가 attention, 집중! 요거를 저쪽에다 기꺼이 지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attention을 저쪽에 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격을 내는 게 아니라 나의 집중을 낸다? 아, 주목하다? 뭐 요런 뭔가 맥락은 비슷하지 않니? 돈도 이쪽으로 가는 거고 나의 집중도 이쪽으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pay attention이라는 표현을 붙여서 쓴다.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목해 집중해 라고 할 때 뭐 그냥 뭐 attention 요렇게 그냥 뭐랄까요 하나의 명령어처럼 쓰는 경우도 간혹가다 있지만 pay attention 요렇게 붙여 쓰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뭐에 주목하다 라는 말 덧붙이기 위해서 뒤에다가 to를 첨가한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pay attention to 자체가 여기에 attention을 지불해 여기에 attention 해 라는 뜻이기 때문에 집중하다 라는 의미로도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요렇게 나왔었죠.

You really need to pay attention to. 너는 정말 정말 집중을 해.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 The lyrics. 가사. Lyric이 바로 가사죠. To appreciate the song 하면 appreciate이 이해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음악을 이해하려면 그 가사에 정말 정말 집중하고 주목하는 게 필요해. 라는 뜻의 다이얼로그였고요. 자, 요것도 굉장히 친구끼리 많이 쓸수 있는 대화입니다. 그런 문장입니다. Please, 부디 제발, pay attention to what I'm saying.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제발, 제발, 내 말에 좀 주목해줘. 내말좀 들어봐, 얘들아. 친구끼리도 쓸수 있겠고요. 선생님도 많이 쓰시겠죠. 자, 얘들아, 얘들아, 지방방송 좀 꺼라. 내 말에 좀 집중해. 요럴 때도 요 문장 굉장히 유용하게 쓸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listen to인데요. 사실, listen to를 처음 들어보는 사람이 있다? 그것은 약간 쉽지 않다. Listen to는 정말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아주 반복적으로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고요. 심지어 그냥 길 가다가도 많이 들리고 Listen to라는 표현은요. 그래서 이게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은 드물 텐데요. 중요한 건 to를 붙인다는 사실이 사실 중요합니다. Listen to의 의미는 대부분 알 거예요. 듣다, 귀를 기울이다, 요거는 알 겁니다. 근데 그냥 listen만 쓰는 게 아니라 listen to를 꼭 같이 써야만 한다는 거를 아는 게 오늘의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아까 요렇게 대화가 나왔었는데요. 나는 그냥 항상 비트만 듣다가 끝나버려라는 뜻이었는데 listening the beat가 아니고 listening to the beat 라고 쓰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listen은 뒤에 바로 목적어를 쓰시는 게 아니라 listen to 한 다음에 뒤에 뭔가를 써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요거는 뭐 교과서에 뭐 중학교 1학년에 챕터 1에 나오는 그런 문장이죠. I like listening to music. 막 what do you do for your hobby? 막 이러면서 막 맨날 나오잖아. 나는 음악을 듣는 걸 좋아해. 라는 뜻인데 여기서도 listen music 아니고 listening to music 요렇게 to를 꼭 넣어주셔야 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 더 짚어드리고 싶은데요. listen to라는 거는 선생님이 귀를 기울이다라는 것도 적어놨죠. 이게 바로 hear라는 단어와 listen to의 차이점입니다. hear는 딱히 집중하지 않고 그냥 여기저기서 그냥 소리가 들어온다는 걸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요. Listen to는 그 소리가 무슨 의미인지, 그게 무슨 박자인지를 그 소리에 집중을 해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여기저기 귀에서 들어오는 소리가 있다, 있구나 하는 거랑 딱그 노래를 듣는 거랑은 분명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을 방금 배워봤는데요. 퀴즈 풀면서 정리해보도록 하죠. 믹스 앤 매치 퀸스 타임! 자, 여러분, 오늘도 네 문제 풀어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문제입니다. 밀리가 영화에 집중하고 있는 거야? 자는 거야? 자, 가끔 가다 뭔가 집중하는 듯 조는 듯 보는 그런 친구들이 있죠. 자, 집중하고 있다? 그쵸, pay attention인데 여기서? 그쵸, paying 써야겠죠. 왜? 앞에 is가 보이잖니, 얘들아. Is Billy paying attention. 집중하고 있는 중인 거야? 현재 진행형을 사용을 한 것이죠. or sleeping. 자고 있는 중인 거야. 뒤에 있는 sleeping도 앞에 is 때문에 똑같이 현재 진행형으로 ing 써줬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보죠. 나한테 집중해! 내 말에 주목! 뭐예요, 이게? 그쵸. pay attention to me!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pay attention! 혹은 attention 뭐 요렇게 하셔도 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보죠. 매니저가 얘기하는 걸 들어줘. 자, 그냥 hear 하지 말고 무슨 말하는지를 들어줘. listen to. 여기에서는 to가 꼭 뒤에 온다는 걸 기억하고요. 요거 한번 읽어보죠. Please listen to what the manager says. Please listen to What the manager says. 좋습니다. 마지막 문제 볼게요. 난 지금 이 노래를 1시간째 듣고 있어.

0: 너무 좋아하는 노래는 1시간 반복 재생 이런 거 많이 하죠. 자, 그쵸. Listening to ing를 넣는 게 정답입니다. 왜? 앞에 I've been 해서 현재 완료 진행을 썼다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럼 여기까지 퀴즈는 모두 마치고요.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마칠게요.
1: You really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lyrics to appreciate the song. I know, but I always just end up listening to the beat.
0: 이렇게 오늘 원어민 선생님 대화까지 듣고 수업을 마쳐봅니다. 오랜만에 to로 끝나는 표현들 지금 복습을 하는 것이죠. 자, pay attention to. 뭐뭐에 주목하다, 집중하다 라는 뜻이었고, listen to. 듣다, 귀를 기울이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특히 listen to는 반드시 뒤에 to가 따라다닌다는 걸꼭 기억하면서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죠.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우리가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 일곱 단어를 배워볼 거예요. 그럼 단어를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Monday. M-O-N-D-A-Y. Monday. Monday. Tuesday. T-U-E-S-D-A-Y. Tuesday. Tuesday.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Wednesday.
0: 자, 오늘의 주제에 같이 알아볼게요. Today we're going to learn about days of the week. 요일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친구들, 요일에 대해서 우리가 영어로 말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자, 한번 같이 배워봐요. 첫 번째 단어는 Monday, 월요일이에요. 친구들, 월요일이면 it's the start of the week, 일주일의 시작이에요. Monday. 그 다음은 Tuesday, 화요일이란 뜻이에요. 여러분은 Tuesday에 뭐 하나요? Tuesday. 그 다음은 Wednesday, 수요일이란 뜻이에요. 일주일의 약간 중간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Wednesday. Okay, now 이제 발음과 강세 같이 연습해봐요. 월요일, Monday. 앞에 mon에 강세를 넣어보세요. Monday. Good job. 화요일, Tuesday. 여기도 역시 앞에 강세가 들어가요. Tuesday. 잘했네요. 수요일, Wednesday. 친구들, 여기도 앞에 강세가 나오고요. D 발음은 안 나요. Wednesday. Good job,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Monday. Monday. Tuesday. Tuesday. Wednesday. Wednesday.
0: Now it's time to practice some sentences. I take piano lessons every Monday. 나는 매주 월요일마다 피아노 레슨을 받는다. 피아노 레슨을 받는다는 take라는 동사를 써요. 그리고 여러분, every Monday라고 돼 있죠. every는 매주, 매주.

월요일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every day는 매일이란 뜻 알고 있나요? 자, 같이 말해볼게요. I take piano lessons every Monday. Good job, everyone. 다음, are you free next Tuesday? 다음 주 화요일에 시간이 되니? 친구들, free란 단어는 무료 또는 공짜란 뜻인데요. 시간이 된다란 뜻도 돼요. 시간이 되는

0: next Tuesday? Yes, I am. 그 다음, your homework is due on Wednesday. 내 숙제는 수요일까지야. 친구들, is due. 자, due는 언제 언제까지 해오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요일날까지이다. due on Wednesday. 자, 같이 말해봐요. Your homework is due on Wednesday. That was perfect.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Thursday. T-H-U-R-S-D-A-Y. Thursday. Thursday. Friday. F-R-I-D-A-Y. Friday. Friday. Saturday. S-A-T-U-R-D-A-Y. Saturday. Saturday. Sunday. S-U-N-D-A-Y. Sunday. Sunday.
0: 다음 요일은 Thursday, 목요일이에요. What do you do on Thursday, everyone? 목요일 날에는 뭐 하나요? 그 다음은 Friday, 금요일이에요. 친구들, 금요일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요일이에요. 그 다음 날은 주말이니까요. Friday. Next is Saturday, 토요일이에요. 친구들, Saturday 좋아하죠? 이렇게 가족끼리 놀러 갈 수 있잖아요. Saturday. 그 다음은 Sunday. 일요일이에요. 일요일에도 우리는 푹 쉴 수 있어요. 어디 놀러 갈 수 있고요. 여러분은 Sunday에 뭐 하나요? Okay, now everyone, let's practice how to pronunciate the words. 목요일, Thursday. 앞에 Thur에 강조해보세요. Thursday. Good job. 금요일, Friday. 한번 다시 해볼게요. R 발음을 집중해서 해보세요. Friday. Perfect. 토요일, Saturday. 앞에 세 강세를 두고요. T 발음은 안 나요. Saturday. Very good. 일요일, Sunday. 한번 다시 해볼게요. Sunday. Excellent, everyone.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Thursday. Thursday. Friday. Friday. Saturday. Saturday. Sunday. Sunday.
0: 다음 예문 같이 볼게요. It's my dad's birthday on Thursday. 목요일은 아빠 생일이야. Oh, congratulations. Are you going to have a party? 파티를 할 건가요? 친구들, 중요한 거는요. 요일 앞에는 항상 in도 아니고 at도 아니고 on Thursday를 써야 돼요. 알겠죠? 같이 말해볼게요. It's my dad's birthday on Thursday. Very good. Friday is my favorite day of the week. 금요일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요일이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인가요?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고 편안해요.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Friday is my favorite day of the week. Very good. I don't have to wake up early on Saturdays. 나는 토요일마다 일찍 안 일어나도 돼. 맞아요. 왜냐면 우리는 토요일 날에 학교를 안 가거든요. 친구들,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Saturday 뒤에 S가 나오네요. Saturdays. 그럼 매주 토요일이란 뜻이에요. Every Saturday랑 똑같은 효과예요. 자, 같이 말해볼게요. I don't have to wake up early on Saturdays. That was very nice. Last sentence. I'm visiting my uncle on Sunday. 나는 일요일에 삼촌 집을 방문할 거야. Oh, that must be fun. 재밌겠네요. 같이 말해봐요. I'm visiting my uncle on Sunday. Good job, everyone. Now let's review all the words.
1: Monday. Monday. Tuesday. Tuesday.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재희입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비동사 현재형, 형태와 역할, 쓰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부정문과 의문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미션부터 확인해 볼까요? 다음 빈칸에 비동사 현재형의 부정문을 알맞은 형태로 쓰세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He blank tall. 그는 키가 크지 않다라는 의미의 문장일 건데요. 어떻게 적으면 되는지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먼저 비동사 현재형의 부정문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동사 현재형 부정문 쓸 때는요. 누구의 도움을 받냐면 not의 도움을 받습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부정문을 많이 만들게 될 텐데요. 그럴 때 우리는 항상 not의 도움을 받아요. 그래서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쓰면 되는데요. 주의할 거 비동사 뒤라는 겁니다. 비동사 뒤에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am, are, is 비동사는 일단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게 잘 적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비동사 뒤에다가 not을 적어주시면 부정문 완성입니다. 그런데 is not은 isn't로 are not은 aren't로 줄여 쓰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이거 어떻게 줄였는지 확인해 볼까요? not에 있는 o를 지우고 그 자리에 점을 콕 찍어줬더니 isn't가 됐습니다. are not도 마찬가지로 not에 있는 o를 지우고 점을 콕 찍었더니 aren't가 되었죠. 이렇게 줄여 쓰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I가 주어일 때 현재형 비동사는 am을 쓰는데 부정형일 때는 뒤에 not을 붙여줘요. 그래서 I am not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어가 you, we, they일 때 you는 2인칭 단수 복수, we는 1인칭 복수, they는요 3인칭 복수죠. 그럴 때 비동사 현재형은 are를 써주는데요. 부정형 만들 때는 are 뒤에다가 not을 붙여주는 거예요. He, she, it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는 비동사 현재형 is를 쓰기로 했죠. 그 뒤에다가 not을 붙여서 is not이라고 써주면 현재형 비동사의 부정형입니다. 그런데 우리 줄임말로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줄임말 혹은 축약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게 있어요. am not은 줄여 쓸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I am not 다 써야 되나요? 너무 긴것 같은데요. 조금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I am을 줄여서 I'm 써주고 그 뒤에 not을 붙이는 거예요. I'm not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하지만 I am't와 같은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꼭 주의해 주세요. You're not 이렇게도 가능하고 you aren't라고도 가능합니다. We're not, we aren't. They're not, they aren't. 또 3인칭 단수 주어도 볼까요? He's not, he isn't. She's not, she isn't. It's not, it isn't. 이렇게 줄임말까지 이 표가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럼 퀴즈 풀어볼게요. Paul is in the classroom. 일단 비동사 뒤에요.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구가 오면 어디 어디에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기로 했죠. 펄은 교실에 있다라는 문장인데요. 이걸 부정문으로 바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누구의 도움을 받아요? not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not은 비동사 뒤에 들어간다. 그러니 펄 is not in the classroom 이렇게 쓰거나 아니면 is not을 줄여서 isn't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Paul is not in the classroom. Paul isn't in the classroom. 펄은 교실에 있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이어서 2번. We are hungry. 우리는 배고프다. 이때 비동사는 are 쓰였고요. 뒤에 hungry 형용사가 와서 우리는 배고프다 혹은 배고픈 상태이다라고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부정문으로 우리는 배고프지 않다라고 써주고 싶습니다. 그러면 비동사 뒤에 not을 붙여야겠죠? We are not hungry 혹은 are not을 줄여서 aren't 이렇게 써줘도 괜찮아요. We are not hungry. We aren't hungry. 혹은 We are를 줄이는 것도 괜찮죠. We're not hungry.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줄여 쓸 수가 있다는 거꼭 알아두세요. 이어서 의문문 배워보겠습니다. 자, 비동사의 현재형 의문문 만들 때는요, 비동사가 주어 앞으로 나갑니다. 원래 우리가 주어가 앞에 오는 문장이 일반적인 평서문인데요, 의문문을 만들 때는 주어 앞에 동사가 나간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MR is 비동사 역시 주어의 인칭과 수에 맞게 적어주고 그 다음에 주어를 써주는 게 바로 비동사 현재형의 의문문입니다. 그럼 대답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Yes라고 했을 때는 Yes, 주어, am, are, is 마찬가지로 비동사 현재형 사용해서 대답하면 되고요. No라고 했을 때는 No, 주어, am not, aren't, isn't 이렇게 대답해 주면 되겠습니다. No로 대답할 때는 줄여서 쓰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am not은 줄여 쓸 수가 없다고 했으니 주어와 am을 줄여서 I'm not 이렇게 대답합니다. No, I'm not 혹은 주어에 따라서 주어를 써주고 aren't 혹은 isn't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의문문의 주어가 명사일 경우에는 알맞은 대명사로 바꿔서 대답을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주어가 an이었다면 주어 an에 맞는 대명사 she로 바꿔서 대답을 해주는데요. 우리 한번 예문을 보고 확인해 볼게요. Are you sick? 너 아프니? you가 주어니까 비동사 are 적어줬죠? 대답할 때, 응, 나 아파. 그럴 때는 yes, I am 이 되었어요. 여기서 여러분 주의할 게 있습니다. you로 물어봤죠? 하지만 대답할 때는 나 또는 we, I 또는 we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너 아프니? 응, 나 아파. 라고 대답해야 되겠죠? 응, 나 아파. 혹은 no, I'm not. 아니, 나안 아파.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is Anne in her room? Anne은 3인칭 단수니까 비동사 is를 써줬어요. Is Anne in her room? Anne은 그녀의 방에 있니? Yes, she is. Anne은 그녀의 방에 있어. No, she isn't. 혹은 no, she's not. 이렇게 적어줄 수 있습니다. 자, 질문할 때는 Anne이라고 명사로 물어봤는데요. 대답할 때는 대명사를 쓰기로 했죠. n에 맞는 대명사 she로 바꿔서 대답해 주는 거 주의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퀴즈 풀어 볼게요. 다음 문장을 의문문으로 바꿔 주시고요. 빈칸에 알맞은 대답까지 한번 적어 주세요. The girl is smart. 그 소녀는 똑똑하다. 자, 이 문장 어떻게 의문문으로 만들어 줄까요?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라. 그래서 is를 주어 앞으로 보내 주면 Is the girl smart? 그 소녀는 똑똑하니? 라는 의문문이 완성되었습니다. 그리고 대답에 yes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yes, 주어, is 이렇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요. The girl, 명사는 대명사로 바꿔줘야죠. The girl, 그녀이니까 she is 이렇게 채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2번 문제. Chris is 13. Chris는 13살이다. 질문해 볼까요? 크리스는 13살이니? 자, 그러면 비동사를 어디로 보내야 돼요? 주어 앞으로. Is Chris
13 이렇게 의문문 완성해 주시면 됩니다. 대답에 no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no 주어 isn't 이렇게 와야 될 건데요. 명사인 크리스는 대명사로 바꿔서 no, he isn't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he 그가 주어일 때는 비동사 is 써주고 뒤에다가 not을 붙이니까 he is not tall, he isn't tall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죠. 오늘 미션까지 모두 클리어했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일반 동사 배워볼게요. 안녕!

요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도 특성을 나타내는 영단어들을 공부해 볼 텐데요. 오늘은 감정을 주제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 학습 목표를 통해 살펴볼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나요? 중요한 시험이나 대회를 앞두고 긴장하기도 하지만 시험을 잘 보거나 열심히 준비한 발표를 마치면 스스로가 자랑스럽기도 해요. 오늘은 우리가 느끼는 감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자, 우리는 하루에도 정말 다양한 감정들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자, 대표적으로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우리 그림을 통해서 한번 말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여기에 있는 사람은 굉장히 외롭고 좀 쓸쓸해 보입니다. 외로운 감정, 쓸쓸한 감정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이 오른쪽을 보니까요. 뭔가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있나 봐요. 발표를 앞두고 굉장히 긴장한 모습이네요. 이렇게 긴장하고 불안한 모습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자, 여러분, 시험이 끝났는데 정말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뿌듯하고 자랑스럽겠죠. 이런 단어는 또 뭐라고 말하면 될까요? 자, 오늘 강의를 통해서 이 단어들을 영어로 어떻게 말하는지 확실하게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준비되셨다면 첫 번째 단어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는 proud, proud, proud인데요. 이 proud는 자랑스러워하는, 자랑스러운 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의미와 스펠링을 바로 외운다 라고 생각하면서 오른쪽에 이 단어를 써볼게요. proud, P-R-O-U-D, proud. 여러분, proud는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이렇게 정말 자주 쓰여요. 밑줄 쳐두고 꼭 기억해 두세요. Be proud of. Be proud of 하면 누구를 자랑스러워하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우리 예문 볼게요. I am proud of myself. 자, 우리 be proud of 나와 있죠? 나는 나 자신을 자랑스러워하는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이 자랑스럽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하나 더 볼게요. My mom is proud of me 라고 했습니다. 여기도 be proud of 라는 표현으로 나와 있는 것 확인할 수 있겠죠. 나의 어머니는 나를 어때하세요? proud니까 굉장히 자랑스러워 하신다 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어머니가 여러분을 자랑스러워 하신다. Your mom is proud of you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proud라는 단어를 기억하셨다면 우리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에는 nervous. nervous. 발음 주목해 주세요. nervous라고 발음합니다. 이 nervous는 불안한이라는 뜻인데요. 불안한. 우리 언제 불안해요?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불안할 수도 있고요. 중요한 축구 경기가 있을 때도 불안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날 수행평가 발표가 있어요. 그럼 불안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생각하면서 오른쪽에 써볼게요. Nervous and ER, VOUS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요, nervous라고 읽습니다. Nervous는 불안한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떻게 불안할 수 있는지 우리 예문 빈칸 넣기 연습해 보겠습니다. I feel nervous about my test라고 했어요. 나는 시험 때문에 nervous한 걸 느껴. 이런 뜻이죠. 나는 시험 때문에 불안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I feel nervous 하면 나는 불안한 감정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어서 Don't be too nervous. It will be alright. 이라고 했는데요. 자, nervous 하지 마 라는 것은 너무 뭐 하지 마? 불안해 하지 마 라는 의미예요. 우리 불안해하는 친구에게 이렇게 위로해 줄수 있겠죠. Don't be too nervous. It will be alright. 너무 불안해 하지 마. 괜찮을 거야. 너 잘할 거야.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nervous의 의미 잘 기억하셨나요? 우리 바로 다음 단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lonely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자, 외로운이라는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써볼게요. lonely, L-O-N-E-L-Y 읽을 때는 lonely가 됩니다. 자, 여러분, alone이라는 표현 알아두겠습니다. lonely와 좀 비슷하게 생겼죠? 맞아요. 관련이 있는 단어예요. alone이라는 것은 혼자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lonely는 외로운, alone은 혼자 이런 의미예요. 자, 예문 보겠습니다. The girl looks lonely. The girl looks lonely. 그 소녀는 어때 보여요? lonely해 보여요. 외로워 보이는 거죠? The girl looks lonely. 그 소녀는 혼자 있고 좀 외로워 보여.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I live alone and I feel lonely라고 했습니다. 얘는 무슨 뜻일까요? 먼저 I live alone. 나는 혼자서 살고 있어. 그리고 I feel lonely라고 했습니다. 나는 어떤 감정을 느껴요?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feel lonely 하시면 외로움을 느낀다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감정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공부해 보았는데요. 다시 한번 그림을 보면서 어떤 단어들이 있는지 여러분이 직접 말해 볼게요. 자, 먼저 혼자 있고 쓸쓸하고 외로워요. 이런 감정은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lonely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lonely 하면 외로운이라는 단어예요. 자, 그리고 중요한 발표를 앞두고 긴장하고 불안해요. 이런 감정은 또 어떻게 말할 수 있어요? nervous, nervou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시험을 정말 잘 봤어요. 내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시험을 잘 보고 굉장히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다 할 때는 proud라는 단어를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 교과서에 자주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꼭 체크리스트와 함께 복습해 주세요.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는 단어들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해소생술 방법.
1: 야, 보통 심정지 환자 중에 60%가 남자래.
2: 어쩌라고?
1: 일반 일이라도 심폐소생술 하면 생존율이 1.7배나 차이 난다는데?
2: 우리가 심폐소생술을 할 일이 있겠냐? 게임 오버.
3: 야! 야!
0: 환자의 어깨를 두드리며 질문을 해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고 반응이 없다면 119에 신고를 요청합니다. 환자의 얼굴과 가슴을 10초 이내로 관찰하여 호흡을 확인합니다. 호흡이 비정상적이라면 두 손을 포개 후 깍지를 껴 손바닥으로 가슴 압박 30회를 실시합니다. 이때 가슴 압박점은 가슴뼈 아래쪽의 중간 부분입니다.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으나 의식이 없다면 옆으로 돌려 눕혀 기도가 막히는 것을 예방합니다.
2: 덕분에 살았다, 야.
1: 밥 한번 사.

0: The Turtle Ship.
1: Hello everyone. Nice to meet you. 안녕하세요. 저는 애니예요. 지금까지 다양한 문화들을 알아왔는데요. 오늘부터 저와 함께 더 다양한 문화들을 통해 신나게 영어를 배워보도록 해요. 그럼 첫 번째로 이순신 장군님이라고 들어본 적 있나요? 맞아요. 이순신 장군님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위인 중 한 분이세요. 그럼 혹시 이순신 장군님 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나요? 맞아요. 바로 거북선이죠. Turtle Ship. 오늘은 Turtle Ship, 거북선을 통해 다양한 문장들을 배워보도록 해요. 영어 문장들을 배우기 전에 먼저 거북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The turtle ship was used even before the war. 거북선은 인진왜란이 일어나기 전부터 사용되었다고 추측하고 있어요. 150년 전 조선왕조실록에 왕이 임진강 나루를 지나다가 귀선과 외선으로 꾸민 배가 해전 연습하는 모양을 보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귀선이 바로 거북선, the turtle ship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turtle ship은 이순신 장군님이 만들었어요. 배 위에 판자를 덮고 그 위에 뾰족뾰족한 sharp한 쇠못을 박아놔서 적들이 올라가지 못했고요. 동시에 대포를 쏘고 노를 저을 수 있어서 아주 빠르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해요. Also, it was very, very strong. 아주 튼튼하게 만들어져서 적들의 배와 부딪혀도 끄떡 없었다고 해요. 거북선에 대해서 알아봤으니까 이제 문장들을 한번 배워볼까요? 그럼 문장들에 필요한 단어들을 먼저 알아볼게요.
0: Keywords. Ship. Turtle. War. Sharp.
1: Okay, today's keywords. 첫 번째로 이순신 장군님은 뭘 타고 싸웠죠? 배를 타고 싸웠죠? 배는 ship. S랑 H가 만나면 sh, sh 소리가 나요. 잘 들어보고 따라해보세요. Listen and repeat. Ship. One more time. Ship. Excellent. Next word. 거북선은 거북을 닮았어요. 거북은 turtle. One more time. Turtle. Great. Next word. 인진왜란은 바다에서 일어난 전쟁이에요. 전쟁은 war. War. 이 단어는 조금 어려운데요. R 발음도 어렵지만 W 발음도 어려운 발음이에요. 자, 입을 작고 동그랗게 모아주고 입 속 공간을 넓혀주고 w, w 소리를 내는 거예요. 다 같이 해볼게요. W, w. Great. 자, 그럼 단어를 잘 듣고 따라해볼게요. War. One more time. War.

Alright, I had a lot of fun with you guys. 오늘 함께해서 너무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배운 거 꼭 다시 한번 공부해보고 다음 시간에 더 신나는 토픽으로 함께 만나요. See you again later. Bye!

0: 쇼핑은 사는 재미도 있지만 입어보는 재미도 만만치 않죠. 마음에 드는 옷을 딱 입어보고 친구에게 잘 어울려? 어떻게 물어볼까요? Does it match well? Is it good with me?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We're here! This is Dongdaemun, the fashion capital of Korea.
2: Wow! Look at these cool buildings! Is this tall building a shopping mall?
1: Yep. Everyone comes here to shop. Let's go in!
2: Woohoo! What do you think? Do I look good? Do I look good? Do I look good?
1: Wow, you look great in these clothes.
2: I love this dress. I want to buy it.
1: Let me get it for you. Excuse me, sir. We'd like to get this dress.
3: Well, that will be 50,000 won.
1: Could I get a DC?
2: What's a DC?
1: You know, a lower price.
2: Oh, you mean a discount? So DC is a discount?
1: Right. That's what we say in Korea.
3: Since you're a visitor, I'll give you a special deal.
4: Oh, thank you so much!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영어, Cartoon English 1.0의 니콜입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요, 케빈이랑 크리스틴이 동대문에 지금 쇼핑을 갔잖아요. 옷을 막 입어보고 잘 어울려? 물어보기도 하고 와, 잘 어울린다, 깎아주세요. 쇼핑에 관련된 또 다양한 표현들이 숨어 있거든요. 하나도 놓쳐서는 안 되겠죠. 카툰 한 장면씩 다시 보면서 유용한 표현들 또 생생한 영어의 묘미 느껴볼게요. 전철에서 내려서 조금 걸어가니 짜잔, 동대문 쇼핑센터에 도착을 했네요. 자, 다 왔다. We're here. We're here. 짜잔, 다 왔어, 도착했어 라고 케빈이 보여줍니다. 도착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이요, 재밌게 We're here 할 수도 있고요, 똑같은 말을 순서를 바꿔서 Here we are 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말 그대로 우리가 여기 있다, 도착했다가 될 수 있겠죠. 짜잔 하고 들어가서요, 가게에서 옷을 입어봅니다. 쇼핑을 좋아하니까 막 여러 옷들을 입어보죠. 그리고는 What do you think? 잘 어울려? 물어보는 크리스틴입니다. 잘 어울려? 오늘의 한 문장이죠. 기억하시나요? That's right. Do I look good? Do I look good? 이 문장은요, do, 물어보는 말이에요. Honey, I, 나, look, 보이다, 그리고 good, 좋은, 멋진, 나, 좋아 보여, 멋져 보여, 말 그대로 어때, 잘 어울려? 가 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Do I look good?

0: 는 노란 부분이 의미를 전달하는 부분이거든요. 여기를 좀 더 강조해서 자연스럽게 말해볼게요. Do I look good? 한 번 더. Do I look good? Yes. 잘 어울려? 그랬더니 와, 정말 멋지다. 입어보는 것마다 다 잘 어울려. You look great in these clothes. You look great in these clothes. 잘 봐주세요. 이 옷들 다 잘 어울려. 어울리다라고 할 때요. Look good에다가요. In 그리고 옷을 넣어주면 돼요. You look good. 너 되게 잘 어울리고 멋져. In 그 옷에서. 또는 반대로 옷이요, 우리 몸에 걸쳐져 있을 때 잘 어울린다. 반대로 표현할 수도 있거든요. 이때는 on을 사용합니다. You look good in these clothes. 반대로 these clothes look good on you. 이렇게 양쪽으로 다 얘기할 수 있다는 거. I love this dress. I want to buy it. 나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사고 싶다. 라고 했더니요. 케빈이, 아, 내가 사줄게. 한국에 왔는데 내가 사줘야지. Let me get it for you. Let me get it for you. 이렇게 얘기하네요. 내가 이거 사줄게. 뭐뭐 해줄게 하면 우리 또 자동적으로 I will 하고 동작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세요. Let me. 내가 뭐뭐 하게 해줘. 허락해줘. 그 다음에 동작을 넣으면 내가 이렇게 하게 해줘. 즉, 내가 할게 가 되는 거예요. Let me get it for you. Let me help you. 아셨죠? 자, 이제 계산을 하려고 가격을 물어봤더니 5만 원이네요. 케빈이 생각한 것보다 조금 비싼 것 같죠? 그랬더니, could I get a DC? 어? 이게 무슨 뜻이죠? Could I get a discount?를 잘못 말했네요. 할인 받을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입니다. 할인이라고 했을 때 DC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건 바른 표현 아니고요. 원래는 영어 표현이 discount. discount입니다. 여기서 D랑 C만 쏙 뺐나 봐요. 해서 할인을 받다라고 할 때도 get a discount. Get a discount. DC 쓰지 않고 full word를 다 써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1: 외국인이시니까요. 방문하셨으니까 좀 깎아드릴게요.
0: 그래서 좋은 가격에 옷을 사게 되었습니다. Oh, thank you so much. 정말 기분 좋은 쇼핑이네요. 자, 오늘의 카툰 어떠셨나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Do I look good?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시간 가져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잘 어울려? Do I look good? 과 비슷한 표현 있습니다. 입어보고서는요, 나 어때?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잖아요. How do I look? 같이 말해볼게요. How do I look? How do I look? 자, 이 표현 상황에 맞게 여러분 직접 말해보세요. 인생 다이어트 후에 친구와 함께 크롭티 사러 갔어요. 자신 있게 딱 입고 물어봅니다. 나 어때? Yes. How do I look? How do I look? Very good. 자, 이번에는요. 점원께서 이런 옷을 추천해 주시고는요. 입어보면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꼭 이렇게 물어보신단 말이에요. 이 표현 배워볼게요. 만약에 입었던 아이템이 하나짜리라면 How do you like it? 구두나 장갑처럼 두 개가 한 쌍이 되는 거라면 How do you like them?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각 한 번씩 말해볼게요. How do you like it? How do you like them? Very good. 마찬가지로 상황에서 살펴볼게요. 구두를 사러 갔어요. 추천해준 구두를 딱 신었어요. 점원분이 어떠세요? 마음에 드세요? 물어보시는데요. 어떻게 물어볼까요? That's right. How do you like them? How do you like them? You did it. So, how did you like it? 오늘의 카툰과 카툰 잉글리시 어떠셨나요? I hope you liked it. 오늘은 쇼핑에 관련된 다양한 표현들 함께 배워봤어요. 진짜 놓치기엔 아까운 거 너무 많죠? 생활영어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카툰 통해서 매일매일 쓸 수 있는 생생한 표현들을 배워보기로 해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생생하고 재밌는 카툰으로 또 만나요. 안녕!

0: on a dinosaur dig.
1: We're going to find a big one. Here we go.

a minute. The wind is blowing that leaf away.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 말하기 실력의 부스터 슝 달기.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Good morning. 아침이에요. 엄마가 깨우러 오셨네요. Wake up. 일어나. 아, 피몽, 사몽. 어떻게 대답하지? 너무 졸려서 좀 더 자고 싶은데 5분만 더요. 클릭.
1: Wake up.
2: Just 5 more minutes.
1: You're late. Hurry up.
2: Okay, I will.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친구들? 들은 대화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도 대화 채우고 한번 문장의 뜻도 알아볼게요. 오늘 채울 빈칸은 깨다, 다섯, 오, 그리고 늦은 이렇게 세 개의 단어가 있어요. 친구들 머릿속에 단어가 떠오르는 게 있다면 잘 기억하고 있어봐요. 자, 첫 번째, 엄마가 일어나라 하고 깨우시는 문장이에요. 일어나렴, 일어나라, 일어나. 어떤 말씀은 좋을까요? 그렇지. 일어나는 게 친구들 이렇게 몸을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보통 아침에 누가 나를 깨운다면 눈을 번쩍 뜨겠죠. 잠을 자고 있던 상태에서 눈을 뜨는 상태로 오는 걸 깨어나는 거 wake 쓸 수 있어요. Wake up. Wake up. 일어나라. 아침마다 너무 많이 듣는 말이지. 일어나렴. Wake up. 그랬더니 아이가요. Just 다섯 more minutes래요. Just는 그냥 단지 이것만요 이런 뜻이고요. 다섯은 친구도 알고 있지. 그렇지. Five. One, two, three, four, five. Five. Just five more은 더 그리고 minute 분. 우리 시, 분, 초 할 때 분이에요. 그럼 딱 5분만 더 주세요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 대답하는 문장이죠. Just five more minutes. 엄마 5분만 더요. 그랬더니 you're, 너 말이야. 늦었어. 늦은은 그래요. Late. Late. You're late. 너 이미 늦었어. Hurry up. Hurry up. 서둘러야 해. 그랬더니 아이가 Okay, I will. 우리 친구들 표정, 아침에 자기 표정 생각해봐요. 아, 알겠어요 하고 일어나고 있어요. Okay는 알았다는 대답이고요. I will은 나는 뭐뭐 할 거다란 뜻인데 뒤에 생략이 돼 있어. 뭐가? I will hurry up 또는 get up, wake up. 뭐 일찍 일어났으니까 wake up, get up, hurry up처럼 일어날게요. 잠에서 깰게요. 그리고 서두를게요. 이런 말이 다 이렇게 숨어 있는 게 I will이에요. Okay, I will. 네, 일어날게요. 이렇게 대화 마무리 됐네요. 자, 그럼 우리 완성된 대화를 리듬에 맞춰서 함께 연습을 해볼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영어에서는 의미를 전달하는 단어를 강조하기 때문에 높고 낮음 이렇게 리듬이 생긴다고 했어요. 엄마가 아이를 깨우는 wake up에서는 어디를 강조하면 좋을까? 요거는 둘 다 강조해줘요. 깨어나다라는 말도 중요하고요. 완전히 깨어나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up까지 다 강조해서 wake up, wake up 이렇게 말해주면 되겠죠. 내가 엄마다, 깨운다 이렇게 생각하고 wake up. 좋아요. 이번에는 딱 5분만 더요. Just 5 more minutes는 어디 강조할까? 친구들 놀라지 마요. 다 강조해요. 이것도 너무 중요하고 5분도 너무 중요하고 더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just 5 more minutes 이거는 다 강조해 주는 거예요. 친구들 이 말하기 할 때 말이에요. 리듬도 중요하고 정확한 발음도 중요한데 감정을 실어 말하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해요. 나 지금 너무 졸려서 5분만 더 자고 싶다 하는 느낌으로 just 5 more minutes just 5 more minutes 좋아요. 자, 이번에는 엄마가 You're late. 아주 단호하셔요. 너 늦었어. 서둘러야 돼. Hurry up. 여긴 어디 강조할까? 그렇지. You 이런 건 강조 안 해도 된다 그랬어요. 늦은 거 중요하죠? 서둘러. Hurry up. 요거까지 강조해 볼게요. You're late. Hurry up. You're late. Hurry up. 좋아요. 마지막 문장. 알았어요. 할게요. 어디 강조? 알았어요. 오케이. 할게요. will. 강조하면 되겠죠. 오케이. I will. 오케이. I will. 좋아요. 자, 이제 리듬 기억하면서 우리 앱으로 함께 체크해봐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줘요. 앱 준비됐죠, 친구들? 오늘도 스피킹 눌러서 가족 들어가서 씬4 대화 연습해볼게요. 잘 듣고 코드로 따라 말해보기.
1: Wake up.
0: Wake up.
1: Just 5 more minutes.
0: Just 5 more minutes.
1: You're late. Hurry up.
0: You're late. Hurry up.
1: Okay, I will.
0: Okay, I will. 와, 어때요, 친구들? 원어민 선생님 그래프랑 내 그래프를 비교해보니까 말하기 연습이 쑥더잘 되는 것 같죠? 좋아요. 이제는요, 우리 친구들, 나만의 문장을 좀더 만들어 볼 시간이에요. Talk more. 이번 시간에는 your 다음에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넣어 볼 거예요. 우리 오늘 대화에서는 너, 늦었어가 있었잖아요. your, 너는 어떠어떠 하다, 무엇무엇이다, 요런 뜻이고요. 여기에 뭐, 밥, 늦은, 결석한 이런 말들을 넣어서 상태를 나타내는 문장을 만들어 볼수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오늘 대화에서는 너는 늦었어. You're 다음에 늦은이라는 말을 넣는 거예요. You're late. You're late. 너 늦었어. 그럼 우리 친구들 우리말 보면서 나만의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너 일찍 왔네. 일은 이런 말을 넣어 볼 거예요. You're 그렇지, early. You're early. You're early. 이 문장은 어때요? 너 바쁘구나. Your은 똑같고 뒤에 바쁜을 넣어줘요. 바쁜? Busy. You're busy. You're busy. 좋아요. 마지막. 너 길을 잃었구나. 길을 잃은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lost. Lost. 에요. 그렇다면 너 길을 잃었구나. You're lost. You're lost. Excellent.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아침에 엄마가 나를 깨우는 상황에서 뭐라고 대답할까? 이런 대화를 연습해 봤어요. 우리 시작할 때 5분만 더요 말고 다른 대답도 있었잖아요. 이제 우리 친구들은 앱을 켜고 그 대답을 눌러서 나 혼자 또 말하기 연습해 보는 거예요. 할수 있겠죠? 약속?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대화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3: <목소�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up up up 시켜줄 케일런 쌤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친척들이나 아니면 사촌들 자주 보나요? 자주 못 보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났을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알아볼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1: Week 27. Introducing my family. I can tell you about my cousin's visit.
0: All right, let's start with warm up. 여기 보니까 우리 친구 집에 삼촌이랑 숙모가 놀러 온 것 같아요. 굉장히 오랜만에 놀러 온 것 같은데. They came over since a long time ago. 자, 근데 아침이네요. 밤을 잤나 봐요, 이 집에서. Oh, but look! Our little girl is playing with a dog. 강아지랑 놀고 있는데, Oh, I think it's her uncle's dog. 네, 삼촌의 강아지인가 봐요. 자, 그러면 어떤 표현들을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Let's listen to today's dialogue.
1: My cousins came to my house.
2: When?
1: Last weekend. They have a new baby.
2: Wow.
1: Now I'm an uncle.
0: 대화 잘 들었죠?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My cousins came to my house. 자, 여러분, cousin은 사촌이죠. My cousins니까 한두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인가 봐요. 그쵸? 도대체 누굴까? Came to my house라고 했는데 우리 집에 왔어요 라는 뜻이죠. 네, 여러분, cousin이라고 하면 나의 사촌이기도 하지만 정말 친한 경우 사촌이 결혼한 사람이죠. 내 사촌이 남잔데 여자랑 보통 결혼하잖아요. 그 사람도 cousin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부부를 cousins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자, 누구누구 came to my house라는 표현은 누구누구가 우리 집에 왔어요 라는 뜻이 되겠죠. 뭐 오랜만에 온 사람 아니면 뭐 어제 왔었던 사람 또 올 수도 있고 누가 왔는지 한번 표현해 볼까요? Kaylin came to my house. Kaylin이 우리 집에 왔어요. 이렇게 누군가의 사람 이름을 넣어도 되겠죠. Kaylin came to my house. My teacher came to my house. 선생님의 집으로 올 수도 있고요. 그렇죠? My teacher came to my house. Our neighbor, 우리의 이웃이 came to my house. 우리 집에 왔어요.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을 넣을 수 있겠네요. 근데 여기서는 요 came이라는 요 단어는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과거 형태니까요. 우리가 현재를 얘기할 때는 바뀔 수 있어요. 누가 앞에 오느냐에 따라서. 근데 과거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came은 여기서 변하지 않는다. 너무 좋죠? 자, 이렇게 한번 연습해봤고요. When? 언제 사촌들이 놀러 왔는데? When? 이렇게 물어봤죠? Last weekend. They have a new baby 라고 했어요. 일단 last weekend는 지난 주말이라는 뜻이에요. Last가 물론 마지막이라는 뜻도 있지만 지난이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last weekend는 지난 주말이 되겠죠. Weekend. Week가 주라는 뜻이고 end는 끝이잖아요. 한 주의 끝. 그러니까 주말. 우리말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똑같이 weekend라고 부릅니다. They have a new baby는 새로 아이가

0: 태어났어요 라는 뜻이겠죠. 자, have a baby 전 자체가 아이를 갖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hey have a new baby, 새로 아기를 가졌어요. 아이가 태어났어요. 이런 의미인 거죠. 자, last 뒤에 어떤 시간이 오면 방금 말한 것처럼 지난 언제라는 의미가 돼요. Last weekend가 지난 주말인 것처럼 또 한번 연습해 볼게요. Last night는 지난 밤, 그러니까 어젯밤을 얘기하는 거네요. Last night. Yesterday night라고는 잘 하지 않아요. Last night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Last Monday. 이렇게 요일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면 지난 월요일, 지난주 월요일을 Last Monday, 뭐 Last Tuesday, Last Wednesday 이렇게 다쓸수 있겠죠. Last week는 지난주죠. Last month는 지난 달. Last year라고 하면 지난해. 라는 의미가 되고요. Last summer, 요거는 뭘까요? 맞아요. 작년 여름이라는 뜻이에요. 지난 여름. 그래서 작년 여름은 last summer 이렇게 써서 뭐 last fall, last winter 이렇게 다른 계절도 넣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뭐 밤, 요일, 주, 달, 해, 뭐 여름 요런 표현도 넣을 수 있지만 특정 시기 있잖아요. Last Christmas, 특정 날, 요런 것도 올수 있습니다. Last Christmas는 지난해 크리스마스가 되겠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last 뒤에 어떤 시간 개념의 표현들이 온다. 요것도 잘 기억해 주세요. 와우! 아기가 새로 태어났다니까 와우! 하고 놀랬어요. 근데 참 재밌는 게 우리는 어떻게 놀래요? 우와! 이렇게 놀래죠. 근데 영어는 반대예요. 와우! 네, 이렇게 한번 기억해 주세요. 자, 놀랐는데 더 놀랄 일 있죠? Now I'm an uncle 이라고 했어요. 자, 사촌들이 아이를 가졌으니까 그 아이에게 나는 삼촌이 되겠네요. 그쵸? Now I'm an uncle. 자, now는 이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I'm an uncle이라고 했는데 요 an은 어 대신에 an을 써줬어요. 왜냐면 그 뒤에 오는 uncle이 모음 소리로 시작하니까요. 그런데 aunt도 모음 소리로 시작하죠. 그래서 나는 이제 삼촌이야. 나는 이제 뭐 이모야, 고모야. 이렇게 말할 때꼭 an uncle, an aunt 이렇게 써줘야 된다는 것도 기억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해서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번더 들어보겠습니다.
1: My cousins came to my house.
2: When?
1: Last weekend. They have a new baby.
2: Wow.
1: Now I'm an uncle.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ooking at the picture again. 자, 우리 삼촌하고 숙모가 우리 집에 놀러 와서 하룻밤을 잔 상태네요. 그죠? My uncle and aunt came to my house. 자, 아까는 my cousins라고 했지만 여기서는 uncle and aunt 이렇게 표현했어요. 물론 순서는 바뀌어도 돼요. My aunt and uncle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잠시만요. aunt는 이모 아닌가요? 이모, 고모, 숙모 다 되죠. 그래서 My uncle and aunt라고 하면 우리 삼촌하고 숙모가 라는 의미로 여기서는 쓰였습니다. 그리고 uncle도 삼촌, 이모부, 고모부 다 돼요. 자, my uncle and aunt came to my house. 집으로 왔대요. They came over to my house. 요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came to도 되지만 좀 멀리서 왔다, 넘어왔다라는 의미로 They came over to my house. 이렇게도 쓸수 있어요. 물론 여기서 they는 my uncle and aunt를 줄인 표현이죠. 자, 이 표현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They came over to my house. 잘했어요. 자, 그런데 언제 왔어요? 어제 왔어요. They came over yesterday.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겠죠? 이것도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They came over yesterday. 잘했어요. 자, 그런데 지난번에

다녀왔잖아요. 그러니까 어젠데 지난 밤. 그럴 때는 they came over last night. 어젯밤은 last night라고 했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틀 전에 왔다라고 할 때는 they came over

New dog. 새로 강아지를 입양했나 봐요. 자, 이 표현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They have a new dog. 잘했어요. 자, he is so cute. 강아지는 정말 귀엽죠? 근데 여러분, 강아지도 수컷이냐, 암컷이냐에 따라서 의인화시켜서 사람처럼 he, she 이렇게 표현을 해요. it라고 하면은 조금 기분 나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강아지도 우리 가족이니까, 그죠? 그래서 he is so cute, she is so cute 이렇게 표현해 주세요. 그런데 cute 대신에 adorable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도 있어요. He is so adorable. 너무 사랑스러워. 요런 의미죠. 자, 그래서 나는 I have a new friend. 나는 새로운 친구가 생겼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강아지한테 내가 사촌이 됐다. 이렇게 말은 잘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새로 생겼다. I have a new friend.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삼촌하고 숙모가 우리 집에 어제 온 걸로 또 한번 레벨업 시켜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표현도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Are you ready? All right. Let's chant to the rhythm. My cousins came to my house. My cousins came to my house. One more time. My cousins came to my house. Good job. They came yesterday. When? They came yesterday. One more time. They came yesterday. Uh-huh. They came last night. They came last night. When? They came last night. They came last month. They came last month. One more time. They came last month. Good job. They have a new baby. They have a new baby. They have a new baby. Oh, so cute. Now I'm an uncle. Now I'm an uncle. What? Now I'm an uncle. Good for you. Now I'm an aunt. Now I'm an aunt. What? Now I'm an aunt. Good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you about my cousin's visit. 내 사촌이 놀러 온 것에 대해서 말해 줄수 있다 였는데요. 여러분 할 수 있죠? Check! 자, 오늘 배운 표현들 참 많았어요. 그쵸? I am an uncle. I am an aunt. 이 표현도 많이 한번 써보세요. 자, 그럼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또 다음 시간에 여러분 뵐게요. 그때까지 바이바이!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친구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나요? 쌤이랑 영어 공부하면서 더 좋은 날로 만들어 볼까요?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신나게 영어 공부할 준비됐다면

0: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7. How I spent my summer. Thursday. I hung out with my friends. I can say who I hung out with.
0: 우리의 첫 번째 코너는 Look and Talk. 좋습니다. 오늘은 어떤 그림이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확인해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보아하니 여자아이와 남자아이가 어떤 사진들을 보고 있어요. 그쵸? A girl and a boy are looking at the photos, right? 그리고 지금 보아하니까 여름방학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They're talking about their summer vacation, right? 좋습니다. 선생님이랑 단어들을 보면서 그림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해 볼게요. 짜자잔! 자, 첫 번째 단어는요. who입니다. who, who, who. 네, 그렇다고 who 이러면 안 되고요. who 해줄게요. 시작! who, who. 누구라는 뜻이에요. 누구야 너? Who are you?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Who, who 단어 기억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어는요. Hang out with 나왔어요. One more time. Hang out with 누구누구와 어울리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그림에 보니까는 우리 여자애랑 남자애랑 둘 다 신나게 누군가와 hang out with 한 그림들을 보고 있죠. 그쵸? 여자애는 she hung out with her dog. 그리고 남자애는 it seems like he hung out with his little sister, right? So hang out with 단어도 기억할게요. Okay? 자, 그 다음은요. eat 나왔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하는 단어죠. eat, eat, 먹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많이 이야기한 단어죠. eat, ea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ride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ride는 타다예요, 타다. 자전거를 타다, 차를 타다, 버스를 타다 할 때 그 타다입니다. 지금 보아하니 남자아이가 가리키는 그림에 He's riding a bike with his little sister. 지금 여동생이랑 같이 자전거 타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럴 때 ride a bik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가 우리의 look and talk였고요. 우리 한번 dialogue 들어보고 오세요.
2: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1: I hung out with Mina. We ate ice cream.
2: I hung out with Hamin. We rode bikes.
0: 자, 우리 친구들 이번에는 read and speak time 한번 가져볼게요. 짜자잔! 첫 번째 expression입니다.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좋아요. 얘들아, who가 무슨 뜻이라 그랬지? 누구라는 뜻이죠. Hang out with 하면은 누구와 어울리다라는 뜻이죠. Summer는 여름입니다. 자, 그럼 선생님이 방금 알려준 단어들을 한번 조합해 봅시다.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하게 되면 어떻게 해석이 될까? 너는 여름에 누구와 어울려 놀았니?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질문 형태죠. 물음표가 있으니까. 근데 did가 들어갔습니다. did가 들어가서 과거형 문장이 됐어요. 오케이? 자,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너 여름에 누구랑 어울려 놀았어? 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문장이 기니까 한 단어씩 연습해 볼게요. 짜잔! who? who? who did you? Who did you? Okay, 그 다음에 Who did you hang out with? 시작! Who did you hang out with?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통문장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시작!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무슨 뜻이라고? 너 여름에 누구랑 어울렸어? 라는 뜻입니다. 문장이 길지만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자, 그 다음 볼게요. Vocabulary 나왔습니다. 선생님이랑 배웠던 네 가지 단어 기억하면서 한번 다시 집어볼게요. 자, 첫 번째는요. Who 나왔어요. Who, 누구라는 뜻이죠? Who, who. 좋아요. 2번은 hang out with. One more time. Hang out with. 누구와 어울리다 라는 뜻입니다. 좋아요. 자, 3번은 eat.

eat, 먹다라는 단어 나왔죠? 4번은 타다입니다. 타다는 영어로 ride였죠? Ride, 타다예요. 자, 이네 가지 단어 기억해 볼게요. 자, 또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짜잔! Hang out with. 자, 선생님 방금 알려줬죠? 누구와 놀다라는 뜻입니다. Hang out with. Hang out with.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자, 나는 내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요 라는 뜻이에요. I hang out with my friends. 너 누구랑 어울려 놀아? 나는 내 친구들이랑 어울려 놀아요. I hang out with my friends.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Hang out with 하면 누구와 놀다예요. 근데 우리 친구들 중에 혹시 나는 누구와 함께 놀았어요? 라고 과거형으로 말하고 싶은 친구들 혹시 있나요? 그거 선생님 알려줄게요. Hang out with 누구와 놀다를 과거로 말하려면 어떻게 하냐면 짜잔! Hung out with가 됩니다. 헝헝헝. Hung out with 하면은 누구와 놀았다라고 해석이 되겠죠. 과거형이니까. 자, hung out with. 자, 마찬가지로 with 다음에는 내가 함께 어울려 노는 사람에 대해서 사람 이름을 넣거나 누구랑 놀았는지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그 단어를 넣어주면 돼. 자,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I hung out with my friends. 하게 되면은 나는 나의 친구들과 놀았어요. 나는 내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어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hang out with, hung out with. 꼭 기억하세요. Alright. 자, 그 다음은요. 먹다라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단어는 잘 알아요. eat라는 단어죠. eat, eat. 근데 혹시 우리 친구들 라고 혹시 말할 수 있을까요? 먹었다. 영어로 볼까요? eat의 과거형이 될 텐데, 짜잔! ate입니다. ate 먹었다예요. eat, ate. 꼭 기억할 수 있겠죠? 자, 문장에서 볼까요? 짜잔! I eat breakfast every day. 자, 이거 어떻게 해석하는지 한번 보자. Every day 하면은 매일매일이란 뜻이죠. 그래서 내가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일상을 이야기할 때는 현재형을 씁니다. I eat breakfast every day 하면은 나는 매일매일 breakfast, 아침 식사를 먹습니다. 라고 해석이 되겠죠. I eat breakfast every day. 좋아요. 내가 반복되는 나의 일상에 대해서 말할 때는 현재형. 자, 그럼 우리 또 과거형을 써봅시다. 짜잔. I ate breakfast yesterday 나왔어요. 자, yesterday가 어제라는 뜻이야. 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과거형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I ate breakfast yesterday 하게 되면은 나는 어제, yesterday, 아침 식사, breakfast를 먹었다라고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I ate breakfast yesterday까지 기억할 수 있겠죠? Eat, ate, okay? 자, 하나 얘들아 또 보자. 뭐뭐? Ride 나왔어. Ride가 뜻이 타다죠. Ride a bike, ride a car 이런 식으로. 그럼 타다의 과거형은 뭘까? 자, 뭘것 같아요? 자, 정답은 road입니다. 탔다예요. Road, okay. 자, 타다의 과거형은 탔다, road. 기억할게요. 자, 우리 한번 문장에서 또 볼게요. 짜잔! I ride my bike to school. 나왔어요. 자, 이것도 무슨 뜻인지 한번 보자. School는 학교지, 얘들아. 자, 그래서 I ride my bike to school. 나는 내 학교까지 뭘 타고 가요? 자전거를 타고 가요. 라고 해석이 되겠죠. 현재형 ride니까. 그럼 우리 이번에는 과거형 단어 road를 써볼게요. 짜잔! I rode my bike yesterday.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yesterday 단어 나왔어요. 어제라는 단어죠? 과거를 뜻하는 단어가 나왔으니까 앞에도 과거형 단어가 나와야 돼. I rode my bike. 나는 자전거를 탔어요. 언제? Yesterday. 어제. Okay. Ride랑 road 꼭 기억해 주세요. Okay. 자, 그럼 Q&A 타임 한번 가져볼까요, 얘들아? 저저저 선생님이 한번 물어볼게.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우리 친구들은 여름에 누구랑 어울려 놀았나요? 우리 친구들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Hang out with의 과거형은? 짜잔! Hung out with 되겠죠? I hung out with. 자, 그럼 우리 여기다가 빈칸에 우리 친구들이 넣어서 누구랑 어울렸는지 넣어서 이야기를 해줘 볼게요. My friends, 나의 친구들 넣어도 좋고요. My cousins, 내 사촌들을 넣어도 좋아요. 한번 대답해 볼게요. I hung out

0: my. 잘했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자, 우리 그러면은 dialogue 다시 볼게요.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너 여름에 누구랑 어울려 놀았어? I hung out with Mina. 나는 미나랑 어울려 놀았어. We ate ice cream. 우리는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I hung out with Hamin. We rode bikes. 나는 하민이랑 놀았어. 우리는 road, 자전거를 탔어. 라고 합니다.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냈네요. 자, 여기까지가 read and speak time이었습니다. 자, 선생님, 이번에는 chant and move time 가져볼게요. Drop the beat. Hang out, hang out, hang out, hang out. Hung out, hung out, hung out, hung out. I hung out with Jimmy. I hung out with Jimmy. Good job. I hung out with Minu. I hung out with Minu. Good job. What did you do? What did you do? We ate ice cream. We ate ice cream. We rode bikes. We rode bikes. Excellent. Good job, everyone. 자, 우리 cartoon talk 한번 시작해볼게요. 짜잔! Okay, 남자아이가 먼저 대화를 시작해요. Who did you hang out with in summer? 라고 합니다. 자, 너 여름에 누구랑 어울려 놀았어? 라고 하네요. 아,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I hung out with my dog! 라고 합니다. 너는 나의 강아지와 놀았어! 라고 하는 거죠. We swam in the pool. Swam은 수영했다라는 뜻이지. 우리는 수영장, pool에서 수영했어 라고 하네요.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Oh, I hung out with my little sister 라고 합니다. Oh, 나는 나의 여동생과 어울려 놀았어 라고 하는 거죠. 아, 그러면서 We rode bikes and ate ice cream 이라고 하네요. 자, rode, 탔다. 라는 뜻이죠. 우리는 자전거를 함께 탔고 그리고 아이스크림을 먹었어라고 하네요. 아, 둘 다 너무 즐거운 여름방학을 보냈네요. 그쵸?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say who I hung out with. 나는 누구와 어울려 놀았는지 말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체크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았어요. 내일도 우리 만나서 더 재밌게 영어 공부할게요. Bye bye, butterfly!
1: Kings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가스사고! 가스점검 나왔습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가스 제때제때 점검하지 않으면 가스폭발, 화재 등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요.
2: 만약 가스가 새는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 첫 번째! 창문과 문을 열어 환기를 시켜주세요. 이때 가스 주변에서 전기용품 사용은 스탑! 전기 스파크가 폭발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합니다. 두 번째, 불꽃 점검! 가스레인지의 불꽃은 원래 파란색인데요. 만약 붉은색 불꽃이 나타난다면 습도가 높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태, 창문을 활짝 열고 화구를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세 번째,
3: 점검액을 만들어 확인합니다. 주방세제와 물을 2대 8 비율로 섞어 중간 밸브 주변에 솔솔 발라주면 끝!
1: 거품이 보글보글 부풀어 오르면 가스 누출을 의심해야 합니다.
3: 가스가 누출된 것 같을 땐 119나 지역 가스 공급소로 신고합시다.
4: 가스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요. 점검원이 방문했을 때 문만 열어주시면 빠르고 정확하게 점검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안전한 하루를 위해 오늘도 열심히 움직여볼게요. 펜타! 다음 차례는 1107호! 오케이! 가봅시다!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오늘은 다양한 동물들의 생김새와 특징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표현들을 다시 만나볼 거예요. 어떤 동물인지 묻고 또 좋아하는 동물에 대해서 말해봅시다. Today we're going to review how to talk about animals. 준비됐나요? 그럼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25 Thursday What kind of bird is that? I can ask and answer questions about birds.
0: Let's get ready! 우리 함께 그림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Here's the picture! 타다! 여기 간판에 birdhouse라고 써져 있고 그리고 여러 종류의 새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죠. 그죠? 정말 예쁘다. 근데 우리 남자친구가 he's pointing at this one bird, right? 이 어떤 새를 가리키고 있는데 이 새는 바로 앵무새죠. 앵무새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함께 배웠었는데 parrot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parrot parrot parrot Very good. 그러면 우리 새의 부리, 부리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혹시 기억나나요? Beak라고 하죠? 네, 우리 사람들은 입, mouth가 있는데 우리 새는 부리, 입이 아닌 부리라고 하죠? 그래서 beak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보세요. Beak, beak, beak. Very good. 그러면 또 새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온몸을 깃털이 뒤덮고 있잖아요. 그죠? 깃털을 영어로 어떻게 하더라? Feathers라고 하죠? 네, 깃털은 항상 한 개보다 훨씬 더 많이 있으니까 뒤에 S를 붙여서 복수형으로 얘기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따라해보세요. Feathers. Feathers. Feathers. Very good. 우리 마지막 복습할 단어. 네, 오르다, 기어오르다 라는 의미를 가진 climb입니다. 이건 산이나 계단을 오를 때도 쓰고 또 동물이 나무를 기어오를 때도 climb이라고 해요. 자, 따라해보세요. climb, climb, climb. Very good. 우리 단어들도 살펴봤으니까 이제 today's dialogue 듣고 와요.
2: Wow, what kind of bird is that?
1: It's a parrot. It has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2: Can parrots climb trees?
1: Yes, they can. Which bird do you like?
2: I like that parrot. It's so colorful.
1: Me too. Let's take a picture of it.
0: Let's rewind. 우리 시간을 돌려서 1학기 때 배웠던 표현들 다시 복습하는 시간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우리가 복습해야 할 표현 바로 What kind of 땡땡 is that? 입니다. 자, 우리 한국어로는 저건 어떤 종류의 땡땡이야?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우리 동물의 종류를 물어볼 때 이 질문을 썼었죠? 네, 그래서 이 빈칸에 뭐 animals 아니면 dog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들을 넣었을 때 어떤 종류의 무엇이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그럼 우리 오늘은 어떤 종류의 새야? 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만들어 볼게요. 그럼 우리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새, 새가 들어가서 What kind of bird is that? 라고 물어봐야 되겠죠? 자, repeat after me. What kind of bird is that? What kind of bird is that? What kind of bird is that? Very good. 잘했어요. 그럼 우리 두 번째 표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it has a 땡땡. 이건 땡땡을 가지고 있어 라는 그런 문장인데요. 자, 이건 사물이나 어떤 동물의 특징이나 생김새를 우리가 표현하고 싶을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표현이에요. 네, 그래서 이 has 뒤에 이 사물이나 동물이 갖고 있는 생김새 혹은 특징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럼 우리 부리, 부리라는 단어 우리 배웠었죠? 근데 그냥 부리가 아니에요. 빨간 부리래요. 그래서 이 새는 빨간

특별한 부리를 가지고 있어 라는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it has a red beak가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t has a red beak. It has a red beak. It has a red beak. Very good. 우리 한 번만 더 연습해 볼게요. 우리 앞에서 배웠던 우리 단어 뭐였죠? 깃털. 네, 깃털도 배웠었죠? 이번엔 초록색 깃털을 가지고 있어 라는 이 생김새를 표현해 볼게요. 그럼 it has green feathers가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는 a red beak라고 했어요. 단수로. 왜냐하면 부리는 하나밖에 없죠? 근데 여기에서는 feathers, 이 s를 붙여서 한 개보다 훨씬 더 많이 몸을 뒤덮고 있는 이 깃털을 표현했습니다. 유의하세요. 자, 따라해 보세요. It has green feathers. It has green feathers. It has green feathers. Very good. 그럼 우리 다음 편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 그러면 동물이 무엇을 할수 있는지 이 능력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할수 있냐라는 질문을 물어봐야 하니까 can으로 시작해야 되겠죠? 그래서 can parrots 땡땡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앵무새는 땡땡 할수 있어?라고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우리 그럼 나무를 오를 수 있어?라고 물어볼까요? Can parrots climb trees?라고 해야 됩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Can parrots climb trees? Can parrots climb trees? Can parrots climb trees? Very good. 여기에 대한 질문에는 이렇게 답할 수 있어요. Yes, they can. 그럴 수 있어. 그리고 아니, 그럴 수 없어. No, they can't 입니다. 여기서 can't는 cannot, 부정. 이 cannot의 줄임말이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표현들 우리 복습해 봤으니까 그럼 우리 퀵하게 퀴즈를 한번 풀어 볼게요. 자, 첫 번째 퀴즈. Put the words in order. 우리 여기 나열되어 있는 단어들을 알맞은 순서대로 한번 배열해 보세요. 자, 앵무새는 나무를 오를 수 있어? 이 질문 어떻게 만들었죠? 자, 한번 해 보세요. 3, 2, 1. 일단 시작은 can 할수 있냐? Can, 그리고 무엇이 할수 있냐? Parrots, 그저 앵무새가 할수 있냐? 무엇을 할수 있냐? 그럼 can parrots climb trees가 되겠습니다. 딩동댕. 잘했어요. 자, 그럼 두 번째 퀴즈로 넘어가 볼게요. What color is the parrot's beak? 자, 이 뜻은 이 앵무새의 부리는 무슨 색깔입니까? 라는 질문이죠. 어떤 색깔이죠? 자, 1번, 2번, 3번에서 골라주세요. 3, 2, 1. 네, 맞아요. 우리 앵무새는 it has a red beak 입니다. 그래서 3번이었어요. Very good. 여러분 너무 잘해줬어요. Act it out. 우리 사파 속 인물이 되어서 롤플레잉 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럼 선생님이 먼저 남자아이 역할을 해볼 테니까 여러분이 여자아이가 되어서 빈칸을 채워주면서 한번 말을 해보세요. 자, 남자아이인 제가 지금 앵무새를 가리키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와, 저건 어떤 종류의 새야? Wow, what kind of bird is that? 그럼 여러분이 답을 해주시면 되죠. 자, 앵무새야. 빨간 부리와 초록색 깃털을 갖고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It's a parrot. It, 땡땡,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라고 답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할까요? 3, 2, 1. 네, 우리 생김새와 특징을 설명하는 그런 표현이니까 it has 이런 특징과 생김새를 갖고 있어라고 has를 써서 말을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It's a parrot. It has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It's a parrot. It has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Very good.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또 다시 질문을 할게요. 앵무새는 나무를 오를 수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Can parrots climb trees?
그럼 여러분이 어떻게 답을 해요?

0: 네, 그럴 수 있어. 넌 어떤 새가 좋아? 라고 또 질문을 하는데요. 그럼, 그럴 수 있어. Yes, they can. 이렇게 말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새가 좋아? 자, 땡땡 bird do you like? 라고 질문을 제가 만들어 봤는데, 그럼 이 빈칸, 네, 어떤 단어를 넣어서 이 질문을 시작해야 할까요? 해보세요. 3, 2, 1. 네. 이 중에 어떤 새가 좋아? 라는 질문이니까, which를 넣어야 돼요. 혹시 기억나나요? 자, 따라해 보세요. Yes, they can. Which bird do you like? Yes, they can. Which bird do you like? Excellent.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해요. 나는 저 앵무새가 좋아. 정말 알록달록해. I like that parrot. It's so colorful.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도 그래. 저거 사진 찍자. 라고 한번 해보세요. Me too. Let's 땡땡 a picture of it. 자, 그러면 이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가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3, 2, 1. 네, take a picture. 사진을 찍다니까 take a picture여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Me too. Let's take a picture of it. Me too. Let's take a picture of it. Very good. 자, 그럼 우리 이제 한번 역할을 바꿔볼까요? 이제 제가 여자아이가 되고 여러분이 남자아이가 돼보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이 대화를 시작하면 됩니다. 자, 이제 남자친구의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와, 저건 어떤 종류의 새야? 였죠? Wow, 땡땡 of bird is that? 어떤 종류의 새? 뭐라고 할까요? 3, 2, 1. 네, what kind? 라고 해야 되겠죠? 자, 따라해 보세요. Wow, what kind of bird is that? Wow, what kind of bird is that? Very good.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답을 합니다. It's a parrot. It has a red beak and green feathers. 그래서 여러분이 다시 물어봐요. 앵무새는 나무를 오를 수 있어? 자, 그러면 can parrots 땡땡 trees?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까요? 3, 2, 1. 네, climb가 들어가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Can parrots climb trees? Can parrots climb trees? 그래서 제가 yes they can. Which bird do you like? 라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여러분이 나는 저 앵무새가 좋아. 정말 알록달록해. 라고 답을 하는데요. I like 땡땡 parrot. It's so colorful. 그러면 이 빈칸에 채워주세요. 3, 2, 1. That parrot. 저 앵무새니까 that parrot 해야 되겠죠? 네, 따라해 보세요. I like that parrot. It's so colorful. 그래서 제가 Me too. Let's take a picture of it. 라고 답을 하면서 끝납니다. 너무 잘했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은 동물의 종류와 특징을 묻고 답하는 표현들을 복습해 봤어요. 이제 좋아하는 동물을 골라서 동물의 생김새랑 그리고 할수 있는 행동들을 한번 영어로 표현해 보세요. That's all for today.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1: Global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 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E는 0세부터 200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0: 티처 줄리, 여러분의 영어 쌤 줄리입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방학 잘 보내고 있나요? I hope you're getting enough sleep and eating healthy food. 설마 방학이라고 늦게 자고 자극적인 음식만 먹는 거 아니겠죠? 자, 오늘은요, 여러분의 건강을 챙기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고요? 궁금하다고요? Then let's find out. 오늘의 학습 목표 듣고 올까요?
1: Week 25. Thursday. Being healthy. I can talk about being healthy.
0: All right, guys, get ready with me. 선생님하고 오늘의 vocabulary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인데요. 자, 해변가에 we have a turtle and a rabbit. 거북이와 토끼가 있는데요. Look at what turtle is holding. 아, 지금 거북이가 무엇을 들고 있나요? A box of vegetables. 굉장히 건강한 식재료를 들고 있네요. 우리 건강한이란 단어 같이 읽어볼까요? Healthy. Healthy. Good. 자, 이번에는 look at rabbit. 우리 토끼를 한번 봐줄게요. 특히나 토끼의 손을 한번 봐줄래요? Look at his hands. It's full of 무엇으로 가득 찼나요? 맞아요. 세균으로 가득합니다. 우리 세균은 영어로 germ. Germ. Very good. 자, 우리 토끼의 손뿐만 아니라 얼굴을 한번 봐줄래요? 어떤가요? 아, he looks very tired. 피곤해 보입니다. 우리 피곤한이란 단어도 같이 읽어볼게요. Tired. Tired. Very good, everyone. 자, 우리 이 세 가지 단어 잘 기억하면서 트레이스 다이얼 함께 들어봐요.
1: How do you stay healthy, turtle?
2: I always eat healthy vegetables and swim in the morning.
1: That's amazing. I often play all day and forget to rest.
2: Then keep your hands clean. Germs are everywhere.
1: You're right. I also feel tired after the race.
2: Take a rest when you are tired.
0: Welcome back, everyone. It's Brain Boost time. 우리 Today's Dialogue 속에서 중요한 표현들을 선생님이랑 배워보겠습니다.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표현은요. I always healthy vegetables and swim in the morning. 자, 여기서 always라는 단어 뒤에 오는 단어가 중요한데요. 자, 일단 I always 뒤에 동사 원형이 붙게 되면 나는 항상 무엇무엇을 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빈칸을 채워볼까요? 나는 항상 건강한 채소를 먹고 아침에 수영을 해 라는 문장인데요. 자,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먹다 라는 단어 eat이 들어가야겠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I always eat healthy vegetables and swim in the morning. Good. 다음은요. 자, then 뒤에 keep 그리고 clean이 오는데요. 우리 keep하고 clean 사이에 오는 단어를 잘 알아야 됩니다. keep 그리고 명사 그리고 형용사가 오게 되면 뭐뭐하게 유지해 혹은 뭐뭐하게 해라는 의미가 됩니다. Let's fill in the blank. 우리 빈칸을 채워볼까요? 그러면 너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라는 문장인데요. 우리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너의 손입니다. 우리 너의 손이라는 단어는 Your hands가 되겠죠? Let's read. 그러면 너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 Then keep your hands clean. One more time. Then keep your hands clean. Very good. Our last one. 우리 마지막 표현입니다. Take a rest when you are...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 when이라는 단어는 언제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when 뒤에 이렇게 you, 주어가 들어가고 동사가 오게 되면 여기서 when의 뜻은 뭐뭐 할 때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take a rest when you are 뒤에 형용사가 오게 되면 뭐뭐뭐 할 때 쉬어라 라는 문장이 됩니다. 피곤할 때는 쉬어라는 문장인데요. 빈칸 속에 들어갈 단어는 피곤한이란 단어죠. 선생님이랑 오늘 배운 단어입니다. What is it? 맞아요. 바로 tired가 들어가죠. Let's read. Take a rest when you are tired. One more time. Take a rest when you are tired. Very good, everyone. Now it's quiz time. 자, 퀴즈 시간입니다. 선생님이랑 질문도 같이 읽어볼까요? Number one. How does the turtle stay healthy?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떤 뜻인가요? 자, 어떻게 거북이는 stay healthy, 건강을 유지합니까? 라는 질문인데요. 우리 today's dialogue 잘 들어본 친구는 바로 맞출 수가 있어요. Number one, 같이 읽어볼까요? She takes rests after swimming. Number two, she swims every night. Number three, she swims every morning. What's the answer? 여러분, 답을 골라주세요. Three, two, one. The answer is number three입니다. She swims every morning. 그녀는 매일 아침마다 수영을 합니다가 건강한 비결이었죠. 자, 여러분, 1번은 그녀는 수영 후에 쉰다라는 문장이었고요. 대화 속에 나오지 않는 문장이었고요. Number two, 그녀는 매일 밤 수영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매일 밤이 아니라 매일 아침이었죠. Next quiz, 우리 두 번째 볼까요? Unscramble the words. 우리 단어를 알맞게 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어 문장부터 같이 볼까요? 너의 손을 깨끗이 유지해 라는 문장입니다. 자, 일단 어떤 단어가 먼저 와야 될까요? 자, 유지해 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맞아요. 바로 keep이 먼저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너의 손, 바로 your hands, 그리고 깨끗이 라는 단어 clean이 옵니다. Very good.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Keep your hands clean. One more time. Keep your hands clean. Well done, everyone. It's role play time, everyone. Today's dialogue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직접 말하기 연습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자, 선생님이랑 today's dialogue을 한 번 더 쭉 읽어볼까요? 첫 번째 문장 같이 읽어주세요. How do you stay healthy, turtle? 자, 거북이야, 너는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니? 라는 질문이죠. 자, 대답 볼까요? I always eat healthy vegetables and swim in the morning. 나는 항상 건강한 채소를 먹고 아침에 수영을 해.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That's amazing. 대단한 걸 이라고 얘기하네요. I often play all day and forget to rest. 나는 종종 하루 종일 놀고 쉬는 걸 잊어버려 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도 같이 읽어볼까요? Then keep your hands clean. 그러면 너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 아, 이제 손을 깨끗하게 유지하는 것도 건강한 비결 중 하나라는 거죠. Germs are everywhere. 여러분, 우리 germs는 어떤 뜻이었죠? 맞아요. 세균은 모든 곳에 있어 라고 합니다. 다음 문장 볼까요? You're right. 너 말이 맞아. I also feel tired after the race. 나는 또한 달리기 경기가 끝난 후에 피곤해 라고 합니다. 마지막 문장 같이 읽어볼까요? Take a rest when you are tired. 자, 여러분, 여기서 when은 어떤 뜻이라고 했죠? 맞아요. 뭐뭐 할 때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뜻은 너가 피곤할 때 쉬어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Well done, everyone. 자, 선생님이랑 이렇게 쭉 문장을 다 읽어봤는데요. 우리 롤플레이를 직접 할 준비 됐나요?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과 함께 롤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토끼 역할, 여러분은 거북이 역할로 시작해 볼 거예요. 선생님부터 시작해 볼게요. 거북이야, 너는 건강함을 어떻게 유지해? How do you stay healthy, turtle? 여러분 차례입니다. 나는 항상 건강한 채소를 먹고 아침에 수영을 해. 어떻게 말할까요? I always eat healthy vegetables and swim in the morning. I always eat healthy vegetables and swim in the morning. Great! 선생님 잘입니다. 정말 대단한 걸? 나는 종종 하루 종일 놀고 쉬는 걸 잊어버려. That's amazing! I often play all day and forget to rest. 여러분 잘했죠? 그러면 너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 세균은 모든 곳에 있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Then keep your hands clean. Germs are everywhere. Then keep your hands clean. Germs are everywhere. Good. 선생님 잘합니다. 너 말이 맞아. 나는 또 달리기 경기를 끝난 후에 피곤해. You're right. I also feel tired after the race. 여러분 잘했죠? 너가 피곤할 때 쉬어. 어떻게 얘기할까요? Take a rest when you are tired. Take a rest when you are tired. Great job, everyone! 자, 이번에는 역할을 바꿔서 우리 롤플레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이 토끼, 선생님이 거북이 역할을 맡아서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이 먼저죠. 거북이야, 너는 건강함을 어떻게 유지해? 어떻게 말할까요? How do you stay healthy, turtle? 한 번 더. How do you stay healthy, turtle? Last one, 한 번 더 해볼게요. How do you stay healthy, turtle? Good. 선생님 잘입니다. 나는 항상 건강한 야채를 먹고 아침에 수영을 해. I always eat healthy vegetables and swim in the morning. 여러분 잘입니다. 정말 대단해. 나는 종종 하루 종일 놀고 쉬는 걸 잊어버려. 어떻게 말할까요? That's amazing. I often play all day and forget to rest. That's amazing. I often play all day and forget to rest. 마지막 한 번 더. That's amazing. I often play all day and forget to rest. My turn. 선생님 잘입니다. 그러면 너의 손을 깨끗하게 유지해. 세균은 모든 곳에 있어. Then keep your hands clean. Germs are everywhere. 여러분 잘입니다. 너의 말이 맞아. 나는 또 달리기 경주 후에 피곤해. 어떻게 얘기할까요? You're right. I also feel tired after the race. You're right. I also feel tired after the race. Great. 선생님 잘입니다. 너가 피곤할 때 쉬어. Take a rest when you are tired. Great job, everyone.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That was today's lesson, everyone.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러분 방학 기간에도 여러분의 건강은 꼭 챙겨야 됩니다. Always remember to keep your hands clean and eat healthy food. 그리고 take a rest when you're tired, okay?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Until next time!

0: welcome back to All in One 초등영어.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우리 올인원 친구들 오늘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어? 뭐라고요? 선생님 보고 싶었다고요? 선생님 너무너무 보고 싶었다고요? 아유 못 살아 선생님도요. 오늘도 재밌게 수업할 준비됐나요? 그렇다면 All eyes on Chrissy. 자 얘들아 오늘 무슨 요일이에요? What's the day today? 아는 친구 있어요? 손. 오, 그렇지요. 오늘은 Thursday, 목요일이에요. 주말이 가까워지고 있다, 얘들아. 조금만 힘내세요. Thursday는 말하기 시간이에요. 영어로 말하기는 배울 건데요. 입을 크게 벌리고 자신감 있게 어깨 펴고 준비됐지요. 자, 이번 주의 주제는 Welcome to school 였어요. 무슨 뜻인지 기억나는 친구? 맞습니다. 학교에 온 것을 welcome, 환영해 였지요. 자, 그러면 이번 주에는 welcome to school 였으니까 오늘 어떤 수업이 펼쳐질지 한번 크리스랑 보러 갈게요.
1: Hello, my name is Roy. I have a new friend. Her name is Ella. We are in the same class at school. Our teacher is Mr. Kim. My classmates are very nice. Goodbye.
0: 자, 여러분, 우리 방금 지문 들어봤지요? 이 지문에서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한 매직 패턴 세 개를 뽑을 거예요. 몇 개? 세 개. 많지 않죠? 이 세 개를 중심으로 말하기 연습을 해볼 텐데요. 어떻게 기대되나요? 그럼 크리스랑 함께 시작해 보겠습니다. 빠밤. 오, 첫 번째 magic pattern. My name is. 우리 계속 연습했던 거다, 그치요? 내 이름은 뭐뭐야 란 뜻이죠. 한번 해볼까, 얘들아? My name is. My name is. 자, 그러면 내 이름은 Chrissy야 해볼까요? My name is Chrissy. One more time. My name is Chrissy. 자, 그 다음에는 오, 다니엘이 나왔어요. 내 이름은 다니엘이야. My name is Daniel. One more time. My name is Daniel. 우리 다니엘인 친구들 있나요? 자, 그리고 하나 더. 내 이름은 엘라야. 크리시 말고 우리 친구들이 한번 읽어볼래요? 시작. My name is Ella. 좋아요, 우리 친구들. 자, 크리시가 계속 강조하는 거. 말할 때는 어떻게? 내가 피아노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문장에 음을 달아서 하기로 했어요. 따라라라라 이렇게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내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My name is 우리 친구들의 이름을 넣어서 시작. My name is My name is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Wonderful, fantastic, amazing. 자, 그다음에 두 번째 패턴 볼게요. 두 번째 magic pattern. 빠밤. His Her name is. His, her name is. 그의 이름은 뭐뭐예요? 그녀의 이름은 뭐뭐예요? 라는 패턴인데요. 바로 한번 example sentence 해보겠습니다. His name is Roy. 그의 이름은 로이예요. One more time. His name is Roy. 우리 친구들이 해볼까요? 피아노가 돼보소. 시작. 따라라. No. His name is Roy.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다음 문장. 빠밤. Her name is. 요번에는 여자친구가 나왔네요. 그녀의 이름은 수아야. 해볼게요. Her name is 수아. One more time. Her name is 수아. 여기서 중요한 건 얘들아, 남자친구라면 his를 쓰고 여자친구라면 her를 쓰는 거예요. One more time. 남자친구라면 뭐라고? His. 여자친구면 her. His, her. His, her.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example sentence 말고 우리 친구들이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들, 내 친구들을 머릿속에 지금 떠올려 볼게요.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했어요? 자, 그럼 내 친구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봅시다. 준비됐죠? His name is 내 친구 남자 이름은 His name is. 오케이, 잘했어요. 그다음에 여자인 친구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게요. Her name is. 오케이, one more time. Her name.

남자친구 이름 할 땐 뭘 쓴다고요? His. 여자친구 이름을 할 땐 her. her 아니에요. His, her. His, her.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마지막 패턴이네 벌써. 빠밤. Oh, our teacher is. 우리의 선생님은 뭐뭐예요? 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이네요. 자, 한번 바로 보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은 Mr. Kim이에요. 해볼게요. Our teacher is Mr. Kim. One more time. Our teacher is Mr. Kim.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우리의 선생님은 Miss Leah. 오, 읽어보겠습니다. Our teacher is Miss Lee. 오, 너무 빨라요, Chrissy. 다시 천천히. Our teacher is Miss Lee. 좋습니다. 피아노 연주 잘하고 있지요? 자, 우리 친구들의 선생님을 생각해 볼게요. 뭐 학원 선생님도 좋고요. 학교 선생님도 좋고요. 내가 머릿속에 지금 딱 떠올리는 선생님 한 번을 생각해 볼까요? 3, 2, 1. 생각했어요? 자, 그럼 선생님의 성함을 넣어서 한번 우리가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Our teacher is... One more time. Our teacher is... 여기에 크리스 넌 친구들이 있다고요? 잘 들었어요. 자, 우리 친구들 Magic Pattern 3, 3개 너무 잘 봤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패턴들을 우리 머릿속에 잘 저장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될까요? Chant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나요? Let's chant! 자, 크리스가 제일 좋아하는 시간, chant time이었어요. 우리 단어들과 문장들을 아주 재밌게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바로 chant죠.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Drop the beat! My name is... My name is Chrissy. My name is Daniel. My name is Ella. His name is... Her name is... His name is Roy. Her name is Sua. Our teacher is... Our teacher is Mr. Kim. Our teacher is Mr. Kim. Our teacher is Miss Lee. Our teacher is Miss Lee. Excellent, everyone! 거봐 얘들아, 챈트 너무 재밌지? 단어와 문장을 재밌고 신나게 배울 수 있는 방법은 챈트예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이렇게 잘하면 그냥 넘어갈 수 없지. 퀘스트 타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퀘스트, 퀘스트, 퀘스트. 첫 번째 문제예요. 제 이름은 하일이에요. 하일이 친구 있어요? 안녕. 제 이름은 하일이에요. 영어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우리 매직 패턴 1이었던 것 같은데. 일단은 내 이름은 My name이 나와야 되겠죠? My 그 다음 뭐라고? 이름이 영어로 뭐라고? Name 그 다음에 is 내 이름이 뭐라고요? 하엘 하엘 나오겠죠?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My name is 하엘 좋습니다. 그 다음 문제 가볼까요? 오케이 그의 이름은 이든이에요. 아까 크리스 쌤이 남자인 친구랑 여자인 친구랑 좀 다르게 표현한다 그랬어요. 남자인 친구는 뭐다? 그렇죠. His였죠. 그럼 여자인 친구는 뭐지? 맞습니다. Her였어요. 남자인 친구는 his니까 his로 시작하겠죠. 이름은 영어로 name이었어요. 그래서 his name is 이든. Ethan. 좋습니다. 한번 다시 해볼까요? His name is Eden. Eden이라는 친구를 가진 친구 있을까요?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His name is Eden. 잘한다, 우리 친구들. Wonderful, fantastic, amazing. 자, 3번 가볼게요. 좀 길어요. 우리 친구들 준비됐어요? 우리 선생님은 Mr. Park이에요. 선생님이 영어로 뭐였더라? 그쵸, teacher였죠. 우리 선생님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아? Our. 그 다음 선생님은 영어로? 그쵸, teacher죠.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될까요? 5, 4, 3, 2, 1. 이즈가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성함이 뭐라고요? Mr. Park. 그거 나와야 되겠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얘들아? 시작. Our teacher

0: 글쎄요. 한번 하고 넘어가면 안 될까? 한번 해볼게요. Our teacher is 선생님 이름 뭐라고? 뭐라고? 그쵸. Chrissy. 기억하세요, 제 이름. 자, 여기까지 우리 퀴즈였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Chris 선생님 너무 감동이고 설레고 너무 행복해요. 자, 그러면 배운 것들 잘 기억하고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Here we go.
1: My name is. My name is. My name is Daniel. His name is. His name is. His name is Roy. Her name is. Her name is. Her name is Sua. Our teacher is. Our teacher is. Our teacher is Mr. Kim.
0: Chicken을 잘 듣고 따라해본 거 맞죠? 너네들 막 이러고 그냥 쳐다본 거 아니지? 입 벌리고 어깨 쫙 펴고 배에 힘주고 잘 따라한 거 맞죠? 크리스가 다 보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배운 세개 패턴 우리 정리하고 빠이빠이 할까요? 첫 번째 패턴 뭐였지? 내 이름은 뭐뭐야? My name is 였고요. 두 번째 패턴은 그의 이름은 뭐뭐야? His name is 그녀의 이름은 뭐야? 라고 할땐 뭐였죠? Her name is 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의 이름은 뭐뭐야? 는 어떻게 했죠? Our teacher is 였습니다. 우리 친구들 너무 잘했어요. Fantastic, perfect. 우리 내일은 더 재밌게 수업하자. Bye bye. Bye bye.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풀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근데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은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4: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있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0: 선생님 만날 때까지 열심히 임용 공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5 Staff 또는 영문법 독해의 힘 Level 2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선생님은요, 여러분을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 드립니다. 지니쌤 유지인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혹시 이 영어라는

과목이 조금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지는 않나요? 그런데요, 이런 말이 있어요. 모든 큰 일은 작은 규칙에서부터 시작된다. 영어도요, 문법이라는 작은 규칙을 잘 이해하면 훨씬 쉽게 다가갈 수 있어요. 이 문법은 우리 친구들이 영어 문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데꼭 필요한 열쇠가 되거든요. 우리 초등영 문법 독해의 힘 오늘 강의에서는요. 이 문법이 어떻게 여러분의 독해 실력까지 쑥쑥 키워주는지 함께 배워볼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 문법의 힘을 느껴보러 함께 가볼까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첫날부터 바로 공부만 하기는 조금 아쉽잖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비밀 하나를 공개하려고 해요. 무엇일까요? 바로, 짜잔! 선생님이 어렸을 때 썼던 비밀 일기인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만 특별히 공개합니다. 함께 살펴볼게요. Today, I make breakfast. 오늘 나는 아침 식사를 만든다. I run to the park with my dog. 나는 나의 강아지와 함께 공원으로 달린다. I do my homework after dinner. 나는 저녁을 먹고 숙제를 한다. It is a fun day. 즐거운 하루이다. 어때요? 선생님의 하루. 정말 알차고 재미있었을 것 같지 않나요? 어? 그런데요. 다시 보니까 일기에 어딘가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나요? 맞아요. 분명히 오늘 하루 동안 있었던 일들을 적어 놓은 건데 마치 현재 일어나는 일을 적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어디에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일기에 동사들이 망가졌어요. 우리 친구들, 선생님의 이 소중한 비밀 일기를 고쳐줄 수 있을까요? 어려울 것 같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수업에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 이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본격적으로 오늘의 수업 시작해 볼까요? Let's start! 1. 우리가 가장 첫 번째로 함께 공부할 문법 사항은요. 바로 과거 시제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과거 시제예요. 여기서 나온 이 시제라는 말은 사실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구분해주는 역할을 해요. 예를 들어서 나는 밥을 먹는다와 나는 밥을 먹었다가 있을 때이두 가지 의미는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나는 밥을 먹는다는 현재 먹는다고 먹었다는 이미 밥은 없어요. 이미 다 먹은 거, 이미 지나간 일을 뜻하죠. 이렇게 시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알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배울 것은 과거, 이미 지나간 일, 이미 일어났던 일, 과거 시제를 공부할 거예요. 오늘 여러 가지 동사들의 과거형을 함께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이 비동사의 과거형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친구들, 비동사가 무엇이었는지 기억나나요? 오호, 잘 기억하고 있는데요. 비동사는 어떤 존재나 또는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였지요. 주로 무엇무엇이다, 어떠어떠, 하다. 이렇게 해석이 돼요. 그런데 오늘은 이 비동사의 과거형을 살펴볼 거예요. 비동사의 종류를 한번 적어 봅시다. am, 그 다음에요. are, 그렇죠. 마지막 is입니다. am, are, is.
이 세 가지 이제 과거형으로

고쳐볼까요? am. I 뒤에 오는 비동사 am은요, 과거형으로 고쳐주면 was, was가 됩니다. 다 같이 was. 좋아요. 그 다음, are, you 혹은 복수명사 뒤에 오는 are이라는 비동사는요, 바로 이렇게 바뀝니다. were, word이라고요. 자, 다 같이 해볼까요? were. Great job. 마지막으로 is는요, m과 같아요. 과거형으로 바뀌면 was, was로 바뀝니다. 정리해보면은 비동사의 현재형은 am, are, is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나고요. 과거형은 was와 were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자, 무엇과 무엇으로 나타난다고요? 맞습니다. was와 were 꼭 기억해 둘게요. 교재 살펴봅시다. am과 is의 과거형은 was, 그렇죠? 그 다음, are의 과거형은 were. 선생님이 설명했던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was와 were는요, 해석할 때 이렇게 해석합니다. 주어의 정체가 무엇무엇이었다. 혹은 상태가 어떠어떠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비동사의 과거형 was와 were 꼭 기억하도록 하고요. 문장 살펴봅시다. Pompeii was a big city. 문장에서 비동사 과거형 나왔죠? was. 앞에 주어가 폼페이이기 때문에 is의 과거형 was가 나왔어요. 폼페이는 큰 도시였다로 해석하면 되겠죠? self-check 시간인데요. 우리 친구들 self-check 할 때는 우리가 배운 내용을 문장에 적용해서 해석해보는 시간이에요. 이때 선생님의 설명을 듣기 전에 여러분이 미리 먼저 한번 해석해보고 오는 것이 더 좋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볼게요. Their grandma was a nurse. 문장에서의 비동사 과거형 찾아볼까요? 여기 있죠. was. 앞에 주어가 their grandma. 그들의 할머니니까요. is의 과거형 was를 써서 그들의 할머니는 간호사였다로 해석합니다. 두 번째 문장이에요. The trees were green last summer. 이 문장에서 비동사 과거형 were 보이죠? 주어가 the trees, s가 붙어서 나무들, 복수명사가 와서요. The trees are의 과거형인 were 써주었습니다. 그 나무들은 푸르렀습니다. 언제요? 지난 여름에요. 그 나무들은 지난 여름에 풀을 얻다. 이렇게 과거형으로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내용을 보니까요. There was, there were이 등장을 했어요. 어떤 표현의 과거형일까요? 그렇습니다. 무엇무엇이 있다. There is, there are. 기억나지요? 그것들의 과거형인 거예요. There was, there were. 교재를 보면요. There was, there were 플러스 주어는 주어가 있었다와 같이 해석합니다. 무엇무엇이 있다의 과거형 있었다. 그렇죠? There was, there were 뒤에 주어가 와요. 우리 친구들, 주어는 주로 문장의 어디에 위치하지요? 맞습니다. 주어는 맨 앞에 보통 위치하죠? 그런데 문장에 there was, there were이 올 경우에는 그 뒤에 주어가 온다는 뜻이에요. 마지막을 보면 주어가 단수명사일 때는 was, 복수명사일 때는 were를 써요. 단수명사, 즉 하나일 경우에는 was, 복수명사 두 개, 혹은 그 이상일 경우에는 were를 써줍니다. 이건 문장을 통해 더 자세히 확인해 볼게요. There were mountains in the area.
문장에서 주어

Mountain, 스, S가 붙어서 산들, 즉 복수 명사가 왔네요. 이 복수 명사일 때는 앞에 there were를 적어주죠. 산들이 있었다. 어디예요? In the area. 그 지역이에요. 즉, 그 지역에 산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self check 문장 더 살펴봅시다. 첫 번째 문장. There was a big tree between the two roads 나왔는데요. 이 문장에서에도 주어 찾아볼까요? 주어 a big tree 찾았습니다. 커다란 나무 하나예요. A big tree. 그렇죠? 하나니까 단수 명사 앞에 there was를 잘 써주었습니다. 커다란 나무 하나가 있었다. 어디예요? Between the two roads. 두 개의 길들 사이에 커다란 나무 하나가 있었다. 이렇게 해석이 되겠죠. 두 번째 문장. There were butterflies on the flowers. 이 문장에서의 주어 어디 있나요? 주어. Butterflies. 그렇죠. 나비들. 즉, 복수명사가 왔네요. 복수명사니까 앞에 there were 써주었습니다. 나비들이 있었다. 어디예요? On the flowers. 그 꽃들 위에요. 그 꽃들 위에는 나비들이 있었다.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죠?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비동사의 과거형과 there was, there were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비동사의 과거형, 무엇과 무엇이었죠? 그렇죠. am과 is의 과거형, was가 있었고, 그 다음 are의 과거형, were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무엇이 있었다라는 표현, there was, there were. 와, 우리 친구들, 여기까지 전부 머리에 쏙쏙 이해가 되었다고요? 정말 대단한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기세를 몰아서 선생님과 함께 그 뒤의 내용도 살펴봅시다. 와우! 이제 일반 동사가 등장을 했어요. 일반 동사. 우리가 비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동사들을 일반 동사라고 합니다. 이 일반 동사의 과거형 규칙 변화를 떠올려 볼 건데요. 오, 선생님이 예시 하나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나는 어제 학교에 갔다 라고 말했어요. 이때 우리가 현재형으로 바꿔주면 학교에 가다 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런데 이미 지나간 일, 이미 학교에 갔다 왔으니까요. 가 밑에 쌍시옷자를 붙여서 갔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게 바로 우리말에서의 과거형 규칙이지요. 갔다, 봤다, 먹었다. 그렇죠.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과거형 규칙이 있답니다. 무엇이냐면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은 무엇무엇 했다라는 의미로 주로 동사 뒤에 ed를 붙여요. 무엇을 붙인다고요, 우리 친구들? 그렇죠. ed요. 대부분의 동사 뒤에는 이렇게 ed를 붙여서 과거형으로 만들어주는데요. 모두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중간중간 규칙에 따라서 모양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달라지는 것들을 선생님이 대표적인 것을 모아서 세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Like, 좋아하다 라는 뜻이죠. Like, I like you. 나는 너를 좋아해. 그런데요, 이것을 과거형으로 고쳐볼 거예요. 바로 좋아했다가 되지요. 영어로는 liked라고 씁니다.

다 같이요? Liked. 네, 봤더니 이 like라는 동사는 끝에 뭐로 끝났죠? e로 끝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e를 한번더 붙여서 ed 이렇게 해주지 말고 d만 붙여주자 해서 like the d만 붙여서 좋아했다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plan.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계획이라는 단어죠. 이 plan은 계획? 하다라는 동사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plan, 계획하다, 과거형, 계획했다, planned라고 씁니다. 다 같이요. planned. 좋아요. 그런데 봤더니, 오? any? 한번더 써졌지요? 왜 그럴까요? 네, 바로 단모음, 단자음이라는 규칙이 있기 때문인데요. 단모음은 모음이 하나, 단자음은 자음이 하나라는 뜻이에요. 이 plan 뒤에 두 글자를 봤더니 A, 모음이 하나, N, 자음이 하나 왔지요. 따라서 단모음, 단자음이니까 끝에 있는 자음을 한번더 써주고 ED를 붙여줍니다. 그래서 계획했다는 planned라고 적어주는 거예요. 마지막은 study, 공부하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공부하다, study인데요. 이번 시간이 끝나면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는 지니쌤과 공부했다. 과거형 공부했다는 studied라고 적어줍니다. 다 같이요. studied. 잘했어요. 봤더니 ED가 붙은 건 맞는데 어디가 조금 달라졌죠? 어디가? 이 Y가 I로 바뀌었습니다. 이 부분 보이죠? 왜 그렇냐 하면 Y로 끝나는 단어 중에서도 그 앞에 자음이 위치하게 되면 뒤에 있는 Y를 I로 고쳐주고 ED를 붙여줍니다. 따라서 studied Y를 I로 고치고 ED 적어줬어요. 선생님, 모든 Y로 끝나는 동사들은 다 I로 고쳐주면 되겠네요. 네, 그렇지는 않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단어, play, 놀다 있지요. 이 play도 마찬가지로 Y로 끝나는 동사는 맞는데요. 앞에 있는 A를 보니까 모음인가요? 자음인가요? 모음이죠. 이렇게 Y 앞에 모음이 올 경우에는 Y를 I로 고쳐주지 않고 그 뒤에 바로 E, D를 써줍니다. 따라서 놀았다는 played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선생님, 규칙 변화라고 했는데 규칙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서 헷갈려요 하는 우리 친구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세세한 규칙들은 우리 친구들이 나중에도 더 깊이 있게 배우게 되니까요. 오늘은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아하, 그렇구나. 고개 끄덕끄덕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으면 충분해요. 단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다뤄줬던 이런 예시들은 중요하니까 공책에 다시 한번 적어보면서 꼭 연습해보세요. 네, 이제 문장 살펴봅시다. The police officer followed the man. 문장에서 동사 찾아볼까요? 동사 followed 있지요. 따라가다 follow 뒤에 ed를 붙여서 따라갔다라는 과거형으로 고쳐주었어요. 그 경찰관이 따라갔다. 누구를? The man. 그 남자를요. 경찰관이 남자를 따라갔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요. Self-check 살펴볼까요? 첫 번째 문장. The baby cried for an hour. The baby. 그 아기는요. Cried. Cried는 어떤 동사의 과거형일까요? 맞습니다. cry, 울다 라는 동사의 과거형인데요.

했더니, 아하!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 주었던 그 규칙. Y 앞에 자음이 오면 뒤에 있는 Y를 I로 고쳐주었죠? 따라서 cried, 울었다 라는 과거형이 되겠습니다. 그 아기는 1시간 동안 울었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두 번째 문장은요. The little girl wanted to be an artist. The little girl, 어린 소녀는요. wanted, 동사 나왔는데요. want, 무엇무엇을 원하다라는 동사죠. 뒤에 마찬가지로 ed를 붙여서 원했다. 과거형입니다. 그 어린 소녀는 원했어요. 무엇을? To be an artist. 화가가 되기를요. 그 어린 소녀는 화가가 되기를 원했다라고 해석해주면 됩니다. 우리 친구들 잘 따라오고 있지요? 이제 마지막 내용만 남았어요. 마지막은요, 짜잔! 일반 동사의 과거형이기는 한데요. 뭐라고 써있죠? 불규칙 변화예요. 맞습니다. 규칙이 없는 거예요. 어? 규칙이 없다고요? 그러면 어떡하죠, 선생님? 네, 우리 친구들, 정해진 규칙은 없지만요. 실생활에서 사실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거,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을 선생님이 모아 가지고 왔습니다. 함께 볼게요. 불규칙하게 변하는 동사의 과거형은 외워 두어야 해요.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암기해 주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불규칙 변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현재형과 과거형을 한 세트로 묶어서 함께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함께 볼게요. make, 만들다지요. 만들, 얻다로 바꿔주면 made가 됩니다. make, made. 다 같이 make, made. 됐죠? 두 번째, run, 달리다라는 동사인데요. 달렸다라는 과거형이 되면 ran이라고 써요. run, 드 아니고요. ran. run, ran. 다 같이요. run, ran. 잘했어요. 세 번째, cut, 베이다, 자르다라는 동사인데요. 이건 조금 특별해요. 과거형도 마찬가지로 cut이에요. 베었다, 잘랐다, 마찬가지로 cut. cut, cut. 다 같이 cut, cut. 잘했습니다. 네 번째를 보니까요. do, 우리가 이미 많이 봤던 동사죠? 무엇무엇을 하다. do라는 동사가 했다라는 과거형으로 바뀌면요. did가 됩니다. do, did. 다 같이. do, did. awesome. have, 가지다라는 동사도 나왔어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로 불규칙 변화 동사예요. 가졌다는 had가 됩니다. 따라서 have, had. 다 같이 have, had. 좋아요. 마지막입니다. 나는 책을 읽다. 책을 읽다 할때 read 있지요. read라는 동사도 조금 특별한데요. 과거형도 마찬가지로 read인가요? 네, 안타깝게도 이 괄호 안에 있는 발음 기호를 보니까 발음은 달라져요. 철자는 같은데 발음은 다릅니다. 함께 따라해 볼게요. read, read. 다 같이 read, read. 좋아요. 그래서 읽었다는 우리가 빨간색 할때 red 있죠? 그때 red 발음이랑 똑같아요. red, read, red. 이렇게 읽어주면 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이런 불규칙 변화 동사들 오늘 꼭 자기 전에 다시 한번 복습해 줘야 돼요. 그럼 문장 봅시다. The school made some rules for safety. 그 학교는 made. 어떤 동사의 과거형이었어요? 얼른 찾아보세요. 그렇죠. make, 만들다의 과거형, 만들었다입니다.
그 학교

만들었어요. 무엇을? Some rules. 어떤 규칙들을요. 몇몇의 규칙들을 for safety. 안전을 위해서요. 그 학교는 안전을 위해 몇몇의 규칙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오늘의 마지막 self check 시간이에요. 첫 번째 문장. He ran fast to win the race. 그는 ran. 어떤 동사의 과거형이죠? Run. 달리다. 기억나지요? 그는 달렸다. Fast. 빠르게요. 왜? To win the race. 경기에서 이기기 위해 빠르게 달렸다. 라고 해석합니다. 두 번째 문장. She cut her finger while chopping vegetables. 그녀는 그녀의 손가락을 cut 베었습니다. 어쩌다가 while chopping vegetables. 그 채소들을 썰다가요. 그녀는 채소들을 썰다가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이렇게 해석해요. 우리 친구들도 칼이나 가위 사용할 때 베이지 않도록 꼭꼭 주의하세요. 자, 이렇게 오늘의 문법 사항들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Now it's time to wrap up today's class. 수업 마무리하러 가볼까요? 우리 친구들, 오늘의 문법상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선생님의 비밀 일기가 다시 등장을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바르게 고쳐줄 수 있겠죠? 하나씩 해볼게요. Today I make breakfast. 나는 아침밥을 만든다? 만들었다요. Made 적어주면 되겠죠? I run to the park with my dog. 공원으로 달리다? 달렸다. 과거형 I ran to the park 라고 적어줄게요. 그 다음 I do my homework. 나는 숙제를 하다? 숙제를 했다. 과거형 did 적어줍니다. 그 다음에요. It is a fun day. 즐거운 하루이다. 하루였다라는 비동사의 과거형 it was로 고쳐주면 되겠죠. Well done, everyone. 정말 정말 잘했어요. 선생님의 비밀일기를 잘 고쳐줘서 고마워요. 오늘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드리는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입니다. 앞으로 수업의 마무리에 선생님이 여러분의 문법 능력을 쑥쑥 키워주기 위해서 미션을 드릴 건데요. 우리 친구들 열심히 수행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친절한 지니쌤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미션은요, 오늘 배운 과거 시제를 활용해서 나만의 비밀 일기를 작성해보는 거예요. 선생님, 벌써 기대가 되는데요? 좋아요. 우리 친구들 많이 많이 올려주세요. Step by step. 초등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친구들, 선생님의 수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두 글자가 있어요. 바로, 복습인데요. 미루지 않고 바로바로 복습하도록 해요. 다음 시간에는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돌아올 테니까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납시다, 우리 친구들. See you next time. Bye!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월요일입니다. 그쵸? 자, 오늘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베프가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파트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만히 있어봐. 베프는 왜 그렇지 않은데요. 아. 예, 이 두 가지의 말이 공존하는 게 조금 의미심장한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베프인데 어떤 좀 섭섭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0: 그런가 봐요.
1: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럴 친구가 아닌데 그쵸. 라고 하면서 뭐 오해가 벌어질 수도 있고 친구끼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네. 인간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Alright,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애니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1: 네.
0: 애니가 내돈 빌려서 빌려가서 안 갚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1: 아이고.
0: 제 3자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상담 할수
0: 그것도
1: 있거든요.
0: 있고 또 그게 그럴 애가 아닌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1: 그렇죠.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1: 아이고.
0: 오해가 벌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사실.
1: 이래서 진짜 친한 사이는 돈 관계에 맺는 거 아니에요.
0: 그렇습니다. 그리고
1: 에이.
0: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말하는 게 낫긴 하거든요.
1: 차라리.
0: Right.
1: 그래, 맞아요,
0: Okay. 자,
1: 맞아요.
0: 하지만 현실적인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이것을 다 영어로 우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솔직히 얼마나 빌려가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상황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0: Okay.
1: 하겠습니다. 슬기롭게
0: Alright.
1: 도전!
0: 도전!
1: 애니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0: 응?
1: 애니, do you know
0: 애니?
1: Annie?
0: What
1: 응.
0: about 애니?
1: 애니가 애니 my money. My money 그 borrow my money.
0: She borrowed your money.
1: And but she doesn't refund.
0: Refund?
1: Return.
0: Oh, she didn't.
1: Yeah.
0: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Annie is my best friend.
0: 야,
1: 그랬지,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0: So she's your best friend, right?
1: But I disappointed.
0: Ah, because she didn't give you.
1: 와,
0: Just give
1: 진짜.
0: her a call and ask.
1: Call?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말이 쉽지, 그거. It's too hard for me.
0: Just say, please
1: Please, my money.
0: give me my money.
1: Come back my money.
0: Yeah, she's your friend.
1: But she, no, I 대신 좀 해줄래?
0: Sorry?
1: You call her.
0: Me?
1: Annie. Yes, please, please.
0: What?
1: I didn't.
0: 아, 이번 에피소드가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1: 그쵸.
0: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드라마 보듯이 즐기시면 돼요.
1: 알겠습니다.
0: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2: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3: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2: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3: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Al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1: 네.
0: 자, 지금 뭔가 속상한 마음에 다른 제3자에게
1: 아유.
0: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그쵸.
0: Annie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이렇게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1: 이게 진짜 또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그러면 또 주변에 빌려줬던 친구들 생각이 이렇게 나요.
0: That's right.
1: Annie,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자, 이거는 너무 길어서 나눠야 될것 같아요.
1: 무조건 나눠야 되겠네요. 이게 어차피 and로 연결된 두 문장인 거잖아요.
0: 맞아요, 맞아요.
1: 자, Annie가 내 돈을 빌려갔어. 간 거잖아요, 이미. 그러면 여기가 그거겠네요. 그, 빌리다를 과거로. borrowed예요.
0: 와, 보통 이거 동사 엄청 실수 많이 나오거든요.
1: 그죠, 뭐, land, rent, 빌리는 거 엄청 많잖아요.
0: 오호호, 그러면 저 대신에 대신 티칭 가능합니다. 자,
1: 거의,
0: 여기는 and로 나누긴 했는데 완전한 문장이라기보다는요 주어를 any를 share하고 있는
1: 아,
0: 거예요.
1: 그런
0: 오케이,
1: 거군요.
0: 그래서 거의 완성된 문장이죠, 거의.
1: 네.
0: 자, 그래서 애니가 뭔가 아무튼 빌렸다, 나의
1: 네.
0: 돈을. 그리고 절대 페이하지 않았다라는 느낌 같은데.
1: 오, 그러네.
0: 자, 일단은 빌렸다라고 하는 동사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1: 네.
0: 정답? Perfect. Okay.
1: Yes.
0: So

0: borrow라고 borrow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리다, borrow가 아닙니다.
1: 네.
0: borrow, 빌리다가 borrow. 되겠는데 이거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사실은 뭐 rent 이런 단어랑 헷갈리는 건 그렇다 쳐도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1: 랜드.
0: 많아요.
1: 네, 맞아요.
0: borrow와 lend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borrow는 뭐라고요?
1: 빌리다.
0: lend는 뭐예요?
1: 빌려주다.
0: 맞아요.
1: 아.
0: 이게 헷갈리죠, 그렇죠?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잘못 반대로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1: 네, 네, 네.
0: So 조심하셔야 돼요. Okay, so Annie가 my money를 borrow 했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갚았대요, 안 갚았대요?
1: No, never.
0: No, never, right? 절대 갚은 적이 없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을 갚는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잖아요.
1: 네.
0: 어? 일단 돈이 나오니까 머니가 나와야 될 것 같고.
1: 그렇죠.
0: 자, 갚는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1: 돌려줘야 되니까 리펀드 아니에요?
0: 아, 그건 환불 맞는데.
1: 아, 환불이구나.
0: 그건 뭐 어디서 뭘 사가지고 물건 네. 한 것도 아니고요.
1: 에, 다르네요.
0: 그 친구가 무슨 뭐 아, 내가 본인이 무슨 상점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1: 그건 아니죠.
0: 네, 그래서 무슨 돈 이런 단어 아예 안 들어가요. 오히려 더 편합니다. 바로 뭐냐면 pay someone back. 끝이에요.
1: 아, 돌려주는 거니까.
0: 머니 같은 거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1: 네.
0: Back이라는 건 도로죠.
1: 네.
0: So 도로 페이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페이했다기보다는 돈을 빌려준 거니까
1: 네.
0: 그다음에 내가 다시 페이를 하는 거죠. Okay? So pay someone back. 그리고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에게 돈을 갚아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머니 이런 단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에게 도로 지불해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1: Pay him back.
0: That's it. Pay him back.
1: 목적어니까.
0: Right.
1: 네.
0: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1: 네.
0: Pay의 과거가 뭐죠?
1: Paid.
0: Paid. 나는 이미 그들에게 돈을 갚았어. 나는 이미 그들에게 돈 갚았어.
1: I already paid them back.
0: 오, 그죠? I already paid them back. 나 그 사람들한테 벌써 돈 갚았어요. Money란 단어 굳이 안 들어가죠?
1: 그러네요.
0: 훨씬 편합니다. Just like this.
1: Yes.
0: 그리고 pay 과거형도 여러분 스펠링도 그렇고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죠?
1: 네.
0: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Pay him back.
1: Pay him back.
0: I already paid them back.
1: I already paid them back.
0: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repay라고 하는 단어를 또 나중에는 볼 수가 있어요.
1: 네.
0: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 갚는다는 느낌보다는 repay 한 다음에 뭐를 repay 하는지 뭐 나의 뭐 빚을 졌을 수도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repay라는 동사가 우리 다이얼로그 어딘가에 나오면 제가 꼭 짚고 넘어갈게요.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1: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자, 그랬을 때 다른 친구가 듣고 근데 그 아이는 너의 베프 중 한 명 아니야? 근데 그럴 리가 있을까? 이러면서 친구가 좀 놀라는 거예요.
1: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뒤에서 얘기할 친구가 아닌데 의아했던 거죠.
0: 그렇죠.
1: Isn't she one of your? 그녀는
0: 뭐예요?
1: 한 명이야.
0: 한 명이 아니니? 이랬죠.
1: 한 명 아니니?
0: 왜냐하면 isn't she? 이랬기
1: 그쵸?
0: 때문에.
1: 한 명이 아니니 너의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 아니니? 그럼 여기에 베스트 프렌드가 나와야겠네요. 베스트 FRIEND.
0: 오케이.
1: 그러면 근데 베스트 프렌드가 여러 명이니까.
0: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웃긴 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 한 명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1: 맞아요.
0: Right? 근데 그런 친구 여기 가선 너가 베프야. 여기 가선 너가 베프야.
1: 때에 따라 다른가요?
0: 그렇죠.
1: 네.
0: So 너의 best friends 중에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정답. That's right. Okay. So best friends. 뭐 기본적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 줄여서 우리 그냥 사실 베프라고 베프. 많이 쓰게 되죠.
1: 네.
0: 자, 근데 이 best friend라고 하는 거가요. Bestie라고도 많이 해요.
1: 아, 네네.
0: 이거는 더 줄여서 하는 비격식 표현이고요. 실제로 완전 약자처럼 쓰는 거 있거든요.
1: 아,
0: 혹시 아세요?
1: 알죠. BF.
0: 오.
1: 예.
0: 틀렸습니다.
1: 어?
0: BF.
1: 언제 바뀌었죠?
0: 한 3월 며칠부터 바뀐 게
1: 그래요?
0: 아니라 원래 BFF입니다.
1: 아, 그래요?
0: 이거는요. BFF는 Best Friends Forever.
1: 아.
0: 살짝 오그라드는 네네. 그런 표현이고요.
1: 아.
0: BF는 Boyfriend. 줄인 거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0: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네네.
0: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 좀 오그라들어요.
1: 에이.
0: 그래서 그냥 베스트 프렌드가 최고입니다.

0: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요. 네. Alright.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도 있지만 패턴이에요. 지금 one of your best friends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of가 있잖아요. 무엇에 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소유를, 소유권을 느끼게 해주는
1: 네.
0: 그것도 있지만 뭐뭐 중에 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of 자체가. 그래서 isn't she 한 명 아니야? 누구 중에? 중에 your best friends. 이렇게 또 of를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중요한 거는 여러 중에 하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단수명사가 아니라 복수명사를 쓰는 건
1: 그쵸.
0: 당연한 겁니다.
1: 그러네요.
0: Right.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그분 뭐라 그래야 돼요?
1: Co-worker.
0: 왜냐하면 여러 명이니까.
1: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니까.
0: 다시 한번. 나의 co-workers 중에 하나. 그러면은?
1: One of my co-workers.
0: 이렇게 돼야 돼요.
1: 아하.
0: 자, 그들 중에 한 명.
1: 네.
0: 그들 중에 한 명.
1: 그들 중에 one of them.
0: That's it. 자, 이것으로 문장 만들면 방금 그것들을 주어로 쓰면 돼요.
1: 네네.
0: 내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명은 한국인이야.
1: 오, 그 my 아니죠.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0: 그렇죠. 자, 지금 왜 is 썼어요? are 안 쓰고.
1: 왜냐면 one이잖아요.
0: 맞아요. 중요한 건 한 명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1: 아, 그러네요.
0: 뭐 my Korean, 뭐 my 뭐 friends, my co-workers 상관없습니다.
1: 그 is all Korean 해야 되나요?
0: Korean은 형용사로 쓴 케이스입니다.
1: 아,
0: 지금.
1: 그러네요.
0: Okay? So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자, 이거 해볼게요. 그들 중에 한 명은 가수야.
1: 아, 그쵸.
0: 일단, 그들 중 한 명이.
1: One of them. One of them is a singer.
0: 얘는 singer. All가 들어가야 되죠. Singer. 명사니까.
1: 네.
0: Just like this. So, 여기서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얘 복수로 써주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단수 동사로 받는 거 하나.
1: 네.
0: 이거는 엄청 문법 책의 느낌 갖고 딱딱할 수도 있고, 지만요 원어민들은 이거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 오.
0: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케이?
0: 물론 뭐 조금씩 실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실수하면서 점점 나아질 수 있게 practice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1: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0: One of them is a singer.
1: One of them is a singer.
0: 자, 그리고 본문 가볼게요. 약간 의아한 느낌으로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All 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자, 이랬을 때 아주 씁쓸한 말을 해요.
1: 네.
0: 그렇지가 아니에요.
1: 어?
0: 그랬지.
1: 그랬지.
0: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1: 어.
0: 과거로 쓴 이유 알겠어요.
1: 그러네, 그러네.
0: 이미 뭔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베프였다.
1: 그렇게 됐네.
0: 과거 동사.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She was.
0: 약간 이런 느낌이죠. She was. 이런 느낌.
1: She was my best friend.
0: Yes,
1: 이런 느낌.
0: Yes.
1: I am really in her.
0: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하지만 네. 스펠링이 헷갈리는 그 단어를 넣으셔야 되는데
1: 그렇죠.
0: 자, 걔한테 나는 정말 뭐 했다고요?
1: 실망했어.
0: 그걸 써야겠네요.
1: 실망, disappointed인데요.
0: Disappointment인가요?
1: 아,
0: appointment도 아니고요.
1: Disappointment.
0: Disappointment? 이거는 그 명사가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1: I a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아마도 그 문법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1: 네.
0: 이거 좀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So,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정답 볼게요. 스펠링까지 let me check. Okay.
1: Oh, yes.
0: 아, 좋습니다. Okay. P가 두 개예요. 그리고 S가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S 두 개 쓰시고 P 하나 쓰는 케이스 제가
1: 너무
0: 많이
1: 헷갈려요.
0: 봤거든요.
1: 맞아요.
0: 자, 그리고 disappointed.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형용사로 실망한. 이런 형용사인데 발음할 때 NT가 모음 사이에 붙어 있죠 지금
1: 네.
0: I와 E 사이에 이런 경우에는 모음 사이에 N하고 T가 붙어 있으면 T가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isappointed 이렇게도 되지만 아예 소리 안 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So disappointed 이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한번 try 해보도록 할게요.
1: 네
0: disappointed
1: disappointed.
0: Mm-hmm.
1: disappointed.
0: Okay. 그거는 option일 뿐이다.
1: 네.
0: 라는 것이고요. 자, 덩어리 표현 아마 그냥 계속 암기만 해왔다면 오늘 이제 쓸 수 있는 기회가 나왔는데 바로 be disappointed 쓰고 그다음에 전치사 뭐 썼어요?
1: In
0: someone.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실망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1: 네.
0: 겁니다. 오케이. So, 나 있잖아 정말 그녀에게 실망한 상태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진짜 I hate you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데요.
1: 그래요.
0: 나 너한테 실망이야. 와, I mean it hurts so much more.
1: 진짜 듣기 싫은 말인데요, 근데
0: I am disappointed
1: in you.
0: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I am disappointed. 근데 어디에?
1: In you.
0: 자 how about this? 질문형도 가능하겠죠. 너 우리에게 실망했니? 너 우리한테 실망했어?
1: 그러면, are you disappointed in us?
0: 그렇죠. us가 돼야 되겠죠. 우리니까. 그리고 you are가 아니라 are you? That's right. So, just like that. in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1: 네.
0: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disappointed in you.
1: I am disappointed in you.
0: Are you disappointed in us?
1: Are you disappointed in us?
0: 네. 자, 여기서 뭐 하나 참고로 드릴 게 있는데요.
1: 네.
0: 주의하셔야 되는 게 read가 나올 때도 있어요.
1: 네.
0: 네. in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한테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1: 아.
0: 이 사람한테. 오케이? 그런데 with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어떤 결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1: 아.
0: 오케이? 그래서, I'm disappointed with the results.
1: 열 결과가
0: 뭔가 아니면 무슨 뭐 어떤 grades
1: 성적
0: 같은 거, 성적 이런 거에
1: 그쵸, 그쵸.
0: 그러니까 그 너 성적 너 실망이야 그거 자체에 본질적으로 실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에 그쵸. 의해서 실망이 됐기 때문에 so 어떤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실망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한테 보통 이렇게 그런 어떤 결과에는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좋습니다
1: 네
0: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미 언급하긴 했지만 여기서 she was
1: My best friend네요.
0: Okay. She was my best friend.
1: Yes.
0: 그래서 여기서는 그 동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1: 네네.
0: Well, she was 이렇게 쓴 거죠. Or she used to be 뭐뭐 하곤 했다. 이거 써도 되고요.
1: 네.
0: Right, 읽어보겠습니다.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자, 이랬을 때, 자, 보세요. 진짜 좋은 친구는 이런 것 같아요. 딱 듣고서, 아, 야, 말했지? 야, 별로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 맞아요.
0: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Right? So, 그냥 전화해서 물어봐.
1: 그치.
0: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1: 양쪽 네. 입장을 다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0: 그쵸.
1: 혹시나 기억을 못하고 있을 수도 있잖아요. Just give her a call. 여기서 또 끊어볼까요?
0: 오케이. Okay.
1: 그, 좀 전화를 그녀에게 해봐. And 물어봐. 물어보는 거는 ask겠네요.
0: Okay.
1: Yep.
0: 굉장히 심플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1: 네.
0: So just give her a call and what? And ask.
1: 아하. Uh-huh.
0: 정답.
1: Yes.
0: 맞습니다. 물어보다. 물론 이제 ask는 뭐 맥락에 따라서 부탁하는 게 될 수도 있지만
1: 네.
0: 여기서는 이제 약간 그런 느낌이죠. Why didn't you pay me back?
1: 오,
0: 이렇게 물어보라.
1: 그렇죠.
0: 그리고 ask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발음할 때 실수하시는 분은 많은데요. Ask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스크 이렇게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으 소리가 나는 순간 아 내가 강세 어딘가 잘못 줬구나.
1: 그렇죠.
0: 이 생각하셔야 돼요.
1: 네네.
0: 아 강세는 자음이 아니라 무조건 모음에 두셔야 돼요. So A S K 중에
1: A
0: 그렇죠. 거기에 강세를 꽝 주면 스크 이게 굉장히 짧게 들어오기 때문에 에스크 이렇게 안 됩니다.
1: 그러네요.
0: Ask. So 스크 짧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Right. 한번 해볼게요.
1: 네.
0: Okay. Ask.
1: Mm-hmm. Ask.
0: 좋아요. 자, 누구에게 전화한다라고 할 때 call someone이라고 해도 되는데 오늘 못 썼죠?
1: Give her a call.
0: 그렇죠. 이건 뭐 예전에 노래도 있었지만
1: Give me a call.
0: Mm-hmm. 네. Give someone a call. 이거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다, 걸다가 네. 되겠습니다. Okay? So 목적어를 중간에 넣는 거예요. Her, him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가주면 되겠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이 경자 갑니다. 나한테 오늘 밤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를 한 통 넣어라. 오늘 밤에.
1: Give me a call tonight.
0: 그렇죠. Give me a call tonight.
1: Yeah.
0: 뭐, right. 자, 두 번째. 그에게 연락하자, 전화하자. 하자를 넣어서.
1: Let's give him a call.
0: 그렇죠. Let's give him a call. Let's call him.
1: Yes.
0: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Okay?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네. 계속 쓰면 쓸수록 give가 들어간다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어. 자, 읽어 보도록 할게요. Give me

0: me a call tonight.
1: Give me a call tonight.
0: Hey, let's give him a call.
1: Let's give him a call.
0: 네. 자, 참고로요. Give someone a call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1: 네.
0: 조금 더 비격식으로요. 이런 것도 많이 써요. Give someone a ring.
1: 어?
0: Buzz.
1: 와우.
0: 이런 것들도 씁니다. Ring이라고 하는 게 진짜 띠링띠링띠링 울리는 거잖아요.
1: 전화벨이죠?
0: 그걸 준다라는 느낌. Buzz도 Buzz라고 하는 게 zzz 이렇게
1: 진동인가요?
0: 울리는 느낌이잖아요.
1: 아.
0: 그래서 이것도 조금 비격식으로 캐주얼하게 쓰실 수 있어요.
1: Yes. Okay.
0: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뒤에서 너무 얘기가 많이 오가면은 서로 오해 있을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깔끔하게 정리되는 말인 것 같아요.
0: 오히려 좋습니다.
1: 네네.
0: Alright. 자,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네,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미션은 애니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1: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그렇죠.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1: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Okay,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1: 주세요.
0: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2: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2: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이지 뭐유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누구에게 돈을 갚는다라고 할 때 money라는 단어 굳이
1: 안 쓴다.
0: 안 쓴다.
1: 네.
0: Pay someone back.
1: 음흠.
0: 이거 해주시면 되고요. 틀려도 됩니다.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1: 좋습니다.
0: Okay? 걔한테 돈 갚아. 자. 그에게 돈을 갚아라. 명령어로요.
1: Pay him back.
0: Pay him back. 이런 느낌.
1: 네.
0: 두 번째는 과거형으로 가볼게요. 나 벌써 걔네한테 그들에게 돈 갚았어.
1: I already paid them back.
0: 그렇죠. them으로도 바꿔야 되고 paid. 과거형이 돼야 되겠죠.
1: 네.
0: 자, 이번에 Annie 갈게요.
1: 응?
0: Annie가 내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제가 나누겠습니다.
1: 음?
0: Annie는 내 돈을 빌렸다.
1: Annie borrowed my money.
0: 그리고 절대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1: And never paid me back.
0: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까지 해봤습니다.
1: 끊어서 하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0: 훨씬 나아요.
1: 네. 네.
0: 그리고 이 명작은요. 한 번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트레이닝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1: yes.
0: 괜찮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ay him back. I already paid them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Okay, 자 다음은요. 아, 이거는 항상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표현이라면
1: 네.
0: 이 명작으로 가야죠. So be disappointed in someone.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실망했다라는 느낌.
1: 네.
0: 그리고 이거 저는 실망을 했는데 나 실망했다? 이거 아니죠?
1: 연기해야 돼요.
0: 아, 이거 연기 들어가야 돼요.
1: 네.
0: 그래야 뇌에서 아,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켜버려요.
1: 어, 맞습니다.
0: 네, 자, 갑니다. 나 너에게 실망했어. 이거 현재형으로 상대방한테 한다는 느낌으로 나 너에게 실망한 상태다.
1: 신기한 게 지금 시작 전부터 한숨이 나와요. 이 연기 들어간 거거든요. I am disappointed in you.

0: You.
1: 오, 강력해요. I
0: 예.
1: am disappointed in you.
0: 진짜 I hate보다 더 무서운
1: 더 무서운
0: 말이에요.
1: 거예요, 이거.
0: 예.
1: 네. 자, 다음은요. 걔한테, 그녀에게 진짜 실망했어. 이것도 지금 실망한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0: 네.
1: 난 정말로 그녀에게 실망한 상태다.
0: I a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그렇죠.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Yes.
1: Okay? 자, 세 번째. 너 우리한테

0: I am disappointed in you.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Are you disappointed in us?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2: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2: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Al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5: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4: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5: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Go on, it's okay.
0: Oh, great job, you guys. 오늘도 성공입니다.
3: 네.
0: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내가 귀엽다는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Uh-huh. Are you saying you are cute?
0: 그렇죠. 예. Are you saying you are cute?
3: 약간 비아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0: 살짝 들어갔을 예. 수 있습니다. 자, 뒤에가 Are you cute? 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었죠.
3: 네.
0: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이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아이고.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3: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0: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3: 네.
0: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3: See you every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 힘 레벨 4 34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34강은요 마지막 유닛을 시작하는 강의입니다. 벌써 유닛 12 마지막 강의에 도달했네요. 우리가 대단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마지막 강의도 열심히 해서 유종의 미를 걷어볼까요?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넥스트 스텝 챌린지로 다음과 같은 문장을 숙제로 내주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감탄문 배웠죠? 감탄문으로 다음 문장을 표현해 보는 거예요. 마지막 단원에 도달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네, 실제로 우리가 마지막 단원에 도달했죠. 그 놀라운 감정을 담아서 한번 감탄문을 써보겠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이 부분이 먼저 나와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놀라운이란 뜻을 가지는 amazing 이 형용사를 강조하는 감탄문이 되어야 됩니다. How로 시작해야 되죠? How amazing. 좋아요. 자, 무엇이 놀라운 거죠? 마지막 단원에 도달하는 것이. 도달하는 것, 이 부분이 주어로 표현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reach, 도달하다라는 동사를 투부정사로 만들어서 명사로 쓸 거예요. 그런데 뒤에 마지막 단원에 도달하다라는 의미로 the last unit이 따라 붙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주어가 너무 길어져요. 이럴 때 우리가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죠? 바로 가주어 it, 진주어 투부정사 구문입니다. 자, 진짜 주어를 뒤로 보내고 가짜 주어

it을 앞에 써요. 동사 is 이어 쓰고요. 다음으로 to reach. 투부정사 주어로 씁니다. 그 다음 목적어 the last unit을 마저 쓰고 느낌표까지 써주면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감탄문이 완성되었어요. 자, 그럼 놀라운 마음을 담아서 한번 읽어볼까요? How amazing it is to reach the last unit. 네,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마음과 그리고 열심히 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오늘 강의도 시작해 볼게요. Today's learning point 알아보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마지막 유닛을 공부하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Step in에서는 독해에 필요한 문법 공부가 진행되죠. 오늘 배울 문법 주제는 that 명사절입니다. 명사처럼 쓰이는 대절에 대해서 알아볼 거고요. 이어서 step up에서는 that 명사절에서 배운 내용을 적용해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을 글의 주제는 human body, 인체입니다. 자, 시작할까요? Get ready. 자, 오늘 공부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제목이 뭐로 되어 있죠? That 명사절이라고 나와 있어요. 명사처럼 쓰이는 대절에 관한 내용입니다. 대절이란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형태의 말 덩어리를 말합니다. That은 여러분이 많이 봤고요. 절이란 말도 선생님이 문법 강의를 하면서 또 독해지문을 해석하면서 종종 썼습니다. 절이라는 게 뭔지 한 번만 더 정리해 볼게요. 절이란 주어 동사를 포함하는 말의 덩어리를 말합니다. 문장 속에서 주어 동사가 들어가면 그 하나의 묶음을 절이라고 불러요. 대절은 이 주어 동사 앞에 that을 함께 씀으로써 문장과 문장을 절과 절을 접속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접속사예요. 그래서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고 그것이 명사 역할을 하면 that 명사절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명사 역할을 한다는 의미는 문장에서 주어로 쓰이고, 보어로 쓰이고, 또 목적으로 쓰일 수 있음을 나타내죠. 이 대절이 주어로 쓰일 때, 보어로 쓰일 때, 목적으로 쓰일 때의 모습을 우리가 스텝 인에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네, 스텝 인 파트 A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명사절이 주어 역할을 할수 있다고 앞에서 선생님이 간단히 설명을 했어요. 주어로 쓰일 때 알아보고, 또 파트 C에서는 보어, 그 다음에 파트 D에서는 목적으로 쓰일 때된 명사절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어 역할을 하는 대절이에요.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명사절로 명사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주어 자리에 올수 있습니다. 절 안에는 주어 동사가 있기 때문에 무엇이 어떠하다라는 말로 해석이 되겠죠. 근데 이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명사가 되기 때문에요. 뭐뭐 하는 것, 이렇게 것으로 끝나요. 무엇이 어떠하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주어로 사용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문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That he won the race, surprised everyone. 그가 경주에서 우승했다는 것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라는 뜻의 문장이에요. 빨갛게 표시된 부분이 바로 주어부입니다. 주어 전체예요. 자, 됐 다음에 주어 he, 그 다음에 won 동사가 나왔죠. won은 이기다, 우승하다, win의 과거형이죠. 자, 이렇게 주어 동사 전체를 묶어서 앞에 that을 쓰면 이 that절이 명사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at 명사절 주어로 쓰인 경우고요. 이 문장 전체의 동사는 바로 surprised, 놀라게 했다 이 단어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step 체크해서 명사절 주어에 유의하면서 문장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that the sun rises in the east is a fact of nature.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것은 뭐다? 자연의 사실이다라는 뜻이에요. 자, 앞에 선생님이 빗금친 부분까지가 바로 주어예요. 주어, the sun, 그 다음 rises, 동사가 있는 이 절이 that과 함께 쓰여서 명사 역할을 하고 또 문장에서 주어가 된 경우죠.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해서 동쪽에서 태양이 뜨는 것은 뭐다? 자연의 fact, 사실이다. 이 문장 전체의 동사는 is입니다. 그렇죠? 네, 이 부분이 주어가 되고요. 다음 2번이에요. That she passed the exam was true. 그녀가 시험을 통과했다는 것은 뭐다? true, 사실이었다라는 뜻이 되겠죠? 네, 역시 마찬가지로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왔어요. 그래서 그녀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은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그리고 동사네.

이 문장 전체의 동사는 뭐다? 바로 was가 되겠습니다. 사실이었다. 네, 잘했어요, 여러분. 자, 이처럼 대절이, 대명사절이 주어로 쓰일 때는 3인칭 단수 취급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바와 같이 동사들이 is, was, 그 수에 맞춰서 잘 쓰여 있죠. 자, 이 사실도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파트 B로 가볼까요? 이번에는 주어로 쓰이는 대절인데요. 가주어 it, 진주어 대절이란 이름을 달고 파트 B에 나왔네요. 네, 가주어 진주어? 많이 들어봤죠, 여러분? 언제 배웠죠? 네, 투부정사 명사적 용법 할때 배웠습니다. 투부정사가 주어로 쓰일 때 진주어 투부정사가 될수 있고 그 앞에는 가주어 이시 온다 이런 내용을 배웠어요. 똑같은 원리예요. 대절이 주어 역할을 할때 너무 길면 앞에 문장이 너무 길어지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이긴 대절을 뒤로 보내고 주어 자리, 원래 앞에 있었던 그 주어 자리는 가짜 주어 it을 넣는 거예요. it은 해석하지 않게 되겠죠. 진짜 주어는 대절입니다. 자, 그러면 같이 읽어볼게요. It surprised everyone that he won the race. it 해석하지 않고요. 그가 경주에서 우승했다는 것이 모두를 놀라게 했다. 앞에서 파트 A에서 살펴본 문장 그대로예요. 대절이 주어로 쓰였습니다. 그쵸? 뒤에 주어, 동사가 따라오는 that 명사절이 주어로 쓰였는데 뒤로 와 있네요. 자, 이 문장이 파트 A에선 이렇게 쓰여 있었죠? That he won the race, surprised everyone. 이 앞에 쓰였던 주어를 뒤로 보내고 앞자리에 it을 쓸수 있어요. 자, 다음 문장들도 볼까요? self 체크입니다. 가주어 it과 진주어 대절에 유의해서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자, 1번. It is a fact of nature that the sun rises in the east. it 해석하면 안 되겠죠? 바로 대절이 진짜 주어니까요.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것은 자연의 사실이다. 네, 대절부터 해석을 했어요. 이 문장은 앞에서도 봤었죠?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That the sun rises in the east is a fact of nature. 마찬가지예요. 해석은 같습니다. 태양이 동쪽에서 뜬다는 것은 네, 자연의 사실이다. 이렇게 위치를 바꿔서 쓸수 있어요. 특히 주어가 길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뒤로 보내서 진주어 대절로 쓸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2번이에요. It was true that she passed the exam. 자, 이것도 역시 it 해석하지 않고 대절부터 해석을 하겠습니다. 그녀가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은 사실이었다. 네, 맞죠? 자, 이 문장은 앞에서 어떻게 쓰여 있었죠? That she passed the exam was true. 해석하는 방법은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주어 it, 진주어 대절에 대해서 알아보았어요. 주어로 쓰일 때의 that 명사절의 특징을 part A에서 또 part B에서 정리해 봤고요. 이제는 part C로 가서요. 보어 역할을 하는 대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사절이기 때문에 다른 명사처럼 보어로 사용될 수 있는데요. 특히 주격 보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무엇인지를 나타내는 주격 보어로 사용돼요. 그래서 우리말로 해석을 하면 주어가 동사했다는 것이다. 네, 이런 식으로 대절 안에 있는 주어 동사를 같이 해석해주고 뭐뭐 하는 것이다로 보어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동사와 같이 쓰이기 때문에 뭐이다와 같이 해석될 때가 많겠죠? His wish is that he makes many new friends. 그의 소망은 그가 많은 새 친구들을 사귀는 것이다. 네, 비동사 is 다음에 대절이 주격 보어로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뭐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대절 다음에 he 주어, 다음 makes 동사 나왔네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말의 덩어리를 절이라고 부릅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self 체크 더 볼게요. 명사절 보호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해 보겠습니다. 1번. Our hope is that she gets better soon. 우리의 희망은 그녀가 곧더 나아지는 것이다. 라는 뜻이 되죠? 네. Our hope가 주어고요. 동사로 비동사 is가 왔고 뒤에 나오는 대절이 바로 우리의 희망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주격 보어예요.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와서 절이라고 부른다고 했죠? 네, 그녀가 곧더 나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음 2번입니다. The fact is that the sun is actually a star.
사실은

무엇이다? 태양이 실제로 별이라는 것이다. 입니다. 그쵸? 네. The fact가 바로 사실은 이란 뜻의 주어에 왔고요. 그 다음 비동사 is 왔고, 명사절이 주격 보호로 왔습니다. 네. 됐다음에 the sun 주어 있고요. 그 다음 is 동사 쓰였죠. 해석할 때는 태양이 실제로 별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명사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part C에서는 이처럼 보어로 쓰이는 대절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죠? 네, 목적어 역할을 하는 대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로 쓰일 때는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명사들처럼요. 자, 그때는 어떻게 해석할까요? 무엇이 뭐뭐 했다는 것을 이렇게 목적어로서 그대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앞에 보어와 주어와는 다르게 목적어로 대절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that을 안 써도 돼요.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은 선생님이 예전에 독해 지문을 한번 해석할 때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또 나오니까 친숙하죠? 좋아요. 자, 그러면 예문 한번 볼까요? She learned that plants need water to grow. 그녀는 배웠다. 무엇을 배웠다? learned의 목적으로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자라기 위해. 네, 보시다시피 learned의 목적으로 대절이 쓰였어요. 대절에는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온다고 했죠. 자, 그런데 이렇게 목적으로 쓰일 때는 that을 생략할 수 있기 때문에 that을 안 써도 됩니다. 그럼 that 빼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She learned plants need water to grow. 그녀는 배웠다. 무엇이? 식물이 자라기 위해서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네, that이 없기 때문에 뒤에 주어 동사가 잘 나오는지 한번더 확인해 주세요. 이런 문장은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대절을 쓸 때보다 안쓸 때가 훨씬 많을 거예요, 여러분. 네, that을 써도 되지만 안 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동사 다음에 주어 동사 형태의 절이 온다면 아, 이거는 that 명사절이고 이 사이에 that이 숨겨져 있구나. 이걸 충분히 훈련하셔야지 해석을 정확하게 할수 있어요. 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선생님 설명하면 이때 to grow는 어떻게 해석했죠? 자라기 위해. 네,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으로 뭐뭐 하기 위해로 해석합니다.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러면 self check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절 목적어에 유의하여 문장을 해석해 봅시다. They didn't know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네, 그들은 알지 못했다. 무엇을? 지구가 태양을 돈다는 것을. 네, 어떻게 해석했죠? 네, 지구가 주어예요. 그 다음에 goes, 동사죠. goes around 하면 주변을 이렇게 돈다는 뜻이죠. 태양을 돈다는 것을 이라고 해서 know 다음에 이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목적으로 쓰였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that이 생략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쓸수 있겠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that을 넣어봤어요. They didn't know that the earth goes around the sun. 네, 같은 의미고요. that은 생략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2번. Many people believe fruit is good for health. 많은 사람들은 믿는다. 무엇을? 과일이 건강에 good, 좋다는 것을. 네, believe의 목적으로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쓰였습니다. 이 절은 that 명사절이죠. 이 사이에 that이 생략돼 있고 해석할 때 목적어처럼 과일이 건강에 좋다는 것을 또는 좋다고 믿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역시 that을 넣어서 같이 읽어볼게요. Many people believe that fruit is good for health. 네, 좋습니다. 자, 목적으로 쓰일 때는 that절에서 that을 생략할 수 있다는 포인트를 잘 기억해 두시고요. 그러면 이지 가이드로 우리가 배운 that 명사절 한번더 복습해 보겠습니다. that 명사절의 형태는 that 다음에 주어 동사가 오는 말로써 명사처럼 사용됩니다. 그래서 문장에서 주어로 쓰일 수 있고요. 보어로도 쓰일 수 있고 목적으로도 쓰일 수 있어요. 주어로 쓰일 때는 뭐뭐 했다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죠. 예문 that he won the race, surprised everyone.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경주에서 우승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가 되고요. 다음으로 이렇게 주어가 길어지면 문장 뒤로 보낼 수가 있어요. It surprised everyone that he won the race. 그가, 네, 여기가 주어가 되겠죠? 그가 경주에서 우승했다는 것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이슨? 네, 해석하지 않는 가짜 주어입니다. 둘의 의미는 같아요. 다음, 보호입니다. 보호는 비동사와 함께 쓰여서 뭐뭐 했다는 것이다, 하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His wish is that he makes many new friends. 그의 소망은 그가 많은 친구들, 새로운 친구들을 만드는 것이다. 네, 주격 보호로 쓰였습니다. 다음 목적어예요. 목적어는 을이란 말이 붙겠죠. 대세, 그런데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목적으로 쓰이는 명사절은 생략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생략하고 한번 읽어볼게요. She learned plants need water to grow. 그녀는 배웠다. 식물이 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잘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목적으로 쓸 때는 대시 생략 가능하다라는 점을 배웠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 잘 기억하면서 스텝업에서 독해 지문에 도전해 볼게요. 네, 스텝업입니다, 여러분. 1번 지문이 있습니다. 주제는 human body, 인체죠? 사람의 몸이니까 인체에 관한 글이에요. 자, 우리 교재는 참 유용한 지식들을 많이 알려주는데요. 이번에도 글을 읽으면서 또 어떤 유용하고 우리 건강에 도움이 되는 그런 지식을 얻게 될지, 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 1번 지문, 네, 첫 번째 문장부터 읽어볼게요. It is important that you get in a rest. 네, 바로 나왔네요. 우리가 배우고 있는 대 명사절입니다. 이슨 해석하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가주어이기 때문입니다. 뒤에 나와 있는 이 음영 처리된 부분이 진짜 좋아요. 당신이 충분한 휴식을 갖는 것은 is important, 중요하다입니다. 네, 이렇게 뒤에 나온 대절이 명사절로서 주어로 쓰인 문장입니다. enough는 충분한이란 뜻이고요. rest는 휴식을 뜻하는 명사예요. 종종 get과 함께 쓰이고 rest가 휴식을 취하다 해서 동사로도 쓸 때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get의 목적으로 명사로 쓰였어요. 휴식을 취하는 것은 중요하다. 주제가 human body니까 우리 건강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다음, if you don't, your brain makes you yawn. 만약에 당신이 그러지 않는다면 당신의 뇌는 당신이 하품하게 만들 것이다 라는 뜻이네요. 네, if you don't, if가 나오면 만약에 뭐뭐 한다면 이란 뜻이죠. don't가 나왔으니까 하지 않는다면이에요. 뭐 하지 않는다면일까요? 앞 문장에서 바로 나와있죠. get in a rest.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뇌가 make 나왔네요. make는 뒤에 목적어가 오고 동사원형의 목적격 보호가 오면 목적어가 뭐하게 하다, 뭐하게 만들다란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요 구문에 맞춰서 해석했을 때 당신의 뇌가 당신을 yawn, 하품하게 만듭니다. 네, 우리가 피곤할 때, 휴식을 잘 못 취할 때 하품하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이에요. 그러면 또 다음 문장 볼게요. It is a way to get more oxygen. 그것은 방법이다. 더 많은 산소를 얻기 위한. 네, 여기서 it이 나왔고 투부정사 나왔으니까 it 가주어, 투부정사 진주어 구문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니고요. 이때 투부정사는 앞에 나온 way를 꾸며주는 형용사적 용법으로 쓰였습니다. 따라서 더 많은 산소를 얻는 방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죠. 하품을 함으로써 한 번에 산소를 많이 얻을 수 있겠죠. 네, 또 하나 알게 됐고요. 다음, So yawning means blank you need more oxygen or some rest. 그래서 하품은 뜻한다. 당신이 더 많은 산소를 또는 어떤 휴식을 좀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이 되겠습니다. means의 목적으로 음영 처리된 이 절이 주어 동사가 나와 있는 이 절이 나왔어요. 목적어예요, 이 부분이. 자, 그러면 빈칸이 들어갈 말 여러분 뭔지 바로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정답은 이따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정답을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scientists think blank yawning also helps cool your brain. 과학자들은 생각한다. 뭐라고요? yawning, 하품이 또한 당신의 뇌를 식히는 것을 돕는다고. 네, 역시 think의 목적으로 뒤에 있는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다 왔네요. yawning이 주어고요. 그 다음 helps가 동사예요. 그죠? 이때 yawning은 네, 이렇게 하품이란 뜻으로 우리가 계속 보고 있죠.
helps가 오면은

돕다라는 뜻이고요. 이때 쿨은 시키다라는 뜻의 동사입니다. helps 다음에 help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면 뭐 하는 것을 돕는다라는 뜻이 돼요. 시키는 것을 돕는다가 되죠. 뭐를 시키죠? 당신의 뇌를. 네. 자, 역시 이 빈칸에 들어갈 말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여러분이 충분히 찾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따가 정답 볼게요. Maybe your brain gets hot if you work too hard. 아마도 당신의 뇌는 뜨거워진다. 만약에 당신이 너무 열심히 일하면. 네. 자, maybe는 아마도란 뜻이고요. 우리 뇌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gets hot 하면 뜨거워진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어떠하면? 네, 당신이 너무 열심히 일하면. 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하품에 대해서 정보를 주는 글을 잘 읽어보았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풀어보면서 이해를 점검해 봐야겠죠? 1번, 글의 빈칸 A와 B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선생님이 지문을 해석할 때 충분히 설명을 해줬지만 그래도 한번더 가보겠습니다. 네, so yawning means 하품은 뜻한다 무엇을? 당신이 주어 동사 need 필요로 한다는 것을 더 많은 산소 또는 약간의 휴식을 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means의 목적어로 쓰였어요 명사절이란 얘기죠 명사절 앞에 뭐가 올수 있나요 여러분 that이 올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that은 목적으로 쓸때 생략할 수 있죠 다음 scientists think blank yawning also helps cool your brain 과학자들은 생각한다 하품이 또한 시키는 걸 돕는다고 당신의 뇌를 해서 또 여기도 yawning 주어 그다음 helps 동사예요. think의 목적으로 주어 동사가 있는 절이 왔어요. 명사절이죠? 그러면 앞에 뭘 쓰였을까요? that을 썼겠죠. 우리가 배우고 있는 that 명사절이 나온 문장입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네, 맞나요, 여러분? 좋아요. 자, 이제 2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때 빈칸에 들어갈 말이 바르게 짝지어진 것은? 네, 여기에 지금 요약문이 나와 있어요. 우리 계속 글을 읽으면서 메인 아이디어 찾고, 디테일스 찾고 해서 글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메인 아이디어가 이렇게 요약문으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미리 한번 해볼게요. Yawning happens when you need to rest or get more blank. 하품은 happens, 일어난다. 어떨 때? 당신이 쉬어야 할 때, 쉴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더 많은 무엇을 얻고자 할 때. 자, when은 여기서 뭐뭐 할 때란 뜻이고요.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가 올수 있습니다. need to 하면 뭐뭐 할 필요가 있다란 뜻이에요. 쉴 필요가 있을 때, 또는 더 많은 뭐를 얻고자 할 때일까요? 자, 이 문장을 채우기 위해서 어떤 문장을 찾아봐야 되나요, 여러분? 네,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So yawning means that you need more oxygen or some rest. 네, 거의 그대로 나와 있죠? Yawning, 하품은 당신이 더 많은 산소와 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뜻한다라고 했으니까 rest는 이미 나와 있고 get more 다음에 뭘까요? oxygen이 와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oxygen 여기 나와 있고 자, 그 다음 문장. It can cool your blank too. 그것은 시킬 수 있다. 당신의 무엇을? 네, 뭐 여기 지금 3번에 잘 골라놨지만 그래도 네, 이 답의 근거가 되는 문장을 찾아보면요. Yawning also helps cool your brain. 하품은 당신의 뇌를 식히는 걸 돕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빈칸에 들어갈 말은 brain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겠죠? 네, oxygen, brain. 잘했어요, 여러분. 자, 그럼 이렇게 요약문을 정리했는데요. 바로 메인 아이디어에다가 옮겨서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Yawning happens when you need to rest or get more oxygen. It can cool your brain too. 하품은 일어난다. 어떨 때? 당신이 쉬어야 할 때. 쉴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산소를 필요로 할 때. 그쵸? Get more oxygen 하면 산소를 더 많이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산소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하품을 한다는 거고요. 또 다른 기능은 It can cool your brain too. 이것은 또한 당신의 뇌를 cool 시킬 수 있다입니다. 네, 그래서 하품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또는 효과에 대한 글이라는 거 정리할 수 있겠죠? 다음 디테일로 어떤 내용이 나왔죠? Yawning is a way to get more oxygen. 하품은 더 많은 산소를
얻는 방법이다.

0: 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To guess은 얻는 이렇게 형용사로 해석해서 앞에 way를 꾸며줘야 되고요. 다음, yawning helps cool your brain if you work too hard. 네, 하품은 돕는다, 시키는 것을 당신의 뇌를 어떠하면? 당신이 work too hard, 너무 열심히 일하면, 그래서 if가 뭐뭐 하면이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자,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됩니다. 자, 메인 아이디어, details, 계속 정리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grammar, 문법 포인트 정리해봐야겠죠. 자, 우린 지금 that 명사절 배우고 있습니다. 지문에 어떤 that 명사절이 쓰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겠습니다. It is important하고 빈칸이 나와 있어요. 중요하다는 표현이 나와 있죠? 자, 무엇이 중요하죠? 당신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이 부분이 주어로 와야 됩니다. 네, 주어로 와야 될 부분이 당신이 하고 주어가 나와 있고 취하다라는 뜻이 되도록 동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 충분히 예상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은 주어 동사가 있는 that 명사절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쓰죠? That you get enough rest. 자, 뒤로 온 이유는 뭔가요? 주어가 너무 길 때는 이렇게 뒤로 가서 진주어로 쓰이고요. 앞자리는 가주어 이시 쓰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It is important that you get enough rest. 당신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것은 어떻다? 중요하다. 네, that 명사절이 주어로 쓰인 문장이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grammar point 정리해봤고요. 이제는 리뷰 퀴즈가 남았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고 있는 that 명사절 외에 또 선생님이 중요하게 설명한 여러 문법 포인트들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If you don't, your brain makes you blank.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뇌는 당신을 어떻게 만든다? 하품을 하게 만든다. 네, make 다음에 목적어고, 그 다음에 어떤 표현이 와야지 이런 의미가 될수 있을까요? 선생님이 설명했던 내용 잘 기억하면서 답을 맞춰보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모두 마치고요. 자, 마지막 유닛 열심히 공부해서 꼭 완강을 해봅시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부장님, 기획안입니다.
3: 왜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3: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는가?
4: 아니에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 12강이고요. 오늘은 복습하는 날입니다. 오늘 복습할 내용은 우리 유닛 7 그리고 8에서 배웠던 내용들인데요. 자, 우리 오늘은 시간, 장소, 위치의 전치사를 복습해 볼 거고요. 이어서 그 밖의 전치사들 있죠? 다양한 의미를 갖는 다양한 전치사들 같이 한번 복습해 볼 거예요. 이어서 워크북 문제풀이를 통해서 시험 문제까지 완벽하게 한번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전치사가 그 종류가 굉장히 많아서 조금 헷갈리게 느껴질 수가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절대 전치사의 종류가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다시 한번 개념 정리, 그리고 총 복습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우리 브리프 리뷰 통해서 교재 내용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전치사들 중에서도 시간과 장소의 의미를 갖는 전치사들 공부했습니다. 자, 시간, 장소의 전치사, at, on, in이 가장 대표적인 세개 전치사들인데요.

이 세계 전지사들은요, 시간의 의미도 갖고 또 장소의 의미도 가졌던 것 기억하시나요? 자, 먼저 시간의 의미를 가질 때 복습해 볼 건데요. 자, 여러분, as은요, 어떤 명사 앞에 쓰였고, 또 on은 어떤 명사 앞에 쓰였고, 또 in은 어떤 명사의 앞에 쓰이는지 그 쓰임을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먼저 as의 경우에는요, 정확한 시각 앞에 나오게 됩니다. 9시 이렇게 말할 때 9시에 라고 할 때는 at 9 a.m. 이라고 말해야 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on Monday 한번 볼게요. 이 on이라는 전치사는요, 요일이나 날짜와 같은 시각 앞에 쓰이게 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시각이라고 하면 안 되고 요일이나 날짜와 같은 명사의 앞에 나온다고 볼수 있겠죠. On Monday. 요일 앞이니까 on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in의 경우에는요, 연도 혹은 계절의 앞에 나오게 됩니다. 또는 월 앞에도 in을 써준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쌤이 이렇게 기억하라고 했어요. at에서 on, 그리고 in으로 갈수록 함께 쓰이는 시간의 길이가 더 길어진다고 했습니다. at은 가장 짧은 정확한 시각의 앞에 쓰인다면, in은 가장 길이가 긴 연도나 계절의 앞에 쓰인다. 그래서 같이 어울리는 명사를 꼭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이번에는 장소 전치사들 살펴볼게요. 자, at school이라고 했는데요. 자, at은 어떤 장소의 앞에 쓰였는지 기억하시나요? at은 보다 좁은 장소나 지점의 앞에 쓰이게 됩니다. 자, 여기서는 at school이라고 했으니까 학교를 어떤 지점으로 보는 거예요. 그 학교에서라고 할때 좁은 장소 앞에는 at을 쓰게 됩니다. 자, 그러면 보다 넓은 장소 앞에는 우리 in을 써주면 돼요. 특히 도시나 국가 이름 앞에서는 in을 써주시면 되고요. In the bag. 가방이 넓은 장소예요?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어떤 장소의 내부에라고 할 때는 특히 그 내부의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in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럼 우리 on은 언제 쓸까요? on은 표면 위에 있음을 나타낼 때 씁니다. on the boat 하면 보트에 맞닿아서 바로 위에 있다는 의미예요. 자, 그래서 장소의 전치사 위치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의미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어서 다양한 위치 전치사들도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먼저 in front of입니다. in front of 하면 어떤 물체를 기준으로 앞에 있다라는 의미예요. 지금 이 회색 선을 기준으로 회색 선 앞에 in front of가 있는 거 보이시죠? 반대말은 behind입니다. 회색 선 기준으로 지금 뒤에 있는 이 단어 있죠? behind가 뭐뭐 뒤에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하고요. 또이 회색 선을 기준으로 위에 있다라고 할 때는 우리 over 써주시면 되는데 이 over은 표면과 닿아 있는 게 아니라 떨어져 있는 겁니다. 떨어져서 위에라는 의미고요. 또 under이라고 하면 뭐뭐 아래라는 의미예요. 뭐뭐 바로 아래에. 자, 그리고 below라고 하면요. under보다 어때요? 더 떨어져 있죠? below는 더 떨어져서 아래에라는 의미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하나 남았네요. next to인데요. next는 뭐뭐 옆에라는 의미입니다. 이 회색 선의 바로 옆에 있다라고 할 때는 next to라는 전치사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있는 전치사들은 최소한 의미를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밖의 전치사들. 즉, 시간과 장소의 의미 외에 다양한 전치사들도 공부했는데요. 자,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우리 먼저 원인과 이유의 전치사 공부했습니다. 자, 여러분, thank you for 이라고 할 때, 우리 for 무슨 의미죠? 뭐뭐 해줘서 고맙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for 뒤에는 주로 감사의 원인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of는 병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특히 우리 die of 기억나시나요? die of. die of라고 하면 무엇 때문에 죽다, 무엇으로 죽다 이런 의미거든요. 이때는 of가 뒤에 원인이 나와서 이 병으로 죽다라는 의미로 쓰이게 됩니다.
자, 이어서 because of인데요. 얘는 하나의 전치사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 because of you 하면 너 때문에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우리 원인과 이유의 전치사 세 가지 정리해 보았습니다. 오른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오른쪽에 보면 도구와 수단의 전치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자, 먼저 with 있습니다. with 하면 무엇을 가지고라는 의미예요. 예를 들어서 펜을 가지고라고 하려면 with a pen이 되는 거고요. 또 무엇이 있을까요? 연필을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with a pencil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무엇을 가지고라고 할때 도구 앞에 with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by 나와 있습니다. by는요, 어떤 교통수단 앞에 쓰여서 그 교통수단으로 교통수단을 타고 이런 의미로 정말 자주 쓰이는데요. 예를 들어서 자동차로 혹은 자동차를 타고 라고 할 때는 by car, 버스를 타고 혹은 버스로 라고 할 때는 by bus 이런 식으로 써준다고 했습니다. 자, 도구와 수단의 전치사 두 가지 살펴보았고요. 자, 이어서 내려가서 우리 재료의 전치사 두 가지 비교해 볼 거예요. 우리 from 그리고 of 비교했습니다. 여러분, from과 of는 둘다 뒤에 원재료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차이는요. from을 쓸 때는 원재료가 변화했을 때, 그리고 of를 썼을 때는요. 원재료가 변화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자, 대표적인 예시 한번 볼게요. 자, 원재료가 변화하지 않는 것. 여러분, 이렇게 탁자가 있어요. 탁자. 네, 이게 탁자입니다. 자, 탁자를 우리 나무로 만들 거예요. 나무로 만들 거예요. 자, 이 탁자를 보았을 때 나무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무가 그대로 보입니다. 이때는 상태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of를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from을 쓰는 경우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 치즈 좋아하시나요? 치즈? 여기 이렇게 치즈가 있습니다. 네, 이게 치즈예요. 네, 치즈를 뭘로 만드나요? 보통 우유로 만들게 됩니다. 자, 우유 한번 볼게요. 네, 이 우유로 만들 거예요. 얘가 우유예요, 여러분. 네, 우유로 우리가 치즈를 만들 건데, 치즈를 봤을 때 우유가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우유라는 물질이 상태를 변화해서 고체로 상태를 변화해서 치즈가 만들어집니다. 상태가 변화했어요. 이럴 때는 우리 from을 써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상태의 변화가 있을 때는 from을 써주고 상태의 변화가 없을 때에는 of를 써준다. 이렇게 비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으로 기타 전치사들인데요. 우리 with는 도구의 의미로도 쓰일 수 있지만 누구와 함께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With you 하면 너와 함께, with my family 하면 나의 가족과 함께 이렇게요. 그리고 for 하면 무엇을 위해란 뜻이죠. For you 하면 너를 위해, for my mom 하면 나의 어머니를 위해 이렇게 쓰입니다. 자, 이 기타 전치사들까지 같이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자, 그럼 우리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볼게요. 방금까지 봤던 개념들, 내가 알고 있는지 확실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A부터 같이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A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쓰세요라고 했어요. 단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기를 보면요. 다양한 전치사들이 나와 있는데, 시간 전치사들이 나와 있어요. 자, 우리 시간 전치사는 어떤 명사 앞에서 쓰이는지를 잘 구분을 해 주셔야 합니다. 1번부터 볼게요. 나는 파리에 갔는데요. 2024년에 갔습니다. 우리 연도 앞에 쓰이는 전치사 뭐였죠? in입니다. 연도 앞에는 in을 써요. 네, 2번 가볼게요. The meeting, 회의는요. 7월 21일입니다. 라고 했어요. 우리 정확한 날짜의 앞에는요. 전치사 on을 씁니다. 3번, I hope, 나는 바라는데, 크리스마스 이브 날 눈이 오기를 바란대요. 우리 구체적인 날짜가 나왔죠? 날짜 앞에는 on을 씁니다. 4번 갈게요. It is so nice. 너무 좋아. 뭐 하는 게? surf 하면 서핑하는 겁니다. 여름에 서핑하는 게 너무 좋아. 여름에 계절 앞에는 우리 전치사 in을 씁니다.
자, 이어서 5번입니다. 나의 여동생은 태어났어요. 근데 2월에 태어났대요. February 하면 2월인데요. 우리 월 앞에는 전치사 누구를 쓰는지 기억나시나요? 바로 in입니다. 자, 이어서 6번인데요. I have to go to bed. Go to bed는 잠자리에 들다라는 표현입니다. 나는 잠자리에 들어야 하는데 9:30 p.m.이라고 했어요. 우리 구체적인 시각 앞이니까 at을 쓰셔도 되고요. 만약에 9시 반쯤이라고 하려면 around도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at이나 around 넣어줄게요. 이어서 7번입니다. gym practice라고 했어요. 여러분, practice는 연습하는 겁니다. gym은 농구를 연습했는데 3시간 동안 연습을 했겠죠? 뭐뭐 동안이라고 할 때는 우리 전치사 for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for 넣어주고 우리 이어서 비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우리말 뜻에 알맞게 괄호 안에 단어를 바르게 배열하여 문장을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1번부터 보면 2014년에는 눈이 오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자, 눈이 오지 않았다부터 쓸 건데요. 보통 날씨를 나타내는 문장의 주어는 is로 씁니다. 그래서 눈이 오지 않았다, it didn't snow 써주시고, 2014년에는 할때 on 아니고요, in을 씁니다. 왜냐면 연도 앞에는 우리 전치사 in을 쓰기 때문이죠. 자, 마찬가지로 2번 가볼게요. 아기가 2시간 동안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the baby cried를 써줄 건데, 2시간 동안 어떻게 쓸까요? 자, 2시간은 2 hours. 뭐뭐 동안이라는 표현은 for입니다. 그래서 the baby cried for 2 hours 이렇게 써주세요. 2시간 동안 울었다라는 표현이에요. 이어서 3번입니다. 그 콘서트는 화요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화요일, 우리 요일 앞에는 전치사 on 쓰는 거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the concert is on Tuesday. 화요일이다라는 의미로 쓸 때는 요일 앞에 전치사 on을 쓴다는 점꼭 기억해 주세요. 내가 글을 쓰다가 요일 앞에 at을 쓴다거나 in을 쓴다거나 하면 그건 명백한 오류거든요. 우리 요일 앞에는 전치사 on을 쓴다.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이어서 4번입니다. 그는 그녀에게 8시에 전화했다라고 했습니다. 8시에 전화했어요. 정확한 시각이 나왔으니까 at 8이 되겠죠? He called her at 8 o'clock. 정확한 시각 앞에는 전치사 at을 씁니다. 이어서 5번인데요. John은 그의 안경을 목요일에 샀다고 했어요. 요일 나왔습니다. 요일 앞에는 우리 전치사 누구 쓰죠?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on을 씁니다. 목요일은 Thursday. 따라서 on Thursday라는 표현이 보이겠네요. John bought his glasses. John은 그의 안경을 샀어요. on Thursday, 목요일에. 자, 이어서 Mary는 오전 11시쯤에 집에 도착했다고 했습니다. 뭐뭐쯤에라는 표현은 around입니다. Mary arrived home, 집에 도착했어요. around 11 a.m. 오전 11시쯤에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7번입니다. 나는 내 생일에 나의 사촌과 놀았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 내 생일은 하루의 날짜를 의미하잖아요. 따라서 on my birthday 써주시면 됩니다. I played with my cousin on my birthday. 나는 생일날에 사촌과 함께 놀았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8번, 나는 여름에 나의 삼촌 댁에서 지낸다라고 했어요. 우리 여름에라고 할때 계절 앞에 나오는 전치사는 in입니다. 그래서 I stay at my uncle's house in summer 해서 여름에라는 의미를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간 전치사는요, 어떤 명사 앞에서 어떤 전치사를 쓰는지 꼭 이렇게 덩어리로 기억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서 C입니다. 이번에는 그림을 보고 공의 위치를 나타내는 알맞은 전치사를 빈칸에 써보라고 했어요. 자, 1번에 보시면 공이 상자를 기준으로 상자 안에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in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2번에 보시면 상자의 표면에 바로 닿아서 위에 있습니다. 이렇게 표면에 닿아서 위를 의미할 때는 on을 써주시면 돼요. 3번인데요. 이 상자를 기준으로 뒤에 있습니다. 우리 뒤에라는 전치사는 behind가 되겠고요. 4번에 상자의 바로 옆에 있어요. 바로 옆에 있다고 할 때는 next to,
next. 자, 그리고 상자의 앞에 공이 있죠? 앞에라고 할 때는 어떤 전치사를 쓰죠? in front of. in front of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자

두 개의 사이에 공이 있어요. 뭐뭐 사이에라고 할 때는 between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잘 채워주셨다면 우리 이어서 D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 쓰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1번부터 같이 풀어볼 건데요. Jane is sleeping between the bed. Jane은요, 침대 between이라고 했으니까 침대 사이에서 자고 있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딱 봤을 때, 우리말로 해석을 했을 때,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요. between이라는 건 적어도 두 개의 대상이 필요해요. 뭐와 뭐 사이에 이렇게 되어야 하잖아요. 여기서는 Jane이 침대에서 자고 있다가 자연스럽습니다. 침대에서라고 할 때는 우리 침대 위니까 on을 쓰거나 아니면 in the bed도 허용되는 표현입니다. 자, 이렇게 바꿔주세요. 이어서 2번입니다. A bird flew in the tree라고 했어요. 새한 마리가 flew라고 했는데 이 flew는 fly의 과거형이죠. 날아갔다, 날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나무를 기준으로 나무 위를 날았다가 자연스러운 표현이겠죠? 따라서 in 아니고요, over로 바꿔줍시다. Over the tree 하게 되면 나무 위를 날았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이어서 3번입니다. There is a man swimming behind the river이라고 했습니다. 한 남성이 있는데 어떤 남성이죠? 강 뒤에서 수영하고 있는 이라고 했는데요. 강의 안에서 수영하고 있겠죠. 따라서 behind가 아니라 안에, 내부에 라는 의미로 in으로 바꿔주시면 되겠고요. 이어서 4번입니다. She is standing. 그녀는 서 있는데 어디에 서 있죠? 버스스톱에. 여러분, 버스스톱이라고 하면 버스 정류장이에요. 버스 정류장과 같이 좁은 지점에서라고 할 때는 우리 on 안 쓰고요. at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at the bus stop 이렇게 써요. 자, 이어서 5번입니다. I'll meet you for London in July라고 하였습니다. 나는 너를 만날 건데 어디서 만날 거래요? 런던에서 만나겠죠? 여러분, 이렇게 도시나 국가 이름 앞에, 즉 넓은 지역 앞에는 for 아니고요. in이라는 전치사를 써주시면 됩니다. in Seoul, in London, in Paris 이런 식으로 써요. 자, 이어서 6번입니다. Did you put my glasses over the table? 이라고 했는데요. 자, put, 놓다, 두다입니다. 자, 놓으려면 그 표면 위에 놔야 하잖아요. 표면 바로 위, 접촉해서 위는 over이 아니라 on입니다. on으로 바꿔줄게요. 이어서 7번. I parked my car. parked는 주차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나는 차를 주차를 했는데 어디에 주차했죠? At the church and the school. 딱 보니까 교회와 학교의 사이에 주차했다. 이런 말이 되겠죠. 두 개의 대상이 나왔어요. 따라서 at 아니고요. 우리 between으로 바꿔줄게요. 자, 이어서 8번입니다. I live around the third floor of this apartment building 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이 아파트 건물에 3층에 산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이 3층이라는 표면 위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around 아니고요. 우리 on 써주시면 됩니다. On the third floor, on the third floor, 3층에라는 의미로 그냥 기억을 해 둘게요. 자, 이어서 우리 그 밖의 전치사 A 보겠습니다. 괄호 안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1번인데요. This bag is made from clothes라고 했습니다. 자, 얘는요, 천이나 직물을 의미해요. 자, 우리 가방을 딱 보았을 때, 천으로 만들어졌다는 거알수 있습니다. 그 원재료가 그대로 보여요.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상태 변화 일어나지 않았으니까 of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from은 우유에서 치즈가 되듯이 상태가 변화할 때 쓰는 전치사입니다.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2번 보겠습니다. Dinner is ready. 저녁이 준비가 되었는데 너를 위해서 준비된 거잖아요. 위해서라고 할 때는 우리 for you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인데요. 치즈가 만들어졌는데 우유로 만들어졌대요. 치즈를 봤을 때 우유에서 상태 변화가 일어납니다. 왜냐면 치즈를 봤을 때 우유, 액체는 더 이상 없어요. 따라서 상태 변화 일어났을 때는 from 써줍니다.
4번 갈게요. She cut the bread. 그녀는 빵을 잘랐는데 무엇을 가

가지고 잘라요? With a knife. 칼을 가지고 잘랐습니다. 따라서 with를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with는요, 도구 앞에 쓰여서 무엇을 가지고라는 의미를 나타냅니다. 자, 이어서 5번이에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죽었죠? flu 하면요, 독감입니다. 작년에 많은 사람들이 독감으로 죽었다. 우리 병의 원인 혹은 아픔의 원인, 죽음의 원인을 쓸 때는 die of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자, 이어서 6번이에요. I went to see my grandmother. 나는 할머니를 뵈러 갔습니다. 자, 그런데 무얼 타고 갔죠? 자동차를 타고 갔습니다. 자, 우리 교통수단 앞에 쓰여서 무엇을 타고라는 의미의 전치사는 by니까 by로 골라줄게요. 자, 3번입니다. She was grateful. 참고로 grateful이라는 건 감사하는이라는 의미예요. 그녀가 감사했대요. 그런데 보통 감사의 원인은 우리 for을 써주거든요. 자, 이 뒷부분을 보시면 generous hurt라고 했습니다. generous라는 건 굉장히 친절하고 관용을 베푸는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가 굉장히 친절한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서, 관용적인 마음씨를 가지고 있어서 감사했다잖아요. 따라서 원인의 전치사 for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8번입니다. Ben felt tired. Ben은 피곤했어요. Because of a lot of homework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많은 숙제 때문에가 되겠죠. 많은 숙제라고 하는 명사구가 나와 있으니까 우리 전치사 because of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because 자체는 전치사가 아니에요. 뒤에 명사구가 나왔을 때는 우리 전치사를 골라주어야 하기 때문에 because of라는 표현을 골라주어야 합니다. 이 because는 우리가 접속사를 배울 때 다시 공부할 예정이고요. 우리 전치사 뒤에 이렇게 명사구가 나온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B입니다. 빈칸에 알맞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 써보도록 할 거고요. 중복 사용이 가능해요. 자, 여러분, 보기를 보면 다양한 전치사들이 나와 있습니다. 1번부터 채워볼게요. I went swimming. 나 수영하러 갔는데 엄마와 함께 갔잖아요. 그러니까 with my mom. 2번입니다. You can't get there. 너 거기에 갈수 없어. 근데 기차를 타고 가 되겠죠. 뭐뭐를 타고 by train. 3번입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돌아가셨는데요. Cancer, 암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자, 죽음의 원인이니까 of를 써주시고요. 4번, the house is made. 집이 만들어졌는데, 여러분, bricks라는 건요, 벽돌이거든요. 집을 봤을 때 벽돌로 만들어졌다는 거알수 있잖아요. 벽돌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왜냐하면 벽돌의 상태가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는 전치사 of 쓰는 거 기억해 주세요. 5번입니다. 나는 베니스에 갔는데 나의 부모님과 함께 갔으니까 with my parents. 6번입니다. 나는 항상 학교에 가는데 버스를 타고 가는 거니까 by bus. 7번. Joan thanked the man. 그 남자에게 감사를 했는데 우리 감사의 원인 뭐 쓰죠? for입니다. 그의 친절함 때문에 그에게 감사한 거죠. 이어서 8번입니다. 나는 집을 청소를 했어요. Clean the house. 자, 그리고 뒤에 my sick mother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아픈 엄마를 위해서 청소를 해줬겠죠. 무엇을 위해서라고 할 때는 우리 for 전치사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C입니다. 다음 문장에서 틀린 부분을 찾아 바르게 고쳐보도록 할게요. 네, 1번입니다. You should cut it. 너 그걸 잘라야 되는데, 가위를 가지고 잘라야 한단 말이죠. From 아닙니다. 무엇을 가지고 with로 바꿔주시고요. 자, 2번 보시면 차를 타고 보통 출근한다잖아요. of 아니죠. 무엇을 타고라고 할 때는 by입니다. 3번 보시면요. I'm tired for 이라고 했어요. 나는 뭐뭐에 지쳤어, 싫증 났어 라고 할 때는 be tired for 아니고 be tired of를 씁니다. I'm tired of hearing bad news 하면 나 나쁜 소식 듣는 거에 지쳤어.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Please don't enter. 여러분, enter는요, 들어가다예요. 들어오지 마세요. 무엇을 데리고? 당신의 반려동물을 데리고. of 아니죠? 누구와 함께라는 의미로 with로 바꿔주세요. 이어서 5번. 그녀는 늦었는데요. 자, heavy traffic 하면 무거운 교통이 아니라 교통체증이 됩니다. 교통량이 많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명사

because가 나올 때는 전치사가 나와줘야 하는데 because 자체가 전치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because의 전치사 표현은 because of입니다. 이 of까지 달아주어야 전치사가 됩니다. 이어서 6번인데요. I will thank him. 나 그에게 감사할 거야. 근데 뭐 해줘서? 그가 열심히 노력해줘서. 자, 감사의 원인은 of 안 씁니다. 보통 for 쓰죠? Thank you for 이렇게 외우라고 했습니다.

Don't go with him. 그와 함께 가지 마. 자, 그리고 포크로 먹어라. 우리 도구의 앞에 나와서 무엇을 가지고라고 할 때도 with를 씁니다. 자, with의 두 가지 뜻 보이죠? 누구와 함께 무엇을 가지고. 3번, 눈 때문에 갈수 없었다라고 했습니다. 자, 무엇 때문에라는 전치사는 because of 써주세요. 4번입니다. 이 인형은 종이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인형을 봤을 때 종이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종이의 상태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of를 쓰죠. 이어서 5번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 비행기로 갈 것이다. 자, 뭐뭐를 타고 가는 거잖아요. 이때는 교통수단 앞에 전치사 누구 쓰죠? by를 씁니다. We are going to France by plane 하면 우리는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에 갈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6번인데요. 우리는 그 남자에게 버스 요금에 대해서 감사했던 거예요. 버스 요금 내줬기 때문에 감사한 거죠. 우리 thank you for 기억하라고 했잖아요. Thank the man for the bus fee. 버스 fee가 버스 요금입니다. 이어서 7번인데요. 나는 이 스커트를 만들었는데 누구를 위해서? 내 여동생을 위해서. 따라서 누구를 위해서라는 전치사는 for입니다. 자, 여러분, for도 다양한 의미를 갖는다. 이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여기까지예요. 오늘 다양한 문제들 풀어보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All in One 중학영어. 자, 오늘은 264강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듣기와 말하기, 말하기와 듣기 순서가 되겠죠. 자, 오늘은 이제 이런 그 핵심 문장을 가지고 저희가 좀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buy? 라고 하는 그런 문장이 되는데요. 자, 오늘도 이제 마찬가지로 그 평소처럼 대화를 하나 듣고 문제를 좀 풀 거예요. 오늘은 담화가 아니라 대화입니다. 자, 그리고 대화를 다 듣고 들으신 다음에 문제 풀고 나서는 자, 여러분들 한 문장 한 문장씩 다시 들으면서 대화 내용을 저희가 좀 완벽하게 좀 때려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거까지 마무리가 다 되면 여러분들 성우의 목소리로 다시 한번 들으시면서 따라해 보시는 요 과정들이 좀 있을 거예요. 자, 그러시면 오늘 어떤 문제가 준비됐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궁금하면 500원인데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화를 듣고 지불할 금액을 고르시오 이렇게 됐습니다. 오늘 계산 문제네요. 계산 문제는 선택지를 미리 보실 필요는 없지만 메모는 굉장히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메모에 적혀 있는 내용들을 저희가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통해서 정답을 도출해 내야 하니까요. 그래서 메모 잘 하시면서 문제를 잘 풀어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지금 바로 처음부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으면 문제 풀게요.
1: How can I help you?
2: I'm looking for a dragon-shaped key holder. Can you show me some?
1: Yes. Look at these two key holders. This metal one is $13, and this wooden one is $15. Which one do you prefer?
2: The metal one looks better.
1: How many do you need?
2: 20, please.
1: The total will be $260.

0: $50 then.
1: May I have a discount?
0: If you buy more than $200, you can have 10% off.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buy?
1: No, that's all. Here's my credit card.
2: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문제 풀이가 종료가 되었습니다. 자, 선택지 중에서 지금 대화 중에 등장하는 숫자들이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오답이 될 확률이 굉장히 높지요. 그래서 계산들을 잘 하셔서 자, 정답을 잘 도출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들으면서 자, 저희는 좀 정답도 좀 찾아보고 자, 필요한 것들에 대한 듣기 말하기 연습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까요?
0: How can I help you?
2: 자,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익숙하다 못해 이제 지겹죠. 굉장히 많은 반복들이 있는 자 그런 문장이 되겠습니다. How can I help you? How 빼고 그냥 may I help you?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떻게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 이 정도의 질문이 되겠습니다. 점포에 가시면 굉장히 많이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표현이죠. How can I help you? 자, 여기서 내용어는 how와 help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려요? 자, 이런 얘기가 되고요. 보통 점포에서는 이제 보통 뭐라 그래요? 그러면 I'm looking for. 이런 표현 정말 많이 쓰죠. 나는 뭐뭐뭐 찾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든가. 자, how can I help you? 라고 했을 때 no thanks, I'm just looking around. 이런 것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에요. 도움 주신다고 해서 고마운데요. no thanks, I'm just looking around. 그냥 저는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당신의 도움이 필요 없어요 라고 완곡하게 거절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런데 이번엔 뭐라고 하나요?
1: I'm looking for a dragon-shaped key holder. I'm looking for a dragon-shaped key holder.
2: 딱 여러분들, 자, 두 개의 단어처럼 들으면 너무 좋죠. I'm looking for, 그 다음에 dragon-shaped key hold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dragon shape. 뭔지 모르시겠으면 키홀더라도 잘 들으시면 돼요. 자, 그래서 키홀더라고 하는 것은 키를 갖다가 우리가 꽂을 수 있는 그런 홀더를 말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근데 무슨 모양이에요? dragon shaped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잘 들으셨나요? 사실은 의미상의 단위로 보자면 look for 우리가 하나의 수거라고 봤을 때 I'm looking for 그 다음에 A dragon-shaped key holders. 자, 이거는 열쇠고리 정도로 우리가 한국말로는 보통 번역을 하죠. 그래서 자, 이렇게 두 단어로 들으면 되는데 자, 자음하고 모음이 합쳐지면 뭐가 된다고요? 게다가 얘는 발음이 강하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누가 looking for a 이렇게 발음하는 원어민이 어디 있어요? I'm looking for 하고 끝나는 거죠. 자, 근데 dragon-shaped key hold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는 굳이 여러분들이 모르셨으면 잘 못 들으셔도 크게 문제를 푸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그런 어구이기는 한데요. 자, 올해가 이제 용의 해이기 때문에 그런 용 모양의 shape이 이제 모양이니까 자, shaped라고 해서 이제 형용사가 됐죠. shape은 이제 뭐 동사 명사로 다 쓰는데요. 여기서는 지금 ed가 붙어서 용 모양으로 만들어진 그런 열쇠고리를 찾고 있어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Dragon-shaped key holder 이렇게 되고요. 자, 항상 우리가 이제 발음할 때 제가 여러 차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는데요. R 사운드는 입천장에 혀가 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드래곤 한번 해보세요. 입천장에 혀가 닿는지 안 닿는지 닿을걸요? 한국말에 우리말에는 R 사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드래곤 이렇게 얘기하면 입천장에 혀가 닿습니다. 그래서 R 사운드는 가급적이면 되지 않으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래서 dragon 이렇게 하시다 보면 입천장에 혀가 닿지 않을 겁니다. 자, 그래서 dragon shaped 그러니까 사실 알고 보면 드래곤이 아니라 dragon 정도의 발음이 나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에 발음하실 때 자 그런 것들을 신경 써서 함께 연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 문장 같이 한번 따라서 한번 좀 해보시죠.
1: I'm looking for a dragon-shaped key holder.
2: I'm looking for a dragon-shaped key holder.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원어민의 흉내를 자꾸 내시다 보면 이제 발음들이 이제 비슷해지겠죠. 물론 한국인이 한국인의 억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자,

0: 그러니까 한국인의 억양을 가지셔도 되는데, 그래도 최대한 비슷하게, 자, 소통이 안 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 자, 연습은 좀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인 거예요. 자, anyway, 거기까지 하시고, 다시 문제 풀이로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저 키홀더 찾고 있어요. 열쇠고리요.
1: Can you show me some?
0: Can you show me some? 나한테 좀 일부를 좀 보여주실래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학생들이 가끔 저한테 이런 거 물어봐요. 선생님, some이 형용사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수량을 나타내거나 부분을 나타내는 단어는 형용사예요, 여러분들. 원래 형용사로 태어났어요. 자, 그런데 실제로 언어 생활을 하다 보니까 뒤에 있는 거를 갖다가 우리가 붙여서 쓰게 되면 위쪽에서 썼던 표현들이 너무 중복되는 언어적 낭비가 굉장히 심한 거예요. 이 문장 같은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내가 지금 용 모양의 열쇠고리를 찾고 있는데, Can you show me some dragon-shaped key holders? 이렇게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그러면 몇몇의 용 모양의 열쇠고리들을 나에게 보여주실 수 있어요, 당신이? 요렇게 지금 물어보는 것이기 때문에 언어의 낭비가 굉장히 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 수량을 나타내거나 부분을 나타내는 자, 그런 단어들은 실제로 뒤쪽에 중복되는 부분들을 생략하고 대명사로 엄청나게 많이 씁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장도 여러분들이 몇 차례 반복을 한번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다시 한번 듣고 넘어갈게요, 이 부분도.
1: Can you show me some? Can you
0: Can you
1: show
0: show
1: me
0: me
1: some?
0: some? 이해되셨죠?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지금 저희가 세 문장을 뽀개해 봤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전개가 어떻게 되나요?
2: Yes.
0: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우리가 용의 해니까 뭐 판매처에선 당연히 있겠죠.
2: Look at these two key holders.
0: Look at these two key holders. 뭐, 요거는 제가 추가 설명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요. 자, look at these two key holders.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두 개의 열쇠고리를 좀 보세요. 이런 얘기인데요. 최근에는 여러분들 이 열쇠고리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쓰지 않죠. 예,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제 어떤 여행지에 가서 우리가 기념품을 사오더라도 옛날에는 그 열쇠고리 같은 것도 많이 사왔는데 요즘에는 거의 사오지 않아요. 그냥 사실은 마그넷 같은 것을 많이 사오죠. 마그넷. 원래 이게 자석이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자석이라고 하는 뜻인데 냉장고에다가 붙이는 자, 그 마그넷, 그 자석을 우리가 기념품을 magnets라고 합니다. 자, 앞에 이제 냉장고를 가리키는 freeze가 붙으면 freeze magnets 이렇게 얘기하면 자, 냉장고에 붙이는 그런 기념품 자석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이것도 좀 참고해 주세요. 나중에 혹시 또 써먹을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자, 그러시면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뭐라고 하나요?
2: This metal one is $13.
0: 자, this one is $13. 13달러라고 하잖아요. 중간에 metal one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께 좀 익숙치 않을 수도 있어요. 왜? 한국 사람들은 메탈이라고 해야 더잘 알아듣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강세가 없는 모음 앞에 T 사운드가 오면 리을로 바뀌어요. 그래서 metal, metal 이렇게 되죠. water 이렇게 발음하는 것처럼. 그래서 this metal one is $13.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2: And this wooden one is $15.
0: 자, this wooden one, 이 나무로 된 것은 $15.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모가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metal one $13, wooden one $15. 이렇게 시험지에다가 메모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2: Which one do you prefer?
0: Which one do you pref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R 사운드가 다시 입천장에 닿지 않기 때문에 prefer가 아니에요. prefer. 이렇게 들린다고요. prefer, prefer. R 사운드가 입천장에 닿지 않기 때문에 real 사운드는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which one do you prefer?
2: Which one do you prefer?
0: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R 사운드 좀 강조 드렸고요. prefer는 더 좋아한다는 그런 뜻이죠.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자, 이제 점점 클라이맥스로 올라갑니다.
1: The metal one looks better.
0: The metal one looks bett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메탈 원이 더 나아 보이는데요. 그러면 이제 15달러짜리를 지우셔야겠죠. 13달러짜리가 됩니다.
2: How many do you need?
0: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metal one, 자, looks better. 그 다음에 how many do you need? 그 들었잖아요. 이제 클라이맥스로 갑니다. 13 곱하기
1: 20 please.
0: 20 please. 자, 13 곱하기 20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옆에다가 260 여러분들 써두시는데, 근데 쓰고 났더니 좀 허무하죠?
2: The total will be $260 then.
0: Okay, total will be. 자, will be. 강하게 발음 안 하죠? Total will be $260 then.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이제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전체가 이제 260달러가 됐어요. 오, 그래서 260달러 잘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죄송합니다.
1: May I have a discount?
0: 이게 이제 마지막 이제 변수예요, 이제. 클라이맥스까지 딱 올라갔고요. 마지막 변수가 하나 남았습니다. May I have a discount? 제가 할인을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Yes냐, No냐에 따라서 추가 계산을 해야 되는지가 결정될 텐데요.
2: If you buy more than $200.
0: 자, 충분히 잘 들으셨죠? If you buy more than $200. 200달러어치 이상을 사시면.
2: If you buy more than $200, you can have 10% off.
0: 자, you can have 10% off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문제 대화 안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이었어요. 200달러 이상 사면 10% 깎아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디스카운트에 해당돼야 안 돼요? 됩니다. 260달러어치 샀잖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잽싸게 메모하셔야 돼요. 260에다가 마이너스 10%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또 다른 변수가 없는지를 들으시면 되는데요.
2: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buy?
0: 자, 이 문장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암기하셨으면 해서 자, 드린 문장이에요.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bu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이거를 줄여가지고 이렇게 아주 많이 얘기해요. Anything else? 그 밖에 다른 거? 뭐 살 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점포에서 물건을 판매하는 판매원은 요거를 마지막에 물어보도록 트레이닝을 받습니다. 저도 알바할 때 꼭 그거 하라고 트레이닝 받았어요. 왜? 그것을 해야 혹시 까먹은 물건을 하나라도 더 팔 수 있거든요. Anything els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짧게 얘기하면 anything else?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길게 얘기하면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buy? 이렇게 되는 거예요. Anything else?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장은 정답의 단서가 되는 문장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써먹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자, 한 두 번 정도 반복해보고 갈게요.
2: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buy?
0: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buy?
2: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buy?
1: No, that's all.
0: No, that's all. 그게 다예요. 자, 그 다음에
1: Here's my credit card.
0: Here's my credit card.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기서 대화가 끝났거든요. 얼마나 좋으시게요. 이랬으면 260에서 10%를 빼면 됩니다. 26달러를 빼면 되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정답이 뭐예요? 234달러가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정답 2번으로 좀 잘 골라내셨나요? 네, 그러셨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앞에서부터 쭉 끝까지 대화도 다 들었고요. 그 다음에 한 문장 한 문장 자세하게 제가 좀 뽀개드렸어요. 자, 이제 이렇게 어렵게 공부를 하셨으니까 첫 문장부터 다시 한번 쭉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따라 읽고 돌아오시면 좋겠네요.
2: How can I help you?
1: I'm looking for a dragon-shaped key holder. Can you show me some?
2: Yes. Look at these two key holders. This metal one is $13, and this wooden one is $15. Which one do you prefer?

0: The metal one looks better.
1: How many do you need?
0: 20, please.
1: The total will be $260 then.
0: May I have a discount?
1: If you buy more than $200, you can have 10% off. Do you have anything else to buy?
0: No, that's all. Here's my credit card.
2: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대화 하나를 놓고 계산하는 문제, 자, 연습을 같이 해봤어요. 물론 이제 문제 풀이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등장했었던 괜찮았던 표현들, 앞으로 우리가 써먹기 좋은 그런 것들, 반복을 통해서 익혀두시면 굉장히 좋죠. 자, 언제나 제가 강조드리지만 문제는 실행이에요. 반복하면 좋다는 거 다 아시는데 잘 안 하시는 게 문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필요한 문제도 재밌게 평상시에 많이 웅얼웅얼거리면서 다니시면서 연습을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 드리면서 오늘의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여러분들. 안녕!
3: 이거 진짜야?
4: 에이 설마. AI겠지?
3: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리딩 스텝 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책을 펼쳐서 영어를 한번 느끼고 즐겨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어도 공부가 필요하지만 상당한 시간을 이렇게 영어를 느끼고 즐기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도 영어가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오늘도 그 재미를 느껴보러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한번 읽어보니까요. 이 루나가 이제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친구들, 과거에 있었던 그 야생의 말들을 도와주는 그런 일이 생길 것 같은데요. 뭔가 해피엔딩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오늘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우리 친구들, ly, 단어에 ly가 붙으면 무조건 부사가 되나요? 를 질문을 한번 드려볼게요. 한번 생각해보시고 그게 아닌 경우도 있으니 저와 함께 정리를 해볼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책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리 음원을 통해서 미리 한번 들어보고 글을 쭉 한번 훑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책을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음원 들으러 출발해볼까요?
1: Now lift this fallen tree with your horn. Luna placed her horn just under the tree, and as she stood up, the tree moved too.
2: Can I live here? Luna asked. She felt very happy.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but during the day, you must protect your herd, said the friendly unicorn.
3: But they are unkind to me, said Luna sadly.
4: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They are trapped by heavy snow.
1: Luna didn't want to go, but she couldn't leave.

0: leave her herd in danger. "I will help them," she said. "Close your eyes. Say, 'Wake up,' and you'll be back at home," said her new friend. Luna did as she was asked and woke up back on the plains, surrounded by snow.
1: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의 바로 그 네 번째 이야기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루나가 자신과 동일하게 생긴, 자신과 비슷하게 생긴 그 유니콘 무리와 함께하게 되었죠. 그리고 나서 무엇을 알아차리게 되었어요? 나는 유니콘이구나. 나는 말이 아니구나. 그래서 다른 친구들이 유니콘이 어떻게 다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추가로 알려주고 있는 그 과정입니다. Now, lift this fallen tree with your horn 이라고 친구가 이야기해 주네요. 그래서 이제 lift, lift라는 것은 이렇게 들어 올리는 것이죠. 이렇게 뭔가를 들어 올리다. Lift this fallen tree. 쓰러진, 넘어진 나무를 들어 올려봐라. With your horn. 너의 뿔로 한번 들어 올려봐. 루나 placed her horn just under the tree. 루나는 place. Place라는 것은 장소도 되지만 동사로서 쓰였을 때 두다, 어딘가에 놓다 이런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었습니다. 그녀의 뿔을 just under the tree. 그 나무 바로 아래에다가 뿔을 넣었습니다. And she, as she stood up, the tree moved too. 그리고 그녀가 일어설 때, the tree moved too. 그 나무가, 나무 또한 움직였습니다. 와, 이 쓰러진 나무라고 하면은 전혀 가볍지 않을 텐데, 그것을 아주 쉽게 뿔로 들어 올려버리는, 그 움직이게 하는 그런 엄청난 힘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확실히 루나는 유니콘, 좀 다른 종류의 말이네요. 확실하죠? 넘어가 볼까요? Can I live here? Luna asked. 근데 이 루나가 사실은 마음이 너무나 외로웠잖아요. 과거에 친구들이 괴롭히기도 했었고 놀리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Can I live here? Luna asked. 루나가 물었습니다. 나 여기, 저 여기서 살아도 돼요? She felt very happy. 그녀는 너무나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너는 여기에, 이제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무리, 다른 유니콘 무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너는 여기에 매일 밤에 와도 괜찮아. 올 수 있어. But, 그러나, 밤에는 올 수 있는데요. But during the day, 그러나 낮 동안은, 여기서 day라는 게 하루,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낮이라는 의미도 있거든요. 그래서 낮 동안에는 you must protect your herd, said the friendly unicorn. 이렇게 이야기를 하네요. But during the day, 낮 동안에는 you must, 너는 뭔가를 해야만 해. Protect, protect라는 것은 보호하다가 되겠죠. 그래서 너는 보호를 해야만 해. 너의 무리, 때를 보호해야만 해. 여기서 너의 무리라는 거 기억하시죠? 바로 과거에 그 먼저 먹이를 찾으러 떠났던 야생 말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의 무리를, 너의 때를 낮 동안에는 보호를 하고 밤에는 여기에 놀러 와도 돼 라고 이야기를 해주네요. said 말했습니다. The friendly unicorn, 친절한 유니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가 여기에 friendly에 밑줄을 쳐두었습니다. 왜 쳐두었을까요? 우리 fun reading grammar에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어떤 단어에 ly를 붙이면 무조건 부사가 되나요? 라는 질문을 한번 던져드리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봤을 때 어떤 단어에 ly를 붙이면은 무조건 부사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easy, 쉬운 형용사죠. 그런데 거기에 ly를 붙이면 쉽게가 될 거예요. 부사가 맞는데요. 자, 그런데 그게 아닌 경우도 있답니다. 오늘 이 ly가 붙는 거에 대한 총정리를 한번 해본다. 이런 생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처음에 한번 보도록 할까요?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아까 전에 나왔었죠. friend, 친구인데 친구에다가 ly를 붙이면은 바로 이렇게 됩니다. friend에 ly를 붙였다. 그러면 friendly, 친절한, 상냥한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 하면 ly를 붙는다고 모두 다 부사가 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 앞에, ly 앞에 어떤 단어가 있었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어떤 단어가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friend는 명사죠. 그런데 거기에 ly가 붙으면 친절한이 됩니다. 그러면 친절한 유니콘, 즉 친절한이라는 것은 형용사가 되겠죠. 아, 명사에 ly가 붙으면은 바로 형용사가 되는구나.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 한번 볼까요? month라고 하면 달입니다. 달. 한 달, 두 달 할 때 그 달이 되겠죠. 그러면 이 month라는 것도 명사죠. 그런데 ly가 붙으면은 매월의 가 되겠죠. 매월 열리는 행사 할 때, 그래서 매월의, 한 달에 한 번 하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사에 ly가 붙는다면 형용사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0: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형용사에 ly가 붙으면 무엇이 될까요? 바로 부사가 됩니다. 자, quiet. Be quiet. 조용히 해. 그래서 quiet 하면은 조용히 하고 있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ly가 붙으면 quietly. Can you speak quietly? 너 좀 조용하게 말을 해줄 수가 있겠어? Can you talk quietly? 맞죠? 조용하게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형용사 quiet라는 것은 형용사이고 거기에 ly가 붙으면 부사가 된다. 뭐뭐 하게라는 의미를 가지는 부사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개 더 보여드릴게요. Easy, 쉬운이 있습니다. 그럼 it was an easy test, 쉬운 테스트. 그래서 쉬운이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ly가 붙으면 easily, 쉽게가 되는데 여기서 특이한 점한 가지는 무엇이냐 하면 형용사가 y로 끝나잖아요. 그럼 easy, y로 끝나죠. 그러면 그게 ly가 붙으면 easily 할 때 그 형용사에 있었던 y가 i로 바뀐다는 점 제가 붉은색으로 표시를 해두었죠.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부사인데 부사에 또 ly가 붙는 경우가 있어요. 이건 뭘까요? 비교를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hard, hardly, high, highly, late, lately 한번 보도록 할까요? hard는 열심히 하는, 열심히, 어려운 뭐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런데 열심히라는 의미가 있죠. 자, 그런데 hardly는 거의 뭐뭐 하지 않는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익숙하게 해야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igh, highly. ly가 붙는다고 그 앞에 있었던 어떤 단어의 의미를 활용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의미가 되니까 조금 더 다르게 암기를 할 필요가 있겠죠. 여기서 암기라는 건 그냥 막 외워도 되긴 하지만 글에 나왔을 때그 문맥과 함께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좋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high는 높게라는 의미인데 high, 높게에 ly가 붙으면 매우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 late는 늦게가 되겠죠. 그런데 거기에 lately, ly가 붙으면 최근에라는 의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아, 어떤 규칙이 있는 게 아니라 조금 예외적인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조금 더 우리가 좀더 다르게 봐야 되겠죠. 그냥 어떤 규칙을 통한 게 아니니까요. 자, 여기까지 한번 보고 우리가 음원을 한번 들어보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까요?
1: Now lift this fallen tree with your horn. Luna placed her horn just under the tree, and as she stood up, the tree moved too. Can I live here? Luna asked. She felt very happy.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but during the day, you must protect your herd, said the friendly unicorn.
0: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But they are unkind to me, said Luna sadly. 그런데 이 자신의 무리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낮에는 거기 있어야 된다. 밤에는 이 유니콘 무리에게 와도 된다. 라고 하니까 But, 이제 루나는 좀 불만인 거예요. But they are unkind to me, said Luna sadly. 루나가 슬프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도 있네요. Sadly. 이제 보이시죠? Sad가 형용사였잖아요. 거기에 ly가 붙으면 슬프게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데 그들이 저에게 너무나 불친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unkind, un은 아니다 라는 의미고요. kind는 친절한이죠. 그래서 친절하지 않은, 불친절한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그런데 그 유니콘이 이야기를 합니다.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루나야, 지금 즉시 그들이 너의 도움을 필요로 해. They are trapped by heavy snow. 그들은 trap, trap은 뭐냐면 가둬다. 가두다가 되겠죠. 그런데 그들은 가두어졌다. 그들은 갇혔다가 됩니다. 어디에, 무엇에 의해서 갇혔냐면 by heavy snow, 아주 무거운 눈, 이 폭설, 아주 엄청난 이 눈에 의해서 갇혔다. 아, 큰 눈에 갇혔다. 이런 폭설에 갇혀버렸다가 되겠죠. 그러니까 누나야, 네가 지금 가서 너는 보통의 말과 다르잖아. 거기로 가서 좀 도와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Luna didn't want to go,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누나도 그렇잖아요. 맨날 나를 놀리고 하면은 아, 안 가고 싶은데. 그런데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하니까 아, 참 불친절하고 또 가면 또 놀릴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위험에 처해 있으니까 또안 도와줄 수도 없고 이런 애매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루나가 안 가고 싶었는데요.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그러나 그녀는 할 수가 없었어요. Leave her herd. 그녀의 무리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요? In danger. Danger이라는 것은 위험. 위험에 빠진 그녀의 무리를 그대로 놔둘 수가 없었습니다. 가서 도와줘야 되겠죠. I will help.

0: them. She said. 그녀가 말했습니다. 내가 가서 도와줄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Close your eyes and say, wake up. And you'll be back at home, said her new friend. 그녀의 새로운 친구. 그녀의 새로운 친구는 야생의 말이 아니죠. 이 유니콘이죠. 항상 이 흐름을 딱 느끼면서 가고 있으면은 said her new friend. 아, 누구겠거니? 이렇게 바로바로 떠오른답니다. 그녀의 새로운 친구인 유니콘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close your eyes. 눈을 감고 say 말해라. wake up이라고 말해라. And you'll be back at home. 그리고 너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 있을 거야. 즉 장소 이동을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상상만 하면. Luna did as she was asked and woke up back on the plains surrounded by snow. Luna did. Luna는 했습니다. As she was asked. 그녀가 말한 대로, 요청한 대로 했습니다. 그리고 and woke up. 그리고 일어났고요. Back on the plains.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그 눈 덮인 평원에서 다시 일어났습니다. Surrounded by snow. 눈에 의해서 둘러싸인. 자, 우리 친구들 기억하시나요? 지금 이게 꿈속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탁 일어나고 지금 장소 이동을 탁 한 것이랍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고요. 아, 더 읽고 싶네요. 맞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읽어보고 음원을 들어보고요. 단어 복습하고 그리고 다음 강의에서 이 책을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음원 한번 들어볼까요?
1: But they are unkind to me, said Luna sadly.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They are trapped by heavy snow. Luna didn't want to go,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I will help them, she said. Close your eyes. Say, wake up, and you'll be back at home, said her new friend. Luna did as she was asked and woke up back on the plains surrounded by snow.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2: Lift. Lift. Now lift this fallen tree with your horn. Place. Place. Luna placed her horn just under the tree. And as she stood up, the tree moved too. Protect. Protect. You can come here each night, but during the day, you must protect your herd, said the friendly unicorn. Trap. Trap. They need your help right now, Luna. They are trapped by heavy snow. Danger. Danger. Luna didn't want to go, but she couldn't leave her herd in danger.
0: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본문에서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오늘은 on이 붙는 그런 단어들을 볼까요? on이라는 것은 단어 앞에 붙어서 그래서 접두사, 머리 두자, 접은 붙인다는 거죠. 단어의 머리에다가 붙인다. 그래서 앞에 붙여서 어떤 추가적인 의미를 가르쳐주죠. 말해줍니다. 그러면 on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뭐뭐가 아닌 부정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unfriendly. friendly는 친절한인데 unfriendly. 그러면 unfriendly는 어떤 의미가 될까요? 우리 친구들 머릿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한꺼번에 촥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unimportant. important라고 하면은 중요한이 되겠죠. 그런데 뭐뭐가 아닌, 아닌을 붙였습니다. unimportant가 되겠죠. 그래서 아래에 이런 단어가 됐는데요. 그러면은 어떤 의미가 될까요? 그 다음 마지막 unfair 있죠. fair이라고 하면은 it's not fair이라고 할 때 공정한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앞에 un을 붙이면은 뭐뭐가 아닌이라는 의미가 붙게 되겠죠. 그러면 unfair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떤 의미가 될까요? 자, 이렇게 됩니다. 친절한에 un이 붙었으니까 친절하지 않은이 될 것이고요. important가 중요한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un을 붙였으니까 중요하지 않은이 될 것이고요. fair는 공정한, 공평한인데 거기에 un이 붙었으니까 unfair이 되겠죠. 그래서 불공평한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이렇게 영어는 un이 붙고 어떨 때는 in이 붙기도 하고요. 또 다른 여러 접두사나 접미사가 있겠죠. 영어 단어를 외울 때 이런 모든 단어들을 이렇게 접두사나 접미사 뒤에 붙이는 걸 접미사라 하거든요. 이런 접두사나 접미사 이걸 활용해서 모든 단어를 외우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건 불가능해요. 저도 그렇게 모든 단어들을 그런 방식으로 외우진 않았지만, 그러나 이렇게 두드러지게 on 같은 경우는 참 많이 나온다는 거죠. in 같은 것도 참 많이 나온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래도 일상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단어들을 좀 외워두면,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이해를 통해서 외우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영어 단어를 효율적으로 적은 시간을 들이고도요, 좀더잘 외울 수가 있답니다. 그리고 기억력도 아주 오래 가게 됩니다. 꼭 기억하시고 흔히 나오는 단어들은 이런 방식을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EBSE 홈페이지에 가시면은 1학습 자료라는 코너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시면은 매일매일 배웠던 이 자료들을, 이 내용들을 그대로 영영풀이, 그 다음에 문법 활용해서 쓰기, 그 다음에 가이드가 있는 그런 말 바꿔 쓰기까지 할 수 있거든요. 꼭 한번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혜림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책을 고르고 그냥 가져가도 되는 책방이 있습니다. 청소년 책 사줄게 프로젝트입니다. 이름 모를 어른들이 미리 결제해둔 책.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책 한 권을 자유롭게 품에 안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다정한 그 마음 덕분에 오늘 한 권의 책이 어떤 아이의 세계에 닿습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나온 이후로 568일 만에 우리나라의 1일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세기 이후 최고의 축구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꼽히고요. 또 일각에서는 축신, 축구의 신이라고 불리고 있는 바로 리오넬 메시가 20년 넘게 단 하나의 구단에서만 몸을 담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파리로 이적했습니다. 잠시 후에 이 내용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모아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Today's Topics입니다. 투데이즈 토픽스, 그 첫 번째 주제입니다. South Korea exceeds 2,000 daily cases. Case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례 혹은 환자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인데요. exceed, 넘어서다, 초과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한국에서 1일 확진자 수가 2,000명 고지를 넘어섰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South Korea exceeds 2,000 daily cases. Despite the enforcement of strict social distancing measures and other restrictions, South Korea's daily increase in COVID-19 infections has exceeded 2,000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The country has so far administered first doses of vaccines to 42% of its population.
2: South Korea exceeds 2,000 daily cases. Despite the enforcement of strict social distancing measures and other restrictions, South Korea's daily increase in COVID-19

0: infections has exceeded 2,000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The country has so far administered first doses of vaccines to 42% of its population.
1: 잘 들어보셨습니까? 뭐 썩 좋은 소식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코로나가 모든 뉴스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시대에 꼭 알아야 둬야 될 것 같은 주제입니다. 자, 오늘 몇 가지 표현 살펴보면 좋을 텐데요.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2: Enforcement.
0: Enforcement.
2: To exceed.
0: To exceed.
2: To administer.
0: To administer.
1: 첫 번째 단어는 enforcement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법을 집행하거나 시행하거나 이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동사 그리고 그 명사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To exceed. 조금 전에 나왔죠? 뭔가 숫자를 넘어서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Exceed. 그리고 to administer. 약을 투여하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Administer. 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세부적인 내용 살펴볼까요? Despite the enforcement of strict social distancing measures and other restrictions. 여기까지가 despite라는 구문에 연결되는 부분이죠. 일단 enforce라고 하는 단어는 법을 집행하다, 이행하다라고 할 때 동사로 쓰고요. 그래서 사법을 집행할 때, 법을 이행할 때 enforcement이란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법을 집행하는 당국을 사법당국이라고 하죠. 쉽게 얘기하면 검찰과 경찰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사법당국을 얘기할 때 law enforcement agencies, 보통 그렇게 쓴다는 것도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Strict, 성격을 결정하는 형용사가 되겠죠. 엄격한 거리 두기 조치와 그 밖에 다른 규제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outh Korea's daily increase in COVID-19 infections. 이렇게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습니다. Daily increase니까 매일매일 어느 정도 늘어나느냐. 다시 말하면 신규 감염자를 얘기하는 거죠.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의 수가 has exceeded 2,000. 2,000명을 넘어섰습니다. 이것이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가 되겠습니다. The country has so far administered. 일단 여기까지 보면 so far. 항상 지금까지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so far라는 단어가 나오면 항상 현재 완료형을 써주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administer first doses of vaccines to 42% of its population 이라고 되어 있군요. dose란 단어 우리 역시 여러 번 봤죠. 뭐 먹는 약이든 아니면 주사제든 간에 한 번에 복용하거나 투여하는 약의 양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까지 백신 1차 접종을 인구의 42%에게 이미 투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아시다시피 모더나라든가 아니면 화이자 같은 경우에는 두 번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1차 접종을 마친 인구가 42%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2,000명을 넘어섰다. 라고 하는 뉴스가 되겠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2: South Korea exceeds 2,000 daily cases. Despite the enforcement of strict social distancing measures and other restrictions, South Korea's daily increase in COVID-19 infections has exceeded 2,000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The country has so far administered first doses of vaccines to 42% of its population.
0: South Korea exceeds 2,000 daily cases. Despite the enforcement of strict social distancing measures and other restrictions, South Korea's daily increase in COVID-19 infections has exceeded 2,000 for the first time since the beginning of the pandemic. The country has so far administered first doses of vaccines to 42% of its population.
1: 두 번째 토픽입니다. 리오넬 메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바르셀로나의 메시라고 하는 뭐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요. Signs for Paris Saint-Germain 이라고 되어 있군요. 우리말로는 파리 생제르맹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구단 중에 하나입니다. 파리에서 가장 크고 보통 1위를 많이 달리는 구단이라고 하는데요. 자, 리오넬 메시가 파리 생제르맹과 이번에 계약을 맺었습니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축구 소식이 그렇게 대단하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 소식은 전 유럽 네, 어마어마하게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0: Lionel Messi signs for Paris Saint-Germain. Lionel Messi has signed a two-year contract with French club Paris Saint-Germain, bringing his historic 20-plus-year spell at Barcelona to an end. Barcelona said it could not give Messi a new contract due to its dire financial situation. The Argentine superstar is widely considered one of the best players of all time.
1: Lionel Messi signs for Paris Saint-Germain. Lionel Messi has signed a two-year contract with French club Paris Saint-Germain, bringing his historic 20-plus-year spell at Barcelona to an end. Barcelona said it could not give Messi a new contract due to its dire financial situation. The Argentine superstar is widely considered one of the best players of all time.
2: 잘 들어보셨습니까? 뭐 메시라는 이름은 알아도 구단 이름도 두 개 나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좀 번거롭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몇 가지 단어만 알면 그래도 조금 더 쉬워집니다. New Skills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0: Spell.
1: Spell.
0: To bring to an end.
1: To bring to an end.
0: Dire.
1: Dire.
2: 첫 번째 단어는 spell이라고 하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특정한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 일주일, 이주일 이런 개념은 아니고 한 차례의 기간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날씨 얘기할 때도 많이 나오죠. 뭐 건조한 기간이라든가 뜨거운 기간이라든가 이럴 때도 종종 쓰는 표현이고요. 두 번째로는 수거가 되겠는데요. To bring something to an end. 우리말로 하면 뭔가를 끝내다, 종지부를 찍다, 막을 내리게 하다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Bring something to an end. 그리고 마지막 단어죠. dire. 경제라든가 상황에 정말 함께 나오는 단어가 되겠는데요. 암울한, 대단히 심각한, 암울한이라고 할 때 정말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 같이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세 가지 표현을 보니까 뭔가가 끝나고 암울한 분위기가 펼쳐질 것 같은데 하나씩 볼까요? Lionel Messi has signed a two-year contract. 자, 너무나 잘 알려진 선수입니다. Lionel Messi가 has signed a two-year contract. 2년짜리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2년 후에 1년을 연장할 수 있는 옵션이 있긴 합니다만 일단 확정은 2년이 되겠는데요. 그 상대방은 with French club Paris Saint-Germain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클럽은 축구구단을 얘기하는 거죠. 프랑스의 구단인 파리 생제르맹과의 계약이 되겠습니다. Bringing his historic 20-plus year spell at Barcelona to an end. 크게 보면 bring something to an end. 종지부를 찍다라고 하는 내용이죠. 종지부가 찍힌 내용을 보면 정말 역사에 남을 만한 20-plus year니까요. 20여 년 동안의 바르셀로나에서의 생활에 종지부를 찍게 된 겁니다. 메시는 뭐 뒤에 나옵니다만 아르헨티나 선수입니다. 그런데 바르셀로나라고 하는 스페인의 구단에서 어릴 때 유소년 구단부터 시작했거든요. 20여 년 동안 몸을 담았는데 이번에 최초로 이적을 하게 되는 겁니다. 보통 이제 스포츠 업계에서는 이제 뭐 야구가 됐든 농구가 됐든 간에 이리저리 옮겨 다니면서 여러 군데에서 이제 몸을 담고 있는 선수들을 이제 저니맨이라고 하고 한 군데 오랫동안 몸을 담고 스타가 된 사람들을 이제 프랜차이즈 스타라고 하거든요. 전형적인 후자에 해당하는 케이스였습니다. Barcelona said, 구단 측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it could not give Messi a new contract. 그렇군요. 메시에게 새로운 계약이라는 얘기는 계약을 다시 연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Due to its dire financial situation. 그렇습니다. 암울한 경제적인 금융, 자산, 그런 상황 때문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재무 상황이 상당히 안 좋았다라고 언론에 많이 나오더군요. The Argentine superstar. 여기서 덜을 썼던 얘기는 바로 메시라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이 아르헨티나의 슈퍼스타인 메시는 is widely considered one of the best players of all time. 역대 최고의 선수 가운데 한 명으로 대체로 생각이 되고 간주가 되고 있는 그런 선수가 되겠습니다. 메시가 이제 그 눈물의 이제 이별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이제 바르셀로나에게 굿바이라고 얘기할 때 설마 이런 방식으로 자기가 이별을 구할지는 몰랐다라고 하는 말을 남겼었습니다. 자, 전체 내용 듣고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0: Lionel Messi signs for Paris Saint-Germain. Lionel Messi has signed a two-year contract with French club Paris Saint-Germain, bringing his historic 20-plus-year spell at Barcelona to an end. Barcelona said it could not give Messi a new contract due to its dire financial situation. The Argentine superstar is widely considered one of the best players of all time.
1: Lionel Messi signs for Paris Saint-Germain. Lionel Messi has signed a two-year contract with French club Paris Saint-Germain, bringing his historic 20-plus year spell at Barcelona to an end. Barcelona said it could not give Messi a new contract due to its dire financial situation. The Argentine superstar is widely considered one of the best players of all time.
2: Today's parents. 오늘 우리가 봤던 표현이라든가 구문을 가지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고 활용을 살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인공은 to bring something to an end 라고 하는 뭔가를 끝내다 어디에 종지부를 찍다 막을 내리다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bring something to an end. 이때 something이 이렇게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예문을 보면 국제사회는 일부 국가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협력해야 합니다. 말이 좀 길어 보입니다만 간단합니다. 주체는 누구예요? 국제사회예요. 협력해야 된다는 거죠. 협력하다 혹은 머리를 맞대다. 그 표현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뭘 위해서인가 봤더니 인권 유린의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우리가 협력하다라고 할 때 가장 보편적으로 쉽게 쓸 수 있는 표현은 to work together, 함께 일하는 거죠. to work together. 물론 뭐 join forces in 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표현, 뭐 team up with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보편적으로 쓰는 표현은 to work together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머리를 맞대다, 협력하다라고 할 때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는 make an effort에서 가운데 concerted라는 말이 들어가면 됩니다. concerted라는 말이 들어가면 협력해서 함께라는 의미가 포함되기 때문에 to make a concerted effort 이렇게 쓰면 역시 좋은 표현으로 쓸 수 있겠습니다. 인권 유린이라는 표현도 우리가 뭐 종종 봤던 표현이잖아요. human rights가 인권이기 때문에 human rights violations 혹은 abuses라고 하면 인권 유린, 인권 침해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쓸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인권 유린 그리고 협력하다라는 표현 봤으니까요. 나머지는 충분히 우리가 문맥에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The international community, 국제사회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죠.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work together to blank an end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some countries 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볼 때 bring something to an end인데 여기서는 to blank an end to 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형태만 바뀌었지 사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이럴 때 쓰는 말이 put an end to를 씁니다. bring something to an end 혹은 put an end to something 둘 다 마찬가지로 타동사 계열로 뭐뭐의 종지부를 찍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그러면 뭐뭐가 끝나다, 막을 내리다, 자동사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때는 come to an end를 쓰시면 돼요. come to an end. 예를 들면 트럼프 시대가 막 내렸습니다. 라고 할 때 막 내릴 때 우리 커튼이란 말을 의외로 잘 안 씁니다. 그럴 때 쓰는 표현이 The Trump era has come to an end. bring과 come은 항상 동전의 양면이라고 보시면 된다 그랬죠. bring은 타동사 계열로 그리고 come은 같은 의미지만 자동사 계열로 쓸 때 많이 같이 쓰인다라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 들으시면서 따라해 보시죠.
0: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work together to put an end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some countries.
1: The international community should work together to put an end to human rights violations in some countries.
2: 빙 n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영어로 기사를 작성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오늘은 a new wave of infections. 새로운 대유행이 되겠습니다. 현재 4차 대유행이 펼쳐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한국의 보건당국은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적인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주말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물 곳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촉구하다라는 동사 알아야 될 것 같고요. 집에 머물다는 뭐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국적인 추가 확산을 막다라고 할 때 추가 확산, 이미 확산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더 확산되는 것을 막다. 이런 표현을 살려줄 때 어떤 단어를 넣어주는 것이 좋을까요? 자, 먼저 당국이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은 authorities라고 해서 복수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우리가 보건당국이라고 하면 health authorities라고 하시면 되겠고요. 교육당국이라고 하면 education authorities가 맞겠습니다. 자, 촉구하다, 요구하다라고 할 때 to call for something이라고 쓰거나 아니면 to call on somebody to do something. 보통 요 두 가지 표현을 많이 쓰는데 뒷부분은 조금 다른 표현을 썼어요. call for something, call on somebody to do something.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South Korean health authorities, 그렇습니다. 한국의 보건당국이 are blank the public to stay at home on weekends.

여기까지 볼까요? The public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 대중, 전체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죠. 이때 촉구하다, 어떤 표현을 쓰면 좋을까요? A blank the public to stay at home on weekends, on holidays. 이럴 때 많이 쓰는데요. 이때 쓰는 표현은 urge라는 단어.

0: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인데 추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죠. 거의 있던 한 가지 표현밖에 안 씁니다. Further spread라는 표현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Further, 이때는 추가적으로 더 나아가 이런 의미로 쓴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죠. 전체 문장 들어보시고요. 따라해보세요.
1: A new wave of infections. South Korean health authorities are urging the public to stay at home on weekends to prevent further spread of the coronavirus across the country.
2: A new wave of infections. South Korean health authorities are urging the public to stay at home on weekends to prevent further spread of the coronavirus across the country.
0: 오늘 봤던 여러 가지 표현과 단어를 중요한 순서대로 뽑아봤습니다. 바로 today's expressions인데요. 확인해 보시죠.
1: Enforcement.
2: Enforcement.
1: To administer.
2: To administer.
1: To bring to an end.
2: To bring to an end.
1: Dire.
2: Dire.
1: To urge.
2: To urge.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이전 방송 다시 보기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에 사용된 모든 영어 자료는 MP3와 스크립트로 저장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그래머 코치 제 표준편 8강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머 코치 정 코치 인사드립니다. 자, 우리 정말 잘하고 있는 거 맞죠? 와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일단 오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오면은 살짝 좀 부담스럽긴 하죠. 또 문법을 배워야 되니까. 하지만 혼자 보면은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도와드리는 거고요. 반드시 저의 강의와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문법은 혼자 보면은 너무 어려워. 자, 오늘 배울 것 우리 잠깐 확인해 볼 건데요. 지난 시간이랑 이어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 동사의 형태 이제 첫 번째 건데요. 시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시제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을 했잖아요. 시제라는 게 있었죠. 이 동작이 언제 어떻게 일어난지를 나타내 주는 거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현재, 과거, 현재 진행, 과거 진행. 그러면서 이제 막 진행형이 되는 거 안 되는 거 막 이런 거 살펴봤었잖아요. 오늘 제대로 본 게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시제 쓸 때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내용들 오늘 준비되어 있거든요. 자, 기대해 주시고요.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들 명쾌한 개념 시크릿으로 확인할게요. 자, 오늘 명쾌한 개념 시크릿 어떤 게 준비되어 있나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를 열심히 듣고 나면요. 다음 두 문장의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지금은 어떤가요? 첫 문장, I studied English for 5 years. 나는 5년간 영어를 공부했다. 라는 문장 있죠. 그 밑에 거, 생긴 거 봐요. I have studied English for 5 year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형태가 좀 달라졌는데요. 자, 밑에 거 해석 안 될 수 있거든요. 그걸 오늘 배우겠다라는 건데요. 자,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는 요 두 문장의 차이 밝히러 갑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두 개의 시제를 살펴볼 겁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요, 교재 준비 되셨나요? 유닛은 18입니다. 아, 미래 표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그냥 미래입니다, 미래. 우리 지난 시간에 현재, 과거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과거, 현재, 미래. 이게 기본 세트 아니겠어요? 현재와 과거를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오늘은 미래를 볼 건데요. 제가 정말 많은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미래를 어려워하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 사실 오늘 어려운 거는 요 미래 끝나고 나서 나오는 그 녀석인데 그 좀 이따 만나보도록 하고요. 일단 미래를 잡겠습니다. 뭐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살다 보면요, 미래를 정말 많이 표현을 해야 돼요. 뭐 이번 주말에 나는 뭐뭐를 할 것이다. 오늘 학교 끝나고 나는 뭐뭐를 할 것이다. 전부 다 미래거든요. 지금 기준으로 앞으로의 일은 전부 다 미래인데 나타내려면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will을 쓸 수 있습니다. will이라는 애를 써준 다음에 동사 원형 이렇게 써도 괜찮고요. be going to가 있어요. 물론 be를 그대로 쓰지 않고요. 주어에 맞게 am, are, is 조정을

해줘야죠. 그거를 쓴 다음에 going to 한 다음에 동사 원형 쓰면은 역시 미래 표현이 되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She will pass the test. 그러면은 그녀는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미래가 되는 거. 그리고요, she니까요, 비동사 is 써줘야 되죠. She is going to pass the test 하면은 역시 그녀는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라는 두 개가 무난하게 미래의 의미를 전달을 하고요. Many people, 많은 사람들은요, will be, 있을 거라는 거죠. At the party, 그 파티에 있을 것이다. 자, 그 다음에 many people이니까요, 많은 사람들 아니겠어요? are 써야 되는 거죠. are going to 다음에 요 be 써주는 거죠. Many people are going to be at the party 해도요, 많은 이들이 파티에 있을 것이다 라는 미래 표현을 무난하게 해낼 수가 있습니다. 처음 보시나요? 아닐걸요. 한두 번씩 지나가면서 봤을 겁니다. 요게 이제 미래라는 시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과거 있고, 현재 있고, 미래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동사 요런 것들을 완벽하게 활용하려면은 기본이 되고 부정이 돼야 된다. 그리고 또 의문도 돼야 된다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부정 한번 볼게요. 부정은 어떻게 만드는 거냐? will 다음에 not을 붙입니다. will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다가 not을 붙이기로 약속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be going to는요, 다행히도 be가 보이죠. 비동사가 보이죠. 우리 비동사 부정하는 게 비동사 오른쪽에 not 붙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not을 딱 붙여준 거예요. 그래서 be not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적어주시면 부정문이 되고요. 의문까지 되면은 그냥 마무리가 확 되는 거죠. 의문은요, will을 쓰고요, 주어 쓰고요, 동사 이제 특히나 동사 원형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비동사 쓰고요, 주어 쓰고요. going to 갑니다. 얘도 봐봐요. 비동사의 의문문의 약속을 그대로 가지고 왔잖아요. 비동사 의문문 할때 주어랑 비동사 위치 바꾸기로 했었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가지고 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e 다음에 주어 다음에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딱 써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첫 번째 거는요, 부정문입니다. She will not이에요. 괜찮아요. will 다음에 not 붙였죠. 줄여서 이렇게 쓰는데요. 발음이 조금 오묘한데, want. want도 아니고 want도 아니고 약간 중간 발음으로 want 하면은 이게 will not의 줄임말입니다. 그녀는요, 시험에 통과하지 못할 거라는 거고요. 얘는 비동사 요거 보세요. 요거 보고 오른쪽에 탁 그냥 달라붙으면 돼요. not이 is 옆에 탁 달라붙는 거지. 그러면은 she is not going to pass the test. 전체 다 쓰면 그렇게 되고요. 그녀는 시험 통과 못할 거죠. 요것도 줄일 수 있잖아요. is not, isn't로 줄여주죠. 그러니까는 이렇게 isn't로 쓸 수도 있고요. 자, 또 하나 의문문을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Will she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동사 원형 Will she pass the test? 그녀는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이 되는 거고요. 요거 자리 바꿨죠? She is인데 is she 됐잖아요. Is she going to pass the test? 그녀가 시험에 통과할까? 라는 의문문이 만들어집니다.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할만하죠? 괜찮죠? 근데 이런 거 봐봐요. 우리가 다 열심히 하고 뭐 부정하고 의문하고 이런 걸 열심히 해 놓으니까 딱 봤을 때 기본기가 있어가지고 금방금방 되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다. 우리 잘하고 있다. 칭찬해. 우리 스스로 칭찬해. 아니다. 쌤은 여러분들 칭찬해 줄게요. 정코치가 여러분들 칭찬합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끝났거든요. 미래는 어떻게 한다고요? 동사 앞에다가 will을 붙여요. 그리고 be going to를 붙여요. 그러면 미래를 나타낼 수가 있는데요. 자꾸 두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두 개를요 살짝 한번 비교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여기 무슨 표시예요? will이랑 be going to가 완전히 같지는 않다. 이게 정확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네 둘이 이렇게만 보면은 이제 뭐 수학 같은 걸 공부한 친구들은 완전 다르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요. 좀더 제대로 설명을 하면은 뭐 같을 수도 있는데요. 맥락에 따라서는 다를 수 있다 정도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느낌의 차이가 좀 있어요. 느낌 차이. 어떤 느낌 차이가 있냐면은 will 같은 경우에는요. 좀 뭔가 의지나 의도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will을 좀 쓰고요. 내가 미리 예정한 일 예정된 일, 내가 계획을 했어. 이미 뭘할 거라고 계획을 했어. 그런 예정된 일에 대해서는 be going to를 써줄 수가 있는데요. will과 be going to 엄격하게 구별하는 거 아닙니다. 같이 그냥 써도 괜찮을 때가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조금 의미 차이가, 느낌 차이가 있을 때도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차이 나는 거 한번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해볼까요? 얘네들은 will을 썼어요.
위를

써서 will 그리고 이제 will을 줄여서 apostrophe라 그러죠. apostrophe 요거 찍어주고 will 이렇게 이제 줄였을 수도 있고요. want로 이제 will not을 줄여 썼는데요. 얘네들의 문장에서 의지나 의도를 한번 느껴볼게요. 봐봐요. I will lend you some money. 내가 너에게 lend 하면 빌려주다거든요. 너한테 돈을 좀 빌려줄 것이다.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의 의지가 좀 들어간 거 느껴져요? 내가 너한테 그래, 돈 빌려줄게. 라고 내 의지로 빌려줄 거라는 거잖아요. 느껴지죠? 그 다음에, wait a minute. 잠깐만 기다려라. I will finish my homework soon. 나는 나의 숙제를 soon 하면은 곧 이런 뜻이죠. 곧 끝낼 것이다. 끝마칠 것이다. 나의 의지, 숙제를 끝내겠다라는 나의 의지가 딱 느껴지는 거 맞죠? 얘는 어때요? The baby, 그 아기가요. Won't eat anything. 아무것도 먹지 않을 거래요. 오. Not이 붙어 있긴 하지만은 그 아기가 그 아기의 의지로 먹지 않을 거라는 거잖아요. 그 아기의 의지가 이 아기의 의지가 느껴집니다. 그래서 will에는 좀 의지가 느껴진다라는 거. 그거 이제 느낌만 잡으시면 되는 거고요. 얘는 어떤가요? Be going to입니다. Be going to는 계획된 일이 이제 키워드예요. 봐봐요. I'm going to sell my car. Sell 하면은 팔다죠. 나는 내 차를 팔 예정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순간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아, 그래, 내 차를 그래 한 7월쯤에 팔아야겠다라고 내 계획을 한 거지. 그래서 나는 내 차를 팔 예정이다. 좀 뭔가 예정된 일, 계획된 일이라는 냄새가 좀 나잖아요. 밑에 거는 Michael is in the hospital. 마이클이요, 지금 병원에 있어요. 좀 뭔가 상황을 준다 그죠? We are going to visit him. 우리는요, be going to 나왔습니다. 약간 딱딱한 느낌, 약간 예정된 느낌. 우리가 그를 visit 할 거래요, 방문할 거래요. 아, 요거 계획이 돼 있는 거죠. 친구끼리, 야, 너 언제 시간 돼? 금요일 오후 괜찮아? 하고 약속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를 방문할 것이다. 요렇게. 근데 다시 한번 제가 걱정돼서 말씀드릴게요. 이거요, will이랑 be going to랑 엄격하게 막 이렇게 막 따로 떼놓는 거 아닙니다. 비슷한데. 느낌만 살짝 좀 다른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는 게 맞아요. 좀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왜 중국집 가면은 짜장면이 있고요, 간짜장이 있잖아요. 저는 사실 입맛이 그렇게 뭐랄까 섬세하지가 못해서 뭐가 다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조금 다르지 않아요? 비슷하지만 조금 다르죠.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Will과 be going to 같이 볼 수도 있어요. 그렇게 보는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느낌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참고를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미래 시제 다 공부했거든요. 연습 문제 풉니다. 엑서사이즈 A번이요. 쫙쫙쫙 풀어주시고요. 이거 동사 시제 연습하는 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다 푸시고 제가 픽한 문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사 연습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 문제 빠짐없이 다 푸셔야 돼요. 갑니다. 밑줄 친 부분을요, be going to로 바꿔 쓰는 건데요. 아주 단순한 작업이었을 거예요. 제가 이게 뭐 어려워서 가지고 왔다기보다는 그냥 한번 같이 해보려고요. 3번 보겠습니다. The wall will fall down soon. 단어들이 조금 어렵나요? 그 벽은요, 무너질 거래요. soon, 곧 무너질 거래요. 그러면 the wall 다음에요, is going to fall down soon. 이렇게 바꾸면 되죠. 그 벽은 곧 무너질 것이다. 요거 어떻습니까? won't 하면은 will not의 줄임말이고요. 그들은요, accept, 받아들이라. proposal, 단어 어렵습니다. 와. 이거 어려운 단어예요. 제안이라는 단어입니다. 고3까지 나옵니다. 내 제안을요, 그들은 받아들이지 않을 거래요. 그러면 they니까요, 비동사 are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they are not. 줄여서 they aren't going to accept my proposal.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정말 초보 때, 막 초등학교 때, they 다음에 are 쓰고 이런 거, 처음에는 어려웠죠. 왜냐면, day 다음에 is도 있을 수 있고, day 다음에 다른 것도 있잖아요. am도 있잖아요. 근데 are 쓰는 거 연습을 했죠. 그게 다 기초가 돼서 이런 게 쭉쭉쭉쭉 나가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하는 걸더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분명히 또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두 문제 풀어봤고요. 5번 갑니다. 그 파티는요, the party는 won't end by midnight 이렇게 되잖아요. 이제 요 미드나이트의 의미를 모를 수 있죠. 한밤중이라는 뜻도 있고요. 밤 12시라는 뜻도 있습니다. by도 좀 어렵죠. 밤 12시까지는 won't end니까요. 끝나지 않을 거다라는 거잖아요. will not의 줄임말 won't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요 무난하게 바뀝니다. 바꿔주시면은
isn't going to end가 되는 거고 파티랑 결국은 요 is를 연결하는 게 핵심인 거죠. The party isn't going to end by midnight. 그 파티는 밤 12시까지는 끝나지 않을 거다. 이제 그때까지 할 거라는 거죠. 자, 그리고 7번 보겠습니다. I think 다음에 한번 다 끊어 주셔야 됩니다. 아, 나는 생각한대. 뭐라 생각하냐면은 the snow, 눈이요. will melt soon입니다. melt 하면은 녹다네요. soon은 곳이고요. 그 눈이요. 곧 녹을 거라고 내가 생각하는 겁니다. The snow에 알맞은 비동사만 찾아주면 되는 거죠. I think, 난 생각합니다. The snow is going to melt soon. 나는 그 눈이요. 곧 녹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하시면 되는 거. 자, will이랑 be going to 많이 안 어려우시죠? 정리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자, 쌤이 왔습니다. 정리해 드릴게요. 방금 배운 게 미래 시제라는 겁니다. 과거 있고 현재 있고 이제 미래 시제가 있는 거죠. 나타내는 방법은 will 다음에 동사 원형을 딱 써주시거나 아니면은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면 되는데 둘 간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 느낌적 느낌. 자, 다 기억해 주시고요. 우린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우리는요. 오늘의 마지막 유닛이자 승부처로 왔습니다. 유닛 19고요. 여러분들 현재 완료 요거를 들어본 적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영어를 되게 열심히 공부를 하신 건데요. 초등학교를 졸업을 하고요. 이제 중학교에 딱 오게 되면은 문법을 막 배우게 되죠.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데 사실 처음에는 되게 할 만해요. 초등학교 때 배웠던 영어를 가지고서 중학교에서도요. 좀할수 있습니다. 뭐 현재 시제, 과거 시제, 진행 시제 이런 거는 할 만합니다. 왜? 내가 좀 써봤었거든요. 근데 요 현재 완료가 딱 나와버리면은 여기서부터 아이들이 굉장히 어려워하거든요. 현재 완료 잡으셔야 돼요. 그래야 아주 이 고비를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정코치의 팁을 드리면서 이제 갈게요. 현재 완료가 뭐냐? 이름이 좀 어렵게 생겼지 않습니까? 현재 완료는 요거 과거 현재 미래의 여기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한번 또 해결을 하고 가셔야 됩니다. 현재 완료 시제 느낌을 한번 잡아볼게요. 여기서 다 표현이 가능한 게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현재 시제는요,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 과거는 요 과거에, 요 시점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 오늘 배운 미래는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진행이 붙으면은 달라지는 거 없어요. 과거 진행은 여기서 그 동작이 막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뭐하고 있는 중이었다라는 거잖아요. 현재 진행은 지금 뭘 계속 막 하고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어떤 동작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사실 우리가 여기서 다루지 않지만 미래 진행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미래에 뭔가가 막 진행이 될 거라는 거죠. 그러면 현재 완료는 뭐냐? 나타내는 방법은요. 간단해요. 사실 얘는 간단합니다. have나 has를 써준 다음에 이 동사에 ed라는 건데요. 얘는요. 부르는 이름이 좀 따로 있어요. 과거분사 하나 적어두세요. 과거분사. 영어로는요, PP라고 표현을 합니다. 앞으로 정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과거분사를 영어로 하면은 past participle이에요. 그래서 첫 글자를 따가지고요, 우리가 PP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건데요. 이거 정말 많이 나올 거예요. 지금부터 딱 잡으셔야 되는 개념이 있고요. 이거를 왜 써드리냐면은 모든 게 이렇게 ED로 끝나지는 않거든요. 불규칙하게 변하는 애들은요, 또 다르게 변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take, took. 테이큰이거든요. 그래서 ED보다는 저는 과거분사 이렇게 추가로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그렇게 이렇게 쓰면 됩니다. have나 has 쓰고 이 PP를 쓰면 되는데 이게 뭐냐라는 거죠. 자, 이게 뭐냐면 이 완료라는 느낌이에요. 진행이랑 좀 이제 비슷한 그런 느낌인데요. 진행이요. 현재부터서 현재 진행되잖아요. 완료가 현재부터서 현재 완료가 된 건데 완료의 느낌은요. 이런 한 지점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지는 겁니다. 쭉 이어져요. 현재 완료가 뭐냐면은 어떤 동작이요. 어떤 상태가요. 쭉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서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을 현재 완료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현재 완료 뭐라고요? 과거에 시작된 동작이나 상태가 쭉 이어져가지고 현재까지 딱 이어져 있는 게 그게 현재 완료라고요. 그러면은 사실 과거 완료도 있고 미래 완료도 있거든요. 완료를 이렇게 붙이면 돼 갖다가 과거 현재 미래에다가 과거 완료는 뭐냐면은 과거의 시작 과거보다 더 옛날에 시작된 일이요. 이 과거까지 이어지는 것을 과거 완료라고 하고요. 미래 완료도 있어요.
지금 현재 시작된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요, 미래의 어느 지점까지 쭉 이어지는 것을 요 선을, 그 기간을 우리가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완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오늘 배우는 건 어디냐면은 여기인 거죠. 현재 완료는

입니다. 과거의 어느 지점에 시작된 동작이나 상태가 지금 이 현재까지 이어지는 것을 공부하겠다라는 겁니다. 느낌 잡았어요? 머릿속에 요걸 계속 떠올려 주시고, 지금 머리에다가만 하지 마시고 책에다가 하나 그려요. 그린 다음에 오늘 문장들 나올 때마다 이 그림을 참고하면서 떠올리면서 익혀 주시면 됩니다. 자, 이 현재 완료는요. 이렇게 쓰는데 have나 has 쓰고요. 이제 PP꼴을 쓰면 되는데 느낌이요. 네 가지 정도의 느낌이 있습니다. 쌤이 그랬잖아요. 시제는 느낌을 잡는 거라고. 이렇게 문장을 쓴그 사람의 느낌을 우리가 잡아주는 건데요. 현재 완료로 이제 주어에 맞춰서 have나 has하고 PP 쓰면은 느낌이 한네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느낌은요. 완료입니다. 완료는요. 진짜 말 그대로 완료가 된 거예요. 막 뭐뭐 했다. 또는 뭔가 전에 뭐뭐 요막 뭐뭐 했다. 요게 이제 완료의 느낌. 요렇게 있으니까 좀 헷갈리시죠? 요렇게 연결하면 돼요. 지금 막 뭐가 완료가 됐다라는 거예요. 뭔가 동작을 쭉 했어. 뭐 숙제를 했어. 숙제를 해가지고요. 지금 막다 했어. 요게 완료의 느낌. 결과는 뭐냐면요. 뭔가 전에 했어요.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이 현재 상태가 어떠하다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요. 아직은 처음이니까 조금 어렵죠? 그래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영어로 느낌 잡아야 돼요. 사실 여기가 핵심 아니겠어요? 앞에 주어 있겠죠? 뒤에 내용 좀더 있겠죠? 하지만 동사의 시제는요, 얘네들을 보고 우리가 느낌을 잡아줘야 돼요. 봐봐요. 얘네가 전부 다 현재 완료 시제 맞죠? have 다음에 pp라는 형태들을 쓴 겁니다. 보이시나요? 자, 느낌 한번 볼게요. have finished 하면은 마친 겁니다. 쭉 이렇게 마쳤어요. 뭔가를 내가 이렇게 쭉한 다음에 지금 막다 맞췄다 이런 뜻. have come 하면요. 왔다, 오다라는 come이라는 동작을 완료를 한 거죠. 그래서 온 겁니다. 오는 동작을 마친 거죠. 그 다음에 have done 하면요. 이제 done은 do의 PP꼴인데요. 했다라기보다는 완료했다. 뭔가를 이렇게 해가지고는 지금 완료했다라는 그런 느낌. have lost는요. 얘는요. 여기서부터 이제 결과거든요. 이게 lose, 잃어버리다의 PP꼴입니다. have lost 하면은 내가 이거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그 결과 지금 없어. 그런 느낌. have eaten 하면요. 또는 먹다의 느낌으로 have had를 하게 되면은 먹어버렸어. 그래서 지금 내가 먹을 게 없다라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have broken은요. 뭐 깨어졌거나 이 정도의 느낌입니다. 또는 뭐 고장났거나 뭔가가 깨어지거나 고장나서요. 지금 뭔가 쓸수 없거나 깨어져버린 그런 상태를 나타내는 거죠. 요게 이제 결과의 느낌. 그리고 have gone 하면요. gone은 go의 pp꼴입니다. 자, 지금 이 pp꼴을 못 따라오면 좀 문제가 있어요. 이거 지금 외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사 외울 때 우리가 세 개를 외운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sing 하면은, 노래하다 그러면은, 과거형 뭡니까? sang이죠. 여기까지는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하나를 더 외워줘야 됩니다. 얘의 pp꼴이 song이거든요. song. 그래서 sing, sang, song이 이렇게 세 개를 외워줘야 돼요. 그래야 이거를 갖다가 여기다가 쓸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 과거만 외우면 안 되고요. 얘도 외워줘야 됩니다. sing, sang, song, take, took, taken, swim, swam, swum 이런 식으로 쫙쫙쫙 나오도록 해줘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활용하고 좀 이따가 수동 탈때또 쓰거든요. 반드시 외워주셔야 됩니다. 요거 요거 지금 못 따라오는 친구들 빨리빨리 외워주시고요. go의 pp꼴이에요. have gone 하면은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없다. 라는 그런 결과의 느낌인데, 자, 이거를 엄격하게 구별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느낌만 잡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연습하고, 사실은 이게 좀 어려운 게 앞뒤 내용이 없으니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연습하고 밑에서 충분히 문장을 통해서 현재 완료의 느낌 잡을 겁니다. 계속은, 이름에 답이 있어요. 이 계속의 느낌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과거부터 이어져 온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 현재도 계속되고 있어요. have lived 하면은 내가 뭐 우리 집에 과거부터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다. have known 하면요. 이게 know죠. 어떤 사실을 내가 알아왔고 지금도 알고 있다. have studied 영어 같은 거 붙여보면은 영어 공부를 해왔고요. 지금도 하고 있다. have had는요, 요거 가지다로 가야 돼요. 내가요, 뭔가를 지녀왔어. 가져왔고, 지금도 가지고 있다라는 느낌. have been 하면요, 요거는,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밑에 있는 거랑 구별하셔야 됩니다. 이 have been은 밑에서 문장으로 다볼 거예요. have been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어떠어떠한 상태라는 거, 이건 뭐 어떤 거냐면은,
여기다가 아픈 거 같은 거 붙이면은 have been ill 같은 거 가능합니다. 그럼 뭐 우리 어머니가 has been 이겠죠. 이렇게 되면은 has been ill 또는 have been ill 하면은 계속 아프셨고 지금도 계속 아프시다 이런 느낌. 요거 무슨 느낌인지 알겠죠?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게 계속돼 오다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라는 거. 이건 쉬워요. 경험은요, 말 그대로 경험을 물어봐요. 과거부터 지금까지의 기간 중에서 뭘 해본 적 있거나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Have traveled는요, 여행해본 적이 있다. Have seen, 본적 있다. Have visited, 방문해본 적 있다. Have met 하면 만나본 적 있다. Have been to 다음에 이제 장소 나와버리면은 얘랑은 앞머리는 비슷하지만 이거 두 개가 뒤에 나오는 게 달라요. Have been to 다음에 장소 나오면 거기 가본 적 있다라는 그런 의미를 전달합니다. 자, 네 가지 느낌 정리 한번 다시 해볼까요? 완료는 이름 그대로 끝나버린 겁니다. 그 어떤 동작이나 상태가 완료가 됐다. 주로 이제 숙제 끝냈다 이럴 때쓸수 있고요. 결과는 잃어버리는 게 대표적이야.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에서 그 일이 벌어졌어. 잃어버렸어. 그 결과 지금 없어. 이걸 말하는 겁니다. 계속은 이름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그 동작이나 상태가 쭉 이어져 와가지고 지금 현재도 계속되고 있다. 공부하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 공부 몇 년간 해왔죠. 그 지금도 하고 있죠? 이겁니다. 경험은 아주 쉬워요. 여러분들 뭐 제주도 가본 적 있어요? 또는 뭐 미국 가본 적 있어요? 그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그런 경험을 해 봤느냐를 물어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가지 느낌이고요. 구별하기보다는 문장을 볼 때마다 슬슬 느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문장을 봐야죠. 자, 이 문장들의 느낌적 느낌 한번 잡아보시면 되는 겁니다. 보세요. My father가요. 야, 이 정도 되면은 쉬운 거 절대로 아닙니다. 이 느낌 어떻게 잡을까요? 아버지가요, 직장에서부터 집으로, 이때 저씨는 지금 막 이런 뜻이에요. 되게 얘네들이랑 잘 어울리거든요. 현재 완료랑. 지금 막 돌아오셨습니다. come이라는 동작을 완료를 하신 거죠. 집에 완전히 오신 거예요. 그런 느낌. 그 다음에 나는요, already 하면 이미, 벌써 이런 뜻입니다. 나는 이미 벌써 I have eaten lunch. 점심을 먹어버렸어요. 먹어버려서 지금 점심 있어 없어? 없어. 그런 얘기입니다. 느낌 오시나요? 자, 계속 가야죠. 지금 뭐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지요. 지금 문장 이제 처음 보는 건데 현재 완료 그렇게 어렵다는데 한두 문장 보고 이해가 훤히 되면 안 되죠. 계속 가야 돼요. 자, I have known her입니다. 나는요, 이게 know에서 나온 거죠. 그녀를요, 쭉 알아왔어요. since가 뭐뭐 이후거든요. 그녀가 아기였을 때부터. 아, 그러면 그녀가 아기였을 때부터 쭉 지금까지 내가 그녀를 알아왔고 지금 현재도 알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계속이네요. 그다음 얘는요. I have had 나는요 가져왔어요. 내 차를요. over 10 years는 10년이 넘는 기간을 말하는 겁니다. 10년 넘게 가져왔다. 자, 이게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요. 이렇게 되면은 현재까지 와야 돼요. 내 차를 10년 넘게 소유를 해가지고요. 지금 현재도 소유하고 있다가 돼야 됩니다. 왜? 얘네가 현재 완료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는 현재까지도 그게 이어져야 된다라는 거, 그거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 얘는요, 경험이네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현재입니다. 이 기간 중에요, 뭘 해봤냐라는 그런 경험을 물어보는 거예요. He has met. 그는 만나본 적 있어요. The woman. 그 여성을 once가 한 번입니다. 그 전에 한번 만나본 경험이 있다. 경험은요, 참고로요, 다른 애들이랑요, 느낌이 좀 달라요. 얘가 중요해서 별표를 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애들과 달라서 시험 같은 데 활용이 좀 많이 됩니다. 딴 애들은 느낌이 좀 비슷비슷해요. 뭐, 완료냐, 계속이냐, 결과냐는 좀 비슷한 느낌인데, 요거 완전 달라요. 딴 애들이 짜장면, 간짜장, 뭐, 삼선짜장이라면 얘 짬뽕이야. 좀 달라요. 그래서 요거 이용한 문제 많이 나오니까요, 경험은 조금 더잘 볼게요. 그가요, 그 여성을 전에 한번 만나본 적 있다. Dave는요, has visited Hawaii many times. many times 하면 여러 번 되는 거고요. Dave는 여러 번 과거부터 지금까지 기간 중에 하와이를 방문해 본 적이 있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되셨나요? 경험. 그 다음에요, 야, 이거는 사실 지금 레벨에서는 여러분들에게 조금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건데요. 어차피 우리가 정복해야 되는 거니까 볼게요. 좀 헷갈리는 애들을 모아놨어요. 근데 좀 중요합니다. 볼까요? She has gone이에요. 이거는요, 그냥 이대로 익혀주세요.
원래 가는요, 고에서 나온 거죠. 그래서 이거 처음 배우면 그냥 갔다 또는 뭐 가봤다 이 정도로 해석하는데요.

has gone 하면요. 그냥 가 버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보태기를 하자면은 가고 없다. 갔기 때문에 지금 없다. 요런 느낌이에요. She has gone. 그녀가요. 가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없어요. 어디 갔는데요? 유럽으로 여행을 갔죠. 그래서 해석하면은 좀 예쁘게 하면은 그녀가 유럽으로 여행을 가버려서 지금은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 밑에 거는요. 그녀가요. 아까 요거 있었죠. 위에 has been에다가 이렇게 별표 있었잖아요. 그녀가 she has been in Europe for a year 하면은 요건 1년을 말하네요. 1년 동안에 유럽에 있었대요. 자, 이게 무슨 느낌이냐면은 지금 현재죠. 이 기준으로, 여기 기준으로 1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1년 전부터 그녀는 요 1년간 현재까지 유럽에 있었다라는 느낌이에요. 그거를 요걸로 표현한 겁니다. 그녀는 1년간 유럽에 있었다. 현재 완료했으면 현재랑 닿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준으로 요 1년을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시제의 맛입니다. 시제를 모르면요, 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아는 거지. 이 글을 쓴 사람의 느낌을 아는 거죠. 오케이? 자, 얘는요. She가요, 그녀가요, has been. 뭐뭐였대요. 어떤 상태였대요. A little은 약간이고요. Homesick 하면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겁니다. 지금 그녀가 약간 좀 고향을 그리워했대요. 쭉 이렇게 고향을 그리워해 왔다라는 거고요. 얘는 어때요? She has been to Europe twice입니다. twice는요. 익숙하시나요? 두 번입니다. 두 번. 그녀가 두번 유럽에 가봤다라는 거죠. 그럼 얘는 뭐냐면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기간 중에요.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두 번의 경험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has been to 또는 have been to 하면은 어디 어디에 가본 적이 있다. 아, 요렇게 해석하시는 겁니다. 자, 어떠신가요? 현재 완료 처음이라서 조금 정신 없으시죠? 근데 방법이 있어요. 우리 거를 만들려면은 계속 연습하시면 되고요. 이거 잡으면은 시제 다 잡은 거예요. 시제가 12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요. 12개가 다 어렵지 않아요. 지난 시간에 진행 잡았죠? 오늘 완료의 느낌만 잡아버리면은 12개 확다 잡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완료 조금 더 볼게요. 현재 완료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궁합의 그런 시간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짜장면을요. 단무지랑 같이 먹으면 너무 맛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현재 완료라는 짜장면이랑 얘네 단무지랑 너무 궁합이 좋아요. 그리고 얘네의 도움을 받으면요. 그 문장을 쓴 사람의 느낌을 좀더잘알수 있습니다. 자, 얘네를 한번 볼까요? 얘네들은요. 지금 막 뭐를 맞췄다라는 이제 뭐 그런 느낌들이 이제 많이 있는데 한번 볼게요. Just는 지금 막이고요. Already 하면 이미 벌써 뭐뭐 해버렸다 이런 느낌. Recently, 최근에 뭐뭇을 했다. 그리고 yet 하면은 아직은 뭐 뭐뭇을 하지 못했다라던가 그럴 때잘 어울리고요. 경험이죠, 얘가. ever 하면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뭔가를 해본 적이 있냐 없냐 물어볼 때잘 쓰일 수가 있고요. never는요, 뭐뭐 한적 없는 거고요. once는 한 번이고요. 무슨 무슨 times 하면은 여기다가 뭘 붙여야 돼요. 뭐 two times는 두 번, three times는 세 번, four times는 네 번,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요, 기간을 나타낼 때요, for 하면요, 뭐, for 3 years, 3년간, for 3 days, 3일간, 요거 동안이죠. since는 뭐뭐 이래로, 뭐뭐 이유로, 이런 뜻입니다. 왜 저기 맛집 같은 데 가면은, 뭐, since 1977,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뭔 뜻입니까? 그 맛집이 1977년 이후로 쭉 지금 현재까지 영업을 하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 느낌이 since입니다. 자, 그리고요, 요거는, 야, 굉장히 어려운 건데요. 현재 완료는요, 과거, 정확하게 과거의 어떤 지점을 나타내는 애들이랑은 쓰지 않는 게 말이 안 돼요. 봐봐요. 예를 들어서, have studied 한번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study를 이용해가지고요, 이렇게 have studied를 썼습니다. 내가 이제 공부를 쭉 해온 거예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공부를 해왔다라는 건데, 여기다가 yesterday 붙여볼게요. 나는 어제, 과거의 한 지점이죠? 한 시점이죠? 나는 어제 공부를 해왔다. 말 돼요? 말이 안 돼요. 완료라는 애는요, 현재 완료는 이 기간의 개념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랑은요,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아까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나는 어제 영어 공부를 해왔다. 아니겠죠. 나는 3년 전에 영어 공부를 해왔다. 아니겠죠.

10년 전부터 영어 공부를 해왔다라던가, 요렇게 가야 됩니다. 어제라던가, at 2 하면 뭐 2시 이런 뜻이고요. last night 어젯밤이고요. at that time 그때, 뭐 요건 이제 어구 앞에 뭐 붙여줘야 되죠. 뭐 3 days 어구는 3일 전이고, 2 years 어구는 2년 전이고, 뭐뭐 전에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when 하면서요, 뭐뭐 했을 때라는 과거의 어떤 때 나타내는 요런 아이들이랑도요, 현재 완료가 안 어울리는데 보겠습니다. 확인해 보죠. 봐봐요. 현재 완료 썼죠. 그가요, 그 여성을요, 이제 만났다라는 거잖아요. 3년 전이면은요, 특정 시점이거든요. 그러면 그냥 과거 써야 돼요. 그는 만났다. has met은요, 쭉 만나와서 지금도 만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이 지금 다가오는데, 3년 전이랑은 안 어울리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가 과거예요. 그녀가요, 쬐끄만 아이였을 때요. 그녀는 유럽에 그냥 간 거죠. 이게 과거의 특정 시점이기 때문에요. 그냥 갔다. 과거 동사 went 씁니다. has가 나면요. 현재 완료거든요. 요렇게랑은 연결해서 쓸 수가 없다라는 거는 솔직히 별표 3개. 고등학생들에게도 어려울 수 있는 개념입니다. 참고해 주세요. 이거는 현재 완료가 완전히 4개 되고, 그리고 이런 과거의 표현들도 이게 쉬운 표현 아니거든요. 완전히 정복됐을 때할수 있는 것들. 자, 그다음에 부정과 의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든 이 동사 표현들은 부정, 의문 돼야 되거든요. 부정은요, 남만 붙이면 돼요. 네벌만 붙이면 됩니다. 여기다가 has, have 오른쪽에다가 not이나 never 쓰고요. pp가 따라와야 되겠죠. 의문문은 have나 had 쓰고, 주어 쓰고, pp 이렇게 가면 됩니다. 해볼게요. 나는요, have not, 줄여서 haven't eaten lunch yet. 아직이거든요. 나 아직 점심 안 먹었다. He has not, 줄여서 he hasn't met the woman before. 그는 전에 그녀를 만나본 적이 없다. 이런 느낌. Dave는요, has never visited, 방문해 본 적이 없어요. 하와이를요. 이런 느낌으로 부정. 의문문, have you eaten lunch? 너 점심 먹었냐? 그랬을 때, 먹었으면은 yes I have, 안 먹었으면은 no I haven't. 자, has he met? 그는 만나본 적 있나요? 그 여성을 전에요. 만나봤으면은 yes he has인데요. 지금 물어본 걸로 답해야 돼요. 안 만나봤으면은 no he hasn't. Have they ever visited? 자, 이때 ever이요. 과거부터 지금까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중에서 너는, 아, 그들은 하와이를 방문해 본 적이 있나요? 그랬더니 있으면은 yes they have, 아니면은 no they haven't, 이렇게 답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 부정과 의문입니다. 좀더 문장 봐야죠. 자, 엑서사이즈로 가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말 중요한 엑서사이즈가 될 거고요. 모든 문제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제가 픽한 문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A번에요. 2번, 3번 한번 볼 건데요. 이 단어를 적절하게 현재 완료형으로 바꿔서 문장에 넣을 건데, 이 문장들 완전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결과죠. 그가요, 그의 키들을요,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문을 열수 없다라는 거죠. 이 결과 때문에 요런 일이 벌어진 거죠. 그 다음에 그녀의 엄마는요, 아이고,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has been ill입니다. 계속 아파왔어요. 지금도 아파요. For 3 months니까요. 오늘 기준으로 3개월 동안 어머니가 아프셨고 지금도 아프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얘는요. 나는요, 쭉 살아왔고 지금도 살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10년 동안요. 근데요, 나는 이제 이사 갈 거라고 하네요. 미래도 나오네요. 그 다음에 나는요, 우리는요, each other, 서로서로를 10년간 알아왔다. 지금까지, 지금부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쭉 알아왔다. 요렇게 가는 겁니다. 자, B번에 요거 알맞게 한번 바꿔볼 건데요. 내가요, 이태리 음식을요, 쭉 이제 많이 먹어봤다라는 겁니다. I have eaten 가고요. 여러 번 많이 먹어봤어요. 나는 그걸 좋아하고요. 자, 2번 가겠습니다. 키워드는 여기 있죠. last night 하면 어젯밤이거든요. 이거는 특정한 과거입니다. 그래서 얘를 그냥 과거로 적어줘야 됩니다. 현재 완료 쓰시면 안 돼요. 그 엘리베이터가요, broke down, 고장났다. last night, 어젯밤에 고장났다. 이렇게 딱 정리하시면 되는 거. 이런 표현들을 보면서 현재 완료냐, 과거냐를 판단을 해서 적는 거고요. 연습 다 해보시면 되는 거고요. 우리는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 방금 내용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 중학의 고비가 될수 있는 건데요. 현재 완료 시제입니다. 이번에 쓰는 거는 have나 has, 그리고 pp 써주시면 되고요. 과거부터 현재까지의 그 이어지는 일이나 이 동작을 말하는 거였고요. 느낌은 네 개였죠. 완료, 결과, 계속, 경험. 그네 가지 느낌 다시 한번 복습하시면 됩니다.
자, 명쾌한 개념 시크릿, 이거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요. 답을

좀 공개해 드릴게요. 굉장히 비슷한 문장입니다. 느낌의 차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봐봐요. 지금이 현재예요. 위에 있는 문장은 이렇게 과거에 5년간 내가 영어를 공부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밑에 있는 거는 이게 현재 완료면 현재까지 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5년간, 지금으로부터 5년 전부터 이렇게 5년간 공부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라는 이런 느낌이 되는 겁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 게이 과거와 현재 완료의 느낌이고요. 자,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시제는요, 미래 시제 배웠습니다. will과 be going to 다음에 동사 원형, 그리고 현재 완료 시제, 너무 중요했었죠? have와 has 다음에 pp 써주면 된다. 다시 한번 꼭 복습하시고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아, 고생 정말 많으셨고요. 복습 꼭 하시고요. 그 열공의 흔적들 아래 태그로 꼭 여러분들 땡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제가 열심히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응원해 드릴게요. 우리 끝까지 같이 갑시다. 오늘 거꼭 복습하시고요. 다음 강의에서 우리 꼭 만날게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다음 강의 만나요. 감사합니다.

춤은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버이 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14강에 오셨어요. 우리 13강까지 어떤 내용 다루었냐면요. 관계사에 대한 부분 다루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 개념 다 안 끝났거든. 그쵸?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부분부터 들어갈 거냐면요. 당연히 연결어의 활용 부분 중에서도 어떤 부분? 우리는 이번 시간에 접속사 부분에 대해서 들어가게 될 겁니다. 여러분, 관계사도 그렇고 접속사도 그렇고 문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죠? 왜? 문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이런 접속사나 혹은 관계사 같은 것들이 문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그러면 우리 저번 시간까지 해서 관계사를 살펴봤으니까 이번 시간부터 접속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겁니다. 자, 접속사. 우리 저번 시간에도 어떻게 썼냐면 가능한 많은 예시들을 쌤이 주고 그 예시들을 통해서 우리는 결론이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 내기로 했었어. 자, 어떤 내용이었냐면 첫 번째 예시부터 한번 볼까? 여러분 교재에는 이런 예문들이 있을 거야. 첫 번째, The boy was absent because he was ill 이라고 하는 문장이 있을 거거든. 자, 그 남자아이는 결석했다. 자, 왜 결석을 했냐면 because he was ill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가 아팠기 때문에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because는 뭘까요? 접속사입니다. 자, 어떻게 접속사인 걸 알았냐면요. 뒤에 문장을 보니까 he was ill 이라고 하는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그래서 아, 접속사로 앞에 문장과 뒤에 문장을 연결시켜주고 있는구나 라고 하는 느낌을 받았을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이때 because 접속사 뒤로는 무슨 문장이 와야 된다?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는구나. 자, 그런데 바로 아래에 있는 문장 한번 봐봐. I didn't go out. 나는 밖에 나가지 않았어. Because 다음에 얘들아 뭐가 있어?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붙어 있네.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온다고 했었잖아. 그러면 문장이 와서는 안 돼. Because of the bad wea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나쁜 날씨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지 않았다 라고 하는 문장이 오고 있으니까 아, 접속사가 오면 완전한 문장이 오지만 뒤에 because of 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오면 우리 뭐가 와야 된다?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와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거를 머릿속에 반드시 넣어두시고 자, 그러면 쌤이 가져온 두 개의 문장을 한번 살펴볼 거예요. The city has implemented strict traffic law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도시는요, 시행했습니다. 아주 엄격한 traffic

law라고 하면 교통법규죠. 교통법규를 시행했습니다. although라고 하면 접속사로 비록 뭐뭐일지라도라고 우리는 해석하잖아요. 비록 it faces significant opposition from local driv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지역에 운전하는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반대를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라고 해석을 했어.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although라고 하는 것은 접속사라고 했었지. 접속사 뒤에 어떤 문장이 왔는지 한번 보자. It faces significant opposition 이라고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자, 그런데 거의 유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두 번째 문장도 한번 봐봐. The city has implemented strict traffic laws. 이 부분까지는 똑같아요. 그 도시는 엄격한 교통법규를 시행했다라고 했는데, 얘들아, 이제는 뭐가 나오고 있어? Despite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나오고 있어. 얘들아, 전치사 뒤에는 뭐가 와야 된다고?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와야 된다고. 그래서 despite significant opposition 이라고 하는 명사가 오고 있습니다. 자, from local drivers. 그 지역에 있는 운전자들로부터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얘들아, 접속사가 나오면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오지만 아, despite 이라고 하는 전치사가 오면 뭐가 올수 있다? 명사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올수 있다라고 하는 거 우리 조금 더긴 문장으로 확인해 보았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접속사 뒤에는 절이 오고 전치사구 뒤에는 명사구가 온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방금 문장으로, 예문으로 정리를 해본 거고요. 다음 포인트로 한번 넘어가 보면요. Wisdom is acquired not by age, but by capacity라고 하는 문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여기서 눈을 크게 뜨고 봤을 때 문장 구조가 보여야 돼. 자,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얻어지는데 not A, but B라고 하는 우리 수거 표현이 보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A는 아니고 B는 맞다라고 지금 해석을 할 거거든. 그런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얻어질 수 있는데 뭐에 의해서 얻어지는 건 아니다. 아, 나이에 의해서, 즉 연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은 아니고 뭐에 의해서 얻어진다? But by capacity, 능력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우리는 이런 표현들을 상관접속사라고 부를 겁니다. 자, 상관접속사라고 부를 건데 그 표현도 중요하지만 얘들아, not A, but B라고 지금 연결되어지고 있는 이 내부에 있는 이 아이들이 어떤 형식을 가져야 되냐면 얘들아, 상관접속사 사이에 있는 표현들은 같은 형식을 취해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도 보면 not by age, but by capacity라고 해가지고 똑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거든. 자, 그럼 다음 예시 한번 볼까? Modern technology allows us both to communicate instantly with others and to access vast amounts of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문장 구조 보자고 했었지. 무슨 문장 구조가 보이냐면 그 현대 기술은 allows us, 우리에게 허용해준다. 무엇을 허용해주냐면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보이실 겁니다. 얘를 우리는 상관접속사라고 부르기로 했거든. A와 B 둘다 우리에게 허용해 주었다라고 지금 볼수 있어. 자, 무엇을 허용해 주었냐면 to communicate instantly with others. 다른 사람과 즉각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리고 두 번째, to access vast amounts of inform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방대한 양의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을 허락해 주었다. 라고 하니까 both A and B, A와 B 둘 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다? 이 사이에 상관접속사 사이에 있는 이 to communicate 그리고 to access 이두 가지의 형태가 동등한 형태를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상관접속사에 연결되는 두 개의 어구는 어떤 형태 서로 같은 형태로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상관접속사라고 하는 것은 많이 알면 많이 알수록 좋거든요. 왜냐면 문장 구조를 한 번에 파악할 수가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아는 표현일 수도 있지만 상관접속사 몇 개를 같이 한번 짚어보자면 not A but B라고 하는 게 방금 예문을 통해서 등장하고 있었죠. A는 아니고 B는 맞다라고 해석하게 되는 not A but B, 즉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A, B, 이런 애들은 어때야 된다? 형태가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Not only A, but also B. 굉장히 많이 본 표현이죠. A뿐만 아니라 B도라고 하는 표현이고요. 이거랑 똑같이 바꿔 쓸수 있는 거뭐 있어? B as well as A라고 나오고 있는 이 표현들도 역시 A, B 같은 문장 형식을 지녀야 된다라고 하는 거. Both A and B. 이것도 이제 예문을 통해서 본 거고요. A와 B 둘 다라고 하는 표현. Either A or B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A 혹은 B, 즉 A 아니면 B 둘 중에 하나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자, neither A nor B라고 했을 때 A 또 B도 둘다 아닌이라고 하는 수거 표현이거든요. 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either 다음에는 얘들아 or 이 오고요. Neither 다음에는 nor이라고 하는 표현이 오는구나라고 하는 거 같이 암기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상관 접속사 사이에 있는 그런 애들은 서로 같은 형태로 병렬 구조를 이루어야 된다까지 우리 같이 살펴봤고요. 마지막 포인트 보자면요. 관계대명사 what은 다음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고, 쌤이 원래는 예문을 먼저 말해주고, 그 다음에 법칙을 같이 살펴보기로 했었는데, 이 내용은 이미 사실 앞부분에서 다 살펴본 거야. 그래서 이 설명 한번 먼저 볼게, 얘들아. 관계대명사 what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지. 왜? 관계대명사는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된다고 했잖아. 뒤에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뭔가 하나가 없는 불완전한 절이 오고요. 접속사 that 같은 경우는 당연히 뒤에 완전한 절이 와야겠다. 왜? 앞문장과 뒷문장을 접속, 연결을 주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자, 그럼 예문에서 보자면요. That's exactly what I think 이라고 말해주고 있어. 자, 내가 생각한 게 바로 그거야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at은 뭘 살펴봐야 돼? 문장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 있어, 없어? 앞에 선행사? 없네. 그러면 얘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온 것도 괜찮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I think 다음에 목적어 자리가 없네. 그러면 아, 불완전한 문장이 왔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이 오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해주면 되겠네. 자, 두 번째 문장이요. This tells me that there's no one I can trust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나에게 말해주는데 무엇을 말해주냐면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구만 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 자, 이때 대신 뭔지 파악하려면요. 얘들아, 문장 앞에 봐야 돼. That 앞을 봤더니 얘들아 me라고 하는 나가 등장하고 있어. 이때 등장하는 나는 얘들아 얘 수식을 받는 애일까? 아니에요. 얘 선행사가 아니잖아. 그래서 앞에 봤더니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어때요? There is no one I can trust. 내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다? 접속사 that이 올수 있겠다라고 보는 거죠. 자, 그럼 쌤이 준비한 예문 두 개도 마저 한번 보면요. Educators should focus on 교육자들은 어디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냐면 what students are truly interested i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정말로 관심이 있는 것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at 한번 살펴보자면 앞에 뭐가 없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해야지. 자, 불완전한지 볼까? Students are truly interested in 다음에 목적어 부분이 없네. 자, 그러면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한 이곳에 뭐가 들어갈 수 있다? 관계대명사 what이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는 거예요. 다 아시지만, 자, 마지막 문장. The recent study proves tha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최근 연구는 증명한다. 자, 무엇을 증명하냐면 that students learn better when they are interested in the subjec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생들은 더잘 배운대요. 언제 더잘 배운대? 그 학생들이 그 과목에 관심이 있을 때더잘 배운다는 것을 증명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이 뭔지 한번 살펴보자면 우리 앞에 뒤에 살펴볼 거야. 일단 앞에 봤는데 선행사가 있어? 선행사가 없어. 동사만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볼 거예요. Students learn better. 학생들은 더잘 배운다. 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 오고 있으니까 얘는 뭐다? 접속사 대시다. 라고 하는 거 깔끔하게
정리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결어에서 이제 틀릴 일은 없을 것 같아. 왜? 너무 정리를 많이.

이해했어. 그래서 우리는 이제 책값 테스트로 한번 넘어가서 간단하게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네모안의 어법에 맞는 표현 한번 같이 골라볼 겁니다. We would better write a list of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뭔가 리스트를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뭐에 대한 리스트를 작성할 거냐면요. What일까, that일까 지금 그거 고르는 거거든. We need to pack. 우리가 싸야 할그 목록을 작성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러면 What이냐, that이냐를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앞에 선행사가 있냐, 없냐를 확인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왜? What은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선행사가 없어도 되지. 근데 요 앞부분을 봤더니 얘들아 선행사가 있어? 선행사가? 없네. 그러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와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써야 할 것의 목록을 쓰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는 문장인 거고요. 두 번째, neither the television. 얘들아 이거 방금 쌤이 강조했었어. neither이라고 하는 표현은 뭐랑 연결된다? or이 아니라 nor이라고 하는 표현이랑 연결된다. 그래서 A, B 둘다 아니다라고 해석한다고 했었어. Neither the television nor the video worked proper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상관 접속사 사이에 들어가는 이런 애들은 같은 형식을 취해야 된다. 그래서 그 텔레비전과 비디오 둘다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표현 되겠고요. The answers of team A were better than thing of team B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지금 비교급 나오고 있거든. 자, 그러면 better than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기준으로 해서 앞부분과 뒷부분을 비교해 줄 거야. 그러면 팀 A의 답변들은 훨씬 더 괜찮았다. 뭐보다 팀 B의 답변들보다 가 나와야 되잖아, 얘들아. 그러면 앞에 명사 누구를 이 대명사가 받고 있는지가 중요한 거지. 자, 앞에 명사 누구를 받았어? Answers라고 하는 복수형을 받았잖아. 그러면 that이 아니라 those를 받아야겠지. 그래서 팀 A의 답변들은 훨씬 더 나았다. 뭐보다 팀 B의 답변들보다 더 나았다라고 설명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4번. I will tell you the reason. 내가 이유를 말해줄게. 어떤 이유를 말해줄 거냐면, 여기 which가 나올까, for which가 나올까, 이거 기출 문제에서도 진짜 많이 나온 포인트였어. 그치? 여기서의 핵심은 뭐야? 뒤에 문장이 완전하냐, 불완전하냐였어. 그치? 그러면 관계대명사 들어갈까,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들어갈까, 그거 물어보고 있는 거니까 뒤에 문장 한번 보자. She lied to her friends. 그녀는 그녀 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라고 하는 얘들아, 무슨 문장? 완전한 문장 나오고 있어. 완전한 문장 나오면 뭐 나와야 돼?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for which가 나와주는 게 맞지. 그래서 그녀가 그녀 친구에게 거짓말을 한그 이유에 대해서 내가 말해줄게 라고 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괜찮죠? 자, 그랬을 때 B번으로 넘어가면요. 보면요. 밑줄 친 부분이 어법상 맞으면 동그라미 칠 거고요. 아니면 우리 한번 같이 고쳐볼 겁니다. 자, 5번 문장이요. I read an article where the scandal was fully described.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때 관계 부사 where가 들어가는 자리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그럼 뭐 봐야 돼? 앞에 일단 선행사가 있는지 봤더니, 오케이, 선행사가 있어요. 오케이. 그러면 뒤에 문장을 봤더니, 뒤에 문장은 관계 부사가 오려면 어때야 돼? 완전한 문장이 와야 되잖아.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볼게요. The scandal was described, fully describ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스캔들이 완전하게 묘사된 그 기사를 나는 읽었다라고 하는 거지. 뒤에 문장이 완전하고 앞에 선행사가 있고 하면 이때 where, 관계 부사 where이 오는 거는 맞겠네. 그쵸? 자, 그래서 이때 where이라고 하는 거는 앞에 꼭 장소가 아니더라도 상황, 사례 같은 것들이 나오면 관계 부사 where를 쓸수 있다는 것도 같이 알아두면 좋겠네요. 자, 6번 문제요. Hindus purify themselves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힌두교인들은요, 스스로를 정화한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 제기대명사 오면 뭐 생각해 보기로 했냐면, 목적어에 있는 이 친구랑 앞에 나오는 주어가 같은 인물인지 한번 살펴보기로 했어. 자, 힌두교인들은 스스로를 정화한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을까?
맞지, 얘들아. 스스로를 정화하지, 누구를 정화시켜주진 않을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자, 힌두교인들은요, 스스로를 정화하는데 어떻게 함으로써 by bathing in the river Gang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갠지스 강에서 목욕을 함으로써 스스로를 정화한다라고 해서 목적어에 나오는 이 대상과 주어에 나오는 이 대상이 같은 인물이니까 제귀대명사 쓰는 거 괜찮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제귀대명사 쓴 것도 괜찮았고요. 7번 문장 보면요. The photographs 사진을

Beac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바닷가에서 한 낮이라고 하는 시간이 어떤 시간이냐면요. 한 낮이라고 하는 시간은 바닷가에서 사진을 촬영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위치가 괜찮은지 지금 한번 살펴보자는 거잖아. 관계대명사 위치가 들어갈 자리니? 라고 확인을 한다면 두 가지 봐야 돼. 첫 번째,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자, 선행사 midday 한 낮이라고 하는 앞에 선행사가 있고, 그런 다음에 뒤에 문장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안전해야지. 관계대명사잖아. 그랬을 때, is라고 하는 동사가 먼저 오고 있으니까 불안전하네. 그러면 그 말인즉슨 그 사진은 찍어졌는데요. 한낮에 찍어졌다. 그런데 그 시간이 언제냐 하면요. 바닷가에서 사진 촬영하기에는 어려운 시간이다. 라고 하는 거였지. 자, 여러분 아마 기억하시겠지만 저번 시간에 이때 여기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들어갈 수 있니? 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었거든? 그때 여러분들의 선배들이 굉장히 많이 틀렸어. 왜? 바로 앞에 시간이 나오니까 관계 부사 where이 나오면 오케이 하고 넘어가 버린 거지. 그런데 그게 아니고 관계 부사랑 관계 대명사는 뭘 따져봐야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반드시 따져봐야 된다. 라고 해서 이때 위치 나온 것도 잘 나왔고요. 마지막 8번 문장 보면요. The authorities, 그 당국은 decided to close it. 그것을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all their efforts to save the school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교를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그 학교를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 이라고 하는 문장이잖아. 얘들아, 그럼 이때 although라고 하는 거는 뭐야? 접속사야. 접속사는 뒤에 뭐가 와야 돼? 주어 동사를 갖춘 절이 와야 돼. 자, 근데 얘들아, 지금 뒤에를 봤더니 all their efforts, 모든 그들의 노력. 자, 근데 뭐 하고자 하는 노력이냐면 학교를 구하고자 하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라고 해서 뭐가 왔어? 명사구가 왔어. 자, 명사구가 오면 여기 접속사 오면 안 되지. 뭐가 와야 될까? 전치사가 와야 됩니다. 그래서 despite이라고 하는 전치사나 혹은 in spite of라고 하는 전치사가 와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당국은 그 학교를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시죠. 9번 문장 보면요. I don't know what our students came into the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What our students came into the school. 얘들아, 그러면 의심이 되어지는 what 이라고 하는 부분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볼게. What 이라고 하는 거는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지. 앞에 봤더니 선행사? 없어. 여기까진 괜찮아. 자, 뒤에 문장 보자. Our student came into the school. 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어. 얘들아, 그러면 what이라고 하는 관계 대명사가 올 자리는 아니네. 그럼 뭐가 와야 돼? 관계 부사가 와야지. 그래서 I don't know, 난 모르겠어. 도대체 어떻게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게 되었는지를 모르겠어. 라고 지금 말해줄 수 있는 관계 부사 how가 와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우리 학교에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관계 부사가 오고요. 10번 문장, you must not tell you. 너는 너에게 말하면 안 된다. 어라? 근데 뭔가 이상하지, 얘들아. 지금 너가 너에게 말하잖아. 그러면 여기 등장하는 목적어와 여기 등장하는 주어가 어때? 같은 대상이야. 같은 대상인데 주어와 목적어가 같으면 목적어 자리에 있는 이 you를 어떻게 바꿔줄 수 있어? 재기대명사 yourself로 바꿔줄 수 있겠지. 자, 그러면 너는 너 스스로에게 말해서는 안 된다. 뭐라고 말해서는 안 되냐면 You can't do this or you can't do that. 너 이것도 못하고 너 저것도 못해 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지. 지금 너가 너 스스로에게 말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주어랑 목적어에 있는 대상이 같죠? 그러니까 재기대명사 쓰는구나. 그래서 여러분 말에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 나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라고 하면 결국에는 다 못하게 돼.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한테 뭐라고 말해줘야 돼? 할수 있어. 아, 이거 좀 쉬운데? 여러 번 해보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 이런 좀 긍정적인 말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11번이요.
Electric vehicles have many advantages compared to traditional on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전기 자동차는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은 이점들을 가지고 있냐면요, traditional one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와 비교해 봤을 때, 전통적인 자동차들과 비교해 봤을 때, 그 전기 자동차들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야겠지. 그러면 지금 비교군이 누구야? Electric vehicles, 그 전기 자동차들, 그리고 전통적인 자동차들이 돼야겠지. 그러면 뒤에 나오는 이 one을 어떤 표현으로 바꿔줘야 된다? 자동차들이니까 복수형으로 ones라고 하는 대명사로 바꿔줘야 되는구나. 자, 그리고 12번이요. Scientists have found. 그 과학자들은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What? The airflow through the human nose is more complicated than that over a jumbo jet's w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과학자들은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공기의 흐름은 흐름인데 인간의 코를 통해서 나오는 공기의 흐름이 is more complicated. 훨씬 더 복잡하대. 얘들아, more complicated than. 무엇보다 훨씬 더 복잡하냐면 That over a jumbo jet's w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점보 제트기의 날개 위에 흐르는 공기의 흐름보다 더 복잡하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that은 앞에 나오는 airflow를 받아주고 있는 대명사구나라고 하는 것까지는 오케이, 알겠는데 이때 왜 what이 들어와야 되는지 한번 살펴볼게. 자, 과학자들은 찾아내었다, 발견해내었다. 무엇을 발견해내었냐면 이때 what이 들어가려면 얘들아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야 돼. 왜? 관계대명사니까. 그런데 뒤에 문장 보세요. The airflow through the human nose is more complicated. 뒤에 문장이 완전합니다, 얘들아. 너무 완전하기 때문에 이때 what이 와서는 안 되고요. 뭐가 와야 돼? 접속사 대시 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과학자들은 무엇을 발견해냈대? 인간의 코를 통해서 나오는 그 공기의 흐름이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대. 뭐보다 그 전보 제트기 위에서 흐르는 그 에어플로우 공기의 흐름보다 더 복잡하다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그럼 체크업 테스트의 마지막 다음 그래 밑줄 친 부분 중 어법상 틀린 것을 찾아서 바르게 고쳐볼 거예요. Using a specially developed websit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특별하게 개발된 웹사이트를 사용함으로써.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using 이 분사 괜찮아? 라고 물어본다면 얘들아 뭘 찾아야 돼? 제가 하는 주체를 찾아보라고 했었어. 주체 누구야? 이때 등장하는 they 뒤따라 나오는 주어가 주체 되겠네. 자, 그러면 그들이 이용을 하는 게 맞는지 혹은 그들이 이용을 당하는지 그거를 한번 살펴볼 거야. 아주 특별하게 개발된 웹사이트를 사용함으로써 그들은 offered more than 14,000 people the opportunity to download free music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14,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떤 기회를 제공해 줬대? 무료로 음악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거지. 얘들아, 그러면 이 사람들이 특별하게 개발된 웹사이트를 사용하는 거야? 사용 당한 거야? 사용 한 거잖아. 그럼 오케이, 주체적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using이라고 하는 ing 표현 나온 거 괜찮고요. They discovered 그들은 발견해 내었는데 무엇을 발견해 내었냐면 자, what이 오는 자리가 맞는지 한번 살펴봐. 얘들아, what이 오려면 뒤에 문장이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돼. People, 사람은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야? Who were given popularity ranking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인기 순위가 주어진 그 사람들은 were more likely to select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대. 무엇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어? What the website claimed were favorite cho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웹사이트가 Favorite choices, 가장 많이 선택된 선택이에요 라고 주장하는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문장이 좀 길어지기는 했지만 이때 what에서 중요한 건 뭐다?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라고 하는 것만 보면 되지. 자, 뒤에 문장이 불완전합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를 다 갖추고 있는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이번의 what은 뭐라고 고쳐줘야 된다?
접속사, 대수로 고쳐줘야 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람들은 무엇을 발견해내었냐면 that 이하를 발견해내었대요. 사람 한 사람인데 그 인기 순위를 제공받은 사람들은 더 뭐할 가능성이 높아 더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거지. 무엇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냐면, The website claimed were. 얘들아, 여기도 문장 구조가 좀 이상해. 왜 이상해? 동사 붙어 있는데요? 조금 이상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부분을 싹 이렇게 묶어보면 주어 동사 부분이 삽입되어진 거죠. 그래서 the website claimed 그 웹사이트가 주장하기를 사람들이 가장 선택 많이 한 노래는 이거예요 말한 것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럼 3번에 있는 what은 괜찮을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한지 보자면요. were이라고 하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으니까 뭐가 없어? 뒤에 문장에 주어가 없네. 그럼 불완전한 문장 잘 오고 있고요. 앞에 선행사도 없으니까 관계대명사 what 오는 게 괜찮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문장이 좀 길어지더라도 문장 구조를 좀 크게 크게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을 좀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희 체크 테스트까지도 다 마무리를 지었고요. 1번 문제부터 한번 본격적으로 기출 문제를 분석해 볼 건데요. 2013학년도 9월 모의평가 21번 문항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보면요. Today, 오늘날에 The world of innovation is far different from what it was a century ago.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날의 그런 발명의 세상은요. 완전히 다르대요. 어떤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냐면 한 세기 전의 발명의 세상과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어떤 점이 다를까? The day of the solitary inventor working on his own are gon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고독한 발명가가, 근데 그 고독한 발명가가 누구냐면 working alone이라고 나오고 있어. working his own 이니까 그 스스로 일하는 그 고독한 inventor, 발명가가 있는 그 날들은 이제는 are gone, 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뭔가, 발명가들이 뭔가 혼자서 하지는 않네. 그러면 어떻게 할까? To oversimplify, 아주 간략하게 말을 해보자면, 과잉 단순화를 시키자면, basic ideas, 가장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요, bubble ou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글부글 끓어 넘친다라고 하는 뜻이죠.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부글부글 끓어 넘치는데 어디로부터 끓어 넘치냐면 of university and laboratorie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대학들 그리고 실험실에서 마구 기본적인 아이디어들이 터져 나오나 봐. 자, 그런데 실험실이나 대학은 대학인데 그곳이 어디냐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야. 뭐 봐야 돼? 뒤에 문장이 완전한지 봐야 되지. 자, 완전한지 한번 볼까? A group of researchers work together. 완전해? 완전한 문장이 오고 있네. 그러면 전치사 플러스 관계대명사 쓴거 너무 잘 썼다. 오케이 하고 넘어갈 수 있겠네. 자, 그런데 그 대학과 실험실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공간이냐면 a group of researchers. 여러 명의 연구원의 한 그룹이 서로 함께 일하는 그 실험실 그리고 그 대학에서 새로운 기본적인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들이 마구마구 쏟아져 나온다. 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both A and B라고 하는 수거 표현 여러분 암기해 두라고 했었습니다. A와 B 둘 다라고 하는 표현이잖아.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 both A and B 사이에 A와 B가 같은 형식을 띄워야 된다. 지금 그게 중요한 거지. 자, 그래서 both major breakthrough 엄청 큰, 굵직한 그런, 여기서 breakthrough라고 하면 발견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엄청 핵심이 되는 발견, 뭐와 같이, like understanding the genetic structure of lif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생명체의 유전적인 구조를 알아내는 것과 같은 정말 핵심이 되는 그런 발견과 and smaller ones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서 ones는 어떤 명사를 대신 받은 거야? 이때 ones는 문장 똑같이 연결해주라고 했었으니까 앞에서 나오는 breakthroughs라고 하는 복수형 명사를 대신 받아주고 있어. 그러면 ones라고 해서 복수형 대명사 쓰는 거 너무 괜찮네. 그치? 자, 그래서 뭐뿐만 아니라 큰 그런 발견들뿐만 아니라 작은 발견들도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다? 뭔가 다 같이 실험을 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발견되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랬을 때그 smaller ones, 더 작은 발견들은요, such as 어떤 거냐면요, advances in mathematics or basic chemistr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기초 화학에 있어서의 발전이나 혹은 수학에 있어서의 발전과 같은 조금 작은 발견들도 어떻게

함께 이루어지고 있다. 다 같이 함께 이루어진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거죠. Traditionally, 전통적으로 intellectual propert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거든, 얘들아.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는 무슨 의미야? 이 부분은 내 거야라고 소유를 주장하고 있는 거잖아. 즉, 다른 사람과 같이 일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내 거를 만드는 거야. 그래서 전통적으로 봤을 때 이런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played little rol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거의 역할을 못 했대. 어디에서? In promoting basic scienc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기초 과학을 촉진시키는 데 있어서 거의 역할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지. 어떻게 해라? 발견은 다 같이 하는 거야라고 하는 내용을 여전히 강조해주고 있고요. 문법 한번 보자면 in이 뭐야 얘들아? 전치사야. 자, 전치사 다음에는 뭐가 와야 돼? 명사 역할 해줄 수 있는 애들이 와야 되기 때문에 오케이, 동명사 promoting 온거 괜찮네요. 맞지? 그랬을 때 아카데미아 believes in open architecture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학계는 무엇을 믿냐면 open architecture, 어떤 개방된 구조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자, 개방된 구조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 meaning that 어떤 것을 의미한대? 얘들아, 그럼 이때 대시 어떤 대신지 한번 눈을 크게 뜨고 살펴봐. 관계사 대실지 관계 대명사 되실지 혹은 접속사 되실지 그거 둘 중에 하나겠지. 자, 그랬을 때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the knowledge, 지식은 지식인데 어떤 지식이냐면 that research produ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연구가 만들어내는 그 지식은 should be made public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때야 된다? 개방적이어야만 한다. 즉, 대중적이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했어. 자, 그러면 이때 두 번째 등장하는 that은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었어. 얘들아, 얘는 뭐야? 뒤에 문장 불완전하고 앞에 보니까 주어 선행사 나와 있고 그러면 얘는 관계대명사 되시고 그러면 앞에 나오는 우리가 진짜 궁금한 이때 that은 뭘까? 뒤에 문장을 보니까 the knowledge should be made public이라고 해서 완전한 문장이 등장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접속사 that으로서 잘 쓰이고 있구나. 동그라미 쳐주면 되겠네. 자, 그랬을 때, to encourage innovation, 뭔가 혁신을 촉진해내기 위해서 이러한 연구를 통해서 만들어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야 된다? Made public, 뭔가 대중적으로 만들어져야만 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the great scientists, 아주 훌륭한 과학자들은 are driven by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동기부여가 되다 라고 하는 표현이거든. 그러면 훌륭한 과학자들은 동기부여가 되어진대요. 어떤 거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냐면 inner quest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내부에 있는 그런 호기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to understand the nature of the universe, 이 전체 우주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라고 하는 건 뭘까를 이해하기 위한 그 내적인 호기심에 의해서 동기부여가 되어지는데 the extrinsic reward, 그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내적인 보상인 거고,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거, that matters most to them,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are이라고 하는 동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어, 얘들아. 동사가 나올 자리가 맞아? 이걸 지금 물어보고 있지. 그러면, the extrinsic reward, 라고 해서 주어가 얘들아 reward 단수 주어야. 자, 단수 주어가 왔는데 복수 동사가 올수 있어? 복수 동사가 올수 없지. 지금 우리를 이 앞에 나오는 them이라고 하는 이 복수형에 얘 맞춰줄 거야? 라고 우리를 한번 떠보는 거지. 근데 우리 여기 낚이면 안 되지. 자, 그랬을 때그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외적인 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i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잡아야겠습니다. 외적인 보상 뭐야? The recognition of their peer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의 동료로부터의 인정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네. 자, 그래서 지금 주어 동사가 정말 일치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짚어보았고요.
이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면 2015학년도 4월 학력평가 28번 문항입니다. 자, 첫 번째 문장 뭐라고 나오고 있어? 리오나르도 다빈치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주 널리 알고 있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맞습니다. 자, 리오나르도 다빈치 was one of the most learned and well-rounded person ever t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한 다음에 원이 나오고 있어 얘들아. 실제로 말하고 싶은 건한 사람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어떤 사람이야? 가장 많이 배우고 그리고 가장 다방면에 있어서 뛰어난 사람들 중에 한 명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어. 근데 여태까지 살아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그리고 가장 다방면으로 뛰어난 사람들 중 여러 명이 있었겠죠? 그 사람들 중한 명이다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네. 그랬을 때 The entire universe from the wing of a dragonfly to the birth of the earth was일까, were일까? 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얘들아, 동사 자리가 맞는지 지금 보고 있는 거야. 자, 여기가 동사가 나올 건데 너 주어 누구로 잡을래? 지금 그거 물어보는 거지. 주어 누굴까? From A to B라고 하는 이 표현을 싹 걷어내 보면 진짜 주어가 보이죠? 진짜 주어는? The entire universe. 이 부분이 진짜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우주. 자, 뭐부터 뭐까지? From the wing of the dragonfl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잠자리의 날개서부터 시작해가지고 the birth of the earth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이 지구의 탄생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 우주는 여기가 주어야. 그럼 얘들아, 전체 우주. 단수야, 복수야? 누가 봐도 단수로 잡고 있네. 그럼 was로 잡아야지. 이런 전체 우주는요, was the playground of his curious intelligenc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지적 호기심의 놀이터였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지. 아,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인물이 굉장히 호기심이 많은 인물이었구나 라고 볼수 있겠는데. 하지만, Did Leonardo have some mystical or innate gift of insight and invention? 이라고 나오고 있어. 하지만 그 레오나르도는요, have a mystical, 굉장히 신비하고 innate gift 이라고 하면 타고난 재능이거든요? 타고난 재능이었을까? 뭐에 있어서? of insight and inven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통찰력이나 혹은 뭔가 발명을 하는 데 있어서 선천적으로 타고난 재능이었을까? 혹은 or was his brilliance learned and earned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의 이러한 비범함이 정말 배워지고 얻어진 걸까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지. 자, 이 질문 되게 많이 나오지 않아요, 얘들아? 천재에 관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그의 천재성은 타고난 것인가? 혹은 배운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 정말 많이 나와. 그치? 궁금하겠죠? 배울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정말 타고날 수밖에 없는 건지, 이게 지금 궁금한 모양인데. Certainly, he had an unusual mind. 당연히 그는 아주 비범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었고요. An uncanny ability to se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uncanny 하면 초인적인이거든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었대. 무엇을 볼수 있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냐면 얘들아, 내시올까 와시올까 지금 그거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일단 앞에 문장을 봤을 때 얘들아, 선행사가 없어. 오케이.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을 봤을 때 Other didn't see라고 해서 불완전해. 왜?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 그러면 얘들아, 앞에 선행사도 없고 뒤에 문장도 불완전해. 그럼 뭐가 와야 돼?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as이 와줘야겠지. 자, 그래서 그는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인물은 분명히 그 범상치 않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초인적인 힘이 있었다고 합니다. 무슨 힘이냐면요, 다른 사람이 볼수 없는 것을 볼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관계대명사 what을 설명할 때 쌤이 뭐뭐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거든. 그 포인트도 한번 같이 짚어주면 좋겠죠. 하지만 The 6,000 pages of detailed notes and drawings present clear evidence of diligent, curious student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이런 6,000장이 넘는 페이지에 아주 세세하게 기록한 노트들이나 혹은 drawings, 그림들은 이라고 말하고 있거든, 얘들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동사 한번 찾아볼래? 이 문장에서 동사 찾아보면 present라고 하는 이 부분이 동사입니다. 그러면 진짜 주어 어딨어?
6,000장이 넘는 그런 페이지들이 지금 주어가 될 겁니다. 그래서 그가 6,000장이 넘는 그 노트를 썼고, 그리고 그림들을 그렸다는 그것은요, present clear evidence, 아주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줍니다. 자, 뭐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주냐면, of a diligent, curious student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아주 성실하고, 그리고 호기심 많은 학생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 줍니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물론 타고난 것도 있었겠지만 그 자체가 굉장히 성실했고 그리고 호기심이 많은 학생이었구나라고 하는 거를 말해주고 있는 것 같아. 그쵸? 그랬을 때 a perpetual learner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perpetual 하면 끊임없는 이란 뜻입니다. 끊임없이 배우려고 하는 학생이었대요. 뭐에 있어서 in laborious pursuit of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얘들아, laborious라고 하면 부지런한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자, 그랬을 때 끊임없이 배우는 학생이었는데, in laborious, 부지런히 무엇을 추구하는 학생이었대요? Pursuit of wisdom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즉, 지혜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구하려고 하는 학생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자, 그랬을 때, who was constantly exploring, questioning, and testi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라고 하는 그 학생이 어떤 사람이었다? who was constantly, 정말 끊임없이 탐험하려고 하고, 탐색하려고 하고, 질문하기도 하고, 그리고 testing, 끊임없이 뭐 하려고 한, 끊임없이 시험하려고 한 그런 굉장히 노력형 인물이었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자, 이때 등장하는 얘들아, who는 그럼 당연히 뭘까? 관계대명사 후겠지. 왜? 뒤에 보니까 뒤에 문장이 불완전해. 그리고 앞에 나오는 누구를 꾸며준 거야? Perpetual learner이라고 하는 그 배움의 학생을 꾸며주고 있는 거니까, 오케이. 사람을 꾸며주고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니까 얘 관계대명사 후구나라고 짚을 수 있겠네요. 자, 그랬을 때, expanding your mind, 너의 생각을 확장하는 것은 is vital to being creative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뭐 하는 데 있어서, 너가 창의적이게 되는 데 있어서, 너의 생각을 확장하는 것은 is vital, 중요하다. 자, 그래서, therefore, 그러므로, invest라고 하는 동사가 나올까, 혹은 investing이라고 하는 동명사가 나올까, 지금 그 사이에서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되거든. 그럼 얘들아, 이둘 중에, 동사가 나올까? 동명사가 나올까? 이거 결정하려면 뒤에 뭐를 봐야 돼? 뒤에, 아, 동사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돼. 그랬더니 얘들아, 뒤로 쭉쭉 한번 넘어가 보면, invest 혹은 investing regularly in learning opportunity is 라고 해서 얘들아, 지금 동사가 등장하고 있어. 그러면 접속사도 없는데 동사 두번 등장할 수 없으니까 일단 invest는 안될 거고, 해석 한번 해보자면, investing regularly in learning opportunity.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겠네. 그치? 그래서 이러한 배움의 기회에 있어서 주기적으로 investing, 투자하는 것은 이라고 해서 동명사 주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가 배울 수 있는 그 기회에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투자하는 것은 is one of the greatest gifts you can give yourself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여기 뒤에서 이어지는 one of도 마찬가지로 뭐야? 여기서 진짜 강조하고 싶은 거는 one, 이 부분이야. 그래서 너가 너에게 제공해 줄수 있는 그 가장 훌륭한 선물들 중에 하나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네. 오케이. 자, 쌤이 지금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를 짚었는데, 여기 gift라고 하는 명사, 그리고 you라고 하는 명사가 얘들아, 서로 붙어 있을 수 있어? 없잖아. 그러면 여기 뭐가 생략된 걸까? 아,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거겠구나라고 하는 거 이제 여러분들 충분히 추측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래서 너가 너 스스로에게 줄수 있는 그 최고의 선물들 중에 하나이다라고 지금 해석하면 되겠네. 역시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법뿐만 아니라, 지금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문법뿐만 아니라 다른 문법들도 하나하나 세세하게 같이 짚어보고 있어. 오케이? 자, 그러면 저희 오늘의 마지막 문제 3번으로 한번 넘어가 볼 건데요. 20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9번 문항입니다. 최신 문항이죠. 그러면 눈을 더 크게 뜨고 최신 트렌드에서는 어떤 문법 포인트를 물어볼까? 그거를 한번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한번 살펴보면요. Honey can be eaten by itself or mixed with other ingredients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꿀 있잖아요. 꿀은요, can be eaten by itself. 그대로. 그것만으로도 먹어질 수 있고요. 혹은요, mixed with other ingredients. 다른 재료들과 섞어질 수도 있습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 그랬을 때, natural or pure honey has had no additives, preservatives, or synthetic ingredients ad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천연

꿀이라고 하는 거, 혹은 순수한 꿀이라고 하는 것은요, has had no 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뭐가 없대? additives 이라고 하면 첨가물이죠. 천연으로, 즉, 뭔가 그 벌들이 모아온 그런 천연 꿀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첨가물도 없고요. preservativ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뭔가 방부제 같은 것도 없고요. or synthetic ingredients ad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첨가된 그런 합성 재료들도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런데 also referred to as undiluted. It is usually more expensive than diluted honeys 이라고 나오고 있어. 자, 얘들아. 드디어 나왔어. referred라고 하는 분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 그럼 얘를 하는 주체를 찾으라고 했지. 자, 얘 주체 누구야? referred라고 하는 거의 주체는 분사 구문이니까 뒤에 나오는 주어였겠지. 자, 그럼 이때 등장하는 it이 누군지 살펴보니 honey야. 그치, 꿀. 천연꿀이라고 하는 것이요. Referred to as undilut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묽게 되어지지 않았다고 일컬어진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얘들아, 묽게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는 희석되지 않았다는 거거든? 희석되지 않는다 라고 언급되어지는 그런 꿀이잖아. 얘들아, 꿀이 스스로를 언급해? 언급할 수 있어? 못하잖아. 그래서 referred라고 하는 과거 분사 형태로 온거 너무 잘 왔어. 그래서 저희는 희석되어지지 않았습니다라고 언급되어지는 그 꿀은요, it is usually more expensive. 훨씬 더 비싸대요. 뭐보다? 뭐라고 일컬어지는 diluted honey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희석되어졌다고 일컬어지는 꿀들보다는 훨씬 더 비쌉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오케이, 그랬을 때이 referred가 괜찮은 이유는 이 주체가 꿀인데, 꿀이 스스로를 언급할 순 없고, 언급이 되어지는 거니까. 수동의 의미를 가져서 과거 분사 쓴거 너무 잘 썼고요. Natural honey, 이러한 천연 꿀은요, can also be called, 뭐라고 또한 불려질 수 있냐면, blended honey라고 불려질 수 있대요. 아, 혼합꿀이라고 하는 것으로 불려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그것은, 자, 위치 나왔어. 얘들아, 이제 반갑지. 자, 위치가 관계대명사 위치가 올 자리가 맞나를 한번 살펴보려면 일단 앞에 뭐 있어야 돼? 선행사 있어야 돼. 자, 선행사라고 해서 blended honey, 혼합꿀이라고 하는 선행사가 왔고 뒤에 문장이 그럼 어때야 돼? 불완전해야 되거든. 한번 볼까? Honeys from various sources are blended together. 어라? 얘들아, 완전한 문장 오고 있어. 그러면 여기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아니라 뭐가 올 자리다? 관계? 부사가 올 자리네. 자, 그럼 이때 where이라고 하는 관계 부사가 와주면 좋겠다. 자, 그러면 얘들아 벌써 9월 모의평가 문제인데 이번에서 우리는 답 고를 수 있게 됐어. 그치? 문법 잘하면 문제 빨리 풀수 있다. 자, 그래서 이런 천연꿀이라고 하는 것은 또한 혼합꿀이라고 불리워지기도 하는데 그 꿀은요, Honeys from various sources are blended togeth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 혼합꿀에서는 꿀들은 꿀들인데 다양한 곳에서부터 온 꿀들이 are blended together 함께 섞인 상태인 거죠. 그래서 혼합꿀이라고 부르나 봐요. 그런데 얘들아, 문장 구조 한번 볼까? Not A, but B라고 하는 문장 구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B가 아니라 A가 아니라 B는 맞다 이렇게 해석한다고 했었었잖아. 그때 또한번 주목해야 될 점은 가운데 연결된 얘네들은 같은 형식을 가져야 된다. 역시나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 자, 그런데 그것들은 누구에 의해서 섞여진 건 아니야? 그 벌들에 의해서 섞여진 것은 아니고요. But by human processors and distributo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인간의 뭔가 유통업자들이나 인간의 processor 생산자들에 의해서 섞어진 거죠. 어떤 단계 이후에 in stages after the honey has been collected 그 꿀들이 모아진 그 단계 이후에 인간에 의해서 섞여진 거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혼합꿀이라고 하는 것으로 부른다라고 하는 거였죠. 자, 그러면 이미 문법 문제는 풀렸고요. 나머지 부분은 마음 편하게 한번 읽어볼 수 있겠죠? Blending is frequently done for taste as well as marketing reaso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렇게 꿀을 섞는 행위 자체는요, 종종 일어났는데, 뭐 때문에 일어났대요? 뭐뿐만 아니라, 마케팅적인 이유뿐만 아니라, 뭐 때문에 일어났대? 맛 때문에 일어났대. 자, 왜맛 때문에 이렇게 꿀들을 섞었냐면, Especially since some consumers find the darker honey too strong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특히나 몇몇 소비자들

사람들이 발견을 했는데, 얘들아, 발견하다라고 하는 동사, 오형식 동사죠? 그 darker honeys라고 하면, 얘들아, 여기서는 섞이지 않은, 그 섞이지 않은 꿀들이 너무 강력하다고 한 것을 발견했기 때문이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자, 그래서 섞이지 않은 꿀이 너무 강력하니까 좀 어떻게 해주세요? 좀 섞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요구사항이 있었겠지. 자, 그러면 목적격 보호 자리에 얘들아 형용사 strong이라고 하는 거 들어오는 거 괜찮아? 라고 물어보고 있으니 오케이 괜찮지. 목적격 보호 자리에 형용사 들어오는 거 땡큐. 오케이 그러면 넘어갈 수 있겠죠. 그런데 mixing different types of honey together can make it more palatabl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종류의 꿀을 함께 섞는 것 자체가 만들 수 있는데 그 꿀을 더 어떻게 만들 수 있대? 더 입에 맞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꿀 만드는 회사들이 섞었겠죠. 그래서 더 입에 맞게 만들 수 있고요. And also gives more uniform flavo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더 통일성 있는 그런 맛을 제공해 줄 수 있게 되었죠. 자, 그런데 얘들아, 이렇게 비슷 통일감 있는 그런 맛을 제공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입니다. 누구에게 있어서 중요한 고려 사항이냐면 producers and retail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 소매업자들이나 혹은 그 꿀을 만드는 사람한테 굉장히 중요한 고려 사항이래. 왜냐면 얘들아, 누구는 어떤 똑같은 꿀을 샀는데 누구는 너무 강한 맛이 나고 누구는 너무 덜한 맛이 나게 된다면, 너무 순한 맛이 나게 된다면 그건 너무 차이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동일한 맛을 내게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누구에게 있어서 who feel the need to guarantee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장할 필요성을 느끼는 사람들한테. 자, 그럼 얘들아, 이때 등장하는 who는 뭐야? 관계대명사잖아. 관계대명사여서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꾸며주고 있어. 그래서 그 꿀을 만드는 사람, 그 꿀을 유통하는 사람들인데, 자, 앞에 나오는 주어가 복수형으로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나오는 동사도 무슨 형? 복수형으로 나오는 거 너무 잘 나왔네. 그래서 feel이라고 하는 동사 잘 나오고 있고요. 이 사람들이 무슨 필요성을 느꼈냐면요. 보장할 필요성을 느낀 거죠. Reliable and unsurprising, typically mild flavors to their custom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 소비자에게 있어서 정말 믿을만하고 놀라지 않을 만한, 내가 뭔가 항상 먹을 때마다 다른 맛이 나네? 라고 놀라지 않을 만한 맛을 보장할 필요성을 느끼는 그 제작자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던 거죠. 그랬을 때 clover is one of the most popular honeys in the 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클로버라고 하는 꿀은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꿀들 중에 하나입니다. And 그리고 its mild flavor, 그것의 아주 순한 맛과 향은요, have become familiar to many American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많은 미국인들에게 있어서 익숙해지게 되었다 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어. 자, 그럼 얘들아, 마지막 5번 it's에 지금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얘가 어떤 애를 대명사로 받는 걸까? 지금 그걸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의 mild flavor, 순한 맛이라고 했을 때 그것이 무엇일까? 앞에 나오는 clover, 얘를 말하는 거지. 그래서 clover라고 하는 것은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꿀들 중에 하나인데 그것의 순한 맛은? 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니까 앞에 clover이라고 하는 단수 주어를 받아주고 있기 때문에 단수 대명사 it's를 쓴 거 너무 잘 썼습니다. 자, 얘들아, 오늘 3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다음 시간부터 4번 문제로 쭉쭉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역시 집중해서 같이 한번 열공해 보아요. 다음 시간에 봐요.

행정주의 전수 발견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침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느려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펭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잉글리시 트레이너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1: 왕초보 영어.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guys. Today is Thursday.
1: 네.
0: 목요일입니다. 그쵸? 자, 오늘 관계 영어 해볼 텐데요. 베프가 왜 그랬을까라는 제목으로 파트 1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만히 있어봐. 베프는 왜 그렇지 않은데요. 아. 예, 이 두 가지의 말이 공존하는 게 조금 의미심장한데요.
0: 그렇죠. 그러니까 베프인데 어떤 좀 섭섭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런가 봐요.
0: 그러면 이 친구가 이럴 친구가 아닌데
1: 그쵸.
0: 라고 하면서 뭐 오해가 벌어질 수도 있고 친구끼리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은 좀 자연스러운 네. 인간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거 관련해서 오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보여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알라이, 첫 번째 미션입니다. 애니라는 친구가 있나 봐요.
1: 네.
0: 애니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그러니까 이거는
1: 아이고.
0: 제 3자한테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그죠?
1: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 상담할 수
0: 그것도
1: 있거든요.
0: 있고 또, 걔 그럴 애가 아닌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렇죠,
0: 그죠?
1: 그렇죠.
0: Right. 자,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거
1: 아이고.
0: 오해가 벌어지는 걸 수도 있거든요,
1: 이래서
0: 사실.
1: 진짜 친한 사이는 돈 관계에 맺는 거
0: 아, 그렇습니다.
1: 아니에요.
0: 그리고
1: 에이.
0: 사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직접 가서 말하는 게 낫긴 하거든요.
1: 차라리.
0: Right.
1: 그래, 맞아요,
0: Okay.
1: 맞아요.
0: 자, 하지만 현실적인 내용이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 네.
0: 이것을 다 영어로 우리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1: 솔직히 얼마나 빌려가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자, 돈을 빌려가서 갚지 않는 상황을 영어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0: Okay.
1: 하겠습니다. 슬기롭게
0: Alright.
1: 도전!
0: 도전!
1: 애니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0: 응?
1: 애니, do you know
0: 애니?
1: Annie?
0: What
1: 응.
0: about 애니?
1: 애니가 애니 my money. My money 그 borrow my money.
0: She borrowed your money.
1: And but she doesn't refund.
0: Refund?
1: Return.
0: Oh, she didn't.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맞아.
0: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Annie is my best friend. 그랬지,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0: So she's your best friend, right?
1: Yeah, but I disappointed.
0: Ah, because she didn't give you.
1: Yeah. 와.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Call?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아, 말이 쉽지, 그거. It's too hard for me.
0: Just say, please.
1: Please, my money.
0: Give me my money.
1: Come back my money.
0: Yeah, she's your friend.
1: But she, no, I, 대신 좀.

0: 해줄래?
1: Sorry?
0: You call her.
1: Me?
0: Any. Yes, please. Please.
1: What?
0: Oh, I didn't.
2: 아, 이번 에피소드가 하나로 끝내는 게 아니잖아요.
0: 그쵸.
2: 그러다 보니까 이 뒤에 또 다른 이야기가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간 드라마 보듯이 즐기시면 돼요.
0: 알겠습니다.
2: Alright. 자,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3: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4: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3: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4: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2: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자, 지금 뭔가 속상한 마음에 다른 제3자에게
0: 아유,
2: 얘기를 하는 겁니다.
0: 그쵸.
2: Annie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이렇게 얘기를
0: 아유, 이게 진짜 또 돈이 필요한 순간이 있는데,
2: 해보겠습니다.
0: 그러면 또 주변에 빌려줬던 친구들 생각이 이렇게
2: That's
0: 나요.
2: right.
0: Annie,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2: 자, 이거는 너무 길어서 나눠야 될것 같아요.
0: 무조건 나눠야 되겠네요. 이게 어차피 and로 연결된 두 문장인 거잖아요.
2: 맞아요, 맞아요.
0: 자, Annie가 내 돈을 빌려갔어. 간 거잖아요, 이미. 그러면 여기가 그거겠네요. 그, 빌리다를 과거로. borrowed예요.
2: 와, 보통 이거
0: 오!
2: 동사 엄청 실수 많이 나오거든요.
0: 그죠? 뭐, 랜드, 렌트, 빌리는 거 엄청 많잖아요.
2: 오호호, 그러면 저 대신에 대신 티칭 가능합니다. 자,
0: 거의,
2: 여기는 and로 나누긴 했는데 완전한 문장이라기보다는요 주어를 any를 share하고 있는
0: 아, 그런
2: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0: 거군요.
2: 거의 완성된 문장이죠, 거의. 자, 그래서 any가 뭔가 아무튼 빌렸다, 나의 돈을, 그리고 절대 페이하지 않았다는 느낌 같은데,
0: 오,
2: 자,
0: 그러네.
2: 일단은 빌렸다라고 하는 동사 맞는지가 중요합니다.
0: 네.
2: 정답. Perfect. Okay.
0: Yes.
2: So borrow라고 하는 것은 이제 빌리다, borrow가 아닙니다.
0: 네.
2: borrow,
0: Borrow.
2: 빌리다가 되겠는데 이거 엄청 헷갈릴 수 있어요. 특히 사실은 뭐 rent 이런 단어랑 헷갈리는 건 그렇다 쳐도
0: 네.
2: 이거 헷갈려 하시는 분들 많아요.
0: 랜드.
2: 네.
0: 맞아요.
2: borrow와 lend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아예 다른 겁니다. borrow는 뭐라고요?
0: 빌리다.
2: lend는 뭐예요?
0: 빌려주다.
2: 맞아요.
0: 아.
2: 이게 헷갈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서 잘못 반대로 쓰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0: 네네네.
2: So 조심하셔야 돼요. Okay, so Annie가 my money를 borrow 했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갚았대요, 안 갚았대요?
0: No, never.
2: No, never, right? 절대 갚은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0: 네.
2: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돈을 갚는다라는 표현을 얘기를 하잖아요.
0: 네.
2: 일단 돈이 나오니까 머니가 나와야 될것 같고,
0: 그쵸.
2: 자, 갚는다라는 동사가 따로 있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데,
0: 돌려줘야 되니까 리펀드 아니에요?
2: 아, 그럼 환불
0: 아,
2: 맞는데, 그건 뭐
0: 환불이구나.
2: 어디서 뭘 사가지고 물건 한 것도 아니고요.
0: 다르네요.
2: 그 친구가 무슨 뭐, 내가 본인이 무슨 상점을 갖고 있지 않는
0: 그건
2: 이상, 네,
0: 아니죠.
2: 그래서 무슨 돈, 이런 단어 아예 안 들어가요. 오히려 더 편합니다. 바로 뭐냐면, pay someone back. 끝이에요.
0: 아, 돌려주는 거니까,
2: 머니 같은 거
0: 어쨌든.
2: 굳이 안 넣어도 상관이 없는 거고요. 여기가 바로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백이라는 건 도로죠.
0: 네.
2: So 도로 페이 하는 겁니다. 처음에 그 사람이 이제 나한테 페이했다기보다는 돈을 빌려준 거니까 그다음에
0: 네.
2: 내가 다시 페이를 하는 거죠. Okay? So pay someone back. 그리고 목적어 모양으로 써야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그에게 돈을 갚아라고 얘기를 하면 무슨 머니 이런 단어 필요 없는 거예요. 그에게 도로 지불해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0: Pay him back.
2: That's it. Pay him back.
0: 목적어니까.
2: Right. 자, how about this? 과거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0: 네.
2: pay의 과거가 뭐죠?
0: Paid.
2: Paid. 나는 이미 그들에게 돈을 갚았어. 나는 이미 그들에게 돈 갚았어.
0: I already paid them back.
2: 오, 그죠? I already paid them back. 나그 사람들한테 벌써 돈 갚았어요. 머니란 단어 굳이 안 들어가죠? 훨씬 편합니다.
0: 그러네요.
2: Just like this.
0: Yes.
2: 그리고 pay 과거형도 여러분 스펠링도 그렇고 주의하셔야 돼요. 아시죠? 자, 같이 한번 낭독해 볼게요. Pay him back.
0: Pay him back.
2: I already paid them back.
0: I already paid them back.
2: 그렇죠. 자, 그리고 또 하나 repay라고 하는 단어를 또 나중에는 볼 수가 있어요.
0: 네.
2: 근데 이거는 사람에게 갚는다는 느낌보다는 repay 한 다음에 뭐를 repay 하는지 뭐 나의 비, 뭐 뭐 빚을 졌을 수도 있고 뭔가 그런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또 repay라는 동사가 우리 dialogue 어딘가에 나오면

0: 제가 꼭 짚고 넘어갈게요.
1: 네.
0: Alright,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1: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자, 그랬을 때 다른 친구가 듣고 근데 그 아이는 너의 베프 중 한 명 아니야? 근데 그럴 리가 있을까? 이러면서 친구가 좀 놀라는 거예요.
1: 그렇죠. 네. 근데 이렇게 뒤에서 얘기할 친구가 아닌데 의아했던 거죠.
0: 그렇죠.
1: Isn't she one of your 그녀는
0: 뭐예요?
1: 한 명이야.
0: 한 명이 아니니? 이랬죠.
1: 한 명 아니니?
0: 왜냐면 isn't she 이랬기
1: 그쵸?
0: 때문에.
1: 한 명이 아니니 너의 베스트 프렌드. 베스트 프렌드 중에 한 명 아니니? 아니냐. 그럼 여기에 베스트 프렌드가 나와야겠네요. 베스트 FRIEND.
0: Okay.
1: 그러면 근데 베스트 프렌드가 여러 명이니까.
0: 오, 에이. 맞아요. 사실은 굉장히 웃긴 게 베스트 프렌드라고 하면 한 명이어야 될 것 같잖아요.
1: 맞아요.
0: Right? 근데 그런 친구 여기 가선 너가 베프야. 여기 가선 너가 베프야.
1: 때에 따라 다른가요?
0: 그렇죠. 예. So 너의 베스트 프렌드 중에 가장 친한 친구들 중에 하나 아니냐라고 했습니다. 정답. That's right. Okay. So best friends. 뭐 기본적으로는 가장 친한 친구. 줄여서 우리 그냥 사실 베프라고 베프. 많이 쓰게 되죠.
1: 네.
0: 자, 근데 이 best friend라고 하는 거가요. bestie라고도 많이 해요.
1: 아, 네네.
0: 이거는 더 줄여서 하는 비격식 표현이고요. 실제로 완전 약자처럼 쓰는 거 있거든요.
1: 아,
0: 혹시 아세요?
1: 알죠. BF.
0: 오.
1: 예.
0: 틀렸습니다.
1: BF. 언제 바뀌었죠?
0: 한 3월 며칠부터 바뀐 게
1: 그래요?
0: 아니라 원래 BFF입니다.
1: 아, 그래요?
0: 이거는요, BFF는 Best Friends Forever
1: 라고
0: 하는 살짝 오그라드는 네네. 그런 표현이고요.
1: 아.
0: BF는 Boyfriend 줄인 거기 때문에
1: 아, 그렇군요.
0: 네, 헷갈리시면 안 돼요.
1: 네네.
0: 근데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이거 좀 오그라들어요.
1: 에이.
0: 그래서 그냥 Best Friend가 최고입니다. 이거 가장 많이 쓰기도 하고요.
1: 네.
0: Alright.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단어도 있지만 패턴이에요. 지금 one of your best friends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 네.
0: of가 있잖아요. 무엇에라는 뜻도 있지만 뭔가 소유권을 느끼게 해주는
1: 네.
0: 그것도 있지만 뭐뭐 중에라는 뜻도 될 수가 있어요. of 자체가. 그래서 isn't she 한 명 아니야? 누구 중에? 중에 your best friends. 이렇게 또 of를 쓸 수가 있습니다.
1: 네.
0: 중요한 거는 여러 중에 하나잖아요.
1: 네.
0: 그러니까 단수명사가 아니라 복수면사를 쓰는 건
1: 그쵸.
0: 당연한 겁니다.
1: 그러네요.
0: Right. 그 중에 하나.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게요. 내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명이라고 하면 그분 뭐라 그래야 돼요?
1: Co-workers.
0: 왜냐하면 여러 명이니까.
1: 여러 명 중에 한 명이니까.
0: 다시 한번. 나의 co-workers 중에 하나. 그러면은?
1: One of my co-workers.
0: 이렇게 돼야 돼요.
1: 아하.
0: 자, 그들 중에 한 명.
1: 네.
0: 그들 중에 한 명.
1: 그들 중에 one of them.
0: That's it. 자, 이것으로 문장 만들면 방금 그것들을 주어로 쓰면 돼요.
1: 네네.
0: 내 직장 동료들 중에 한 명은 한국인이야.
1: 오, 그 my 아니죠.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0: 그렇죠. 자, 지금 왜 is 썼어요? are 안 쓰고?
1: 왜냐면 one이잖아요.
0: 맞아요. 중요한 건 한 명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1: 아, 그러네요.
0: 뭐 my Korean, 뭐 my friends, my coworkers 상관없습니다.
1: 그 is all Korean 해야 되나요?
0: Korean은 형용사로 쓴 케이스예요.
1: 아,
0: 지금.
1: 그러네요.
0: Okay? So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자, 이거 해볼게요. 그들 중에 한 명은 가수야.
1: 아, 그쵸.
0: 일단 그들 중 한 명이
1: one of them. One of them is a singer.
0: 얘는 singer. all가 들어가야 되죠. Singer. 명사니까.
1: 네.
0: Just like this. So 여기서 너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얘 복수로 써주는 거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단수 동사로 받는 거 하나.
1: 네.
0: 이거는 엄청 문법 책의 느낌 갖고 딱딱할 수도 있지만요. 원어민들은 이거는 실수를 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1: 오.
0: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왕이면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오케이?
0: 물론 뭐 조금씩 실수하는 거는 괜찮은데 실수하면서 점점 나아질 수 있게 practice가 많이 들어가야 돼요.
1: 네.
0: 오케이. 읽어볼게요.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1: One of my co-workers is Korean.
0: One of them is a singer.
1: One of them is a singer.
0: 자, 그리고 본문 가볼게요. 약간 의아한 느낌으로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Annie borrowed

0: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1: 자, 이랬을 때 아주 씁쓸한 말을 해요.
2: 네.
1: 그렇지가 아니에요.
2: 어?
1: 그랬지.
2: 그랬지.
1: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2: 어.
1: 과거로 쓴 이유 알겠어요.
2: 그러네, 그러네.
1: 이미 뭔가 기분이 상한 거예요. 그래서 베프였다.
2: 그렇게 됐네.
1: 과거 동사.
2: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She was.
1: 약간 이런 느낌이죠. She was. 이런 느낌.
2: She was my best friend.
1: Yes,
2: 이런 느낌.
1: Yes.
2: I am really in her.
1: 자, 여러분들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하지만 네. 스펠링이 헷갈리는 그 단어를 넣으셔야 되는데
2: 그렇죠.
1: 자, 걔한테 나는 정말 뭐 했다고요?
2: 실망했어.
1: 그걸 써야겠네요.
2: 실망, disappointed인데요. Disappointment인가요?
1: 아, appointment도 아니고요.
2: Disappointment.
1: Disappointment, 이거는 그 명사가 아니죠, 여기서는 지금.
2: I a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아마도 그 문법을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
2: 네.
1: 이거 좀 유명한 표현이거든요.
2: 어.
1: 알고 계실 수 있습니다. So,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정답 볼게요. 스펠링까지 let me check. Okay.
2: Oh, yes.
1: 아, 좋습니다. Okay. P가 두 개예요. 그리고 S가 하나인데 어떤 분들은 S 두 개 쓰시고 P 하나 쓰는 케이스 제가
2: 너무
1: 많이
2: 헷갈려요.
1: 봐왔거든요.
2: 맞아요.
1: 자, 그리고 disappointed. 얘는 형용사입니다. 그렇죠? 형용사로 실망한. 이런 형용사인데 발음할 때 NT가 모음 사이에 붙어 있죠, 지금.
2: 네.
1: I와 E 사이에. 이런 경우에는 모음 사이에 N하고 T가 붙어 있으면 T가 약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disappointed 이렇게도 되지만 아예 소리 안 나는 케이스도 많습니다. So disappointed 이럴 수도 있어요. 오케이? 자, 한번 try 해 보도록 할게요.
2: 네.
1: disappointed. disappointed.
2: disappointed. disappointed.
1: 오케이. 그거는 옵션일 뿐이다.
2: 네.
1: 라는 것이고요. 자, 덩어리 표현 아마 그냥 계속 암기만 해왔다면 오늘 이제 쓸 수 있는 기회가 나왔는데 바로 be disappointed 쓰고 그다음에 전치사 못 썼어요?
2: in
1: someone.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사람한테 실망한 상태를 얘기를 하는
2: 네.
1: 겁니다. 오케이. So 나 있잖아. 정말 그녀에게 실망한 상태야.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자, 이거 한번 해 볼게요. 이거는 진짜 I hate you. 이거보다 더 무서운 건데요.
2: 그래요.
1: 나 너한테 실망이야. 와. I mean, it hurts so much more.
2: 진짜 듣기 싫은 말인데요, 근데.
1: I know.
2: I am disappointed in you.
1: 그렇죠. 이렇게 쓰는 거죠. I am disappointed. 근데 어디에?
2: In you.
1: 자, how about this? 질문형도 가능하겠죠? 너 우리에게 실망했니? 너 우리한테 실망했어?
2: 그러면 Are you disappointed in us?
1: 그렇죠.
2: Oh.
1: us가 돼야 되겠죠. 우리니까. Oh. 그리고 you are가 아니라
2: Are you?
1: That's right.
2: 음.
1: So, just like that. In만 좀 주의해 주시면 좋겠어요.
2: 네.
1: Alright, 읽어보도록 할게요. I am disappointed in you.
2: I am disappointed in you.
1: Are you disappointed in us?
2: Are you disappointed in us?
1: 네. 자, 여기서 뭐 하나 참고로 드릴 게 있는데요.
2: 네.
1: 주의하셔야 되는 게 read가 나올 때도 있어요.
2: 네.
1: 네. in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사람한테 많이 써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실망했기 때문이에요.
2: 아.
1: 이 사람한테. 오케이? 그런데 with 같은 경우에는 사람한테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2: 예.
1: 어떤 결과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2: 아.
1: 오케이? 그래서, I'm disappointed with the results.
2: 열 결과가?
1: 네, 뭔가 아니면 무슨 어떤 grades
2: 성적.
1: 같은 성적 이런 거에.
2: 그쵸, 그쵸.
1: 그러니까 그 너 성적, 너 실망이야. 그거 자체에 본질적으로 실망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그거에
2: 그쵸.
1: 의해서 실망이 됐기 때문에 so, 어떤 사람에게 본질적으로 실망이 들어갔다. 그래서 사람한테 보통 이렇게 어떤 결과에는 이렇게 나눠서 쓰시면 좋습니다.
2: 네.
1: 오케이? 자, 그리고 아까 전에 이미 언급하긴 했지만 여기서 she was는 she was
2: my best friend네요.
1: She was my best friend.
2: Yes.
1: 그래서 여기서는 그 동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2: 네네.
1: Well, she was. 이렇게 쓴 거죠. Or, she used to be. 뭐뭐 하곤 했다. 이거 써도 되고요.
2: 네.
1: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2: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자, 이랬을 때, 자, 보세요. 진짜 좋은 친구는 이런 것 같아요. 딱 듣고서, 아, 야, 말했지? 야, 별로야.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 맞아요.
1: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Right? So, 그냥 전화해서 물어봐.
2: 그치.
1: 이게 더 나은 것 같아요.
2: 양쪽 입장을 다 들은 게 아니기 때문에.
1: 그쵸.
2: 혹시나 기억

0: 그걸 못하고 있을 수도
1: Of
0: 있잖아요.
1: course.
0: Just give her a call. 여기서 또 끊어볼까요?
1: Okay.
0: 좀 전화를 그녀에게 해봐. And 물어봐. 물어보는 거는 ask겠네요.
1: Okay.
0: Yep.
1: 굉장히 심플한 느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so
0: 네.
1: just give her a call and what? And ask.
0: 아하.
1: 정답 맞습니다.
0: Yes.
1: 물어보다 물론 이제 ask는 뭐 맥락에 따라서 부탁하는.

0: 강세는 자음이 아니라 무조건 모음에 두셔야 돼요. So, A, S, K 중에
1: 에이.
0: 그렇죠. 거기에 강세를 꽝 주면 스크 이게 굉장히 짧게 들어오기 때문에 에스크 이렇게 안 됩니다.
1: 그러네요.
0: Ask, ask. So, 스크, 스크. 짧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Right. 한번 해볼게요.
1: 네.
0: Okay? Ask, ask.
1: Ask, ask.
0: 좋아요. 자, 누구에게 전화한다라고 할때 call someone이라고 해도 되는데 오늘 못 썼죠?
1: Give her a call.
0: 그렇죠. 이거는 뭐 예전에 노래도
1: Give
0: 있었지만,
1: me a call. 에.
0: give someone a call. 이거는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다,
1: 예.
0: 걸다가 되겠습니다. Okay? So 목적어를 중간에 넣는 거예요. Her, him 이런 식으로 중간에 들어가 주면 되겠고요. 자, 이거 한번 해볼게요.
1: 네.
0: 유경자 갑니다. 나한테 오늘 밤에 전화해. 나한테 전화를 한통 넣어라. 오늘 밤에.
1: Give me a call tonight.
0: 그렇죠. Give me a call tonight. 뭐, right? 자, 두 번째. 그에게 연락하자, 전화하자, 하자를 넣어서.
1: Let's give him a call.
0: 그렇죠. Let's give him a call. 이거 let's call him.
1: Yes.
0: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1: 네.
0: 계속 쓰면 쓸수록 give가 들어간다라는 게 들어갈 겁니다. 자, 읽어 보도록 할게요. Give me a call tonight.
1: Give me a call tonight.
0: Hey, let's give him a call.
1: Let's give him a call.
0: 네. 자, 참고로요. Give someone a call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지만
1: 네.
0: 조금 더 비격식으로요. 이런 것도 많이 써요. Give someone a ring,
1: 응?
0: buzz
1: 와우.
0: 이런 것들도 씁니다. ring이라고 하는 게 진짜 띠링띠링띠링 울리는 거잖아요.
1: 전화
0: 그걸
1: 벨이죠?
0: 준다란 느낌. buzz도 buzz라고 하는 게 zzz 이렇게 울리는 느낌이
1: 진동인가요?
0: 있잖아요.
1: 아.
0: 그래서 이것도 조금 비격식으로 캐주얼하게 쓰실 수 있어요. Okay.
1: Yes.
0: 자, 그렇다면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네, 자, 이렇게 하면은 좀 뒤에서 너무 얘기가 많이 오가면은 서로 오해 있을 수 있으니까.
1: 맞아요. 깔끔하게 정리되는 말인 것 같아요.
0: 오히려 좋습니다.
1: 네.
0: Alright. 자, 또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가 트레이닝 할게요.
2: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네, 다 같이 미션 정리해 볼게요. 첫 번째 미션은 애니가 내
1: 응?
0: 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1: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0: 그렇죠. 두 번째 미션은요? 그랬지. 걔한테 진짜 실망했어.
1: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Okay, very nice.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0: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2: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0: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2: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0: 네, 입으로 직접 영작하는 입영작 시간입니다.
1: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요. 볼까요?
0: Alright, 첫 번째는 누구에게 돈을 갚는다라고 할 때 money라는 단어 굳이
1: 안
0: 쓴다.
1: 안 쓴다. 네.
0: Pay someone back.
1: 음흠.
0: 이거 해주시면 되고요. 틀려도 됩니다. 목소리만 키워주세요.
1: 좋습니다.
0: 오케이? 걔한테 돈 갚아. 자, 그에게 돈을 갚아라. 명령어로요.
1: Pay him back.
0: Pay him back. 이런 느낌.
1: 네.
0: 두 번째는 과거형으로 가볼게요. 나 벌써 걔네한테 그들에게 돈 갚았어.
1: I already paid them back.
0: 그렇죠. them으로도 바꿔야 되고 paid 과거형이 돼야 되겠죠.
1: 네.
0: 자, 이번에 Annie 갈게요.
1: 응?
0: Annie가 내돈 빌려가서 안 갚았어. 제가 나누겠습니다. Annie는 내 돈을 빌렸다.
1: Annie

0: borrowed my money.
1: 그리고 절대 나에게 돈을 갚지 않았다.
0: And never paid me back.
1: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연결까지 해봤습니다.
0: 끊어서 하니까 훨씬 수월하네요.
1: 훨씬 나아요. 네. 네. 그리고 이 명장은요, 한 번에 할 필요가 없어요. 이거는 트레이닝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0: yes.
1: 괜찮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Pay him back. I already paid them back. And h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오케이. 자, 다음은요. 아, 이거는 항상 이론으로만 알고 있었던 표현이라면 네. 이 명작으로 가야죠. So, be disappointed in someone. 본질적으로 누군가에게 실망을 했다라는 느낌.
0: 네.
1: 그리고 이거 저는 실망을 했는데 나 실망했다? 이거 아니죠?
0: 연기해야 돼요.
1: 아, 이거 연기 들어가야 돼요.
0: 네.
1: 그래야 뇌에서 아, 이게 어떤 느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연결을 시켜버립니다.
0: 어, 맞습니다.
1: 네. 자, 갑니다. 나 너에게 실망했어. 이거 현재형으로 상대방한테 한다는 느낌으로 나 너에게 실망한 상태다.
0: 신기한 게 지금 시작 전부터 한숨이 나와요. 이 연기 들어간 거거든요. I am disappointed in you.
1: 오, 강력해요.
0: 예.
1: I am disappointed in you.
0: 진짜 I hate보다 더 무서운 말이에요.
1: 더 무서운 거예요, 예. 이거요. 네. 자, 다음은요. 걔한테 그녀에게 진짜 실망했어. 이것도 지금 실망한 상태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0: 네.
1: 난 정말로 그녀에게 실망한 상태다.
0: I am really disappointed in her.
1: 그렇죠.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0: Yes.
1: 오케이? 자, 세 번째. 너 우리한테 실망했어? 현재형으로. 너 우리한테 실망한 상태야?
0: Are you disappointed in us?
1: In us? 아주 좋습니다. 오케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I am disappointed in you.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Are you disappointed in us? Alright,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3: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2: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3: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1: Alright, 다 같이 미션 해결할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4: Annie borrowed my money and never paid me back.
5: Isn't she one of your best friends?
4: She was. I'm really disappointed in her.
5: Just give her a call and ask. Go on, it's okay.
1: Oh, great job, you guys. 오늘도 성공입니다.
0: 네.
1: 자, 그렇다면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내가 귀엽다는 거야? 라는 문장이었는데요. Are you saying you are cute?
1: 그렇죠.
0: 예.
1: Are you saying you are cute?
0: 약간 비아냥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1: 살짝 들어갔을 예. 수 있습니다. 자, 뒤에가 Are you cute? 이 나오면 안 된다고 했었죠.
0: 네.
1: 오케이. 자, 오늘 배운 이 명작 패턴입니다. Pay someone back. Pay someone back. 이용해서 다음 명작 해주세요.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0: 아이고.
1: 나 너한테 돈 못 갚아. 만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0: 네, 여러분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드십시오.
1: 네, 틀려도 되니까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0: 네.
1: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너무 지나치게 많아 보인다. 즉, 너무 버거워 보이거나 버거운 것 같을 때가 있어요.
1: She says, "But then, ironically, the one thing that kind of fixes that feeling is actually sitting down and planning everything out."
0: 네, 여기에서 역설적이게도 반어적으로
1: Ironically, ironically.
0: 네, 이런 단어가 쓰이고 있고요. Ironically라고 하는 이유, 역설적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이유는 너무 뭐가 많아서 지금 계획을 뭐부터 짜야 될지 모르겠는 상황에는 해결책이 바로 계획을 짜는 거다라고 해서 이제 ironically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But then ironically,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역설적으로 The one thing that kind of fixes that feeling, 그런 기분을 고쳐줄 수 있는 한 가지가 뭐냐면 is actually sitting down and planning everything out. 딱 앉아서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걸 말해요. 물론 sitting down이라는 것은 앉지 않을 때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sit down and talk 뭐 이렇게 쓸수 있지만 여기서는 그냥 앉는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딱 한자리에 앉아서 계획 짜보는 거예요.
1: Could be. All right. Perfect. Let's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2: I feel like it's a very universal feeling to kind of get in that state of mind and just get overwhelmed and want to shut down.
1: I feel like it's a very universal feeling to kind of get in that state of mind.
0: I feel like 저는 이런 것 같습니다. It's a very
1: Universal feeling. Universal.
0: 네, universal feeling, 보편적인 기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universal이라는 것은 it's a common
1: It's common,
0: feeling.
1: right? Many people probably
0: 네,
1: feel that way.
0: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감정인 것 같다라는 뜻으로 한 말이고요. To kind of은 빼도 상관없겠죠, 의미상. Get in that state of mind. State of mind는 말 그대로 mind, 정신, state, 상태, state of mind인데 이렇게 영어에서 짧은 단어들로 뭐뭐 of 뭐뭐 이렇게 이어진 것들이 꽤 많아요. state of mind도 있고 point of view도 있고 좀 이렇게 무슨 of 뭐뭐뭐 이렇게 된 것들이 좀 있습니다.
1: True that.
0: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뜯어서 그냥 기억하기보다는 한 덩어리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You have to memorize them all as one for
0: 네,
1: sure.
0: state of mind.
1: Yeah, because there's no real other way to use those words in a
0: 네.
1: different way. It's state of mind.
0: 네. 그러니까 그 상태를 가리키는 다른 단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런 다른 단어들보다는 그냥 state가 쓰이는 거죠.
1: State of mind,
0: state
1: yeah.
0: of mind. Alright.
1: And what is this state of mind? She says to get in that state of mind, I guess, you know, overwhelming. And just get overwhelmed and want to shut down.
0: 이 내용까지 쭉 이어져서 그런 기분, 그런 정신 상태가 되어서 지금 밑에 보여드리는 이 내용 을 느끼는 것이 universal feeling인 것 같다.
1: Yeah.
0: 보편적인 것 같다.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것 같다. 그런데 내용이 뭐냐면 just get overwhelmed. 감당이 안 되는 기분. 못하겠어. 나에게 너무 어려워. 이런 기분을 느끼는 거. want to shut down.
1: Shut down.
0: 보통 shutdown 하면 기계가 저는 생각이 나요.
1: Right.
0: machines.
1: You know, you shut down your computer, right?
0: exactly.
1: But you could also shut down as well, where you just stop and you do nothing.
0: 맞아요.
1: Yeah.
0: 그래서 원래 이제 기계를 가리키는 말에서 이게 온것 같은데, 뭐 사람도 지금 작동 약간 정지, 다 그만두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싶은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 보편적인 것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 Perfect. How about we take a look at the next part of our clip?
2: But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I believe it's good to just kind of take a deep breath and plan things out one step at a time. Because sometimes when you look at a project, it's very big on the outside.
1: But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0: 그런데 그런 일이 생기면이라는 표현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만 바꿔보고 넘어갈게요. Things like that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something like that이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둘다 똑같이 쓰는 말인데,
1: Yeah.
0: 근데 뒤에 happen의 형태가 바뀌겠죠.
1: Yeah.
0: When things like that 한 다음에는 things가 복수니까
1: Happen.
0: happen, 그리고 something
1: Something happens.
0: happens. 그래서 이거는 그냥 약간 덩어리로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1: Happen.
0: when something
1: Something
0: like
1: like
0: that
1: that
0: happens.
1: happens.
0: 이거를 바꿨는데 그때 가서 something이니까 단수니까 s를 붙여야지 이걸 생각하고 있을 시간은 없어요. 그냥
1: Yeah.
0: 입에 익어서 나오는 노래 가사처럼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연습 많이 해놔야죠. So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0: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1: I believe it's good to just kind of take a deep breath and plan things out one step at a time.
0: 네,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런 기분이 들 때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It's good to just kind of take a deep breath. 심호흡을 하고 and plan things out.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One step at a time. 한 단계씩 계획을 세워보는 게 I think it's good. I believe it's good. 좋다고 생각합니다.
1: And she says, why, taking one step at a time is good? Because sometimes when you look at a project, it's very big on the outside,
0: 네,
1: right?
0: 왜냐하면 because sometimes when you look at a project, 맥 선생님은 이 단어를 어떻게 읽으세요?
1: Project,
0: Project.
1: project,
0: 네, 사라 씨는 Project라고 했어요. 이 발음 둘다 맞아요. 어떤 사람들은 Project, 어떤 사람들은 Project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두 가지 발음 둘다 들을 수 있었고 어떤 프로젝트를 봤을 때 it's very big on the outside.
1: Right.
0: 겉으로 봤을 때는 아주 커 보여요.
1: Yeah, it's like there's a lot to do, so
0: 네.
1: many parts, but she gives us a good tip in the next part.
2: But if you break it down into steps and plan it out that way, it's much more manageable if you take it piece by piece.
1: But if you break it down into steps and plan it out that way,
0: 네. 그래서 앞에 겉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커 보인다고 말을 했잖아요. On the outside. 지금 반대로 들여다보고 쪼개는 걸 말하고 있는데 on the outside를 반대로 바꾸면 on the
1: The inside.
0: inside라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도 on을 쓰는 거 기억해 주시고 뭐 in the inside인가? 그 앞에 전치사가 헷갈릴 수 있거든요. on the outside, on the
1: On the
0: inside.
1: inside.
0: side가 어떤 면을 가리키는 거니까
1: Right.
0: on과 붙여서 생각하시기 좋을 것 같고요. But if you break it down into steps, 여러 단계, 여기서는 steps라고 그냥 했지만 into many steps,
1: Many
0: 여러
1: steps.
0: 단계로 나눠서 보면은 plan it out, 나눠서 보고 계획을 그런 형태로 짜게 되면이라고 했는데요. Break something down 하면 보통 when something breaks down,
1: Oh, it's
0: 이건
1: bad.
0: 고장난 거잖아요.
1: Yeah, it's broke. It broken.
0: What kind of things break
1: Oh,
0: down?
1: cars for sure. My car broke down.
0: Elevators?
1: Elevators break down.
0: 큰 기계들이 보통
1: Things that you
0: breakdown이라고
1: like
0: 하는데.
1: ride or something.
0: 네.
1: Like airplanes, trains,
0: 탈
1: those
0: 것.
1: kind of things.
0: Yeah. 그래서,
1: Big,
0: 네.
1: big things.
0: 그런데 break something down 하면 이건 작게 큰 규모에서 작은 규모로 아래 단계로 내려가기 때문에 down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쪼개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어떤 큰 아니면 어려운 단어가 많이 쓰여 있는 복잡해 보이는 영어 문장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또 해드리고 있는 이거 자체가 breaking things down for you.
1: Yeah, we break it down for you. We go over everything piece by piece.
0: 네, 쉽게 설명해 드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breakdown이라고 하고요. 마지막 이렇게 하면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1: She says, it's much more manageable if you take it piece by piece.
0: 네, piece by piece, step by step, little by little,
1: Little by little,
0: bit by
1: part
0: bit,
1: by part,
0: part by
1: bit by
0: part,
1: bit.
0: 얼마든지 바꿀 수 있겠고 조금씩 처리하면 it's much more
1: Manageable, manageable.
0: 네, manage. Manage가 이제 매니저가 하는 일처럼
1: Oh, yeah.
0: 관리하고 이런 것도 manage지만 그거 혼자서 하실 수 있겠어요? Can you manage? 이렇게 질문할 수 있잖아요.
1: Yeah. Can you manage it?
0: Yeah, 할수 있습니다. 네, I can do it by myself 할 때,
1: Perfect.
0: I can manage. I can manage to do it by myself. I can manage this. 그래서 그쪽 의미로 manageable 있고요.
1: Right.
0: 여기 if you take it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 조금씩 처리한다고 번역을 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take이라는 것은 take the work
1: Take the work, right.
0: to process it.
1: Right. So if you take something step by step, that means you're doing it step by step,
0: do랑
1: right?
0: 비슷한 의미로 쓰였습니다.
1: Perfect. Let's review her clip once again.
2: Do you ever feel so overwhelmed by life that you can't even commit to anything, you can't make plans, it all just seems too much. But then ironically, the one thing that kind of fixes that feeling is actually sitting down and planning everything out. I feel like it's a very universal feeling to kind of get in that state of mind and just get overwhelmed and want to shut down. But when things like that happen, I believe it's good to just kind of take a deep breath and plan things out one step at a time. Because sometimes when you look at a project, it's very big on the outside, but if you break it down into steps and plan it out that way, it's much more manageable if you take it piece by piece.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뭐뭐한 기분이 들 때가 있나요? 라는 뜻으로 Do you ever feel like 어떤 네,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는 아니면 할 수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질문을 할 때 Do you ever feel like 이런 기분 들 때 있나요? 두 번째 패턴은 one 뭐뭐뭐 at a time 하면 한 번에 하나씩이란 뜻으로 오늘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함께 이 패턴을 이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볼 건데요. 영어 문장의 우리말 번역 보고 오실까요?

0: 맞아, 나도 그런 기분 딱 들어. That's how I feel too.
1: Yeah, that's how I feel too.
0: 네, 여기에 좀 첨가해서 That's how I feel all the time too. 항상 그런 기분
1: Yeah.
0: 들어도 할수 있겠고요. That's how I felt too. 그 당시에 그런 기분 들었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1: Perfect. One last time. That's how I feel too. Let's move on to In the Social World.

0: 네, 오늘은 In the Social World 코너에서 계획이 어렵지만 필요한 존재라는 내용의 소셜미디어 포스팅을 두개 보겠습니다.
1: Let's take a look. Business plans are a hard but necessary thing. Meal planning has been so stressful, yet takes such a huge weight off my shoulders.
0: 다시 한번 볼까요?
1: Micah says,
0: Business plans, 사업 계획이죠. Are a hard but necessary thing. They are a hard thing, but they are also a necessary thing. Business plans 전체를 그냥 하나의 thing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a thing이 가능해졌고요. 그래서 어렵지만 필요한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 Samantha says,
0: Meal planning, 식단을 짜는 거. 어떤 식사를 뭐 식사를 어떻게 할지 점심 때 아침에 뭐 저녁에 뭐 먹을지 이거죠. Meal planning 이걸 보통 meal prep 뭐 이렇게 같이도 연결하는데.
1: Yeah. Meal prep and meal planning.
0: 네. Meal planning has been so stressful. 그 식단을 짜는 것이 뭐 그동안 정말 스트레스를 많이 줬나 봐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yet but takes such a huge weight off my shoulders. Take a weight of such a huge weight when it takes some weight off your shoulders means it makes it less stressful for you.
1: It makes it less stressful or takes away some of the burden.
0: 네.
1: Like think about like burdens, they kind of weigh on you,
0: 네.
1: weigh on your shoulders, but since you planned it out, it's kind of taking away some of that
0: 그렇죠.
1: burden.
0: 네.
1: Right?
0: 어깨에 있던 부담을 덜어준다라는
1: right.
0: 의미로 쓰였고요. Meal planning 보통 이제 또 다이어트 할 때도 많이 쓰다 보니까
1: yeah.
0: 약간의 펀 아닌 펀처럼 된 것 같아요. 농담처럼도 약간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 True that.
0: Yeah.
1: I like that.
0: All right.
1: All right. Perfec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1: We plan to see you again.
0: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배우는 기초영문법 Grammar Inside의 김승규입니다. 아주 고전 영화죠. 유명한 영화입니다. 오지의 마법사라는 영화를 보면요, 주인공 도로시가 본인이 원래 살던 캔자스로 돌아가기 위해서 되뇌이는 그런 마법의 주문이 있어요. 오늘 우리 그 문장에 집중해 볼 거거든요. 자, 그 문장 바로 이겁니다. There's no place like home. There's no place like home. 길지 않은 문장이죠. 근데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왜 이것이 도로시가 집으로 돌아갈 때 되뇌였어야만 했던 그런 마법의 문장인지를 파악할 수가 있어요. 공부할 것이 많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집중해 보고 싶은 부분은요, 가장 앞에 있는 부분이죠. There is no, 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여기 있는 apostrophe의 S는 비동사 is를 축약해 놓은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근데 그 전에 먼저 요 뒤에 있는 like home, 전치사 like에 대해서 간단히 복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사실 이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내용이거든요. 좋아하다 라는 의미로서 동사로도 like, 그래요, 많이 씁니다. 하지만 뭐뭐와 같은, 뭐뭐처럼 이란 의미로서 전치사로서도 많이 사용이 된다는 거죠. 이런 예문들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복습하는 의미로 가벼운 마음으로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같이 가요. 시작. I'll never find another friend like Julie. I'll never find another friend like Julie. I'll never find. 나는 절대 못 찾을 거라는 거죠. Another friend. 또 다른 친구를요. 근데 어떤 또 다른 친구예요? Like Julie. 줄리 같은 나는 그런 친구, 아, 못 찾을 것 같아 앞으로 정도의 맥락이 되는 거 볼 수가 있고요. 이런 문장도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She became a lawyer just like her father. She became a lawyer just like her father. 그녀는 변호사가 됐다는 거죠. 누구처럼요? Like her father. 그녀의 아빠처럼요. 근데 그냥 그녀의 아빠처럼이 아니에요. Just like her father. 요거 조금 강조해 주시자면은 그녀는 그녀의 아빠처럼 똑같이 꼭 닮아가지고는 그렇게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라는 의미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like가 전치사로도 활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요걸 먼저 이해해 주시고 오늘의 핵심 부분이죠.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there 먼저 나옵니다. 그리고 비동사가 나와줘요. 그 다음에 no. 여기서 no는 이제 없다란 뜻이거든요. no 그리고 명사가 나와주면요, 그냥 이 명사가 없다란 뜻이 됩니다. there, 비동사, no, 명사. 사실 요렇게 기억하면 이게 머릿속에 잘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예문을 우리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같이 한번 보도록 하죠. 이 문장 짧죠?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There is no reason to be upset. There is no reason to be upset. There is no reason. Reason은 이유란 뜻이니까 그냥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뭐 할 이유가 없습니까? To be upset. Upset 하면 형용사로 속상한이라는 뜻이거든요. 속상해할 필요가, 그럴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아유, 속상해할 이유가 없어요. 괜찮아 속상해하지 마 정도의 의미가 된다는 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장 자체를 기억하셔도 좋고요. 그냥 there is no reason, there is no reason 이렇게 먼저 외워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또 보도록 할게요. There is nothing left in my bank account. There is nothing left in my bank account. 자, 조금 활용이 되어 있는 겁니다. There is no 명사가 아니라 there is nothing, nothing이라고 쓰여 있는 거 볼 수가 있죠. 이건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There is no reason. 그럼 이유가 없는 거였잖아요. There is nothing 하면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같은 맥락으로 함께 공부해 주시면 활용하기 굉장히 좋겠죠. 자,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어디에요? In my bank account. 내 계좌예요.
내 통장에 there is nothing left. 남겨져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텅텅 비었어요라고 전문 용어 써서 이렇게 이해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무언가가 없다라고 할 때, there 비동사, no 명사 쓸 수도 있고, 정말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고 강조하고 싶으면 there 비동사, nothing 이렇게 활용해 주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와 보면요. There is no place like home. There is no place. Place는 장소란 뜻이니까 장소가 없다는 거예요. 장소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뭐 같은 장소가 없는 거예요? Like home. 집과 같은 그런 장소가 없다라는 거죠. 즉, 뭐예요? 이 넓고 넓은 어떤 그런 곳에서 집만한 곳이 없어요. 집이 정말 가장 좋습니다. 집이 제일 편해요. 요런 생각이 담겨 있는 그런 문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도로시가 이 문장을 이제 되뇌이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마법의 힘이 발동이 돼서 집으로 돌아올 수가 있었던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참고해 주시고요.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쯤 차가 막힐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이 시간에 당연히 차가 막히지. 정도의 뜻이겠죠? 사실 이게 되게 어려워 보입니다. 왜냐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여지는 또 뭐라고 표현하지? 이런 생각이 막 들거든요?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돼요. There is no doubt. There is no doubt. Doubt가 의심이란 뜻이고, 의심이 없다가 우리나라 말로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근데, 어떤 의심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That 하고 적어주시면 돼요. 차가 막힐 거라는데, 막히는 건또 어떻게 표현하지? 차가 막히는 건요, traffic이 그냥 bad, 나쁜 거예요. That traffic will be bad. That traffic will be bad. traffic이 나빠질 거라는 것에, 차가 막힐 거라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는 거죠. 근데 언제 차가 막히는 겁니까? 지금 이 시간쯤에, at this time of day. At this time of day. 조금 길어서 그렇지 차근차근 살펴보면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요, 시작. There is no doubt that traffic will be bad at this time of day. 한번 더, 시작. There is no doubt that traffic will be bad at this time of day. 좋아요. 이 문장은 어때요? 조금 짧아졌나요? 자, 나는 당신을 위해 무엇이든 하겠어요. 근데 이제 이건 우리나라 말적인 표현이고요. 이걸 약간 영어스럽게 바꾸면 내가 당신을 위해 하지 않을 것은 없습니다. 정도로서 생각을 하고 영작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게 조금 더 영어스러운 어떤 그런 우리나라 말 표현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핵심은 자, 없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위해서 못할 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어떻게 말하면 돼요? There is nothing. There is nothing. 아무것도 없어요. 어떤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하지 않을. I wouldn't do. There is nothing I wouldn't do. 내가 하지 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 당신을 위해. For you. For you. 이렇게 붙여주면 결국 이제 의역해서 나는 당신을 위해서 무엇이든 할 거예요. 라는 뜻이 완성이 돼요. 자,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There is nothing I wouldn't do for you. 한번 더, 시작. There is nothing

nothing I wouldn't do for you.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내용 살펴봤고요. There is nothing, there is no place like home. 바로 이것이 오늘의 문장이었죠. 잊지 마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순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See you soon.

0: guys. How are you? I hope you're doing great.
1: Let's get started with some more yoga poses that will help you sleep. Okay?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시고 계신가요? 우리 이번 주도 숙면에 좋은 요가 자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기 전에 영어 공부하고 갈게요. Let's go!
2: And when her song ended, it was dead silent. Because she was so good?
3: Just good? She was incredible. And you're saying I missed that?
0: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Dead silent, 그게 오늘 우리가 배울 영어 표현이에요. Dead silent, 조금 감이 오실 수도 있어요. 일단 살펴볼게요.
2: And when her song ended, 그녀가 노래를 다 불렀을 때, when her song ended, it was dead silent.
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ead silent. 정말 죽은 듯이 조용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쥐 죽은 듯이 조용하다. 이런 표현 있잖아요. 정말 딱 그런 표현입니다. 정말 완벽한 정적이 흐를 때, 침묵이 흐를 때 있죠. 정말 침묵 중에서도 정말 최고로 조용할 때, dead silent 굉장히 많이 씁니다.
2: Because she was so good 이러죠.
0: 그녀가 너무 잘해서
2: She was so good 이렇게 물어보니까
3: Just good 이러죠.
0: 잘한다고? She was incredible.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 그냥 잘한 것뿐만이 아니라
2: She was incredible. 정말 믿을 수가 없었어. 그랬더니
3: And you're saying that I missed that? 이러죠.
0: 아, 그러니까 내가 그거를 미스했다는 거지. 내가 그걸 놓쳤다는 거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해서 dead silent. Dead silence도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dead silence 배웠습니다. 두 번째 대화 역시 같은 표현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2: How did Laura's party go?
4: When I got there, it was dead silent.
2: You mean it didn't happen?
4: No, I was 3 hours late.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2: How did Laura's party go?
0: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라 파티 어떻게 진행됐어요?
2: How did it go?
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 When I got there, it was dead silent.
0: When I got there, 내가 도착했을 땐 it was dead silent. 정말 쥐 죽은 듯이 조용했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3: You mean it didn't happen?
0: 이러죠. 너 지금 it didn't happen? 파티가 아예 안 열렸다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2: No, I was 3 hours late.
0: 이러죠. 아니, 내가 한 3시간 정도 늦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dead silent 배워봤어요. dead silent 잘 쓸 수 있겠죠? 그럼 우리 요가하러 갈게요.
2: Wow, it's the fourth pose already, guys. And it's going to be very, very simple. It's legs up the wall. Okay. If your bed is stuck to the wall, that would be ideal. If not, no worries.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f your bed is stuck to the wall, that would be ideal. If not, no worries. Okay. Now scoot your butt closer to the wall by sending both legs to one side.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coot your butt closer to the wall by sending both legs to one side. Good. When you feel that your butt is touching the wall, lie down on your back, like that.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when you feel that your butt is touching the wall, lie down on your back, like that. Good. All right, send your legs up high towards the ceiling. I'll say that one more time.

Yay! Legs up the wall. That was so easy, right? Good job. 네, 다리에, 아니 벽에 다리 기대기였어요. 너무 쉬웠죠? 다리 부종 빼는데도 도움 많이 되니까요. 잠들기 전에 하면 깊은 숙면도 취하고 다리 부종도 빼고 아주 좋으실 거예요. 우리 영어 표현은 dead silent 같이 해봤습니다. 쥐 죽은 듯이 조용한, 정말 완벽한 침묵이 흐르는 dead silent.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잘 활용해 주셔야 돼요. 꼭 알겠죠? 그럼 우리 내일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0: 중학교 2학년 때 좀 많이 흔들리고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선생님이 항상 저희를 딸들이라고 부르셨거든요. 수능 전날에 응원해주셔서 그런 게 너무 기억에 남고 감동을 받았어요.
1: 모의고사를 일반 학생들처럼 많이 볼 수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선생님께서 직접 만드신 문제지로 여러 번 더 봤던 적이 있었는데 나를 정말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2: AI나 뭐 그런 정보 전달은 쉬워지고 있잖아요. 아이가 어떻게 하면 더 나아가고 발전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함께 고민해주는 그런 사람이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3: 어렵고 힘든 직업이라는 시선이 있지만 주변의 인식보다는 학생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선생님을 보며 생각했던 거는 멋있고 우러러보게 되고 전문적이라는 그런 직업의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제 경험을 똑같이 느끼게 해주고 싶다.
0: 학생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은 교사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교사를 이해하고 같이 갈 수 있는 교사가 더 제 꿈이라고 생각합니다.
2: 혹시 여기 카네이션 같은 것 좀 넣어줄 수 있나요? 지금도 문득문득 떠오르고 교사라는 직업에 대한 생각이 좀 흔들릴 때 선생님을 다시금 떠올리고 하거든요.
0: 제가 대학에 와서 강의를 듣다 보니까 선생님이 어려움도 얼마나 있으셨을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1: 선생님 덕분에 고민이 많을 때나 힘들 때 답을 찾을 수

0: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 김의 Go Go Listening. There you go. Good to see you all. I'm your good buddy, 진아 김.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아 김이에요.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는요. 이 땅의 주인들은 어디에 있다고 하는지 이야기 도입 부분에 들리게 될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래요. 좀 길거든요. 끝까지 이야기 캐치해보세요. Listen carefully.
1: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Altiplano. I'm going now to meet them.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0: 네, 여러분 잘 캐치캐치 하셨겠죠? 남미에서 가장 큰 강 위에 있다고 합니다. 잘 캐치 하셨겠죠?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남미에서 가장 큰 호수 위, 여기입니다. 여길 캐치 하셨어야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섬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 요겁니다. 자,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the Altiplano.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the Altiplano.
3: 2.
2: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0: Did you get that? All right. 자, 그럼 이제 의미 파악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Altiplano. 이 땅의 소유자들은요, 알티플라노 북쪽에 위치한 남미에서 가장 큰 호수 위에, above라고 했으니까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장도 보여주세요.
4: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0: 섬으로 가는 여행자들의 코스 중에 한 가지는요. 섬 사람들을 위한 선물을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화면에 선물을 막 구입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이렇게 두 가지 리스팅 포인트 각의 문장 속에 이렇게 들렸고요.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습니다. 자, 천천히 이번에 자막 보면서 네, 좀 길었으니까 놓친 부분 분명히 있을 텐데 여러분 확인하면서 한 번 더 들어보세요. Listen one more time.
1: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Altiplano. I'm going now to meet them.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0: You know what to do now? That's right.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Above. 이 발음이 사실 아주 쉬운 것 같지만 또 쉽지만은 않습니다. B 하고 V 한꺼번에 다 나오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above 강세를 이 부분에 주시고요. above 하시면 되고 the largest lake in South의 th 하고 America 연결되면 South America 이렇게 들리게 되죠.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이렇게 흉내내 보세요. Google listening 1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Okay, Google listening 2,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0: Okay, Google listening three,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잘하셨어요.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Altiplano. 한 번 더.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Altiplano.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To, for, the. 모두 다 기능어들이죠. 약하고 빠르게. Prepare, 빨리 발음되면 prepare.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Prepare. Gifts가 아니라 gifts. Gifts. P-t-s. 무성음 자음의 연속이죠. 세 개의 자음이 쭈르륵 연결될 땐 중간에 t 사운드 거의 안 들리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Gifts. Gifts. 긁어주시고요. For the island, island, I 모음이니까 정관사 더는 D로 발음하시면 되겠죠. People, 갑니다. Google listening 1,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그렇죠. Google listening 2,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잘하시네요. Google listening 3,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Well done. Give a shout in the sentence as well.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한 번 더.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Excellent. 자, 그럼 영국식 발음도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One.
2: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the Altiplano.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the Altiplano.
1: Two.
2: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0: Now,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 owners of this land, 자, 이 땅의 주인들,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라고 했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큰 모 위에 있다 라는 말이 되겠는데, 빈칸 on the north of Altiplano 라고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이 located, 위치한. 자, Altiplano의 북쪽에 위치한 남미에서 가장 큰 호수 위에 그 이 땅의 주인들이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문장이 길지만 이렇게 잘 구분해서 보시면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직독직해, 직청직해. 아시죠? I'm going now to meet them. 저는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위해서요. Blank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자,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바로 요거였죠. One of the courses. One of, 그다음에 복수명사. 복수명사들 중에 하나니까 주어는 하나예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동사가 단수가 쓰이게 되죠. One of the courses. 코스들 중에 하나입니다. 뭐의 코스 중 하나냐면 of the travelers. 자, 여행객들의 코스들 중에 하나인데, 근데 어떤 여행객들이에요? Heading to the island, 섬으로 가고 있는, 향하고 있는 그런 여행객들인데, 코스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Is to prepare gifts. 선물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For the island people, 섬 사람들을 위한. 이런 의미가 되겠죠. 지금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들어보실 때 직청직해가 가능하지 한번 try 해보시기 바래요. Let's listen one by time.
3: The owners of this land is above the largest lake in South America, located on the north of Altiplano. I'm going now to meet them. One of the courses of the travelers heading to the island is to prepare gifts for the island people.
0: I'm sure you guys did a good job today. Don't forget to review. Please practice as much as possible. I'll see you guys next tim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Yes, we are going to learn some English that we can use at the office. But as you can see, there are many expressions that we can use outside of the office. 자, 오늘은, today, what kind of expressions are we going to learn? Well, the situation today is 누가 이제 뭐를 설명을 하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So like, I don't understand. 이런 표현을 쓸까요? Well, of course not, because this is 출근 영어. Okay, so we're going to learn some new expressions. Let's look at our main dialogue for today. Let's take a look. 이제 알겠어요? Do you get it now? 이해를 못 하겠어요. How do we say this in English?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That's okay. I'll start from the beginning. Let's look at that entire dialogue. 네, so 아무리 설명을 했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I don't know what's going on. 네, 이럴 때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So, do you get it now? Do you get it now? 이제 알겠어요? 네, do you understand? 보다는 아니죠. 사실 이 get it을 원어민들이 굉장히 많이 씁니다. I got it. Okay, got it. 너무너무 많이 써요. 저도 개인적으로 뭐, 아, 오케이, 그러면 이렇게 해주세요. 네, got it. Okay, I understand. I got it. 네, do you get it now? 자, 이제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So, I don't understand.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You've lost me. You've lost me. 자, you've lost me. 그 다음에,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Okay, I have no idea. 이런 표현은 많이 들어봤죠? 우리도 한번 cover 했죠? I have no idea means I don't know at all. 자, you've lost me. 자세히 보세요. Lost는 뭐를 잃으다라는 말이죠. 그래서 본인 그쪽이 저를 잃었어요. 직역으로 말하면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헤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길을 갔는데 if you get lost, what happens? You don't know where you're going. So, 비슷한 것처럼 if you're lost or you've lost me means I don't know what's going on. 완전히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전혀 모르는 거예요. You've lost me.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All right, that's okay. That's okay. 자, 괜찮아요. I'll start from the beginning. I'll start from the beginning.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네, 이 상대방이 너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쵸? 뭐 짜증낼 수도 있는데 아, 왜 이것도 이해를 못해? 이럴 수도 있는데 아, 다시 할게. Alright? So, you've lost me. I don't know what you're saying. 자, start from the beginning. Do you get it now? You've lost me.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That's okay. I'll start from the beginning. Okay, let's look at some few key points. Okay, get it. Get it. Now, of course, this means, you know, to get something. But 이 표현, get it는 알겠다 그런 뜻입니다. I understand. I see. 그런 뜻도 있습니다. I see. Okay, 이런 거예요. So, I got it. I'll do it right away. I got it. I'll do it right away. 자, 알겠어요. 지금 바로 할게요. 그래서 누가 뭐 부탁을 할 때 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sure 할 수도 있겠지만 거기에서 got it 이렇게만 할 수도 있습니다. I got it. Got it. Okay, very easy. Next one. I just don't get it. It's too hard.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이해에 대해서 관련되는 거죠. So, I just don't get it. 자, 이해가 안 돼요. It's too hard. 너무 어려워요. I just don't get it. I don't get it. 하면은 무슨 말인지 몰라. 아니, 이해가 안 가. I don't get it.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 So sometimes when you say 어떤 분이 어떻게 행동을 할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왜 그런 말을 할까? I just don't get it. I don't understand. Same thing. 여기에서는 뭔가 너무 어려워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I just don't get it. It's too hard. Okay, let's move on to the next one. You've lost me. 재밌는 표현이에요. You've lost me. Or sometimes we say I'm lost. 헤매고 있어요. I'm lost. 방향을 못 잡아요. You've lost me.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를 못 했어요. 그런 뜻입니다. So, you've lost me. Could you explain it again? You've lost me. Could you explain it again? Okay.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럴 때, you've lost me는 정말 멍한 거예요. Like, what? 이런 느낌입니다. Okay. So, 전혀 모르는 거예요. 자, you've lost me. I didn't understand anything. You've lost me. I didn't understand anything.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크리스틴 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컴퓨터에 대해서 뭐, 막 이렇게 복잡하게 말하면은, 당연히, I would be like, huh? Right? You've lost me. I have no idea what you're talking about. Right? So, 어떤 분야는 쉽게 이해가 되지만, 어떤 거는, you've lost me.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Alright, let's move on to shadowing. It's time for shadowing, everyone. Alright, let's practice out loud. 많이 배웠지만 이걸 또 이제 이렇게 out loud. You gotta practice it out loud. 머릿속에만 있는 게 아니고요. Alright, so let's get into the rhythm. Alright, let's begin. Do you get it now? You've lost me.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That's okay. I'll start from the beginning. Okay, so important. 자,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좀 감정이 들어가야 되죠. You've lost me. I have no idea. 이렇게 안 되죠. You've lost me. I have no idea.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이렇게 좀 감정 있게. One more time. Do you get it now? You've lost me.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That's okay. I'll start from the beginning. Okay.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Oh my gosh. Okay. Here we go. Let's take a short quiz. 이제 알겠어요? Ah, 이해를 못 하겠어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Okay. 괜찮아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게요. 엑셀런트 job, everyone. So, our two expressions for today is get it and you've lost me. So, do you get it? Do you understand? 근데 보통 이렇게 막, 아, 오케이, 알았어. 이럴 때도 그냥 sure, of course, got it. 오케이, 알았어. Got it. 이렇게도 많이 답변을 합니다. So, got it? Got it.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도 있고 아니면은 답으로 그냥 got it, get it, got it. Okay, you've lost me. I have no idea what you're saying. I don't understand anything. 전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Okay, so I hope you remember those expressions. They're great expressions. And make sure you join me next time for another great show of 출근 영어. Until then, take care. Bye-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Welcome back to the program. On our program, we teach you the nuanced differences between two very similar words in English.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Beautiful versus lovely. Beautiful versus lovely. 네,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는 단어들이죠. beautiful 그리고 lovely.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일단 첫 번째 단어 beautiful 뜻은 아름다운. 오케이, 발음해 볼게요. beautiful 아닙니다. 네, 발음 F 발음을 명확히 해주세요. 자, beau. 여기서는 T 발음을 그렇게 강하게 하는 것보다는 조금 약하게 레, 그 다음에 full, 입술이 붙으면 안 되죠. beautiful, beautiful.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단어 정말 많이 쓰는데 의외로 발음하기 어려워요. 네, beautiful. 그 다음에 연결해서 beautiful. 그리고 강세는 앞에 주시면 좋아요. beautiful, wow, beautiful. 좋아요. 네, 뜻은요. 보고 듣고 생각하기에 뭔가 즐거울 때 beautiful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그리고 뭔가 아름다움으로 가득 찬 것을 beautiful라고 합니다. 그래서 pretty 예쁜보다 훨씬 더 강하고 더 좋은 칭찬이 되겠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That's a beautiful dress. Just look at that beautiful sunrise. These hanoks are beautiful. Beautiful. 아름다운. Beautiful. 첫 번째 문장 볼게요. That's a beautiful dress. 그건 정말 아름다운 드레스네. That's a beautiful dress. 네, beautiful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으면 원어민들은 이렇게 말해요. That's a beautiful dress. 이렇게 be를 좀 강하게 길게. That's a beautiful dress. 두 번째는요. Wow, just look at that beautiful sunrise. 저 아름다운 일출을 봐. Sunrise, 일출. Just look at that beautiful sunrise. Very good. 마지막 문장입니다. These hanoks are beautiful. 이 한옥 집들은 정말 아름다워. These hanoks are beautiful. Okay? 그래서 beautiful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눈으로 혹은 뭔가 좀 경험할 때 이런 거를 beautiful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These hanoks are beautiful. These hanoks are beautiful. Next is lovely. 네, lovely도 원어민들이 정말 많이 쓰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lovely라는 단어 정말 많이 씁니다. 네, 뜻은요. 일단 아주 좋은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조금 충격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많은 한국 사람들은 되게 사랑스러운 이런 뜻으로 알고 계시더라고요. 예, 일단은 자세하게 조금 이따 설명드릴게요.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V가 나왔네요. 그래서 V는 입술이 붙으면 안 되겠죠? Lovely. 이음절입니다. Lovely. Lovely. Oh, lovely. Okay, very good. Okay, lovely. 위안이 되고 뭔가 평화롭게 아름다울 때 lovely라고 합니다. 뭐 사람한테 oh my gosh, you're so lovely. 뭔가 좀 따뜻하고 이렇게 평화롭고 좀 아름다운 사람한테 lovely. 그리고 또 뭔가 그냥 아주 좋은, 아주 기쁜이라고 할 때도 lovely라고 합니다. 되게 흔하게 have a good day 대신 have a lovely day. 이것도 좋은 하루, 기쁜 하루 보내세요. 이런 말이거든요. 자, 문장들 한번 볼게요. Your house is so lovely. What lovely weather. I had a lovely weekend.
lovely. 아주 좋은. lovely. 네,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Your house is so lovely. 너의 집은 정말 아름다워. 네, 여기 같은 경우는 lovely 대신 beautiful 쓸 수 있겠죠. 그래서 beautiful만큼 lovely도 뭔가 아름답고 평화를 주고 좀 이렇게 예쁜 것도 lovel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love라는 단어가 들어있으니까 뭔가 좀 따뜻한 느낌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랑스러운 이런 것도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겠죠. Your house is so lovely. 두 번째는요. What lovely weather. What lovely weather. 이거는 무슨 말일까요? 네, 정말 화창한 날씨네. 정말 좋은 날씨네. 이런 말입니다. 사랑스러운 날씨 이상하잖아요. What lovely weather. What lovely weather. 그리고 특히나 영국에서는 이 lovely라는 단어를 아주 흔하게 아주 좋은 이 뜻으로 정말 많이 사용합니다. 참고하세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I had a lovely weekend. 그래서 월요일 날에 오, 주말 잘 보냈어? 이런 질문하면 I had a lovely weekend. 이거는 난 즐거운 주말을 보냈어. 네, lovely, 아주 좋은, 즐거운, 기쁘게 해주는 I had a lovely weekend.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I had a lovely weekend. I had a lovely weekend. 네, 정리해드릴게요. Okay, beautiful. 이거는 뭔가 아름다울 때. 그래서 특히나 뭔가 사람의 외모 아니면 좀 겉으로 뭐를 볼 때, 눈으로 볼 때, 오, 너무 예쁘다, 아름답다 이럴 때 beautiful. Lovely도 비슷하게 쓸 수는 있어요. 뭔가 아름다울 때도 that's lovely 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그냥 뭐가 아주 좋은. 뭔가 기쁨을 줄 때, 평화를 줄 때 이런 것도 lovely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That's a beautiful dress. That's a beautiful dress. That's a beautiful dress. That's a beautiful dress. That's a beautiful dress. Your house is so lovely. Your house is so lovely. Your house is so lovely. Your house is so lovely. Your house is so lovely. Well done, everyone.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on't forget, you can review all of our previous episodes. You can find them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lovely day.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 이제 온라인 수업의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정리를 하나하나씩 해가고 있는 그런 주입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온라인 수업 준비와 진행, 지난 시간에 했던 여러 가지 장점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다면, 자, 오늘은 좀 단점 관련된 얘기들도 한번 영어로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0: 해보겠습니다. 가장 크게는 일단 학교에 못 가니까 아이들이 친구들을 못 만난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게 학교라는 공간이 학습의 공간만은 아니잖아요. 사회성도 기르고 친구도 만나고 이런 건데 그런 것도 나름대로 학생들 입장에서는 조금 아쉬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거 외에도 이제 학습 관점에서 이제 좀 산만해진다든가 이런 것들이 좀 단점이 될 수는 있겠죠. 자,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느낄 수도 있죠.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익숙치 않으니까 일단 좀 낯설잖아요. 선생님하고 화상 회의를 통해서 수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집중이 흐트러질 수도 있고 공부를 하는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할 수도 있는데 아예 안 하는 학생들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하나씩 보죠. 참여는 영어로 participate. 그런데 어려움을 느끼다에 해당하는 영어 동사가 struggle 이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번 기회에 같이 좀 알아둘게요. struggle to participate. 그러면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다. struggle이 무슨 뜻이라고요? 요 뜻이라고요. struggle to participate. struggle to participate. 자, 여기다 강세주고 푸스 약간 약화시키세요. participate. participate. 자, 원어민 발음 들어보세요.
1: struggle to participate. struggle to participate.
0: 좋습니다. 자, 오늘 가장 중요한 나옵니다. 집중이 흐트러지다. 자, focus가 집중하는 거거든요. 근데 lose focus. 이거 되게 좋은 단어예요. 되게 쉽지만 되게 유용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뭐 1교시, 2교시까지 집중하다가 아, 3교시째서 약간 좀 집중력이 떨어지죠. 그럼 뭐라고 그래요? lose focus. lose focus. 간단하면서도 유용하죠? 들어보세요.
1: lose focus. lose focus.
0: Students can lose focus after a while. 처음엔 잘 듣다가 중간 정도 가면 집중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전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자, 공부하다가 study죠. study. 그건 다 아시니까 표현 하나 새로 배워볼까요? hit the books. 책을 때리다가 아니라 공부하다예요. hit the books. 근데 not 공부 안 하는 거예요. not hit the books at all. 이건 언제 쓴 말이에요? 전혀죠. 전혀 공부를 안 하는 학생들도 나올 수도 있다. 가능성이 있죠. 네, 학생들이 집에서 이제 혼자 하니까 잘 안 할 수도 있다. Not hit the books at all. Not hit the books at all. 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알려드리는 거죠. 들어볼게요.
1: Not hit the books at all. Not hit the books at all.
0: 문장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집중을 하지 못하고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집중력이 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겪다. 자, some students lose focus. lose focus. 처음엔 잘하다가 집중을 못해. 집중을 떨어질 수도 있죠. 그 다음에 struggle to participate. struggle to participate. 뭔가 좀 숙기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뭔가 좀 참여도 하고 말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Some students lose focus and struggle to participate. 자, 강세 다섯 군데 들어보세요.
1: Some students lose focus and struggle to participate. Some students lose focus and struggle to participate.
0: 선생님이 직접 옆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전화기 있으면 뭐 이게 문자가 온다든가 뭐 집에도 뭐 배달이 온다든가 강아지가 옆에 온다든가 수업 듣다 강아지 만져야 되잖아요. 그죠? 산만해지죠. 고양이가 막 와. 애기 수업 듣는데 고양이가 막 무릎에 와요. 산만해지죠. 고양이 만져야 되는데 선생님 수업 안 들리고. 자, 주의가 산만해지다. 영어로 distracted. distracted. 자, 요게 산만해지는 이라는 형용사고요. get 하면 그 상태가 되는 겁니다. get distracted. get distracted. 이건 산만해지다. 즉, 주의가 산만해지다. 오늘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들어보세요.
1: get distracted. get distracted.
0: 오케이. 자, 학생들 중에는 아무래도 집중력이 좋은 학생들도 있고 아닌 학생들도 있겠죠.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산만해지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겠죠. 요거는 be more easily distracted. be more easily distracted. 조금 더 쉽게 산만해지다. 즉, 산만해지는 경우가 더 많다. 나이가 어릴수록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중학생, 고등학생은 이제 공부를 그래도 이제 집에서 막 이제 이미 이런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근데 중학생으로, 초등학생, 초등학교 저학년들. 그럼 이제 아무래도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3시간, 4시간 막 영상 보면서 수업 듣는 게 힘드니까 아무래도 나이대에 따라서 조금 더 쉽게 산만해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죠. Be more easily distracted. 들어보세요.
1: Be more easily distracted. Be more easily distracted.
0: 자, 그럼 보세요. 수업을 듣다가 자꾸 자기가 참여에 어려움을 느껴가지고 이제 수업이 한 3, 4시간, 뭐 3, 4교시 가는데 오늘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때요?

0: 소외감을 느낄 수도 있겠죠. 결국에는. 그래서 feel left out. 이런 표현은 아주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Feel left out. 어, 나만 좀 약간 소외된 느낌? 그런 느낌도 올 수 있습니다. 올 수 있습니다. Feel left out. Left out. 강세히 받아주시고 소외감 느끼다는 표현이에요. 들어보세요.
1: Feel left out. Feel left out.
0: 문장 읽어볼까요? 어떤 학생들은 주의가 산만해지고 소외감을 느낀다. 두 가지 표현 다 나왔네요. Some students get distracted. Get distracted and feel left out. Left out. 좀 잘 주세요. 네 군데 강세. Some students get distracted and feel left out. 들어보세요.
1: Some students get distracted and feel left out. Some students get distracted and feel left out.
0: 이렇게 이제 온라인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원격 화상을 하다 보면 그래서 장점이 또 있기 때문에 학업 성취도가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하나의 단점이라고 보다면 학업 성취도 올라가고 내려가는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단어는 같이 알아두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딱 쓰는 단어가 있습니다. Academic performance. 이건 약간 공연에서 보신 단어죠. 맞습니다. 이 performance가 공연이라는 뜻인데 이게 약간 성적이나 성과 이럴 때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academic 하면 학업에 있어서의라는 형용사고 performance 하면 이게 성과란 뜻입니다. 우리말의 학업 성취도를 영어에서 그대로 이렇게 받는다는 얘기죠. academic performance 강세 여기다 주시고 여기다 주시고 academic performance 들어보세요.
1: academic performance academic performance
0: 좋습니다. 자, 이게 이제 올라가는 학생들도 있겠죠. 그렇지만 떨어지는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면대면 수업이나 등교 수업 할 때에 비해서는 떨어지다에 해당하는 영어 표현은 참 많습니다. 몇 가지만 연습할게요, 오늘. 자, drop, fall. 다 아시는 단어예요. 이건 표현으로 하나만 배울까요? take a dip, take a dip. dip이 약간 dipping 소스 아시죠? 이게 뭐 새우 같은 거 튀긴 거, 뭐 이렇게 찍어 먹는 할 때 dipping 소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dip은 주로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take a dip 하면 내려가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건 동사고 이건 하나의 구입니다. 자, 하나씩 들어보세요.
1: Drop, drop, fall, fall, take a dip, take a dip.
0: 다는 아니지만 일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떨어질 수도 있다. 뭐 떨어진다 이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올라간 학생도 있지만 떨어진 학생도 있다. 그러면 학업 성취도는 아까 academic performance, 이게 drop 한다든가 fall 한다든가 아까 배웠던 take a dip 이것도 써볼 수 있겠네요. The academic performance of some students, 일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는 take a dip, take a dip, 그죠? 떨어질 수도 있죠. take a dip, 이렇게. The academic, 너가 아니라 니로 읽어야겠죠? 모음 발음 앞이니까. The academic performance of some students, take a dip,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자, 문장 잘 보시고 한번 들어볼까요?
1: The academic performance of some students take a dip. The academic performance of some students take a dip.
0: 좋습니다. 자, 오늘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자, 온라인 수업의 어떤 단점이라면 또 단점일 수 있는 부분들을 영어로 정리해봤습니다. 첫째, 참여하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그런 학생들도 있을 수 있죠. Struggle, 어려움을 느끼다라는 얘기고 participate, 참여하다라는 뜻. to를 연결해서 struggle to participate. Struggle to participate. 강세 잘 주시고 들어보세요.
1: Struggle to participate. Struggle to participate.
0: 주의가 산만해지다. Get distracted. 중요한 단어. Get distracted. 들어보세요.
1: Get distracted. Get distracted.
0: 그 다음에 학업 성취도 할까? Academic performance. 들어볼게요.
1: Academic performance. Academic performance.
0: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도 유용한 그 내용들이 좀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거나 복습 앞에 방송들 다시 하고 싶으신 경우는 언제든지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무료로 이용하시고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셔서 단톡방 확인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돼요. Okay,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0: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어떤 것이 정말 기대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여러분이 정말 어떤 것이 기대된다, 설렌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어떤 것이 정말 기대돼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can't wait for 기대하는 일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표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아, 빨리 월급날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할 때 I can't wait for 기대하는 일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이것처럼 얘기를 해서 기대하는 일에다가 여러분이 정말 설레는 일들을 넣어서 얘기를 할 수 있는 표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I can't wait for 기대하는 일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나왔는지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그쵸 바로 can이라는 조동사로 얘기를 하죠. 그래서 I can't 동사로 얘기를 하면은요, 아, 저 그 동사를 못해요 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못 기다려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으면은 그쵸 I can't wait이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일이 있을 때까지 너무 설레서 못 기다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떤 것을 못 기다린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것을 기다리는 걸요 바로 wait for 무엇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 나 그게 이제 너무 설레가지고 못 기다리겠어, 못 참겠어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can't wait for 기대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대표 문장처럼 아, 내일이 월급날인데 정말 기대돼서 정말 못 참겠다, 빨리 월급날이 왔으면 좋겠다,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기대하는 일에다가 여러분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 거, 기대하는 일들을 넣어서 I can't wait for 기대하는 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그쵸, 그게 정말 너무 설렐 때 쓸 수 있는 표현들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은 이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으로요, 아,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월요일부터 이러면 안 되는데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주말을 바로 weekend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말까지 못 참겠어요, 못 기다리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I can't wait for the weekend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 주말까지 못 참겠어요, 주말이 너무 설레요, 너무 기다려져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can't wait for the weekend.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wait for the weekend. 라고 얘기를 하면 주말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I can't wait for the weekend 라고 말씀해 주세요.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빨리 봄방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봄방학은요, 바로 spring break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봄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can wait for spring break 라고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이 휴가로 얘기를 할 때는 break 대신에 vacation을 넣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습 한번 해볼게요. 빨리 봄방학이 왔으면 좋겠다, I can wait for spring break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라고 얘기를 해서 봄방학이 정말 기다려져요, 봄방학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 한번 살펴봤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볼게요. 빨리 월급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죠. 월급날이라는 거는요, 바로 payda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빨리 월급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표현 바로 I can wait for my payday 라고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can't wait for my payday.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wait for my payday.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빨리 월급날이 왔으면 좋겠다라는 희망을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 휴가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가 spring break을 넣어서 빨리 봄방학이 왔으면 좋겠습니다를 그렇죠, I can't wait for spring break으로 얘기를 했고 휴가는 바로 vacation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I can't wait for my vacation.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빨리 휴가가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대개 휴가는 summer vacation 혹은 winter vacation을 넣어서 여러분 계절까지 응용을 할 수가 있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휴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I can't wait for my vacation으로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can't wait for my vacation.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wait for my vacation. 이렇게 얘기를 해서 빨리 휴가가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은요. 빨리 어떤 것이 왔으면 좋겠다. 그것까지 못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를 해서 기대하는 일, 기다리는 일을 얘기하는 표현으로 바로 I can't wait for 기다리는 일, 기대하는 일로 연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요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I can't wait for the weekend. I can't wait for the weekend.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I can't wait for my payday. I can't wait for my payday. I can't wait for my vacation. I can't wait for my vacation.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요, 조금 변형을 해서 응용을 한번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오늘 우리가 이 문장 배웠습니다.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바로 I can't wait for the weekend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꼭 나의 기준으로만 얘기를 할까요? 그렇죠? 우리는요, 빨리 주말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우리로도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I 대신에 뭐를 넣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We can wait for the weekend 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이 다양하게 주어를 바꿔서 얘기를 할 수도 있게 됩니다. 되게 나의 기준으로 얘기를 하거나 혹은 그룹 집단으로 얘기를 해서 우리로 얘기를 하는 경우로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We can't wait for the weekend. 한 번만 더. 시작. We can't wait for the weekend. 라고 얘기를 하고 여러분이 구체적으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과 제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면요. 그냥 I can't wait. We can't wait. 이렇게만 여러분이 얘기를 해 주셔도 좋아요.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또 응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문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빨리 봄방학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는 표현을 그렇죠.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그냥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라고도 여러분이 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요. 뒤에 to 동사를 붙여주시면 되는데 끝나다, 마치다라는 to, end를 넣어주시면은요. 그것이 빨리 끝나기를 바랍니다. 라는 희망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애들 빨리 봄방학이 끝나서 내가 자유가 됐으면 좋겠어.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하고 싶으실 때는요.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to end. 그럼 아이들의 입장에서 빨리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To start, to begin. 이렇게도 여러분이 응용할 수 있는 얘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빨리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To end를 넣어서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to end. 한 번만 더. 시작. I can't wait for spring break to end 라고 얘기를 해서 to end를 넣어서 끝나기를 빨리 기대하고 있다 라는 문장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앞으로 일어날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못 기다리겠다 라는 설렘을 얘기하는 표현 I can't wait for 기대하는 일이라는 문장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봬요. 안녕!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Thanks for joining the program. 여러분, 매일 한 문장으로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바로 try again의 이근철입니다. 여러분, 무엇이든 다시 해본다고 하는 것은 나한테 그만큼 많이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는 거니까 본인 스스로 부담만 안 가지시면은 정말 즐거운 행복입니다. 그래서 맨날 왜 행복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지? 모두 다 행복하자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숙제로 생각하시면 괴롭거든요. 그러니까 마음가짐 하나로 많은 결과 차이가 나올 수 있다는 거 한번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today's mission도 역시 도전이지만 이것도 즐겁게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설렘으로 출발합니다. Okay, let's hit the road with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Did you give it a go? 네. 실제로 한번 해볼 때 뭐가 드러났는지는 알고 계시죠? 네. You'll be able to find out what you know and what you don't know.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 알아야 해결책이 생기는 거죠. 이건 마치 병을 모르는데 설사가 났는지 변비가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약을 먹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마시라란 의미입니다. 자, 어떻게 그래 그렇게 본인의 잘못에 대해서 무지할 수 있어, 못 볼 수 있어 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어떻게 뭐뭐 일 수 있어. 자, 요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How could you be입니다. Be. Be가 나오면 어떤 상태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겠죠? 여기까지 그냥 달랑 외우시려고 하면 보기에는 좋지만 기억은 전혀 나지 않습니다. 이거 한 시간만 지나도. 그래서 예를 직접 보시고 느껴서 함께 연습해보는 시간. 그러면 you can write it down on your hard drive, your brain. 여기 그냥 바로 쓰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갑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첫 번째 거는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네 가지를 보여드립니다. 왜? 우리말을 보면서 글자를 떠올리시는 분은 없거든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무지할 수 있어? 그러니까 모를 수 있어? 이기적일 수 있어? 순진할 수 있어? 사람이 그렇게 무정할 수 있어?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정이 없다는 얘기니까 굉장히 아주 뭐랄까요? 남에 대한 동정이나 배려 같은 게 없다는 얘기겠죠. 네 가지의 시작은 전부 다 How could you be? 이미 나왔잖아요. 그러면 무지하다라고 하는 단어 뭘까요? How could you be so? So가 강조예요. So ignorant. 쉬운 단어라면은 blind죠. 그래서 How could you be so blind? B-L-I-N-D가 안 보이는 이란 뜻이니까 어떻게 이렇게 못 볼 수가 있어? 근데 제가 금방 했던 ignorant란 단어를 쓰셔도 되는데 구어체에서는 이 단어가 훨씬 더 빈도가 높습니다. How could you be so blind?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그리도 이기적일 수 있어? 보면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자신 이외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 측은지심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고 그걸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스스럼 없이 스스로를 속일 정도로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바로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Hey, how could you be so selfish? 그래서 이거 예, shellfish가 아니에요. 예, 이거는 셀입니다. Sell, selfish. Selfish 하면은 바로 예, 이기적인 이란 뜻이겠죠. 순진할 수 있어? Naive. N-A-I-V-E. 예, naive예요. 발음이 E 액센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맨 처음에 이브와 뭐 아담이 있었다면 나 이브야. Naive. 그렇게 기억하셔도 될 것 같아요. N-A-I-V-E. 알고 계시다면 괜찮고요. 자,

어떻게 그리도 무정할 수 있어. 예,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죠. 예, 마음에 따뜻함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LESS가 붙습니다. How could you be so heartless? 무정하다가 영어로 heartless예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잔인한 느낌이 드는 거죠. 그래서 H-A-R-T, L-E-S-S까지. 네 가지 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기 보고 읽으시면 안 되겠어요. 갑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못 볼 수가 있어? Your turn. 맞습니다. How could you be so blind? 됐죠? 자, 두 번째는요. 네,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이기적일 수가 있어? Okay, your turn. 네, how could you be so selfish? Selfish, 됐죠? 자, 그러면 세 번째 거는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이 순진할 수 있어? 자, your turn. 몰라요. 이거잖아요, 그죠? How could you be so naive? Naive. 자, 맨 마지막으로 알고 계시죠? 네,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무정할 수 있어? 다른 말로 더 마음에 와닿는 단어, 우리말로 한다면 매정하다라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죠? How could you be so? 네, heartless. Heartless 쓰시면 되겠어요. 아시겠죠? 발음이 heartless라고 안 들리고요. Heart 하고 옆구리를 누가 살짝 쓰겠지 좀 아프니까. Heartless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Step 2. 어떻게 그리도 자기 자신의 잘못을 못 볼 수가 있어? 앞에 나왔죠? How could you be so blind? 까지는 되게 쉽습니다. 어디에? To your own fault예요. 그래서 own은 스스로의 fault가 잘못 들이니까 S가 붙는 거죠. 그래서 남의 티끌은 잘 집어내면서 자기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못 보는 그렇죠? 그런 경우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How could you be so blind to your own faults? 됐고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일 수가 있어? 그럼 아까 나왔죠. How could you be so selfish? 되게 쉽습니다. 그런데 그처럼 하는 것이 like that 이렇게만 쓰시면 되겠네요. How could you be so selfish like that? 사실은 이기적인 것도요. 이게 연습의 결과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아이만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희생하면 그 애가 커서 모든 걸 다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그렇죠, 스스로의 이익만을 추구할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배워야 되겠죠. 남한테 배려하고 희생해서 얻는 기쁨을, 그죠? 자, 어떻게 그걸 믿을 정도로 순진할 수가 있어? How could you be so naive? How could you be so naive? 뭐 할 정도로요? To believe that. 에서 to 연결된다는 것만 정리하시면 되겠네요. 부담되시면 바로 나오는 이 한 문장만 두 번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Try it again.

Why don't you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아니, 본인의 잘못을 어쩌면 그렇게 못볼 수가 있어? 라고 누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듣던 사람이,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사돈 낱말하고 앉았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이럴 때는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Okay, 뭐예요? How could you be so blind to your own fault?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한번 보시지.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Look who's talking. 옛날에 이게 브루스 빌리스가 나왔던 영화 제목이기도 한데요. 아주 오래전에. 포인트는 사돈 낱말한다. 자기가 자기 말을 하고 앉았네. Look who's talking.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it's time to say goodbye, but not forever. So that means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just right there. 저는 다음 시간에 뵐 테고요. 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항상 행복, 좋은 기운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I'll see you next time. Okay?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기 국민행동요령 집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조리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welcome back to 美식분야어 신하킴의 고고 레싱. There you go.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하킴. 자, 이번 시간에는요, 배를 타고 이제 출발을 할 것 같은데 배값이 얼마인지, 요금이 얼마인지 우리 오랜만에 네, 숫자 캐치 좀 해보죠. Let's take a listen.
1: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The fare is about 1,700 won.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I am too headed to the island, following the melody of traditional instrument, antara.
0: Catch하셨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나온 거죠? 1700 won이라고 했습니다. 저렴하네요.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My hands are now loaded. 내 손은 지금 무겁다. 근데 뭐 때문에? 선물 사는 모습 보셨죠? 그래서 선물로 무겁다. 손에 다 실려 있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두 번째 listening point, which is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바다만큼 큰 이 호수를 건너다. Cross. 건너는 거죠? Alright then. 자, 그럼 이제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리는지 잘 들어보세요. Listen carefully.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2: 2.
3: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0: Did you catch them well? Excellent. 자, 그럼 뜻 알아볼까요? Listening sentence 첫 번째입니다.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제 손은요, 이제 무겁지만요, 내 발걸음은 가볍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선물을 준비했으니까 이제 빨리 만나러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인 거죠. 자,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매일 많은 사람이 이 배를 타고 바다만큼 큰 호수를 건넙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전체 이야기 중에 반은 다 이 내용 속에 들어있죠. 두 가지 리스닝 포인트 어떻게 들렸는지 확인하면서 다시 한번 자막 보면서 놓친 부분도 보면서 여러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Let's listen one more time.
1: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The fare is about 1,700 won.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I am too headed to the island, following the melody of traditional instrument, antara.
0: Well, it's time for us to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My hands are now loaded. 네, 맨 마지막 단어가 제일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My hands 아니라 hands. 이때 this 사운드 거의 안 들리고 hands. 그리고 비동사인지라 기능어예요. My are 기능어죠. 그러니까 가볍게, 빠르게, 약하게 소리 내시면 되고 now, L-O-A-D-E-D에서 this 사운드가 거의 this 사운드가 들리지 않고 R 소리에 가깝게 플랩 현상에 의해서 모음 사이에 this 사운드 역시 T처럼 르에 가깝게 들립니다. 그러니 앞부분에 low, low 혀끝이 윗니 뒤에 붙었다 떨어지면서 low 하시면서 뒤에 나가면서 약간 R 소리 loaded, loaded ED 자체가 뒤에 받침을

0: 요구하시면 돼요. Go go listening 3. My hands are now loaded.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One more time.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which is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Cross 할 때 cross보다는 자 C자 거꾸로의 발음 기호가 되어 있어요. 보시면 그래서 입을 O 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벌리는 느낌 cross, cross this lak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As와 as는 약하고 역시 on도 기능어인지라 붙어서 발음되죠. As is on의 어 연결해서 liaison, as on.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갑니다. Google listening 1.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억양을 느끼면서 발음하는 거 잊지 마세요. Google listening 2.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네. Google listening 3.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해보세요.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One more time.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캐치해 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One.
2: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1: 2.
2: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0: Okay,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My hands are now loaded. 제 손은요, 무겁습니다. 제 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But my steps are light. 발걸음은 가벼워요. The blank is around 1,700 won. 대략 얼마? 네. 뭐가 얼마예요? 요금이겠죠. Fair. 이 요금이란 단어 fair가 공정한, 타당한이란 뜻의 단어 fair. 소리가 똑같죠? 발음이 똑같습니다. 구분해서 알아두시고요. 요금이 약 1,700 won 정도입니다. 빈칸,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했죠? 자, 빈칸에 들어갈 말들, every day, 매일이란 뜻이죠. 반면에 every day 한 단어로서 일상적인 매일의라는 뜻으로 쓰이니까 구분하셔야 되고요. 매일 많은 사람들이요, 이 강을 걷는데 이 강은 얼마나 큰 강이에요? As big as an ocean. 바다만큼 큰 이 강을 배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매일 건넙니다. 이런 의미예요. I am too heading to the island. 저도 역시 뭐예요? Heading to the island. 섬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죠? 그런데 빈칸 of traditional instrument antara라고 했습니다. 전통악기 antara의 모 이렇게 이어지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following the melody. 멜로디는 선율을 아시죠? 그러니까 전통악기 antara의 선율을 따라서 저 역시 섬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저 전체 이야기 길지 않았습니다. 100% 도전 아시죠? Take a listen.
3: My hands are now loaded, but my steps are light. The fare is about 1,700 won. Every day, many people cross this lake as big as an ocean on this boat. I am too headed to the island, following the melody of traditional instrument, antara.
0: Today. Hope you guys understood by now. That's right. If you didn't understand, please review and review and review as much as possible.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bye.

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알려드립니다.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very similar and confusing words. Because of, due to, because of, due to. 네, 오늘 비교할 표현들은 because of 그리고 due to입니다. 네, 아마 writing에도 정말 많이 보셨을 거고요. speaking에도 사실 둘 다 많이 사용합니다. 네, 차이점 오늘 알려드릴게요. 네, because of부터 시작할게요.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 오케이? 그리고 발음 연습해 볼게요. because of. 네, 여기에서 be로 시작하니까 because 이렇게 발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그것도 되게 정확한 발음이지만 원어민들은 그렇게 발음하기 조금 힘드니까 오히려 be보다는 be, because of, because of, because of. 네,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오케이, 뉘앙스 차이를 볼게요. because of 같은 경우는 일상회화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특히나 due to보다는. 그리고 원인과 이유에 중점을 두어 이거를 강조를 합니다. 오케이? So because of stresses the reason of why something happens,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examples. We're here because of you. We canceled it because of the rain. I can't sleep because of the noise. Because of, 뭐뭐 때문에. Okay, 첫 번째 문장 볼게요. We're here because of you. We're here because of you. Okay? 우리는 여기 와 있어. We're here. 왜냐면?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그래서 이 원인 혹은 이유를 강조를 하는 거잖아요. We're here because of you. We're here because of you.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We canceled it. 우리는 취소했어. 왜요? Because of the rain. 그래서 비 때문에 취소했어. We canceled it because of the rain. We canceled it because of the rain. 네, 원인, 이유를 강조를 하는 거죠. 마지막 문장입니다. I can't sleep because of the noise. 무슨 말일까요? 나는 잘 수가 없어. I can't sleep. Why? 왜요? 왜냐면 소음 때문에, 소리 때문에. Because of the noise. I can't sleep because of the noise. 마지막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I can't sleep because of the noise. I can't sleep because of the noise. Because of, 이해 잘 하셨죠? 다음은 due to로 넘어갈게요. 네, due to는 뭐뭐로 인해입니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due, 그 다음에 to이지만 원어민들의 이 to 단어는 조금 이렇게 약화시켜가지고 너무 to, 센 t 발음보다는 약화시켜서 루, due to 이런 식으로 발음합니다. 그렇게 하면 연결하기도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due to보다는 due to 해볼게요. due to, due to, very good. Okay, due to, okay, because of보다 더 격식 있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due to보다는 회화에서는 because of를 훨씬 더 많이 들을 수 있어요. 네, 원인과 이유보다는 이에 따른 결과.

거에 더 중점을 두어 강조를 합니다. 뒤로 문장들 좀 볼게요.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The flights were canceled due to COVID-19. We're temporarily closed due to technical issues. Due to 뭐뭐로 인해. Due to.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코로나19로 인해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어. 네, 이거는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할 때는 be struggling.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Okay? 여기서는 because of 대신 due를 쓰자마자 뭔가 더 포멀한 느낌이 납니다.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The flights were canceled due to COVID-19. 이거는 코로나19로 인해 항공편들이 취소되었어. The flights were canceled due to COVID-19. 네, 맞아요.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We're temporarily closed due to technical issues. 우리는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due to technical issues 부분이죠. 그 다음에 잠시 문을 닫았습니다. We're temporarily closed. 그래서 여기서도 뭔가 더 포멀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due to라고 표현합니다. We're temporarily closed due to technical issues. 네,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게요. We're temporarily closed due to technical issues. We're temporarily closed due to technical issues. 네, 정리해 드릴게요. 네, because of 이거는 뭐뭐 때문에 더 캐주얼한 맥락에서 더 많이 사용할 수 있고요. 물론 포멀한 상황에서도 쓸 수도 있어요. 근데 가장 일반적인 표현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due to 같은 경우는 좀 더 포멀한 느낌이 나죠? 한국어로도 뭐뭐로 인해 이런 느낌입니다. 오케이, 그리고 발음은 두 가지. 조금 또박또박하게 하고 싶으면 due to. 근데 연결해서 좀 부드럽게 원어민스럽게 하시고 싶으면 due to, due to. 네, 많이 연습하세요.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보세요. We're here because of you. We're here because of you. We're here because of you. We're here because of you. We're here because of you.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Businesses are struggling due to COVID-19. 정말 잘하셨습니다. Well done, everyone. Don't forget to review previous episodes of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You can find them all on our website here at www.ebse.co.kr. Have yourselves a fabulous day. Stay happy, stay healthy, and I'll see you soon.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천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는요, 이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들을 쭉 정리를 해봤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그런 단어들도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온라인 수업 준비와 진행 장단점에 대해서 얘기했다면 이제 여러 가지 또 과제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이 코로나19 사태가 이제 종식된다 하더라도 이 온라인 수업이나 원격 화상 수업 관련된 이런 모듈의 수업 방식들이 아예 사라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느 정도는 이제 활용이 될 텐데, 그럼 우리가 이것을 좀더 극복하고 잘 정착시켜서 교육계에서 쓰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또 있을지. 자, 그런 말을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을 지금부터 좀 만나보겠습니다. 일단은 장단점이라는 얘기를 뭐할수 있는 단어부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격차란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냥 디지털 격차, 그렇죠? 이 격차가 좀 커요. 뭐 기술 접근이 좀잘 되는 경우에는 이런 것이 용이하게 교육이 잘 이루어지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죠. 그런 이제 우리의 과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장단점 많이 들어보신 단어일 텐데요. Pros and cons. 요게 장점이고 요게 단점입니다. 그래서 묶었으면 일장일단이라는 뜻으로 저희가 10분 영어에서도 몇번 소개를 해드렸던 표현이죠. Pros and cons. Pros and cons. There are some pros and cons. 그러면 일장일단이 있다. 이럴 때 쓰는 말 들어보세요.
1: Pros and cons. Pros and cons.
0: 자, 이 격차란 단어를 부를 때 쓰는 단어가 있는데 이 divid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선생님 저 동사 아닌가요? 맞아요. 동사이기도 합니다. divide 하면 나누다라는 동사도 되는데 이게 명사로 격차란 뜻이거든요. 그럼 그 앞에다가 digital 붙이면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디지털 격차. 즉 기술이라든가 디지털 기기라든가 뭐 어떤 그런 것에 대한 접근성이 있는 분들이 있고 없는 분들이 있어요. 그 격차를 digital divide라고 하죠. 이건 많이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디지털 격차라는 말. 들어보세요.
1: Digital divide. Digital divide.
0: 자, 거기서야 한 단계 더 나아가 보면 이 격차를 부르는 말이 꼭 divide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좀 gap이란 단어도 들어보지 않으셨나요? gap. 이게 틈을 말하는 단어인데 significant gap 이렇게 얘기하면 갭이 좀 크다. 즉, 말 그대로 격차가 좀 크게 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디지털 격차가 일부 지역이나 일부 뭐 어떤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크게 나타날 수도 있다. Significant gap. Significant. 요 형용사가 gap과 많이 쓰이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뭔가 좀큰 격차가 날 수도 있다. 이럴 때 앞에 강조하는 형용사로 많이 나와요. Significant. Significant gap. 들어볼게요.
1: A significant gap. A significant gap.
0: 오케이. 그러면 학생들 사이에 큰 격차가 존재한다. 뭐 예를 들어 이런 얘기를 한다면요. 같은 이제 온라인 수업을 어떤 진행하는 어떤 환경할 때 고려해야 되는 게이 디지털 격차라든가 이런 격차가 얼마나 나는지 그거를 잘 파악하고 관련 기기라든가 테크놀로지라든가 이런 걸좀 지원하면서 같이 해야 많은 학생들이 같이 또 수업을 받을 수 있겠죠. 자, 그럼 큰 격차는 아까 얘기했듯이 significant gap 이런 걸좀 활용을 해볼까요? 학생들 사이에 존재한다. 그러면 there is a significant gap among students. Among students, 이건 여러 사람 사이에 얘기할 때 among이라고 많이 하죠. 자, there is a significant gap among students. 그러면 학생들 사이에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여러 가지 갭이 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극복해야 되는 과제라는 식으로 얘기하면서 써볼 수 있겠네요. 자, 들어볼게요.
1: There is a significant gap among students. There is a significant gap among students.
0: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 이런 건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이런 문구를 만들다면. 도움, help라는 단어 써도 되고요. 자, Students in need. 자, 요게 이제 help라는 단어는 없지만 students in need. 요 부분이 도움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뭔가 도움이 필요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 혹은 학생들. Students in need. 들어볼게요.
1: Students in need. Students in need.
0: 자, 그 다음에 이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이 주로 이제 어떤 학생들이냐면 기술 사용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경우가 좀 있는 그런 학생분들을 말할 수 있는데요. 요 기술 사용이란 말을 접근이라는 단어는 여러분이 access라는 단어를 쓰면 좋습니다. access. have access 하면 접근성이 있는 거고, 없으면 do not have access라고 하거든요. do not have access. 이거 읽어볼게요.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하면 필요한 기술. right은 뭐 올바른의 의미도 있는데, 필요한 기술은 right technology죠. 내가 원격 화상 수업을 혹은 온라인 수업을 듣기 위해서 필요한 기기나 플랫폼 같은 게 필요한데, 그거에 대한 접근 권한이 혹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그런 학생분들을 말할 수 있겠죠.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강세 여기다 주시고요. 들어보세요.
1: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0: 좋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우리가 이제 잘 극복해 나아가야 된다는 의미로 과제를 영어로 뭐라 합니까? 과제. Homework, assignment 이런 말도 있는데 우리가 꼭 반드시 넘어가야 되는 어떤 도전 과제 같은 걸 challenge라고 하죠. 그래서 challenges to overcome. Challenges to overcome.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온라인 수업이지만 자, 그거에 맞게 또 극복해야 되는 과제들도 많다. Challenges to overcome. 뒤에 강세. Challenges to overcome. 들어볼게요.
1: Challenges to overcome. Challenges to overcome.
0: 문장을 만들어보죠. 어떤 학생들은 필요한 기술 사용 접근이 어렵다. 아까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그 부분을 그대로 문장을 주어만 넣어서 바꾸면 될 것 같은데요. Some students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Some students do not. 자, 부정어에 강세를 주세요.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자, 필요한 혹은 꼭 맞는 기술에 접근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그런 경우를 우리가 이제 지원을 해야겠죠. 자, 들어보세요.
1: Some students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Some students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0: 자, 효과를 극대화하다. 극대화에 해당하는 단어는 maximize. 읽어보세요. Maximize. 뭐를? Benefits. 에서 붙여서 혜택을 극대화하다. Maximize the benefits. Maximize the benefits. 좋은 표현이죠? 이런 데만 쓸 표현은 쓸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저기 활용이 가능한 표현 들어볼게요.
1: Maximize the benefits. Maximize the benefits.
0: 자, 그 다음 다 같이 손잡고 노력하다, 합심해서 노력하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Concerted efforts. Concerted, 이건 정말 포멀한 세팅에 많이 쓰는 말인데 다 같이 합심해 노력하다. 우리도 이런 말 굉장히 공식적상에 쓰는 말이잖아요. Concerted efforts. Concerted efforts. 이건 표현으로 좀 외워볼게요. 들어보세요.
1: Concerted efforts. Concerted efforts.
0: 자, 마지막으로 이것도 굉장히 좋은 표현인데 함께 가다를 손을 잡다라는 의미로 이런 표현을 씁니다. Go hand in hand. Hand in hand. 손잡은 거죠. Go hand in hand 하면 병행된다는 얘기예요. 같이 손잡고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는 걸 go hand in hand. Go hand in hand. 너무 좋은 표현입니다. 듣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표현이죠. 들어보세요.
1: Go hand in hand. Go hand in hand.
0: 문장 만들어 볼까요? 우리가 이제 온라인 수업의 어떤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 같이 해야 된다. 이런 말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온라인 학습의 효과 극대화하기 위해 우리는 합심에 노력해야 된다.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보면요. 그러면 온라인 학습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합심에 노력해야 된다. 이런 어감입니다. 두 가지 쓰면 되겠죠? 아까 maximize the benefits, concerted efforts. 그 앞에 make 동사가 필요해요. 노력을 하다 할 때 make efforts. 한번 해보세요. Make efforts. We need to make concerted efforts. 합심에 노력해야 된다. 두 부정사. To maximize the benefits of online learning. To maximize the benefits. 효과를 극대화하다. Online learning.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조금 문장 길지만 이렇게 뜯어보면 아, 방금 전에 배웠던 표현들을 붙인 겁니다. 자, 들어볼게요.
1: We need to make concerted efforts to maximize the benefits of online learning. We need to make concerted efforts to maximize the benefits of online learning.
0: 네, 매우 좋은 문장으로 마무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뭔가 디지털 격차 같은 게 좀 상당히 크게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쓰는 단어가 significant gap. 어붙여서 a significant gap 들어볼게요.
1: A significant gap. A significant gap.
0: 그 다음에 필요한 기술 사용 접근이 어렵다.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자, 강세 네 군데 들어보세요.
1: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Do not have access to right technology.
0: 마지막으로 온라인 수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다. 너무 좋은 표현이었죠? Maximize the benefits. 들어볼게요.
1: Maximize the benefits. Maximize the benefits.
0: 온라인 수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그나마 여러분 소주제로 나눠가지고 영어 표현을 좀 정리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와 같은 주제에 관련해서 영어로 이야기하실 때 여러분 정면 돌파해서 하실 수 있게 조금 도움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주 내용 잘 정리하시고 방송 놓치신 분들은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셔서 방송 보셔도 되겠습니다.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단톡방 나오니까요. 들어오셔서 저랑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레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취미 활동을 연습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 뭐 하는 게 취미예요, 혹은 뭐 하는 거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럴 때 핵심 패턴 이거 말씀해 주시면 돼요. 바로 I like, 좋아하는 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저 그게 취미입니다. 저 그 행동하는 거 좋아해요 라는 의미가 돼서 핵심 문장으로 이거 한번 뽑아봤어요. 저는요, 맛집 탐방하는 게 좋아해요. 맛집 탐방이 취미예요 라고 얘기를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I like, 좋아하는 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I like, 좋아하는 일, 이 패턴이 나올 수 있도록 어떤 문장 구조가 만들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러분이 어떤 것을 좋아하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 like가 떠오르실 거예요. 그래서 주어 뒤에 like라는 동사를 넣고 나서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일을 얘기를 하면 어떤 대상이 어떤 것을 좋아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취미 활동이라는 건 되게 나의 기준으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like, 좋아하는 것, 좋아하는 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쵸, 저는 어떤 걸 좋아해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되게 취미 활동은요, 어떠한 것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단 행동으로 얘기를 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 그거 하는 것을 좋아해요 라고 구체적인 행동을 넣고 싶을 때는요, I like ing, 이렇게 해서 ing, 동사의 뒤에 ing를 넣는 형태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어떠한 행동 하는 것을 좋아해요. 그 얘기는 그게 제 취미 활동입니다 라는 의미로 얘기를 할 수 있는 I like ing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문장으로요, 저 여행이 취미예요. 저 여행하는 거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행이라는 동사는 travel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행하는 걸 좋아합니다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I like traveling,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여행이 취미입니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I like traveling,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갈게요. 시작. I like traveling. 한 번만 더. 시작. I like traveling 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여행이 취미입니다. 저 여행하는 거 좋아해요 라는 문장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두 번째 표현 한번 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저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거 좋아해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쇼핑을 하다 라는 동사는 바로 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샵 online 이라고 얘기를 하면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다 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럼 저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거 좋아해요, 취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러면 그렇죠, 쇼핑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샵 뒤에 ing를 넣은 I like shopping online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그렇죠, 저는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게 취미입니다, 좋아해요 라는 표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like shopping online. 한 번만 더. 시작. I like shopping online 이라고 얘기를 해서 저는 인터넷으로 쇼핑하는 게 취미예요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장으로는요, 저 사진 찍는 게 취미예요, 사진 찍는 걸 좋아합니다 라는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사진을 찍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동사를 독특한 걸 씁니다. 바로 take 이란 동사를 쓰거든요. 그래서 take a picture 혹은 take a photo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사진을 찍다 라는 표현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사진을 좀

0: 찍는 걸좀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요. I like taking photograph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사진 찍는 거좀 좋아해요.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Take photographs 라고 얘기를 하면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I like taking photographs. 저 사진 찍는 게 취미입니다. 좋아해요. 라는 표현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like taking photographs. 한 번만 더. 시작. I like taking photographs. 라고 얘기를 해서 사진 찍는 게 취미입니다. 라는 표현도 한번 살펴봤고요.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으로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는 맛집 탐방하는 게 취미입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맛집을 탐방을 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요. Go on a gourmet tour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Gourmet라는 게 바로 맛있는 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그래서 gourmet tour 이라고 얘기를 하면 맛집 투어가 돼요. 그래서 I like going on a gourmet tour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는 맛집 투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맛집 탐방하는 거 좋아해요. 그게 제 취미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I like going on a gourmet tour. 이거를 고르메트라고 발음하지 않고 고르메라고 발음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아요.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like going on a gourmet tour. 한 번만 더. 시작. I like going on a gourmet tour. 이렇게 얘기를 해서 맛집 탐방하는 게제 취미입니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제 취미가 뭐예요? 라는 거를 행동으로 되게 얘기를 할 때, I like ing로 연습을 한번 해 봤거든요. 이것도 올려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들어보도록 하죠.
1: I like traveling. I like traveling. I like shopping online. I like shopping online. I like taking photographs. I like taking photographs. I like going on a gourmet tour. I like going on a gourmet tour.
0: 자, 그럼 오늘 배운 문장을 변형을 해서 좀 응용을 하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 표현 배웠습니다. 저 여행이 취미예요. 그렇죠? 여행하는 거 좋아한다라는 걸 I like traveling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혹시 여행하는 거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 그렇죠? 바로 Do you like traveling으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Do you like ing라고 물어보면 그렇죠? 뭐 하는 거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오늘은 여행하는 거 좋아하세요? 라는 Do you like traveling으로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 you like traveling?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like traveling?이라고 얘기를 해서 혹시 여행하는 거 좋아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장 한번 볼게요. 이번에는요. 저 인터넷 쇼핑하는 걸 좋아해요.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쵸? 바로 I like shopping online 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 그럼 지금까지는 좋아한다 라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러면 안 좋아할 땐 어떻게 얘기를 할까요? 그쵸? 바로 I, 그쵸? Don't like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저 어떤 것을 안 좋아합니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 온라인으로 쇼핑하는 거안 좋아하는데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바로 I don't like shopping online. 이렇게 여러분이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까요? 갈게요. 시작. I don't like shopping online.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like shopping online. 이라고 얘기를 해서 여러분, Do you like shopping online? No, I don't like shopping online.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쵸? 쇼핑으로 온라인 쇼핑하는 거 좋아하세요? 아니요, 저안 좋아하는데요. 이런 얘기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혹시 취미가 뭐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이렇게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 있는 것도 한 가지 더 알아둘 수 있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What do you usually do in your free time? 이것이 바로 취미가 뭐세요? What is your hobby보다 조금 더 고급진 표현이 됩니다. 자, 오늘은요. 저 어떤 것이 취미입니다. 어떤 거 하는 거 좋아해요. 라고 얘기를 할때쓸수 있는 표현. I like ing로 좋아하는 일을 I like ing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한번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really wonderful and nice that you're joining the program. 자, 저는 이근철이고요. 하루 딱 한 문장으로 10분 동안 행복해지는 시간이죠. Your 10-Minute Happiness and Confidence. 자, 오늘도 어떻게 행복과 자신감을 찾을 수 있는지 첫 번째 출발, 바로 Your Challenging Time, right? Which is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three, two, one.
1: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세차를 하면 항상 비가 바로 다음 날 오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핵심은 어디 어디에 맡겨서 세차를 한 거잖아요. 내가 직접 세차를 한 게 아니고, 물론 뭐 양쪽 다 이렇게 쓸 수 있겠지만 의미 구분을 한다면 어디 어디에 맡겨서 뭐뭐 했어. 이 표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영어로는요. I had, 그 다음에 뭐뭐뭐 done 이렇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요걸 외우는 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달랑 외우면 깔끔하게 보이지만 전혀 의미 없습니다. 이거 기억도 안 나고요. 그래서 예를 통해서 연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We're gonna practice through more examples, right?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오늘 나오는 이 표현의 핵심은요. 내가 직접 했느냐, 다른 사람한테 시켜서 했느냐, 그런 차이입니다. 차를 맡겨서 세차를 하라니까 네가 할 시간이 없으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럴 때에 이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Have 다음에 대상. 그래서 바로 Have your car. 네 차를 가져. 네 차인데 네가 가는 게 맞지? 그런데 뒤에 보니까 어떤 상태래요? Washed. 아, 그래서 차가 그렇게 세차되는 상태를 네 차를 가져라. 그래서 이렇게 기억하셔도 돼요. 원래 have의 뜻을. 근데 그렇게 가지다의 뜻이 시키다의 뜻이 된 거죠. 먼저 라고 해서 first입니다. Have your car painted. Have your car washed. 그렇죠?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연동 가능합니다. 다른 단어들하고도요. 먼저 미장원에 가서 모발을 염색해. 그러니까 집에서 염색하시는 분도 있지만 맡겨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래서 have your hair. 그 다음에 뭐예요? 염색을 하다. dyed란 단어도 있습니다. D-Y-E. 근데 구어체에서는 colored란 단어를 많이 써요. 그래서 예, have your hair colored 먼저, first. 쉽죠? D-Y-E-D를 쓰셔도 되는데 dyed. 그러면 죽다란 단어가 떠오르잖아요. 예, 그래서 물론 dye란 단어가 여러분 뭐 D-Y-E라고 아는 분들도 많겠지만 그래서 color가 훨씬 더 많이 쓰입니다. Have your hair colored first. 그 다음에 먼저 어디에 맡겨서 내 이름을 제거해. 이건 뭐냐면 어디 리스트가 뭐 온라인 같은 데 올라와 있는데 내가 직접 빼낼 수는 없을 때, 그죠? 그럴 때는 거기에 요청해서 해. 이런 뜻도 되는 거죠. 그래서 have your name까지 쓰세요. 그냥 무조건. 어떤 상태로? 제거하다. removed. 그래서 have your name removed first. 먼저 이름을 누구 시켜서 제거를 하라고. 먼저 어디에 맡겨서 사진을 찍어. 이것도 사진관에 가서 찍어. 혹은 직접이 아니고 남한테 시켜서라는 느낌이니까 have your photo까지는 되게 쉬워요. Have your photo, have your name, hair, car. 어떤 상태가 되는 건가요? 그 사진이 찍혀지는 거죠. 그래서 taken. 그래서 have your photo taken first. 어렵지 않습니다. Have your photo.

taken first. 자, 이번에는 여기 보고 따라 하시면 안 되고요. 예, 바로 그냥 읽는 거는 전혀 의미가 없고요. 예, 이게 기억에 남지도 않습니다. 절 보시고요. Okay, without looking at this part, right? I'm going to give you some hints. Then you need to speak it out loud. Ready? 차를 떠올리세요, 머릿속에. 자, 먼저 가서 차를 맡겨서 세차를 해. Your turn. 네, 뭐예요? Have your car washed first. 한꺼번에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have your car. 네 차를 네가 가져. 어떤 상태로? washed. 이렇게 생각하셔도 쉽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너의 머리를 네가 가져. 그러니까 머리 모발이죠, 모발. 그래서 염색을 한다. 어떤 상태로요? Your turn. 맞습니다. Have your hair colored first.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네가 이름 잘못 올라갔어? 그걸 지워. 그러면 이름을 가져. Your turn. 맞습니다. Have your name removed first. 자, 맨 마지막으로 뭐예요? 그렇죠? 사진을 가서 찍어. 그러면 너 사진을 가져. Your turn. 네, have your photo taken first. 됐죠? 그래서 have your photo taken first. 어려운 거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한번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차를 맡겨서 세차했는데 또 비가 온 거 있지. 그러면 지나간 일이니까 I had 이렇게 나오겠네요. I had my car. 내가 차가 옛날에 있었다. 그런데 그게 한 뜻이 아니고 washed가 나왔으니까 I had my car washed. 차를 맡겨서 세차를 했다. And 어떻게 됐어요? It rained again. 그렇죠? And it rained again.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운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아니면 일기예보를 안 보셨거나. 자, 어제 모발을 분홍색으로 염색했는데 마음에 들어. 예. 그럼 뭐 분홍색이 핑크잖아요. 그러면 배웠던 표현이니까 그렇죠. Have your hair colored가 나왔으니까 여기서는 I had my hair. I had my hair colored. I had my hair. 어떤 색깔로 한 거예요? Colored pink. 이렇게 하시면 돼요. 여기까지 그냥 어떤 상태로? Colored yellow. Colored blue. 이런 식으로 다 됩니다. Yesterday. 그 다음에 마음에 든대요. And I like it. 그렇죠. 지금 마음에 드는 거니까 여기는 like고요. 한 거는 어제 일이니까 had가 쓰인 거죠. I had my hair colored pink yesterday. And I like it. 이렇게 감정을 실어서 하시면 정말 될 겁니다. 물론 개인의 취향에 따라서 모발 색깔은 바꾸시고요. 자, 오래전에 맹장 수술을 했다. 맹장 제거 수술을 받았어. 내가 맹장 수술을 직접 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I had my 맹장이란 단어 하나만 아시면 되는 거예요. 그걸 appendix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럭이란 뜻도 있는데 몸에 부럭처럼 달려있다라고 해서 I had my appendix, 그렇죠? 예, 언제요? A long time ago.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Removed, 제거된 상태로 있었다. 그래서 옛날에 제거시켰다. A long time ago. 참고로요. 예전에는 개복 수술을 하면 맹장을 떼어낼 필요가 없는데 그냥 잘라냈거든요. 근데 최근에 밝혀진 거는 대장에서 소장으로 넘어오는 나쁜 균을 죽이거나 혹은 항생제를 먹었을 때의 몸을 컴퓨터의 리셋 기능처럼 좋은 유익균을 리셋하는 기능이 맹장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떼어내지 마세요. 되셨죠? I had my appendix removed a long time ago. 저한테 벌어진 일이에요. 예전에. 자,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Try it again.

Or any put it in a dialogue like this. 내가 차를 맡겨서 세차했는데 또 비가 온거 있지. 아, 그래서 운이 없다고 얘기하니까. 야, 내가 볼 때는 네가 기우사네. 네가 비를 불러오네. 자, 그러면 여기 어떻게 할까요? 맡겼으니까 I had my car washed. 그죠? 언제요? 어저께라든가 뭐 언제 전에. 그런데 and it rained again.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 야, 너가 비를 만드는 사람이잖아. You are the rainmaker. 그렇죠? 우리가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 말썽꾼, troublemaker. rainmaker는 기우사. 그래서 네가 그렇게 한다라는 뜻으로 한번 재밌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렇게 연결해서요. 자, it's time to say goodbye. If you wanna watch this program again and you know where to go. ebs.co.kr 오셔서 다시 한번 보시고, 여러분 마음도 남겨주시고, 주위에 함께 추천도 해주시고,

유명한 걸그룹이라고 할 수 있어요. Fifth Harmony의 Worth It이란 노래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 문장을 보면 아주 중독성이 높은 그런 후렴구가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그 문장 바로 이겁니다. Give it to me, I'm worth it. 자, 제가 요거 그 가사만 읽어도 이 노래가 무슨 노래구나라고 딱 머릿속에서 리듬이, 멜로디가 들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과연 이 문장 무슨 뜻일까요?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장 Give it to me, I'm worth it 에서 우리가 집중해 볼 부분은요. 바로 뒤에 있는 이 부분입니다. I'm worth it. 과연 무슨 뜻이기에 이것이 이성에게 유혹을 할 때 쓸 수 있다는 것일까요? 궁금하실 텐데요. 자, 먼저는 우리 이 worth라는 단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쓰임을 갖고 있는 이 단어, 그 중에서도 명사적 쓰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때는 가치란 뜻으로서 해석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문 살펴볼게요. 먼저 읽어보면 이렇게 되죠. I bought $3 worth of carrots. I bought. 나는 산 겁니다. 뭘 산 거예요? $3 worth. 3달러치를 산 거죠. 뭘 근데 3달러치 산 겁니까? Of carrots. Carrots 하면 당근이니까. 자, 이 문장. 나는 당근을 3달러치만큼 샀어요. 라는 뜻이 된다는 거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당근을 이제 뭐 내가 3개 샀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3달러만큼 주고 샀어 이런 의미로서 말을 하고자 할 때 I bought $3 worth of carrots. worth라는 단어 활용해 주실 수가 있다는 거고요. 자, 다음 문장입니다. 먼저 읽어볼까요? I have 2 months worth of allowance left in my bank account. 조금 긴 것 같지만 사실은 어렵지 않아요. 자, 해석해 보면요. I have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뭘 가지고 있는 거예요? 2 months worth of allowance. allowance가 여기서는 용돈이거든요. 해서 두 달 정도 치에 용돈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left가 나오는데 have something left 하면요. 그것이 이제 남겨진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 해서 뭐뭐가 그만큼 남아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결국은 무슨 뜻이 됩니까? In my bank account, 내 통장에는요, 두 달치 정도의 용돈이 남아있습니다. 라는 뜻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도 worth가 명사로 가치라는 의미로 활용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하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worth는 이 쓰임과 살짝 다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A, 그리고 이제 비동사가 나오죠. 뭐 is라고 해보자면 A is worth B. 이런 식으로. 오늘 우리가 집중하고자 하는 worth의 쓰임은 하나의 문장을 구성하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A는 B의 가치가 있다. 라는 뜻이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A is worth B. A가 B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거 생각해보면서 이 문장들 살펴볼게요. 자, 영어 문장 같이 읽어봅니다. 큰 소리로 갈게요. 갑니다. 시작! This necklace is worth $20. 해석이 되시나요? 어렵지 않죠? 정말 쉬운 문장 가져왔는데 자, this necklace, 이 목걸이가 is worth,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에,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20. 2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해서 이 목걸이는 20달러야 라고 말하는 것과 사실 같은 의미가 완성되는 걸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worth를 썼으니까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가치란 말을 좀 넣어줘서 이 목걸이는 20달러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

200달러를 썼다는 거죠. 뭐에? On the meal. 그 식사에. 그 식사 한 끼에 내가 200달러를 썼어. But 그런데 it wasn't worth it. 그것은 앞에 나온 it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그 식사에 200달러를 썼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그 어떤 그내 행동은 wasn't worth it. 그것의 가치가 없었다. 그러니까 내가 200달러 써서 한끼 식사를 했는데 아, 그 정도 가치는 없더라고. 아, 그럴 만한 가치가 아니더라고. 쉽게 말해서 아, 내가 너무 좀 쓸데없이 돈 많이 쓴것 같아. 라는 어떻게 말하자면 후회도 묻어나는 그런 문장으로서 이 내용 해석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A is worth B의 문장 구조에 대해서 살펴를 봤는데, 자, 그걸 참고해서 오늘의 문장을 좀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Give it to me 해석을 해보자면 그것을, 자, 지금 상태에서는 요 is 말하는 게 뭔지 몰라요. Give it to me 그냥 그것을 나한테 주세요라고 해석하시면 될것 같고요. I'm worth it. 여기서 나오는 it도 지금 당장 그게 뭘 말하는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냥 그것이라고 해석을 해보자면, 자, 그것을 나에게 주세요. I'm worth it. 나는 그것의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나한테 주세요.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요. 정도로서 이 문장을 해석해 볼수 있겠는데, 자, 여러분들, 여전히나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이시 뭔지 모르기 때문에 뭘 달라는 거고 내가 뭐에 가치가 있다는 거지 궁금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노래를 쭉 한번 들으시면서 가사를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겠는데, 결과적으로는요, 이제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이성에게 너의 어떤 그런 시간과 관심을 나한테 달라는 뜻이 됩니다. 너의 시간과 관심과 애정과 사랑을 나한테 줘. 나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거든. 이란 뜻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문장이 관심 있는 이성에게 던지는 어떤 그런 유혹의 말로서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같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권은 10달러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라는 문장 지금까지 공부한 것으로 만들어 볼수 있습니다. 먼저 시작은 그 상품권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The voucher. The voucher. 근데 어떤 상품권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권이죠. That I have. The voucher that I have. 자, 그것이 is worth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is worth. 얼마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것이 worth 뒤에 나와주면 되잖아요. $10. $10. 해서 문장 같이 읽어보면 어떻게 됩니까? 시작! The voucher that I have is worth $10. 한번 더. The voucher that I have is worth $10. 완성이 된거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문장도 같이 보죠. 별표 3개입니다. 조금 난이도가 있다는 거죠. 그의 자동차가 내 집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살짝 슬픈 그런 문장인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의 자동차가로 시작해 주면 됩니다. His car. His car. 그의 자동차가, 자,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죠. Is worth. Is worth. 근데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More가 사용됩니다. More. 무엇보다 더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어요? 내 자동차보다, 내 집보다, 그렇죠? 해서 than my house, than my house. 문장이 완성이 됐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His car is worth more than my house.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모든 문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예문들 모두 기억해 주시고요. 저는 지금까지 김승규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할게요.

0: last day of my show, Fit to be Fit with Yanu Park. But let's have fun, okay? 안녕하세요. EBS 박연희의 Fit to be Fit 마지막 날이죠? 정말 정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역시 숙면에 좋은 요가 같이 하실게요. 일단 가기 전에 영어 공부 같이 하고 넘어갈게요. Let's go.
1: I don't get how the rumor spread that fast. Does Johnny work with you?
2: Yes.
1: How did you know?
2: Because he has a big mouth.
0: 네, 첫 번째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요. Big mouth, 입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직역하면 그런 뜻인데 무슨 뜻인지 진짜 알아보려면 우리 대화를 봐야겠죠?
1: I don't get how the rumor spread that fast. 이럽니다. I don't get, 나 이해가 안 돼. How the rumor spread that fast.
0: 어떻게 그렇게 소문이 빨리 그 정도로 that fast, 그 정도로 빨리 퍼졌는지 아, 이해가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1: Does Johnny work with you?
0: 이럽니다. 혹시 Johnny 아니면 Johnny가 너랑 같이 일하니?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1: Yes.
0: Oh, how did you know? 어떻게 알았어? 이러니까
1: Because he has a big mouth.
0: 이럽니다. 그가 입이 크대요. 어떤 뜻인지 감 오셨죠? 입이 크다는 게 아니고 he has a big mouth. 소문 퍼뜨리기를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big mouth. 그냥 그 자체로 명사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he has a big mouth. 그는 큰 입을 가졌어. 직역하면 그 뜻이지만 약간 가식거리를 좋아해. 이렇게 얘기를 할 때 he has a big mouth.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big mouth 살펴봤어요. 두 번째 대화 역시 같은 표현 보도록 하겠습니다.
1: I don't like people who lie.
2: Me neither. But do you know who I also dislike?
1: Who?
2: Big mouths.
0: 네, 두 번째 대화도 살펴봤습니다.
1: I don't like people who lie.
0: 이러죠? 난 거짓말하는 사람들 싫어.
1: I don't like people who lie.
0: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Me neither. 이러죠. 나도 싫어.
1: But do you know who I also dislike?
0: 이러죠. 그런데 너 내가 싫어하는 또 다른 종류의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알아? 이렇게 물어봅니다. 좋아하지 않는 것 dislike라고 하죠. 싫어한다는 뜻이에요. Who? 이렇게 물어보죠. 어떤 사람? 그랬더니 big mouths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big mouths에 붙었죠. 그래서 소문 퍼뜨리기 좋아하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명사로 쓰였죠. 그래서 big mouths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ig mouth 잘 살펴봤어요. 우리 이제 요가 하러 가실게요.
3: Alright guys, it's the very, very last pose of the entire show. So let's just relax, okay? Today's pose is just the Shavasana. Or sometimes people call it the Savasana. It doesn't matter. This pose is going to be the easiest one out of everything we did so far.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this pose is going to be the easiest one out of everything we did so far. Alright. Lie down on your back. Make sure you're not gripping anywhere,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ie down on your back and make sure you're not gripping anywhere, okay? Good. If you want to use your pillow, by all means, please use it. Rest your head.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if you want to use your pillow, by all means, please use it. Rest your head, okay? Good. Now, look up at the ceiling, or you can close your eyes. I'll say that one more time. Look up at the ceiling, or you can close your eyes. Good. Now, spread your legs a little bit to your hip width, and let your feet fall open, okay?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spread your legs a little bit to your hip width and let your feet fall open. Good. Place your hands next to you and flip them up.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place your hands next to you and flip them up. Good. Breathe in through your nose and breathe out through your mouth.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breathe in through your nose and breathe out through your mouth. Good. At the moment, we're gonna forget everything. The gossips, your worries, and big mouths. I w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at this moment, we're gonna forget everything. The gossips, your worries, and

Yep, so we wrapped up our entire show with Shavasana pose. Good job, everybody. 네, 우리 이전이 방송을 사바사나 자세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너무 잘하셨고요. 영어 표현은 우리 big mouth 같이 해봤어요. big mouth. 소문 퍼뜨리기 좋아하고 좀 가십거리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big mouth.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했죠. 정말 잘 하셨고요. 이 방송 정말 새로운 시도였고, 제가 부족한 점도 많았을 텐데, 응원해주시고, 용기 북돋아주시고,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꼭또 다른 곳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그럼 우리 또 만나요. 안녕! Bye! I'll miss you!

0: 계곡에서 물놀이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1: 안전한 물놀이를 위한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을 알아보겠습니다.
2: 물놀이 전 안내 표지판과 물놀이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사고 장소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혹시 모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근 응급구조함 위치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계곡물은 바닥이 보일 정도로 깨끗하더라도 수심이 깊을 수 있으니 수심과 유속을 먼저 확인하세요. 폭포처럼 물거품이 보이는 곳은 유속이 빠른 곳이니 안전을 위해 절대 들어가면 안 됩니다. 계곡은 바닥에 날카로운 돌과 바위가 불규칙하게 산재해 있어 다이빙 시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물의 흐름이 바뀌는 장소나 폭포 아래 형성되는 물속 소용돌이는 반드시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계곡과 하천 안전지대 확인법 꼭 기억하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planning, 계획 세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1: That's right. 네. And today we've also prepared another video clip that we have from Kayla, right?
0: Yeah, on the topic of planning.
1: That's right.
0: Planning.

0: 에 대한 주제로 플래닝을 주제로 삼아서 이제 비디오를 하나 더 가져왔는데요. 그걸 가지고 오늘 공부를 해보고 또 재미있는 영어 표현도 배워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을 먼저 소개를 해볼게요.
1: That's right. So for today specifically, we'll be talking about this topic. Planning makes me feel good.
0: 네, 계획을 세우면 기분이 좋아요. 계획을 세우는 것이 제가 기분 좋게 만들어줍니다라는 거는
1: okay.
0: 계획 세우면 기분이 좋대요. Yeah, okay. I think it feels good to have a plan.
1: That's true.
0: Regardless of whether you will follow up with the plan or not.
1: Okay, I can see that. I'll try that one day. And so for today, we actually have a clip sent to us by Kayla, right? Mm-hmm.
0: 네, 케일라 씨의 이야기를 들을 거고 mm-hmm. 오늘 전체 클립을 보기 전에 먼저 요약 문장부터 확인해 볼까요?
1: Okay, Kayla 씨,
0: 나와주세요.
2: I like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I like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I like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0: 네, 케일라 씨가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1: So, Kayla said, I like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0: 재미있는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I like being a planner.
1: Mm-hmm.
0: 영어에서는 이렇게 명사화한 동사, 그러니까 동사 뒤에 이제 er 같은 거 붙여가지고 I'm a singer 하면 이게 노래를 잘해서 가수인 사람일 수도 있겠고
1: yeah.
0: 그냥 노래를 잘하는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1: Of course.
0: 네. 그래서 여기서는 being a planner 어떻게 사람이 플래너냐 그게 아니고 어떤
1: she plans a
0: 계획을
1: lot.
0: 세우는 사람인 거예요.
1: Yeah, she plans a lot.
0: 네, 물론 직업으로서 이제 wedding planner라든지
1: oh, yeah.
0: 직업들도 있지만
1: event planner, right?
0: 여기서는 그런 직업이나 어떤 의미 어떤 물건의 의미가 아니고 I like being a planner. 저는 계획을 세우는 걸 좋아하는 편인데
1: yes.
0: 그 이유는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Mm-hmm. 제 인생 제 여기서는 인생이라기보다는 생활이죠. 생활을
1: yes.
0: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1: mm-hmm.
0: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1: Mm-hmm.
0: 그날 뭔가를 이룬 것 같은 성취한 것 같은 기분을 mm-hmm. 느끼게 해주기 때문에 계획 세우는 사람인 게 마음에 든대요.
1: All right. Perfect. Let's review her speaking summary.
2: I like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I like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I like being a planner because it helps me keep my life organized and feel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for the day.
1: 네, Let's move right on to English on the go.

0: B가 되면은 가정하는 상황으로 더 넘어가게 됩니다. 그게 이것이 될 수도 있고 whether it may be
1: yeah.
0: 여기서 may가 빠진 거 이렇게 딱 it나 어떤 다른 주어가 있고 그냥 B가 갑자기 딱 나왔다. 활용 안 된 그러니까 are나 am이나 is로 활용되지 않은 B가 딱 나왔다. 그러면 중간에 may라든지 should라든지 그런 조동사가 생략되어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1: Yes.
0: 그래서 whether it be certain aspects of a vacation. 그래서 휴가의 어떤 부분에 관해서일 수도 있고 perhaps it's something to do with my work week. Work week라는 거는 일을 하는 업무 주간이죠.
1: Yes.
0: 네. Weekend 빼고.
1: Yeah, minus the weekend, you know, yeah. the weekdays where she works.
0: 네, 업무 주간에 그런 업무 일정과 관련된 것일 수도 있는데 또는
1: Yeah. Or another thing. She says or just a general to-do list for the day.
0: 그러니까 휴가 계획이든 업무 계획이든 아니면 그냥 그날 해야 될 일들 목록 있잖아요. A general to-do list. 이걸 쓰는 사람도 있고 안 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냥 일반적인 그런 그 해야 할 일 목록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무엇에 관해서든 간에
1: She says, I just like having a list where I can visually see
0: 네, 지금 이제 그림이 그려지시죠? 휴가든 업무든 아니면 그날 일정이든 간에 저는 I just like having a list. 저는 그냥 목록이 있는 걸 목록이 있는 게 좋아요. 그런데 그 목록에서 뭘 할 수 있냐면 where I can visually see 시각적으로 볼 수 있는 목록이 있는 게 좋아요. 무엇을 볼 수 있는지는 다음에 나오죠?
1: Yeah, visually see what?
2: What it is I need to get done and what I have gotten done or can check off. And it just makes me feel, one,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and two, it helps me keep track of, you know, how I need to balance my time and balance my schedule.
1: What it is I need to get done and what I've gotten done or can check off.
0: 네, 여기에서 what it is 뒤에는 that이 생략이 되어서
1: yes.
0: what it is that. 그것이 무엇인지, 그런데 무엇, 어떤 그것? I need to get done.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살짝 바꾸면 what I need to get done.
1: Yeah.
0: It is를 빼도 의미는 통해요.
1: For sure.
0: Yeah. What it is that I need to get done. 아니면 what it is I need to get done. 그냥 말하는 스타일의 차이고요. 그 다음에 what I have gotten done. 그러니까 이미 뭘 했는지, 뭘 해야 되고 뭘 했는지 or can check off. Check off는 이제 체크를 해서 yeah. 다 했다라고 표시하는 거예요.
1: You finished it, right?
0: Yes.
1: Okay. Number one, finished. I'll check it off.
0: 네.
1: I'll check off number two.
0: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You check something off the list.
1: Oh yeah.
0: 네.
1: You check it off the list. It's
0: check it
1: finished.
0: Off the list. Yeah. So for example, you've been dreaming of going to a certain city.
1: Oh yeah.
0: You've been dreaming of traveling with your family to
1: yeah.
0: that city, and you've done it, and you can check it. Off the list.
1: You can check it off the list.
0: 했으니까요. 네.
1: Yeah, or sometimes we say cross it off the list too.
0: 이렇게
1: we draw a line.
0: 그렇죠. 앞에 그 네모칸을 체크하는 해서 다 했음 표시한 다음에 check it off. 그냥 네모칸 같은 게 없고 점 찍어서 그걸 지우는 거라면 cross it off.
1: Cross it off.
0: 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1: Mm-hmm.
0: All right.
1: Great. And she says, and it just makes me feel one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0: 중간에 one이 나왔으니까 아마 다음 문장에.
1: 2가
0: 나올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makes me feel 뭘 하게 어떤 기분이 들게 만들어 주냐면 one 첫 번째로 like I've
1: accomplished something.
0: 네.
1: to accomplish.
0: accomplish 하면은 성취하다, 완수하다. 그래서 보통 어떤 게임 같은 거 했을 때 mission accomplished. 임무 완수 이렇게 할 때 accomplished 그렇게 씁니다. 그래서 또는 어떤 사람의 이력서를 받거나 그 사람의 살아온 이야기를 들었는데
1: right.
0: 되게 아직 어린데 많은 걸 이뤘네 라고
1: oh,
0: 할 때
1: yeah.
0: you have accomplished so,
1: so much.
0: much 이렇게 칭찬으로 많이 해요.
1: Or you have a lot of accomplishments.
0: 네, 성취들을 가지고 있다. accomplishments도
1: yeah.
0: 있고요. 그래서 뭔가 이뤘다는 기분이 들게 해주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1: Yes, so for two, she says. And two, It helps me keep track of, you know, how I need to balance my time and balance my schedule.
0: 둘째, 어떤 걸 도와주냐면 keep track of how I need to balance my time and balance my schedule. 사실 time과 schedule은 비슷한 거라고 보면 시간과 일정의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keep track of는 쭉 따라가는 거니까 놓치지 않도록 해줍니다.
1: Right. Great. Right. Let's look at the next.

0: So for me, I actually really enjoy planning, which is why when like a wrench is thrown into a certain situation or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I can get a little tense and anxious about it just because it wasn't in the plan.
1: So for me, I actually really enjoy planning.
2: 네, 그래서 사실 앞에 나왔던 내용이 다시 반복되고 있어요.
1: Yes.
2: 그래서 저는 I actually really enjoy planning. 사실 계획 세우는 걸 정말 좋아해요.
1: And
2: Right?
1: she says, which is why when like a wrench is thrown into a certain situation or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2: 네, 여기서 관용 표현이 하나 나오고 있어요. 어떤
1: Yeah.
2: 사람의 계획을 망쳐놓는 걸 어떻게 말하죠?
1: Throw a wrench into something.
2: 네, 어떤 기계를 만들고 있는 걸 생각해 보세요. 렌치가 이제 그 도구 중에 하나잖아요.
1: Yeah.
2: 공구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조일 때,
1: Yeah, when you
2: 네,
1: tighten
2: 쓸수 있는 거.
1: screws.
2: 네. 근데 렌치가 무겁기 때문에
1: Yeah.
2: 던지면 뭔가 뭘 조립하고 있었던 간에 망가질 거 아니에요.
1: Yeah, it could
2: 무너질
1: break,
2: 거고. 네.
1: right,
2: 그래서
1: or fall over, or
2: Yeah.
1: whatever.
2: 그래서 throw a wrench into something 아니면 막 정비하고 있다가 나안해 하고 던지고 나가는 것도
1: Yeah,
2: 상상해 볼수
1: you're
2: 있는데
1: working on it and you're like, forget
2: 그래서 계획을
1: it.
2: 망쳐놓다라는 걸 말해요. 그래서 a wrench is thrown into a certain situation 하면은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계획이 망쳐졌거나 or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예상 못했던 일이 생기면
1: I can get a little tense and anxious about it just because it wasn't in the plan.
2: 약간은 tense and anxious. 여기서는 이제 비슷한 감정인데요.
1: They're
2: tense, 네.
1: similar.
2: 긴장하고 불안한 기분이 들수 있어요. 그런데 다른 이유 아니고 just because it wasn't in the plan. 계획이 없었던 일이기 때문이죠.
1: Yeah, for sure.
2: 네. 마지막 부분 볼까요?
1: Yeah.
0: But that's how life is, and you just have to roll with it. But for the most part, I think being a planner is a pretty good thing.
1: But that's how life is, and you just have to roll with it.
2: But that's how life is. 원래 인생이 그런 거죠라고
1: Yeah.
2: 하면서 you just have to
1: Roll with it. To roll with.
2: roll with it. 유연하게 대처하는 걸 말해요. 뭔가 큰 예를 들어서 공이 굴러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부딪히면은 안 되겠죠.
1: Yeah.
2: 옆으로 피하거나 뭐 이렇게 흐름을 맞춰서
1: Yeah.
2: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관용 표현으로 많이 쓰이고 그래서 인생은 원래 그런 거고 거기에 유연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1: And lastly, she says, for the most part, I think being a planner is a pretty good thing.
2: For the most part, 대체로 봤을 때, I think being a planner,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 사람인 것 또는 계획성이 좋은 사람인 것은 it's a pretty good thing. 꽤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1: For sure.
2: Yeah,
1: All
2: I
1: right.
2: agree.
1: Perfect. Such a great clip. Let's review it once again.
0: So I absolutely love planning. I know it sounds crazy and some people get really stressed from having to plan things, but I actually find it really relaxing. Whether it be certain aspects of a vacation, perhaps it's something to do with my work week or just the general to-do list for the day. I just like having a list where I can visually see what it is I need to get done and what I have gotten done or can check off. And it just makes me feel, one, like I've accomplished something, and two, it helps me keep track of, you know, how I need to balance my time and balance my schedule. So for me, I actually really enjoy planning, which is why when like a wrench is thrown into a certain situation or something unexpected happens, I can get a little tense and anxious about it just because it wasn't in the plan. But that's how life is and you just have to roll with it. But for the most part, I think being a planner is a pretty good thing.
2: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볼까요? 먼저 something to do with 라고 하는 패턴이 있습니다. 뭐뭐와 관련된 것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 for the most part I 하면은 대체로 저는 이렇습니다 라는 말을 만들 수가 있는데요. 이두 가지 패턴 이용해서 문장 네 개를 영어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네, 계획을 짜면 기분이 좋다라는 내용을 아까 이야기 속에서 만났는데요. 그와 관련된 소셜미디어 포스팅도 두개 준비했습니다.
1: Let's take a look. Planning makes me feel good. Plus, I love the feel of pen and paper when working on my first draft. Even though I don't take half the trips I think about, speculative trip planning makes me feel good.

0: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 Alright, Ike says,
0: Planning makes me feel good. 계획을 짜면 기분이 좋다고 하면서 플러스 게다가 어떤 것도 마음에 드냐면 I love the feel of 하면은 feeling하고 feel은 달라요.
1: It's
0: feeling은
1: different.
0: 감정 쪽의 느낌이고요.
1: Right.
0: feel은 촉감 쪽의 느낌입니다.
1: Yeah. Actually something you feel. Like I love the feel of this shirt. 네. It's so smooth.
0: 네. 우리말로는 둘 다 느낌이라고 번역될 수도 있어서 좀 헷갈릴 때가 많은데 feeling은 감정 쪽, feel은 촉감이나 네, 그런 쪽으로 가까운 느낌이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I love the feel of pen and paper when working on my first draft. First draft는 초안인데 계획 짤 때 그냥 슥슥슥 그려보는 그런 상황에서 그 펜과 종이의 느낌이 감촉이 좋대요. Which I agree with. Yeah.
1: That's true. I do like writing versus typing, right? So the next one was posted by Rev.
0: Even though I don't take half the trips I think about. So not half니까 반도 안 하는 거를 말하는데 생각하는 여행은 반도 안 가긴 하지만
1: Of course.
0: Speculative trip planning. Speculate 하는 게 이제 생각하는 거라서
1: Yeah, you're just thinking.
0: 네,
1: right?
0: Speculative trip planning. 생각만으로 지금 막 여행 여기 가볼까? 여기 가볼까?
1: Yeah.
0: 하다가 실제로 결제는 안 해요.
1: Yeah.
0: 그렇지만 그것도 makes me feel good. 기분이 좋게 만들어준다고 하네요. Which I think is also true.
1: Yeah.
0: Yeah.
1: For sure. Just thinking about where you could possibly go.
0: Exactly.
1: Right? And planning out where you want to go. I should try that. Never done it. Great.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But unfortunately, it'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0: Exactly.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1: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 전기사고. 안녕하세요. 전기점검하러 왔습니다. 그럼 제가 한번 둘러보겠습니다. 아니, 이러시면 큰일 납니다. 잘못된 전기 사용은 화재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 몸에 전류가 흐르게 되면 화상을 입거나 심장마비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고요.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하지만 때로는 목숨을 위협하는 전기. 안전하게 잘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전기 코드는 전선이 아닌 플러그를 잡고 뽑아주세요. 낡거나 손상된 전기선은 새 걸로 교체하거나 손상된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감아서 사용합니다. 전기장판처럼 열선이나 전기선이 포함된 제품은 원통형으로 돌돌 말아서 압력을 받지 않게 보관해주세요. 코드 하나에 많은 기기를 꽂아서 사용하지 마세요. 소비 전력이 높은 가전제품은 멀티탭이 아닌 벽체 콘센트에 꽂아서 사용해주세요. 콘센트에 먼지가 쌓여있다면 사용하기 전 청소기와 면봉으로 깨끗이 청소해주세요.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콘센트 안전덮개나 구멍마개를 꼭 사용해서 아이들을 보호해주세요. 당신이 매일 쓰는 전기, 당신을 위협하는 후기가 되기 전에 미리미리

Welcome to Yongo Storytime. I'm Kristen Cho. 친구들, thank you for joining me today. 네, 우리 아이스크림 대해서 계속 읽어볼 거예요. 자, 아이스크림 다들 좋아하시죠? 오케이. Okay. 이 역사, 아이스크림의 역사 대해서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해봤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오늘 계속 이제 더 알아봐요. Alright, let's continue to learn the history about ice cream. But before we begin reading, let's look at our three words for today. 자, 아이스크림은 좀 빨리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은 it melts. 자, our first word is to melt. To melt, 녹다. 그러면 뚝뚝 흘리잖아요. 안 돼요. 빨리 먹어야 돼요. Alright, the second word is freezer. Freezer. 네. 자, 아이스크림이 보통 freezer. 냉동고에 있죠. 안 그러면 다 녹으니까. Okay. And the last word, the third word is to import. To import. 수입하다. 네. 이런 뜻입니다. Alright, so these are the three words that we're going to look at carefully. Let's begin reading. Okay, so ice cream 대해서 예전에는 우리가 저번에 중국에서 네, 3000년 전에 이게 아이스크림이 발명이 됐다. 네, 그렇게 나왔는데 오늘은 또 무슨 이야기를 배울 어떤 내용을 배울지 한번 볼까요? Alright, let's take a look. Emperor Akbar's Ice. Akbar the Great was a Mughal emperor of India in the 1500s. A traveler gave him some ice with fruit juices sprinkled on it. Stories say that Akbar loved this so much, he asked for it every morning. Big blocks of ice were carted across the land from Kashmir to Delhi. It was a long way, and by the time the ice reached Delhi, it had melted to a little cupful. 얼마나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면은 매일 드시겠어요. 자, 우리 Emperor Akbar이 네, 이 아이스크림을 참 좋아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런 하인들이, 일하는 사람들이 big blocks of ice were carted across the land. 그러니까 큰 얼음 덩어리를 이제 갖고 오는데 너무 머니까 이제 이 도시까지 도착한 시간에 되면은 얼만큼 얼마나 남았을까요? 네, 한 커프. 네, it had melted to a little cupful. 자, to melt는 녹다죠. 네, 저기 산에서 여기까지 오는 사이에 얼음이 다 녹고 얼마나 남았냐면은 딱 한 컵. 네, 상상해 보세요. 정말 와, 정말 대단합니다. 그렇게 좋아하셨나 봐요. Alright, let's continue. A royal treat. From Italy, the secret of ice cream spread to France and then to England. Not everyone could enjoy ice cream. Ice cream was a luxury for rich people only. Ice cream was first served in England at a banquet held by King Charles II in 1672. He didn't want to share ice cream with many people, so only those sitting at his table could enjoy it. No dessert for you! Okay, 자, a royal treat. 네, 친구들, treat라는 거는 뭔가 특별한 것, 뭐 특별한 간식, 뭐 특별한 뭐 요리, 뭐 이렇게 알면 돼요. 근데 이제 royal는 왕족의, 네, 그래서 이 아이스크림은 아무나 못 먹는 거예요. It was 정말 부자들 아니면은 왕족들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은 옛날에는 아무나 못 먹었다. 네, 신기하죠?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Ice. Until

0: 1920s, it was imported from Norway. The ice was brought to Britain in big ships and stored in specially built ice wells. Some large country houses had ice houses in their gardens to store the ice. 네, 한 번 더 알아볼까요? 자, until freezers were invented. Okay, this is our second word. 자, freezer는 냉동고, refrigerator 냉장고. 네, 아시죠, 친구들? 이제 그 당시에는 freezer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보관하는 것도 좀 이렇게 쉽지 않고, 네, 요 그림 보면은 이게 ice house라고 여기에서 이제 차갑게 보관을 하는 건데, 이제 얼음을 여기저기 이렇게 갖고 왔는데 너무 사람들을 좋아 이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까 in the 1820s it was imported from Norway. 얼음을 노르웨이에서 수입을 했어요. All right, let's see. Can we make a freezer? Let's continue to read. Along came the freezer. At first, ice cream was mixed in a bowl or a bucket, and it had to be eaten as soon as it was made. In 1843, an American woman, Mrs. Nancy Johnson, invented the hand-cranked freezer. Now, ice cream could be made much more quickly. By turning a handle, the ice cream mixture could spin round until it became frozen. How the hand-cranked freezer worked. The handle turns the paddle. The paddle spins the mixture. Soon other people started making hand-cranked freezers. Mrs. Johnson announces her new invention. 자, 친구들, 예전에는 그릇에다가 아이스크림을 만들었어요. 막 이렇게 저으면서. 근데 자, 미국에서 이 hand cranked freezer를 발명을 했는데 손으로 돌리는 뭐 freezer. 친구들, freezer 제가 원래 그랬죠. 냉동고라고 했지만 여기에서 보면은 아이스크림 제조기로 아시면 돼요. 오케이? 근데 이제 대신 여기 이 제조기가 빨리 만들 수 있고, 네, 그래서 이런 거를 만들었습니다. Alright, so let's continue and see what happens. In 1923, a freezer that kept ice cream frozen was invented. And that's when the ice cream industry really started. Soon there were factories making ice cream and more people could enjoy it whenever they wanted. Ice cream at the beach in the 1920s. 자, 여기에서는 a freezer, 이 freezer, 이 그림에 보이는 freezer는 냉동고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여기 it kept ice cream frozen and it was invented. 그러니까 아이스크림을 보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아이스크림 산업이 시작이 됐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죠. Alright, 친구들. 네. I will come back again and we will continue to learn more about ice cream. Thank you for reading with me and I'll see you next time. Bye.
1: AI?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Christmas, Sam.

0: ช่น
1: Even Turks. 2, 4, 6, 8, 10. Evens.

0: 16.
1: 18.
2: 20.
3: Evens. Even tops. Evens.
4: Made of twos.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 리딩 스텝업의 효린파파 성기용입니다. 오늘도 우리 책을 탁 펼쳐서 즐겁게 한번 책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책을 읽다 보면 우리가 흔히 요즘 많이 말들 하는 그 문해력 그리고 어휘력을 쉽게 갖출 수가 있거든요.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읽어볼 책은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의 바로 그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어떤 엔딩으로 끝날까요? 저는 해피엔딩을 예상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흔히 나오는 표현이죠. 제귀대명사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제귀대명사를

0: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자, 그러면 일단 음원으로 먼저 한번 들어보고요. 책을 펼쳐볼까요?
1: Immediately, Luna imagined herself at the past. She felt a whooshing feeling, and then she was on the move. When Luna arrived, she saw a huge pile of snow blocking the pass. Luna pointed her horn at the snow. A beam of light burst out and melted it all away. Then she saw a mound of rocks blocking the way. Using her horn, she moved them one by one. "Luna, you saved us," cried one of the horses. "We are so sorry we were mean." Luna smiled. "Let's start again and be friends." From then on, Luna spent the days with her herd and the nights with her unicorn family.
0: The Unicorn and the Wild Horses. 바로 그 다섯 번째 이야기. 오늘이 바로 이 책을 끝내는 그런 날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착실하게 읽은 결과 또 이렇게 책을 한 권을 끝내게 되었네요. 어서 한번 시작해 볼까요? Immediately, 즉시 Luna imagined herself at the past. Immediately, 즉시 Luna는 상상했습니다. 상상했는데 무엇을 상상했냐면 다른 어떤 것을 상상했는 게 아니라 그녀 자신을 상상한 것이죠. 그래서 herself, 요거 곧 Fun Reading Grammar에서 아주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녀 자신을 상상했는데요. 어디에 있는 Luna 자신을 상상했냐면 at the past, 그 산길에 있는 자기 자신을 상상했습니다. She felt a whooshing feeling. 그녀는 느꼈습니다. A whooshing feeling. 느낌인데 어떤 느낌이냐면 whoosh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휙 하고 지나가는 휙 지나가다 whoosh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소리나 동작에서 왔는 그런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휙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고요. And then she was on the move. 그녀는 무엇을 하고 있었냐면 she was on the move. 이동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말로는 이동하고 있었다, 이동 중이었다 이렇게 하게 되지만 원래 우리가 move라는 것이 움직이다로 많이 이해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move가 이동 이런 명사로도 쓰인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의 단어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다른 품사로 쓰이기도 하고 의미가 많이 바뀌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책을 읽으면서 아, move가 우리가 I moved, he's moving now. 그는 움직이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움직이다라는 동사로도 쓰이지만 she was on the move. 아, 이런 방식으로 명사로도 쓰이는구나를 새롭게 알아두시면 참 좋겠죠. 계속 보도록 할까요? When Luna arrived, Luna가 도착했을 때 지금 어디에 도착하는지 우리 친구들 기억나시죠? 만약에 기억이 안 나시면은 바로 책을 좀 앞으로 돌려서 지난 이야기를 한번 읽어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엇이냐면 그녀가 함께 있었던 그 야생 말의 무리가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다른 유니콘 친구가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래서 지금 구하러 가고 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녀가 그 위험에 처한 그녀의 원래 있었던 무리가 위험에 처한 그 지역에 도착했을 때 She saw a huge pile of snow blocking the path. 그녀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a huge pile, 아주 거대한 huge, 거대한 pile, pile이라고 하면 더미를 보았습니다. 혹은 쌓아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이 쌓여있는 것이니까 쌓아놓은 것이라기보다는 더미라고 하면 되겠죠. 눈더미를 보았습니다. of snow blocking the path, 그 산길, 그 길을 막고 있는 눈더미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냥 더미가 아니라 아주 거대한 눈더미를 보았습니다.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를 하기 전에 우리 뭐 한다 그랬죠? Fun Reading Grammar에서 오늘 이 herself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이름은 성기홍이고요. 저의 닉네임은 효린파파입니다. 맞죠? 이 친구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herself라는 거. 우리 친구들 혹시 기억하시나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친구의 이름은 Fun Reading Grammar. 바로 제귀대명사라는 것입니다. 제귀대명사. 나 자신에게 다시 돌아온다. 주어가 있고 목적어가 있는데 다시 나 자신을 가리킨다. 나 자신에게 돌아온다. 다시 제자. 귀 돌아온다라는 것이죠. 대명사이긴 한데 나 자신에게 돌아오는 그런 대명사. 그래서 제귀대명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가장 대표적으로 쓰이는 경우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제기대명사를 사용합니다. 주어가 예를 들어서 he이고요. 목적어가 he이면은 같이 he, 그 다음 목적어에 him을 써야 되는데 주어와 목적어가 같네? 그러면은 himself가 된다라는 것이죠. 이게 어떤 의미인지 잘 모르시겠다고요? 바로 예문을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예문이 중요한 것입니다. The teacher introduced herself. 자, 예를 들어서 the teacher이 여자 선생님이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 선생님은 소개를 했습니다. 소개를 하셨습니다. 누구를 소개했냐면 A라는 학생을 소개한 거 아니고요. 그 the teacher의 친구분을 소개한 게 아니고요. 누구를 소개했냐면 자기 자신을 소개한 거예요. 그래서 the teacher introduced her이 아니라 herself. 저기 앞에 있는 밑줄 친 the teacher과 여기에서 소개를 하는 그 대상, 대상이 바로 목적어잖아요.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는 self를 붙여준다라는 것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같다. 그러면 그 목적어에 self를 붙여준다. 그게 바로 제귀대명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거 한번 볼까요? He looked at himself in the mirror. 그는 보았다. Look at. 무언가를 보긴 보는데요. In the mirror. 거울에서 누구를 보냐면 거울에 비친 거울에 비친 다른 무언가를 볼 수도 있긴 있겠죠. 그런데 지금 이 he라는 사람은 누구를 보냐면 그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즉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거울 앞에 서서 그라는 사람이 거울 속에 있는 그라는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는 게 아니라 저는 저 스스로 그 자신을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he looked at himself가 되는 거예요. 그냥 him이 아니라 himself, self를 붙여준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지금 밑줄 친 he와 그리고 여기 있는 목적어가 같을 때 바로 himself 이렇게 제귀대명사라는 친구를 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할까요? 강조의 제기대명사. 이것도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강조를 할 때 이 문장에서 어떤 포인트를 강조를 해야 될 때 제기대명사를 쓰기도 하거든요. He himself fixed the leak. Leak이라는 것은 뭔가 물이나 어떤 파이프에서 물이 이렇게 졸졸졸 새고 있다. 그렇게 할 때 이 누수, 뭔가 새고 있는 것, 새는 것이라고 표현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그는 그 자신이 고쳤다. 그 누수, 뭔가 새고 있는 것을 고쳤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강조의 제기대명사가 무엇이냐면 말 그대로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런 제기대명사를 추가적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원래 he fixed the leak라고 해도 말이 될까요? himself를 한번 빼고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fixed the leak. 그는 the leak. 뭔가 새는 것을 고쳤다. 그래도 전혀 문제가 없지 않나요? 그런데 강조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어 바로 다음에다가 he himself 이렇게 추가로 집어넣어 주는 것이에요. 그는 그 스스로 그 누수, 뭔가 새고 있는 것을 고쳤다. 그가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 않고 좀더 he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himself를 넣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강조의 제기대명사는 그첫 번째 목적이 말 그대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 himself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바로 앞에 있는 he를 강조하는 것이죠. himself를 통해서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문법적인 특징은 뭐냐면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himself를 빼더라도 여기 있는 이 문장이 완전한 문장일 것입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강조의 제기대명사가 없어졌을 때도 완전한 문장이 되고 있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징 두 가지를 가집니다. 두 번째 문장도 한번 읽어볼까요? Anna made the dress herself. 자,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포인트로 herself를 한번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herself가 없다고 가정을 해보고요. 그러면 Anna made the dress. 문장이 끝났어요. Anna는 드레스를 만들었다. 괜찮지 않습니까? Anna는 만들었다. 뭘 만들었다고요? 드레스를 만들었다. 괜찮잖아요. 그런데 좀 강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지도 않고 그녀 스스로 만들었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그래서 herself를 이렇게 붙여주는 것이랍니다. 그러면은 강조의 herself, 제기대명사다. 그럼 이게 어떻게 강조인지 안다? 지워보면 안다라는 것이죠. 반면에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는 이것을 지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이 이상해집니다. The teacher introduced. 그 선생님은 소개를 하셨다. 누구를 소개했죠? 뒤에 대상이 나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주어와 목적어가 같을 때는 주어와 목적어 같으니까 제기대명사를 썼는데 이 제기대명사는 생략을 하면 안 되고 강조의 제기대명사는 빼도 괜찮다. 그래서 강조이구나를 알아챌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 계속 넘어가 볼까요? Luna pointed her horn at the snow. Luna는 pointed 가리켰습니다. 그이 불을 뭔가를 가리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랬죠. 막 불이 나온다 그랬죠. 햇빛 같은 그런 광선 같은 게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나는 가리켰습니다. 그녀의 불을 눈에 대고 가리켰습니다. A beam of light.

0: beam이라는 것은 빗줄기가 되겠죠. 빛의 빗줄기가 burst out, 뿜어져서 나왔습니다. And melted it all away. 그리고 그것을 모두 다 녹여버렸습니다. Then she saw a mound of rocks blocking the way. 그리고 나서 그녀는 보았습니다. 무엇을 보았냐면 a mound. Mound라는 거 우리 야구 경기할 때 혹시 우리 친구들이 야구를 안다면 공을 던지는 그 선수가 바로 투수잖아요. 타자에게 공을 던져주고 타자가 공을 쳐야 되잖아요. 그럼 그 투수가 던지는 곳, 그곳 살짝 이렇게 모래 언덕처럼 돼 있거든요. 흙 언덕처럼 돼 있어요. 야구장을 보면 그걸 마운드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마운드는 더미 혹은 흙더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운드는 이 뭔가 쌓여있는 더미가 되겠죠. 그래서 그녀는, 루나는 보았습니다. 더미를 봤는데요. 어떤 더미냐면 of rocks, 돌더미를 봤습니다. blocking the way, 그 길을 막고 있는 돌더미를 봤습니다. 아, 지금 이 야생말들, 루나의 무리를 구하러 가야 되는데 계속해서 장애물이 나오네요. 과연 잘 구할 수가 있을까요? 여기까지 한번 보도록 하고요. 음원을 들어보고 계속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Immediately, Luna imagined herself at the past. She felt a whooshing feeling, and then she was on the move. When Luna arrived, she saw a huge pile of snow blocking the pass. Luna pointed her horn at the snow. A beam of light burst out and melted it all away. Then she saw a mound of rocks blocking the way.
0: 자, 계속 보도록 할까요? 진짜 마지막 부분입니다. 정말 끝부분이네요. Using her horn. 이제 다시 이 뿔을 써야 되겠죠? 그녀의 뿔을 사용하여서 she moved them one by one. 그녀는 움직였습니다. 그 돌을 하나하나, 그 더미를 치우는 것이죠. 하나하나 치웠습니다. Luna, you saved us, cried one of the horses. 말들 중 한 마리가 외쳤습니다. 루나야, 네가 우리를 구해줬구나. 과거에는 놀렸지만 이제 고마워하고 있네요. We are so sorry we were mean. 우리가 너무 못됐다. 우리가 너무 못된 걸 너에게 사과할게. 너무나 미안해. 못돼서 너 기분 많이 나빴지. 우리가 사과할게. 이렇게 사과하는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네요. 너무나 보기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루나가 낮에도 행복할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은요. Luna smiled. 루나가 웃었습니다. Let's start again and be friends.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우리 친구가 되는 건 어때?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From then on, 그때로부터 Luna spent the days with her herd and the nights with her unicorn family. 아, 이렇게 하고 있네요. 그날로부터 Luna는 보냈습니다. The days, 여기서 day라는 것은 낮이 되겠죠. 하루, 날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바로 뒤에 보니까 night가 나오죠. 아, 낮과 밤 이렇게 대비되는 그런 개념을 쓰고 있죠. 그래서 그녀는 낮들을 보냈습니다. 누구와 보냈냐면 그녀의 때, 무리와 함께 낮을 보냈고요. And nights, 그리고 밤을 보냈습니다. 누구랑 보냈냐면 with her unicorn family, 그녀의 유니콘 가족들과 함께 밤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행복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네요. 자, 여기까지 이렇게 읽으면서 우리가 책 한 권을 또 끝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부분을 음원을 들어보고 우리 단어 정리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1: Using her horn, she moved them one by one. Luna, you saved us, cried one of the horses. We are so sorry we were mean. Luna smiled. Let's start again and be friends. From then on, Luna spent the days with her herd and the nights with her unicorn family.
0: 자, 이렇게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습니다. 그 단어들을 모아서 정리해 볼까요?
2: Move. Move. She felt a whooshing feeling and then she was on the move. Pile. Pile. When Luna arrived, she saw a huge pile of snow blocking the pass. Beam. Beam. A beam of light burst out and melted it all away. Mound. Mound. Then she saw a mound of rocks blocking the way. Mean. Mean. We are so sorry we were mean.
0: 오늘의 Fun Reading Tips에서는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휘는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좋겠죠. 그리고 확장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어휘 확장, 오늘은 uni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ni는 숫자 1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숫자 1의, 1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면 uni가 들어가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어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혹은 몰랐다면 이제 새롭게 알아갈 수가 있겠죠. 단어를 외울 때 원리를 기반으로 이렇게 이해를 통해서 외우게 되면 훨씬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기억력도 오래 유지가 된답니다.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unicorn 있죠? uniform도 있고 unify 이거 말고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세 개를 대표적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uni는 무엇이냐면 숫자 1을 의미하죠. corn이 찾아보시면 corn이 뿔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뿔이 하나가 있는 이라는 의미예요. 하나의 뿔인.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니콘이 된답니다. 유니콘은 진짜 말은 아니고요. 전설의 동물이긴 하죠. 머리에 뿔이 달린 그런 말이 되겠죠. 그 다음 유니폼. 유니는 이를 의미하고요. form. form 우리 친구도 많이 들어보지 않았나요? form은 바로 형태를 의미합니다. 하나의 형태. 형태가 다 다른 게 아니라 형태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유니폼이 됩니다. 유니폼이라는 것은 교복이나 군복이나 혹은 우리가 직장에서 입을 수 있는 동일한 그런 근무복들, 그런 것들을 유니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유니폼은 다 다를 수가 없는 거예요. 유니, 하나의 형태로 되어 있는 게 유니폼이죠. 그 다음 유니파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유니파이라고 하면은 바로 유니는 이를 의미하죠. 하나의, 파이가 붙으면은 바로 뭐뭐화하다, 어떻게 만들다 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하나로 만들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걸 하나로 합치는 거예요. 그래서 통합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랍니다. 어떻습니까? 참 쉽죠. 이렇게 원리를 기반으로 우리 친구들도 단어를 학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함께 할게요.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 혹은 www.ebse.co.kr에서 다시 보게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 한번 오세요. 영어가 쉬워지고 어떻다고요?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혈액파파했습니다. 바이바이!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Friday.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1: 야, 한 주 동안 또 정말 열심히 네. 달려온 우리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 진짜.
0: 벌써 박수입니다.
1: 대단해요. 네네네.
0: 자, 마무리 깔끔하게 해야 됩니다.
1: 그럼요.
0: 자, 오늘 여행 영어 해볼 건데요.
1: 네.
0: 자, 호텔에서 휠체어 빌리기라고 해서 같이 호텔에 간 뭐 가족, 뭐 친구, 아, 누가 됐든 간에 뭐 휠체어라든가 뭐 기타 등등.
1: 필요한 상황이죠.
0: 그렇죠. 네, 그런 네, 게 네. 있을 때 가가지고 물어볼 수 있어요.
1: 그렇죠? 멋있다.
0: Alright. 네. 그런 상황을 우리 영어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자, 일단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